교도통신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야스쿠니 참배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공언했지만

0: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계기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계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1912년 이후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찾아온 우주쇼를 지켜보기 위해 스페인을 찾은 관광객은 800만 명, 인구 40만 명의 아이슬란드에는 8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달이 해를 가리는 비율이 각각 최대 96%, 99%에 이르는 부분 일식이 나타났으며 영국에서 이런 현상은 1999년 이후에 처음이고 앞으로 50년간 보지 못할 기회라고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백악관 부지의 건설 개보수 공사 총 비용이 최소 9억 2,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기밀 계약서를 입수해 현지 시간으로 12일 보도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충청권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 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 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의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5: 대한민국 2,500만 남성 여러분, 해외에 계신 350만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남성시대 김일중입니다.

0: 남성시대 가족들 창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것이 이렇게 상쾌한 줄 정말 오랜만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열이 너무 뜨거우니까 도대체 창문도 맘대로 못 열고 지냈지 말입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견딜만 한데 아 이제는 가뭄이 걱정입니다.
1: 그러게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합니다. 오늘도 물을 대느라 고생하시는 농민들과 지역주민들 그리고 급수차 가지고 가뭄 지역으로 지원 나간 소방대원들 강과 저수지에 녹조를 걷어내느라 땀 흘리시는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가뭄을 보다 일찍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물이 심하게 부족하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책을 우리 사회가 서둘러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기후 위기와 함께 가뭄은 심해지고 가뭄 지역도 넓어지고 있으니까 말이죠.
0: 뜨겁고 가뭄 이번 여름 남성시대 가족들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무엇보다 잘 챙겨 먹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요. 충남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연구한 결과를 들어보시죠. 이 연구팀이 대전 지역에 사는 30대 이상 남성 1인 가구 12명에게 5주간 영양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데 자신감을 보였고요. 조리에 자신감도 올라갔다고 하네요.
1: 매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인 가구 남성들의 식사 문제는 늘 지적되는 부분이라 지자체별로 남성 요리 수업을 따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거기 참가한 분들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들에게 교육과 실습의 기회를 드리자. 이게 결론이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전에 라디오 주치 시간에 배운 바로는요. 한 끼가 한 접시라고 치면 그 한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 4분의 1은 통곡물, 4분의 1은 단백질로 채우면 좋다고 했죠.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형님과 아우님들 혼식하실 때 채소와 탄수화물과 단백질 골고루 기억해 주세요. 남성의 건강이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라고 외치면서 우주의 중심, 한 주일의 중심,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목요일 아침 남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휴원스글로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도드람 한돈, 브람스 안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 후엔 티맵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와 함께합니다.
4: 으라차차차! 움직이기 좋은 날씨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0: 양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쭉 올리시고 깍지 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올려주시면 어깨와 팔뚝이 다 시원해집니다. 꼭 해보시고요.
1: 네.
0: 목요일엔 목 운동이죠. 네, 오른손으로 정수리 넘겨서 왼쪽 귀 위쪽 옆머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오지 않게 잘 눌러주세요.
1: 네.
0: 반대로 이번엔 왼손으로 머리 위쪽을 감싸주듯 오른쪽 옆머리 잡고 왼쪽으로 당기기. 오, 어깨를 아래쪽으로 늘려주세요.
1: 네. 자, 가슴도 쫙 펴시고 마음속에 하고 싶은 얘기도 실컷 다 하세요. 남성시대 문자창 미니창 다 열려 있습니다.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시원한 수박 주스 오늘도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0: 네. 아우, 하늘이 요새 아주 그림을 제법 그려요. 파란 하늘이 살짝 보이다가 흰 구름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저쪽 하늘을 보면 약간 회색빛 구름이 또 조금 있는 듯하다가 하여튼 예뻐요. 파란 하늘이 살짝 보이는 게 참 예뻐요.
1: 그렇죠. 낮에는 파란 하늘로 예쁘게 수놓고 저녁에 되면 이제 붉은 노을이 또 이렇게 구름 사이로 이렇게 쫙
0: 예뻐요.
1: 네. 아, 요새 하늘이 참 이쁩니다.
0: 볼만합니다. 하늘 볼만해요.
1: 네, 맞아요.
0: 내가 하늘을 얼마 전에 올려다 봤을까? 하늘을 보고나 사나? 그랬던 분들도 요새는 하늘을 올려다 보십니다. 예쁘니까요.
1: 맞아요. 특히 요새 뭐 우주 얘기도 듣고 일요일마다 참 그 산책 다니면서 저녁에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이 지구별은 진짜
0: 그러게.
1: 예쁘다. 예,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우리는 어느 별에서 지구별에서
1: 예쁜 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아, 그리고 첫 번째 사연이 남성시대인데 아주 예쁜 사연이 도착을
0: 했어요.
1: 아, 이거 약간 부럽기도 한데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신호님이십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대학생 딸과 함께 대구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처음 가보는 대구였습니다. 낮에는 뭉텅뭉텅 썰어낸 생소고기 뭉튀기도 먹고 맛있지. 동성로를 돌아다니며 구경도 하고 대관람차도 구경하면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낮에 실컷 놀고 밤이 돼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딸이 저를 자꾸 깨우는 겁니다.
0: 아빠, 코 좀 그만 골면 안 돼?
1: 저는 다시 잠들었다가 깨고 또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그날 아빠인 제가 그렇게 코를 크게 고는 걸 처음 들어본 겁니다.
0: 아, 그랬겠다.
1: 저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딸도 제 코골이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이 엄마에게 묻더군요.
0: 딸이 대학생이에요. 네. 엄마는 아빠가 저렇게 코를 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자?
1: 그랬더니 아내가 아주 태연하게 한마디 하더군요.
0: 사랑하면 안 들려.
1: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괜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돼서 제 코골이에 그냥 익숙해진 줄만 알았는데 아내는 그걸 그냥 사랑이라고 말해주더군요. 뭉튀기도 먹고 동성로도 돌아다니고 대관람차도 구경했지만 이번 대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따로 있습니다. 아내가 해준 그 한마디였습니다.
0: 사랑하면 안 들려.
1: 야, 이게 사랑의 힘이군요. 네. 그치, 대학생 딸은 몰랐던 거죠.
0: 모르지. 뭐 아빠하고 이제 잡았겠어요.
1: 그러니까 집에서 뭐 각자 방에서 잘 테니.
0: 그렇지.
1: 근데 늘 이제 아빠랑 같이 자는 엄마는 어떻게 이거 같이 자요.
0: 그러게.
1: 야, 사랑하면 안 들려. 저 진짜 실제로 자다가 딱이 맞으면 좋다. 코 좀 그만. 이게 술 먹고 들어가면 더 심해지나 봐요.
0: 그렇죠. 그래요. 맞아.
1: 야, 몇 번을 깨우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자다가 진짜 봉변을 당했네.
0: 그럴 수 있죠. 근데 코를 계속 지속적으로 고는 건 괜찮아요. 골다가 탁! 아! 가고 숨이 멈추는 그 무호흡의 시간.
1: 맞아요. 그거는 이제 당사자한테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0: 그렇죠. 예. 위험해요.
1: 맞아. 그래서 진짜 저 입막음 테이프 이렇게 사서 붙이고 자요.
0: 진짜?
1: 좀 코골이가 좀 덜하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과연 효과가 있을까?
1: 각자의 숙면을 위해서.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숙면을 위해서 양압기를 채우고 자요 얼굴에. 네, 이게 제가 몰랐죠. 근데 코를

0: 골고 심지어 무호흡증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1: 네.
0: 그래서 검사를 했죠. 1박 입원합니다.
1: 보통 이제 수면 체크를 해야 되니까.
0: 네, 밤새서 이제 여기저기 줄 뭐 코드 같은 거 다 붙여놓고 이제 검사를 해요. 근데 혼자 하기 그래서 이성미 씨랑 같이 둘이 들어가서 했어요.
1: 참 정말 찐친이시대.
0: 이쪽 저쪽 이렇게 들어놓아가지고 예. 그랬는데 저는 아주 좀 심각한 코골이었어요. 그래서 그 몇 년 됐어요. 5, 6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양악기를 차면서 모든 게 순조로워졌어요. 아.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그렇고.
1: 맞아,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러고.
0: 이 무호흡이 치매의 지름길이기도 하대요.
1: 예.
0: 그래서
1: 잘하셨네요.
0: 이런 거 귀찮아하는 분, 저도 귀찮죠. 이거 누가 좋아해. 그런데 이게 건강에 최고로 진짜 명약일 수 있다는 생각. 네. 산소 공급,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그렇고 이게 무호흡이 잦으면 어쨌든 그만큼 산소 공급이 끊기는 거니까.
1: 맞아요. 뇌에도 전달이 잘 안 되고.
0: 네네네.
1: 그래서 우리 신호님 물론 사랑은 느끼셨지만 진짜 네. 코골이가 좀 심하시면 네. 예 그걸 이제 좀 개선하는
0: 방법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어요.
1: 네네. 진짜 살펴보시고요. 야, 근데 이 사연 듣고 그래. 아, 이제 이런 얘기들 왜 안 올라왔어요? 네. 1776님이 우리 마누라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0: 슬퍼. 아, 5462님, 우린 사랑 안에서 들리는구나. 아이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코골이가 들린다.
1: 뭔가 네. 시기와 질투가 네. 지금 도착을 하죠.
0: 난리 났다. 예. 이제 각 집에서 난리 났어.
1: 2997님, 내 아내는 안 사랑하네. 내 코 잡고 흔들고 있던데. 코골이.
0: 아유, 그렇구나.
1: 참기 힘들죠. 예.
0: 그렇죠. 장기가 힘들죠. 밝으면 더더군다나. 사랑하면 안 들려. 사랑하면 안 들려.
1: 아, 물론 아.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우리 신호님 정말 힘이 불끈 나셨겠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이다.
0: 네.
1: 예.
0: 코를 자꾸 흔들질 않나.
1: 네.
0: 또 잘못하면 따귀를 맞지 않나.
1: 또 몰라요. 사랑하면 안 들려 해놓고 잘 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0: 아, 좀 제발 좀 이러고 있을 수도
1: 그러니까.
0: 있고.
1: 네, 네, 네. 말씀을 아무튼 참 예쁘게 잘해주셨다.
0: 네, 잘해주셨어. 말이 예쁘셔.
1: 네.
0: 자, 두 번째 사연 배달 갑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박상훈님. 동네 작은 공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볕이 마를 날이 없던 곳이었다. 남자아이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손야구를 하던 그라운드. 툭 치기만 하면 이웃집 완식이 아저씨네 담벼락을 넘어가기 일쑤였다. 혼자 살며 동네에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저씨였기에 공이 넘어가도 아이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담을 넘어가 툭툭 털고 나오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완식 아저씨가 새 장가를 가고 덩치 큰 개를 키우면서 대문에는 살벌하게 개조심 딱지가 붙었다. 그날 이후로 공이 넘어가면 공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위바위보에 걸려 울상이 된 소년이 대문 앞에서 큰 목소리로 완식이 아저씨를 불렀다. 한참의 침묵 끝에 삐걱이며 열린 대문. 그곳엔 꽃무늬 원피스를 바람에 날리며 서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2: 어른 성함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있니? 내가 너희 아버지 성함을 막 부르면 좋겠니?
0: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야무지게 쏘아올리는 아이 앞에서 소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공을 받아들고 달아나듯 공터로 돌아왔지만 생면부지의 계집애에게 당한 호통이 억울하고 부끄러워 그날 이후 소녀는 손야구판에 절대 얼씬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그 애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계절은 소년의 도망을 봐주지 않았다. 방학이 끝나고 문을 연 교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전학생의 이름은 소년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다. 꽃무늬 원피스의 그 아이, 오진숙.
2: 안녕, 난 오진숙이라고 해. 잘 지내자.
0: 까만 눈동자가 교실 안을 훑을 때 소년은 교과서 속으로 고개를 푹 파묻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반장과 부반장으로 엮이며 두 사람은 자연스레 칠판을 닫고 교실을 쓸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뉘엿뉘엿 해가

0: 지는 저녁 환경 미화 준비로 늦은 하굣길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선 진숙이가 툭 던지듯 말했다.
1: 우리 버스비로 과자 사 먹고 걸어갈까?
0: 주머니엔 버스비 50원 대신 달달한 사탕 하나씩이 물렸다. 완식이 아저씨가 새 아빠라는 비밀을 털어놓으며 커서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눈을 반짝이던 진숙이. 제 앞가림도 몰라 헤매던 소년의 눈에 그 작은 아이의 꿈은 마냥 찬란한 별처럼 박혀들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무섭기만 하던 진숙이가 문득문득 생각나고 꿈속에서도 그 웃음소리가 맴돌기 시작했다. 남몰래 진숙이의 집 앞을 서성이고 우유 급식 때마다 남은 우유를 몰래 진숙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남중과 여중으로 갈라져 멀어졌지만 마음은 달빛처럼 짙어만 갔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야간 자율학습 끝무렵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갈라지는 삼거리는 불빛 하나 없이 어둡기로 유명했다. 처녀가 죽으면 마음에 드는 남자 등에 업혀간다는 어르신들의 으시시한 농담이 깃든 그 고갯길. 혼자 걸어가던 소년의 뒤에서 누군가 나지막히 불렀다.
1: 훈아, 훈아.
0: 기겁을 한 소녀는 캄캄한 길을 숨도 안 쉬고 전방에 환한 불빛까지 내달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누군가 툭 어깨를 쳤다.
1: 훈아, 왜 그렇게 뛰는 거야? 혹시 처녀 귀신이 반해서 네 등에라도 업힐까 봐 그래?
0: 달빛 아래 장난기 어린 눈으로 싱긋 웃고 있는 진숙이. 놀람과 안도감에 주저앉을 뻔한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날 이후 야자 끝난 정류장에서 전방까지의 50m는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찬란한 길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낸 어느 날 밤 소년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움켜쥐고 고백했다.
2: 진숙아, 나는 너 많이 좋아해. 내 맘 받아줄 수 있니?
0: 진숙이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 대신 소년의 손을 꼭 쥐어잡았다. 긴장으로 땀이 흥건해진 소년의 손바닥을 진숙이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마주 잡았다. 잡은 손의 온기만큼이나 밤하늘의 별들도 반짝였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계절에도 이별은 들이닥쳤다. 완식이 아저씨의 직장을 따라 진숙이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꼭 편지해라. 몇 번이고 손가락을 걸었지만 기다리던 우편함은 늘 텅 비어 있었다. 그 무렵 소년의 집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아버지가 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집안은 기울어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신문 배달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 속에서 진숙이에 대한 그리움은 멍이 되어 깊어갔다. 세월이 흘러 대학생이 되어서도 소년은 택시를 몰고 신문을 돌리며 고단한 청춘을 버텨냈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친 캠퍼스 단상 위 개량 한복을 입고 목청껏 세상을 외치는 여화구가 있었다. 오진숙. 다시 만난 찻집에서 소년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2: 5년 동안 난 널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어.
0: 진숙이가 다시 그 손을 잡아주었다. 바지만 입던 그녀가 소년을 위해 수줍게 치마를 입고 나온 날은 팍팍한 삶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봄꽃 같았다. 그러나 시대의 바람은 그들을 비껴가지 않았다. 치열한 운동권 생활에 빠져드는 진숙이를 보며 소년은 어머니의 당부와 당장 내일의 밥그릇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끝내 소년은 이별을 고하고 군대로 향했다. 제대 후 먼 발치서 바라본 졸업식장. 꽃다발을 안고 웃고 있는 진숙이의 곁에는 다정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소년은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발길을 돌렸다. 그것이 소년이 기억하는 진숙이의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지금은 동대문 어딘가에

0: 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사랑스러운 아내 승연과 딸을 품에 안은 평범한 가장이 되었다. 문득 문득 비가 내리거나 아련한 옛 노래가 흘러나올 때면 그 시절의 공터와 달빛 아래의 삼거리가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꽃무늬 원피스를 휘날리며 당차게 다가오던 12살의 소녀. 내 청춘의 가장 시리고도 아름다웠던 계절을 채워준 진숙이. 어디선가 여전히 웃으며 당차게 살아갈 그대의 삶에 언제나 따사로운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1: 와, 한 편의 청춘 드라마를.
0: 그러네요. 그러네. 박상훈님.
1: 예. 오. 첫 만남의 강렬한 인상부터 같은 반 또 반장 부반장을 하면서 학창시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야, 그 소년이 수줍게 마음을 고백했는데 다른 대답 없이 손을 꽉 잡아줬다는 예, 그 상대방 소녀의 참 그 풋풋한 마음도 너무 예쁘고요. 아, 아 저는 자꾸 이 그 좀 이제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이거 윤종신 노래가 자꾸 네, 생각이 맞아. 나요. 오래전 그날도 그렇고.
0: 최선영님은 초등학생 때 짝꿍이 보고 싶어지는 간질간질한 사연.
1: 그러니까 요 마음 여유 어디가
0: 그렇죠
1: 어딘가 하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0223님이 아 분명 결이 다른데 황순원님의 소설 소나기가 생각나는 건 왜죠? 그러니까 그 소년 소녀 시절의 그 풋풋한
0: 예. 그 순수
1: 그 순수함이 느껴지니까.
0: 네. 8063님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네요.
1: 진짜
0: 무슨 말 하려고 하셨어요?
1: 예, 맞아요. 그 순수함.
0: 순수함.
1: 네네. 7523님도 오늘 남성시대 두 사연은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아, 좋다. 예, 이것도 노래 좀.
0: 누구 노래예요? 맞아. 예,
1: 있는데.
0: 조항조.
1: 그래. 오늘 다 노래로 연결되네. 광고 듣겠습니다. 여기는 남성시대입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형수님과 재수 씨들에게 여쭙니다. 소스나 꿀이 든 병, 오래된 무언가가 든 그 병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형님을 부르시겠죠. 여보, 이리 와서 병마개 좀 돌려봐요. 응? 아니라.

라고요? 아니 왜 형님을 안 부르시는 겁니까? 아하, 우리 형님께서 힘이 그렇게 세시지는 않군요. 그래서 우리 형수님은 몇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병을 뒤집어서 병 바닥을 팔꿈치로 쿵쿵 내리치다가 여는 방법. 그 다음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병마개를 돌리면 대체로 성공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뜨거운 물을 담은 대접에 소스병을 뒤집어서 한참 세워뒀다가 열면 대부분 해결된다 하셨습니다. 저쪽 재수 씨도 무거운 물건 옮길 때 우리 아우님한테 부탁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이쪽 저쪽으로 기울여가면서 짐 아래에 수건이나 담요를 깐 다음에 무거운 짐을 밀어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수님과 재수 씨, 아 정말 현명하시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지점에서 몹시 서운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고 병마개를 따는 힘은 악력에 속합니다. 우리 형수님이나 아우님들이 기본으로 악력이 세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악력을 더 키워야 하는데 우리 형수님과 재수 씨가 도통 협조를 하지 않으시니까 말이죠. 이 악력은 말이죠. 단순히 손과 손가락 힘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쥐거나 잡을 때 손과 이 팔뚝의 근육이 합쳐서 만들어내는 통합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악력은 전신 근력과 근육량을 보여주면서 건강과 장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신체 건강 지표입니다. 악력이 곧 몸 전체의 근육 상태와 체력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리나라 노인의 근감소증 현황과 악력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악력이 약한 사람은 근감소증도 같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코골이도 좀 참아주시고 병마개 여는 일, 무거운 거 들고 옮기는 일, 드라마처럼 설거지하는 아내를 뒤에서 안아서 한 번씩 빙 돌려주는 일, 우리 남성들에게 마구마구 시켜주세요. 오늘 남성시대 남자의 물건은 여보, 이거 좀 들어줘요. 여보, 이 병뚜껑 좀 따줘요. 아내의 이 부탁으로 하겠습니다. 남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김일중입니다.

0: 신화의 노래였습니다. 퍼펙맨.
1: 네.
0: 이었어요.
1: 와, 그래, 나오는 게 아주 웅장했어요.
0: 그렇죠. 우리 네. 남성분들, 우리 형님 아우님들이 전완근, 악력. 아! 예전에 보면 막 강호동 씨나 네. 이만기 선배님 보면 막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손에 쥐고 이렇게
1: 막 꽉 깨트리죠. 즙을 네. 짜죠. 이야. 세상에.
0: 네. 네. 아, 양력이 또 건강에 또 바로미터라고 하니까 많이들 저 근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기타를 계속 치셨으면 왼쪽 악력이 기가 막혔을 텐데.
0: 아, 기타가 또 악력이 좋아요?
1: 코드를 잡는 이 왼손. 아. 이게요. 엄청나요.
0: 어, 그래요?
1: 예, 예.
0: 아, 전 손가락 끝이 너무 아파갖고 관뒀는데.
1: 그렇죠. 그걸 견뎌야 되는데. 그
0: 줄을 그렇죠? 이렇게 손 끝으로 잡아야 돼.
1: 다 이게 물집이 생기고 그렇죠.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아, 근데 0581님이요. 저희 집은 남편보다 제가 더 근육과 힘이 좋아서 걸핏하면 남편이 어 여보 하고 저를 찾는데 아주 왼수가 따로 없어요. 아니 조금 바뀌신 건가? 아니 0581님이 어디죠? 선출이신가? 아 힘이 좋 일단 누구든 좋으면 좋죠.
1: 좋죠. 예. 그 다이서라는 매장에 가면
0: 네.
1: 그 노인용품 코너가 따로 있어요.
0: 뭐 그래요?
1: 일본에는
0: 아 일본에
1: 거기서 이렇게 서성이 다 보면 네. 병뚜껑 여는 온갖
0: 아 좀 수월하게 열 수 있는
1: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0: 것들이.
1: 기운이 떨어져도 살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0: 오.
1: 그 아이디어 용품이 있답니다.
0: 네
1: 어느 때부턴가 저도 그 앞에서 한참 놀아요.
0: 아, 그렇죠.
1: 뭐 이건 뭘까? 어디 쓰는 걸까? 하면서 김경민님 딸기잼을 구입하면 뚜껑을 열지 못해 꼭 나한테 부탁하는데 그때마다 난 뽀뽀를 받아야 해준다 이렇게 말해요. 김경민님은 남성분이시겠죠?
0: 그러게요.
1: 뽀뽀 한 번에 병뚜껑을 따준다. 딸기잼 뚜껑을 따준다.
0: 이야 아주 뭐 딸기잼만큼이나 달달한 문자네요.
1: 그러네요.
0: 예.
1: 네.
0: 그래 이제 뚜껑 따주려면 뽀뽀. 아 진짜입니까? 그럼 진짜 그렇게 하세요? 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남성들의 악력을 위해서 예 뭐 편리하게 딸 수 있는 뭐 여러 도구들 뭐 많지만 남편분에게 이번 기회부터 한번 좀 부탁을 해보시죠.
1: 0581님하고 김경민님하고 사연이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일 수가 없어.
0: 그래요?
1: 0581님은 뭐
0: 남편이 내가, 아내를 찾아서 좀 해달라고 그러고
1: 남편이 여보 하고 저를 찾는데 아주 왼수가 따로 없어요. 그런 표현을 하셨고 김경미님은 뽀뽀 한번 해주면 내가 딸기잼 뚜껑 따주지.
0: 그냥 근데... 해주진 않아 또.
1: 아, 예. 그러게.
0: 약간 좀 로맨틱.
1: 거저는 없어. 예. 거저는 없어.
0: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하는 남편이 나은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뽀뽀를 해줘야 해주는 남편이 나은가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예. 그냥 묵묵하게. 누님은?
1: 저는 만약에... 따달라 그래요. 제가 좀 오른쪽 힘이 좀 없으니까
0: 예.
1: 따달라 그래요. 제가.
0: 근데 그냥 따주는 게 아니라.
1: 아 그냥 따줘요. 뭘 뽀뽀 한 번을 해줘야 따줄게 이러겠어요. 그냥 따줘요.
0: 아 저요 저 어느 쪽이냐고요? 예 네. 제가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 뽀뽀는 없어. 해주는 대신 뽀뽀는 없어.
1: 어 그래요?
0: 농담을 하는 소리예요.
1: 아유 알고 있어요.
0: 예, 이런 사랑꾼 너무 예 부럽고 네. 예, 칭찬 받아야지.
1: 그러니까 딱이 맞는데.
0: 아, 자다 코 군다고?
1: 앞으로 뽀뽀는 없어 이러기 때문에 딱이를 맞기 딱 십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0: 그러게요.
1: 예. 자 이번에는 전.

0: 경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문경춘님 사연입니다. 어떤 계기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66일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아침 3줄에서 10줄 정도의 적는 짧은 일기인데 마지막은 항상 감사합니다로 끝맺습니다. 감사일기 내용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글입니다. 지난밤에 부대 끼지 않고 잘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방수 테이프 붙이고 샤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침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갈 때 늘 함께 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지인 아무개 씨가 전화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낸 내 몸과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늘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죠. 오늘도 무탈하게 아보화. 아보화가 뭐냐?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러신데요. 과거에도 감사일기를 쓰거나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보면 좋다. 이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막상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도 떠올리기 전에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랬던 제가 66일째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쓸 수 있게 된 데는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4일에 폐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무의식 중에 폐사진 한번 촬영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26년 올해 1월 23일 동네 병원 앞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홀린 듯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설량 CT를 찍어보겠다고 하자 의사 선생님이 왜 찍으려고 하세요? 물으셨고 가족력도 있고 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CT를 찍고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하며 기다리다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CT 결과 무언가 보이긴 하는데 이 사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폐렴의 흔적일 수도 있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 암일 수도 있고요. 정확히 하려면 기관지 내시경 조직 검사를 해야 되지만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우선 일주일치 항생제 드셔보시고 두세 달 후에 다시 찍어봅시다.
0: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을 받아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약을 복용했고 3월은 유난히 바빠 병원 갈 생각을 잊고 있다가 식구들의 재촉에 못 이겨 3월 7일 다시 저설량 CT를 촬영했습니다. 대기시간이 2시간가량 길어져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차례를 기다리는 속마음은 두 갈래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없어졌을 거야. 아니야,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 그때 간호사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 폐의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측 폐 위쪽이고요. 크기는 적어도 4cm네요. 소견서를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아보세요.
0: 소견서에 적힌 Lung Cancer 의심이라는 단어와 4cm라는 크기가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밀 진단을 위해 아내가 알아봐준 서울병원으로 예약을 잡았고 4월 9일 호흡기 내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1: 형태나 크기로 봐서 암입니다.
0: 조직검사 일정을 잡았고 한 달 후인 5월 6일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서는데
1: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 병원행이네
0: 라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SRT 수서역 3번 출구로 나오니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오던 수서역이었는데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풍경이 병원에 가게 되니 비로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첫날 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인실 안의 환자들은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분, 6개월째 입원 중인 분, 양성 소견에 안도하는 분, 전이 소식 듣고 의기소침해진 분까지 다양했습니다. 밤이 되자 위중한 환자의 호흡 보조장치 소음 때문에 잠들기 힘들었고 옆을 지키는 보호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보다 다정한 며느리, 홀로 힘겹게

0: 가볍게 간병하는 연로한 배우자. 그 모습을 보며 제 보호자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마음 다잡고 이 병마에 절대로 지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조직검사를 마치고 휴게실에 있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다행히 수술할 수 있는 상태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큰 희망이었기에 우리 부부는 너무 기뻤습니다. 수술도 예약을 취소한 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받을 수 있었고 이 또한 행운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차가운 대기실에서 간호사님이 덮어준 따뜻한 이불이 참 고마웠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4일 만에 퇴원해 일상으로 복귀했고 5월 27일 외래에서 수술 결과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폐는 좌측 2엽, 우측 3엽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저는 우측 상엽을 절제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4cm가 넘어 림프절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니 천만다행으로 전이가 없는 일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암 의심부터 판정, 수술, 회복까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듯 일사천리로 빠르게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를 비롯해 5형제 중 큰 누나, 작은 누나, 큰형 그리고 저까지 4명이 암을 겪었습니다. 가족력이 주는 아픈 기억 때문에 암은 정말 피하고 싶은 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행운이 함께 했습니다. 첫째, 우연히 검진을 받게 된 것. 둘째, 빠르게 진단을 받은 것. 셋째, 생각보다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넷째, 수술 후 경과가 좋은 것. 아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곤 합니다.
1: 이게 다 내 덕분이니 남은 인생은 나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0: 정말 맞는 말입니다. 병원 선택부터 치료 과정까지 늘 함께 애써준 아내가 저에겐 가장 큰 행운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서로의 휴대전화에 행운이라고 저장해 두었습니다. 아내 못지않게 늘 정성스러운 기도를 보내준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장모님, 두 아들, 큰 누나, 큰 형, 작은 형, 처남과 처남댁, 조카들, 철수, 임배를 비롯한 친구들, 수정쌤, 조현쌤, 제가 소속된 SGI 회원님들, 같은 병실에서 따뜻하게 격려해준 재준 형님, 등등 모두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평소에도 일상의 소중함을 새기며 살아왔지만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일상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장면이 아름답고 행복이라 느껴졌어요. 연인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커피 마시고 밥을 먹는 평범한 일상까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환자들에겐 소변줄과 흉관, 주사바늘을 제거하고 환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간절한 꿈이자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은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가는 사람들에게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각성제 같습니다. 불평과 욕심을 달고 사는 이에게 별일 없음이 얼마나 큰 행복임을 일깨워주는 각성제 말입니다. 약의 유효기간이 있듯 삶에서 원치 않는 충격이 주는 각성기간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걸 감사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이유입니다. 이 편지 쓰는 지금 이 순간도 무탈하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기를 응원합니다. 저 역시 소중한 인연들에게 보은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야,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 일기를 또 매일
0: 네.
1: 그야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네. 그런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

0: 계속해서 긍정적인 기운을 차리시다 보면 몸도 반응하지 않을까.
1: 그럼요. 네. 당연히 반응하죠.
0: 좋은 쪽으로 아마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있잖아요.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1: 아로하. 감사합니다.
0: 아주 보통의 하루. 이것만큼 참 어려운
1: 그러니까,
0: 거 없죠.
1: 그러니까. 참.
0: 이 보통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저희 광고도 함께 듣겠습니다. 여기 남성시대입니다.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 사이언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5등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성시대의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2: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2: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2: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2: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박이추 커피에서 원두 커피 세트,
2: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 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2: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0: 네, 남성시대 1, 2부의 사연 소개되신 신호님 그리고 문경춘님께는 해피라이프 꾸러미가 가고요. 박상훈님께는 굿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광고 전 마지막 사연 듣고 3467님께서 내 상황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이 정도라 다행이다 이렇게 긍정하는 마음이 병을 이겨내는 좋은 치료제가 됐나 봐요.
0: 아, 그럼요. 긍정하는 마음 중요하죠.
1: 예.
0: 네. 지금도 또
1: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네. 많이들 들으시는 것 같아요.
0: 암센터 가는 택시 안에서 여성시대가 나오네요. 암 환자인 제가 들으니 더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저도 힘내서 이겨내 볼게요. 그러셨어요.
1: 네. 7322님도 저도 내일 그 뇌 MRI 찍으러 가는데 감사하고 살아야겠네요 하셨습니다.
0: 그렇죠. 네. 자.
1: 정말 건강은 미리미리 또 항상 신경 쓰면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수박 주스 받으실 분들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0: 네. 자, 3, 4부엔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줄 목소리 벵갈 호랑이 백이성 씨 모시고 옵니다. 가능한 분들 보라 켜시고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4: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하며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194.88포인트, 2.96% 오른 6773.92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오름폭을 4% 넘게 키우며 6884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04% 내린 채 마감했지만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지수가 0.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올랐습니다. 폭염과 가뭄, 높은 수온으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폭염으로 양식, 어류, 폐사가 늘자 재난지원금 332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의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작물에 약재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축산 농가에도 냉방 장비 등 물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축소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에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X에 가업상속 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기업 상속 공제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고 택시, 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면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0: 노동부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 6월 3.5%보다 상승률이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돼 전문가 전망치를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역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 올라 6월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오고 충청권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6도에서 34도로 예보됐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현재 인류가 키우는 가축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천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최근 20년 사이 53%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많죠. 이렇게 축산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환경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사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땅과 물이 쓰이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유례 없이 고기 소비를 많이 하는 현대 인류. 지속가능한 축산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6: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7: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8: 여보세요, MBC 라디오 남성시대 열린사삼입니다.
6: 저의 슈퍼우먼을 소개합니다.
8: 야, 슈퍼우먼 얼마나 힘이 세시길래 말이죠.
6: 그게 말이에요.
8: 오늘 사삼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전화기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시각장애인데 제 인제 와서 열심히 참 고생하면서 또 열심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자로서 해준 것이 없지만은 항상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8: 장선등님께서 이렇게 네. 영상 남겨주셨는데요. 아내분이 정말 슈퍼우먼 맞으시네요. 이 사랑의 힘으로 옆에서 우리 남편의 또 불편한 부분도 많이 채워주실 테고.
10: 그렇죠.
8: 예, 물론 장선등님도 남편으로서의 또 역할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아내분이.
10: 말씀하시는 데서 그게 느껴져요.
8: 맞아요.
10: 이분의 그 진심이 네. 느껴져요. 그래서 장선등님께는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라고요. 올인원 영양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8: 맞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나눠 드세요. 슈퍼우먼도 슈퍼맨도 건강은 또 챙겨야 되니까 말이죠.
10: 네.
8: 오늘 장선등님이 슈퍼우먼 아내에게 고맙고 사랑한

0: 라는 말 해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시잖아요.
1: 네.
0: 요리도 1등, 육아도 1등, 잔소리도 1등.
1: 오.
0: 우리 아내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요. 또 운동 시작한 아들이 무거운 짐을 번쩍번쩍 잘 들어줘서 아빠인 전 요즘 너무 편합니다. 저 사람 없으면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일이 안 돌아간다 싶은 내 주변의 슈퍼맨, 슈퍼우먼은 누군지, 뭘 그렇게 잘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참여 번호는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1: 잠시 후 3, 4부에서는 여자는 모른다,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오셨을지, 어떤 복장으로 오셨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니를 켜시면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남성시대가 사연도 그렇고 우리 백이성 형님까지 사랑꾼 특집인 것 같은데요. 자, 남성시대 3, 4부는 음주우엔 티맵 대리, 유니베라,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데이팩,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 안 터지는 맥스부탄, 음식물 처리기 휴렉, 노무법인 폐, 모빌코리아 윤활유,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롯데렌탈, 유성물산 교역, 롯데건설과 함께합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프리티걸 하면
2: 카라를 떠올리는 남자.
1: 프리티걸 하면
3: 리센네를 떠올리는 남자.
1: 똑똑한 남자는 프리티걸 하면
2: 제 아내밖에 모르겠는데요.
1: 그래도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다 똑같은 남자들의 마음.
3: 오늘도 들키기 전에
2: 털어놓을 거야.
1: 여자는 모른다 시즌 2.
2: 차차차차.
3: 노래하는 맹수. 포효하는 가수. 펭가로랑이 백이성 씨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예.
3: 아니 노래하는 맹수가 왜 털을 감춥니까?
2: 여기 있지요.
3: 그러니까요. 왜 그거 털을 감춥니까?
1: 너무 재밌어.
2: 나 너무 창피했어.
1: 아니 뭐 창피할 거 뭐 있어요? 무대 쓰는 사람.
2: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작가님 시시당분하더라. 시스룩을 입어야 된다.
3: 시스룩.
1: 그래요?
2: 예, 어제 얘기를 했죠. 예. 여성 시대 내 시스룩 입어야 된다. 오빠 아내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주더라고요. 이걸 입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집에서 이쁘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이쁜 줄 알고 나왔죠.
3: 진짜 형수님 이쁘다고 해서.
2: 그 저기 지금 MBC 지하 주차장에서 1층까지 올라 너무 창피해가지고.
3: 아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정말.
2: 그 처음에는 아내 이거 흰 옷을 입지 말라고.
3: 예예예. 예.
1: 아니 그럼 완전히.
2: 완전히 요거만 요거만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거의 나체예요. 나체.
3: 안 돼,
2: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3: 그물에 걸린 광어 같아. 안 돼.
1: 살찐 광어. 아니 그물에 걸린 덕자. 요새 덕자철이래.
2: 덕자.
3: 근데 멋지십니다.
2: 네네.
3: 진짜.
2: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3: 모르게 제가
2: 본인이 입지도 않아놓고서 얼굴.
1: 왜 그래 진짜.
2: 아니 왜 네가 빨개져? 내가 빨개져야지.
3: 모르겠어요.
1: 아니 무대 의상의 수준이 달라. 일중 씨는 늘 정장.
2: 맞아요.
1: 우리는 뭐 화려하든 상관없죠.
2: 사실 이 옷을 이제 무대 한번 입을 거라고 여름.

0: 사놓고 여기에 처음 입어보네요.
1: 제일 커요 효과가.
0: 아, 효과가
1: 퍼져나가는 그 효과가.
0: 아, 감독님 확대는 그만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1: 아니 근데 잘 네. 몰라. 잘 몰라요.
0: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그렇게 야하지 않아요.
2: 네네. 오, 야야야. 어, 에이티즈 최산 아니고 배산이다. 배산.
0: 배산.
2: 배산. 배산.
1: 오호호.
2: 야. 아, 멋지십니다. 진짜 저 옷 입고 캠핑을 가면 절대 모기에 물리지 않을 것 같아요.
0: 물리지
1: 모기장이에요.
0: 네. 절대 물리잖아요.
2: 네. 네. 네. 맨살을 네. 보고 왔다가도 모기들도 깜짝 놀라는. 네. 그야말로 트렌디한 남자.
0: 네.
2: 근데 우리가 리센, 그러니까. 요 프리티걸 네, 하면 프리티 예전에 카라가 원곡인데
0: 네네네.
2: 이제 리센느가 또 리메이크가
0: 리메이크를 해줘서 덕분에 예. 저도 카라랑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2: 예, 예.
0: 저는 이제 카라의 이제 프리티걸을 또 커버로 올렸죠.
1: 아 그랬군요.
0: 네.
2: 그래서 요새 리센느가 또
0: 아,
2: 화제
0: 대세입니다. 대세입니다. 네. 네. 예. 거제야흐.
2: 다 아시는구나.
0: 그럼요.
2: 그렇지. 거제야흐.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0: 이렇게.
1: 아
0: 브이로 거꾸로.
1: 안 돼. 이거 잘 안 돼.
0: 안 돼.
1: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되지 않아. 손가락이 휘어서 되지 않아.
2: 가루 야오가 아니라 관절염 야오.
0: 관절염.
1: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2: 아.
1: 슬프다.
0: 아유 그러게요.
2: 자 이렇게 우리 남자. 들이 또 숨겨진 귀여움이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2: 예, 우리가 항상 트렌디에 민감하고요.
0: 네.
2: 네. 자, 깜찍발랄한 매력을 드러내는 시간. 여자는 모른다. 오늘도 첫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닉네임 귀신 잡는 살쾡이 님의 사연입니다. 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고향에 계신 어머니 댁으로 여름 휴가를 갔습니다. 낮에는 개울에서 낚시도 하고 다슬기도 잡았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며 메뚜기도 잡고 매미도 잡으면서 곤충 채집도 했죠. 해가 지고 나서는 마당 한쪽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농사 지으신 감자와 고구마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실컷 구워 먹었죠.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반딧불이도 날아다니고 찌르레기 소리며 풀벌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까지 도시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죠. 아이들은 신이 났고 저도 모처럼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마당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비닐 천막을 치고 모기장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1: 얘들아 그냥 방에서 자거라.
2: 어 할머니 왜요? 나는 여기 마당이 좋은데.
1: 그래? 근데 이따 밤에 산짐승이 올 수도 있어. 와서 할머니 집에 있는 곡식도 훔쳐가고 울타리에 걸어둔 생선도 물어가고 그래.
0: 어머니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엄마 걱정 마세요. 아이 기껏 와봐야 뭐 야생고양이나 멧돼지 정도겠지. 아 근데 큰아이도 거들었습니다.
2: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빠 귀신 잡는 군대 나왔어요. 호랑이가 와도 끄떡없을걸요. 그치 아빠?
0: 순간 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 그럼 아빠가 귀신도 잡고 말이야 호랑이도 잡고 말이야 뭐든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지. 으라차차.
1: 아, 뭐야 언제부터 당신이 귀신 잡는 군대를 나왔지.
0: 사실 저는 3대 독자라 군대 면제입니다. 하지만 서울 갔다 온 사람보다 안 가본 사람이 서울을 더 잘 아는 법이잖아요.
1: 그건 맞아요.
0: 예, 친구들에게 들은 군대 이야기를 몇 번 해주는 바람에 아이들은 저를 오해했고 이제와 아이들에게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1: 쉿. 왜 비밀이야?
0: 어, 국가비밀, 국가비밀. 아내는 웃었고 어머니는 저희를 가만히 보시다가 알아서들 하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마당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지요. 모기장을 치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아이들은 반딧불이를 구경했고 저희 부부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닥불은 타닥타닥 타들어가고 풀벌레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여름밤의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큰아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2: 아빠.
0: 어?
2: 어, 저기 무슨 불이 보여.
0: 어, 불? 어, 어디?
2: 저기 언덕에. 저기? 어, 봐봐. 어, 빨간 불 두 개가 왔다 갔다 했어.
0: 저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에이, 네가 잘못 본 거 아니야?
2: 아니야 분명히 봤어. 붉은 불빛인데. 어, 동물 눈 같기도 하고 불똥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야.
0: 이거 동물이 잠깐 왔다 갔다 했나? 아이 별거 아니야. 그만 자자.
2: 알았어요.
3: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모닥불 건너편에서 뭔가 쓱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0: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3: 조금 있다가 또 하나의 그림자가 휙.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1: 여보, 빨간 눈 두 개 아니 네 개 아니 여섯 개.
3: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두 마리, 세 마리, 아니 서너 마리가 모닥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2: 아빠 무서워.
1: 저건 늑대 아니야?
0: 에이, 늑대는 무슨 저 에이 뭐 들고양이네.
3: 말은 그렇겠지만 저도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제 뒤로 오더군요.
2: 아빠 무서워. 우리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0: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3: 그런데 그 순간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2: 무서워 엄마.
3: 그 소리에 방에 계시던 어머니도 나오셨지요.
1: 아이고 애들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냐?
3: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2: 할머니, 저기 아주 무서운 짐승이 있어요. 늑대 같아요.
3: 어머니는 대문 밖을 내다보시더니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 그 살쾡이 놈들이 고기 냄새를 맡고 왔구먼.
2: 그게 뭐예요? 호랑이예요?
1: 아니, 그 살쾡이라고 있어.
3: 어머니는 마당 한쪽에 세워둔 대빗자루를 집어드시곤 망설임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1: 야야야, 이놈들 저리 가지 못해.
3: 하지만 놈들은 도망가기는커녕 더 으르렁거리며 어머니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등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1: 아 여보 뭐해? 어서 어머니 모셔와. 저러다 다치시겠어.
3: 저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보고 있고 아내도 보고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위험한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지팡이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가 할게요. 이놈들아 어서 저리 꺼져라. 무서워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놈들도 제가 만만한 상대라는 걸 느꼈는지 갑자기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 마리가 다가오고 또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야야 잠깐만. 겁먹은 저를 향해 한 놈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였고 무서워 눈을 질끈 감은 저를 향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1: 여보 삼겹살 바구니 그거 저쪽으로 멀리 던져요.
3: 아 그제야 알았습니다. 놈들이 노린 건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삼겹살. 저는 잽싸게 삼겹살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모기장으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또 제 등을 탁 내리치더군요.
1: 아유 참. 아니 당신 혼자 살겠다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밖에 아직 어머니 계시는 거 안 보여? 애들 보는 앞에서 참 잘도 한다 진짜.
3: 그제야 모기장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 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살쾡이들을 향해 손을 휘젓고 계셨습니다.
1: 이놈들 다시 오면 그냥 혼낼 거야 이놈들.
3: 놈들이 삼겹살을 물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머니는 그렇게 저희를 지켜주시다가 돌아오셨고 아이들은 감탄했습니다.
2: 우와 우리 할머니 진짜 용감하다. 할머니 안 무서웠어요?
1: 무섭지. 그래도 여기서는 자주 있는 일이야. 이제 괜찮으니까 어여들 자거라.
3: 아내는 저를 힐끗보며 말했습니다.
1: 당신은 귀신보다 살쾡이가 더 무서운가 봐. 응?
3: 저는 못 들은 척했지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소동이 잠잠해지자 다시 풀벌레 소리가 들렸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 모닥불도 조용히 다 들어갔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2: 아빠 근데 살쾡이 눈에서는 왜 불꽃이 뚝뚝 떨어져?
0: 아 그건 살쾡이가 말이야 먹이 앞에서 눈을 이렇게 무섭게 떠서 그래.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야. 모든 동물들은 불빛과 눈이 마주치면 빛이 난단다. 어때? 귀신 잡는 아빠 눈에서도 불꽃이 튀자니 보이지? 불꽃 보이지?
1: 아이고 못 말려 진짜. 아 말 나온 김에 귀신 잡는 군대 얘기 그거나 한번 해봐.
3: 아내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았어. 들어봐 아빠가 말이야 밤중에 산속을 가는데 말이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빠져들었고 저는 더 신이 나서 가슴을 치며 말했죠. 그러니까 남자는 말이야 모름지기, 청룡, 백호, 독수리 이런 부대를 한번 딱 갔다 와야 진짜 사나이가 되는 거야.
2: 아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0: 궁금하면 500원. 장난이야. 그러니까 말이지 아빠가 산속에서 말이야.
3: 그날 밤 삼겹살은 비록 살쾡이에게 뺏겼지만
0: 귀신 잡는 아빠 타이틀은 끝까지 지켜.

0: 우리 가족에겐 그날이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 와, 진짜 뽕이 소리. 와.
2: 아 진짜 아, 저 3대 독자라 이제 군 면제시지만 네네네. 네, 귀신 잡는 군대를 다녀오셨어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예. 모든 국민은 어. 다 귀신 잡아요.
2: 아,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2: 모든 아, 아버지는. 저도 중간에 1인 모노 드라마 보는 줄 알았네.
0: 점점 연기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러니까요. 네.
1: 야, 이 쫄보 연기, 쫄보 네. 연기.
0: 쫄보 연기는 뭐 제가 최고죠.
2: 이 사연 네. 소개하시면서 진짜 연기가 느시는 것 같아요.
0: 아, 늘고 있어요. 예. 어, 점점 작가님이 대본에 보면은 네. 대사가 점점 많아져요.
2: 아 진짜 이 쫄보 형이 네. 대단하십니다. 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약간의 허세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아,
0: 있어줘야 됩니다. 남자는 그러니까. 솔직히
2: 아, 걱정하지 마.
0: 이게 사랑을 갈구하거나 예. 무엇이 있을 때는 항상 허풍이 좀 필요합니다.
2: 아 그럼요.
0: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2: 네네네.
0: 너무 완벽하면 재미없어요.
1: 그래요.
0: 네. 네. 가다가 한 번씩 엎어져야지.
2: 그러니까.
1: 양은정님이 네. 크크 허풍이 하늘을 찌르네요.
0: 이거 뭐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잖아요.
2: 강을수님도 네.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없습니다. 남자들은
0: 반대죠.
2: 예, 예.
0: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2: 매미도 못 잡아.
0: 아유, 못 잡아, 못 잡아.
2: 그 징그러워. 어떻게 잡았는지.
0: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멋 모르고 예. 할 때는 잘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세상을 알아가니까 남자는 무서움을 많이 느끼죠.
2: 오히려.
0: 네네.
2: 네. 그나저나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이제서야 네. 이 충격적인
1: 시스루 예, 의상이
2: 의상을 보셨네요.
1: 자 읽어주세요. 다음 정지은님. 네.
0: 어머나 저 옷이었군요. 저 백희성 씨 옷이 궁금해서 들어왔습니다.
2: 예예. 어 꿀럭꿀럭 꿀럭꿀럭. 아 진짜 무슨 캐릭터 같아. 예.
1: 재밌어요.
2: 그물에 걸린 백희성. 어 거기까지만 내려. 아, 예. 거기까지만 내리세요.
0: 아 여기까지만 안 내.
2: 아, 거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면 다행이네요. 네. 예. 저는 오늘 저게 제일 무서워. 저 의상이 제일 무서워.
0: 언제 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2: 아, 예.
0: 네. 자 귀신 잡는 살쾡이님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네. 네. 진짜 남자도 무서운 거 당연히 네. 있을 수
1: 아,
2: 있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2: 형님은 어떤 게 좀 무서운 거 편이세요?
0: 요즘에는 뭐 벌레 네. 뭐 이런 거는 안 무서운데 솔직히 저는 살면서 사람이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1: 어, 그래요?
2: 아,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네, 네. 전 아직까지 귀신이 무섭거든요.
0: 아, 전 귀신 같은 건 안 무서워요.
2: 그래요?
0: 네네. 귀신,
1: 나도.
0: 네, 허상이기 때문에 뭐.
2: 오.
0: 아, 한 번이라도 이게 좀 외람되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2: 오히려요?
0: 네네. 왜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2: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공포영화 이런 거 보면 무서워가지고.
1: 그걸 왜 막을세 돈 내고. 시간 없애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로맨틱 코미디도
2: 네네.
1: 많은
2: 네, 네, 네.
1: 그걸 왜 호러 무비를 보고 네. 있어요?
0: 아 그래. 근데 호러 무비도 사실은 네.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깜짝 놀래키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2: 맞아 맞아.
1: 음악하고
0: 네, 네. 에이, 이러니까 막 무서운 거지.
1: 그래.
2: 야, 근데 물론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긴 하죠.
0: 사람이긴 하죠.
1: 맞아 네. 맞아.
0: 근데 이게 산 속에서도 뭐 산짐승 지나가거나 풀벌레 뭐 지나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랐는데 진짜 사람이 쑥 지나가면 진짜 깜짝 놀래요.
1: 맞아.
0: 예, 네, 맞아요.
1: 사람이
0: 진짜.
1: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예.
0: 네, 사람이 맞아. 지나가면 귀신 같기 진짜 귀신 같기도 하니까.
2: 그러긴 하겠네요.
0: 예.
2: 네,
0: 시커먼 옷 예. 입고.
2: 우리 형수님은 안 무서우세요?
0: 아유, 제일 귀신보다 더 무섭죠. 이게 보시죠. 오늘 입고 온 옷.
2: 예, 예.
0: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2: 형수님이 준비해 주셨다.
0: 아, 그러죠. 그럼 그대로 입고 왔습니다.
2: 네,
0: 지금
2: 네.
0: 확인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
2: 그래요?
0: 화면 보면서.
1: 아, 그래요?
2: 네, 네. 예.
1: 그 안에 러닝을 네. 연 하늘색하고 연 산 옷색을 두 개를 더 준비하면
0: 네.
1: 옷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어.
0: 계속 바꿔서.
1: 네, 바꿔서. 연 산호 색깔과 연 하늘 색깔.
2: 아니, 흔히 말해서 메리아스 이너웨어를
1: 메리아스 그렇게 바꾸면
2: 흰색이 아니라 아, 다른 색으로
1: 하면 더 이뻐. 더 이뻐.
0: 아, 근데 저는 저 긴팔까지 메리아스를 좀 입었으면 좋겠네.
1: 차라리 어, 그것도 예, 괜찮아요.
0: 맨살이 자신이 없어요 지금. 울룩불룩하면 입을 텐데.
2: 아, 맨살 무섭다.
0: 지금 밍싱밍싱해. 살이 밍싱밍싱한 거 아세요? 밍싱밍싱한 거.
1: 모르겠는데 뭔지.
0: 이게 밍싱밍싱한 거예요 살이. 이게 살인지 뭔지.
1: 아하.
0: 뭔가 울룩불룩해야지 팔뚝도 있고
2: 아~
0: 알통도 있고
2: 네네 아, 근육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0: 아 그럼요
2: 데피니션이 네, 선명하게 이렇게
0: 네네네 네.
2: 아,
1: 그런 용어들이 또 있구나
2: 민식민식 아. 예. 아, 김민희님이 그 와중에 네. 일중님 아나운서 출신인데 메리아스
0: 메리아스
1: 메리아스 아 이거 메리아스라고 그러지 뭐라 그러?
0: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일본 말 아니에요 일본 게
2: 맞아요 메리아스가? 일본식 영어 표현이라
0: 그렇죠 그렇죠
2: 난닝고 난닝고
0: 난닝고
1: 아 난닝고도 일본 말이고
2: 그것도 일본 말이에요
0: 네네
2: 저 예전 그 얘기 있었어
0: 뭐요
1: 어떤
2: 자크
1: 아 자크
2: 제가 처음에 자꾸라고 그랬더니 아유 아나운서가 자꾸가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자크 지퍼가 오바른 표현인데 저는 끝까지 아 자크
0: 자꾸 계속 이

0: 식이 돼 있는 걸 그런 게
1: 어렸을 때부터. 지퍼.
2: 이정민님이 라디오 듣다 너무 궁금해서 보는 라디오 켰는데 네네. 기성님 의상 80년대 엄마 옷장에서 본 듯해요. 한복.
0: 네네.
2: 한복도
0: 아, 한복. 요즘 모시
2: 모시 그런, 네, 그런 거 약간 얇은 네네네. 감으로 예, 여름 예. 한복을 네. 입을 때 그렇게 네. 뭐
0: 맞아요. 박,
2: 아래는 단색이면 위는 네. 그렇게 무늬가 네. 있고 해서
1: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드디어 오랜만에 늑대의 네. 노래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아이고 좋습니다. 예.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누구 모시고 왔습니다.
1: 진짜 네. 노래를 잘하는 늑대 기대해 주세요. 네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2: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1: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3: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1: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4: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5: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5: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6: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기는 MBC 라디오 김일중
1: 양희은의
2: 남성시대.
0: 오늘 늑대의 노래는 라이브로 모십니다.
3: 아우! 아우! 아우!

0: 깜짝 손님, 독보적인 목소리, 동굴 보이스의 끝판왕 가수 김기태 씨였습니다. 오!
1: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0: 야, 자리 앉으시고 숨도 좀 한번 고르시고요. 야, 야 여행을 떠나요를.
1: 네, 네.
0: 야, 이 동굴 보이스로
2: 동굴 보이스. 예. 그리고 시간이 지금 10시 반밖에 안 됐거든 아직.
0: 예, 예.
2: 이 동굴 보이스들이 좀 목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0: 풀어줘야 돼. 그냥 꽉 잠긴 듯한 예, 예. 허스키한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2: 아침 10시 반에 되게 힘드셨을 텐데.
1: 예. 예. 힘들죠. 힘들죠. 예.
2: 아마 지금도 자고 있었을 텐데 원래대로라면.
0: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네네. 내가 노래를 지금 뭐 여기가 어디 난 누구 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씨.
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기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와. 원래 목소리도
1: 그렇구나.
2: 야수.
0: 아, 백이성님. 본인이 물을 드세요. 노래는 우리 김기태 씨가 했는데요.
2: 저기 일주 씨가 얼굴 빨개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0: 아니, 본인의 물을 주기.
2: 아니 같이 부르니까 옆에서 부르니까 예, 속이 탈 거라고 예. 생각하고 제가 대신 예. 마셔줬어요.
0: 아 멋지십니다 김기태님. 네. 박경훈님이 김기태님을 여기서 만나다니 오예 해주셨고요.
1: 읽어주세요.
2: 노현정이며 역시 라이브는 김기태 가수입니다. 멋진 허스키 늑대.
0: 진짜 딱이네. 네. 벵갈 호랑이 옆에 허스키 늑대다.
2: 허스키 늑대.
0: 우리 백이성 형님이 벵갈 호랑이로 활동 중이시거든요. 네네. 비록 지금 모기장 입고 계시지만 벵갈 호랑이세요.
1: 박갑동님 목소리만으로 네. 계곡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0: 시원해.
1: 자 늑대 가이드를 받으며 네. 시원한 해저 동굴 안으로 여행 온 기분입니다.
0: 맞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0: 특히 이렇게 여성 시대 목요일은 또 남성 시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네. 김기태님 첫 출연이시죠. 너무 반갑습니다.
3: 아 너무 반갑습니다.
0: 예. 진짜 목소리가
1: 그렇게
0: 진짜 매력적이시다.
2: 아니 아까 좀 전까지만 해도 막 활기차게 하다가 지금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되게 온순하신데.
0: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 외모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귀여우신데 네. 목소리는 굉장히
1: 네. 아니 자, 뭐 회사 선배들이 네. 있으니까 뭐
2: 대선배들 저기 계시니까
0: 맞아요. 아 근데 우리 김기태 씨는 사실 이제 승부사시거든요. 네. 공연에 끝판왕 아니시겠습니까? 그죠?
2: 아~
0: 예, 싱어게인 2의 최종 우승자시고 부르의 명곡에서도 5연속 올킬 아~ 최종 우승을 최종 차지하셨고
1: 우승.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 전까지의 무명 기간이 좀 긴 편이었나요?
3: 네, 그렇죠. 무명생활이 좀 길었죠.
1: 어떤 식으로 버텼어요?
0: 일단 무명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궁금해서.
3: 정확한 시점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0: 예.
3: 적어도 한 20년은
0: 야, 20년을 이 내공으로 버텨오신 거구나.
1: 20년. 어떻게 야. 일을 했어요? 그럼 스테이지가 있었어요?

0: 노래할 스테이지가
1: 어렸을 때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돈을 주고 예. 아. 무대를 섰던 적도
2: 아.
1: 있었고
2: 아 예. 오히려 돈을 예. 주고 그렇죠. 아. 노래방인데요 그러면
0: 노래방이네요 노래방이네
3: 충분히 이해가 돼요.
0: 네네. 그러다가
1: 예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 무대에 있는 곳은 어렸을 때는 뭐 계속 쓰려고 했었죠.
2: 그렇게 무대를 떠나지 않고 계속 버텨온 시간.
0: 20년.
3: 그 20년을 네. 버텨왔으니까 지금에도 네. 김기태 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네.
1: 그렇습니다.
2: 요즘에 진짜 확실히 좀 달라진 인기를 이제 실감하시죠?
1: 좀 감사하게 많이들 네. 알아봐 주시고 계십니다.
0: 네. 네. 네.
3: 그러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네. 또 얼굴이니까 예. 목소리만 들어도 김기태 씨가 다 아니까.
0: 아 그렇구나. 네.
2: 완전 우리 희은 누님 여기 백이성 네. 형님 다 목소리가 지문인 분들이시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김기태 씨 목소리도 한번 들으면
3: 한번 들으면
0: 기억할 네. 수밖에 없는 음성이네요. 네. 그렇죠.
3: 제일 막는데 네? 제일 목소리가 허스키예요. 그러니까.
2: 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가수님 된다.
2: 누가 막내로 하냐고.
0: 야 목소리 때문에 오해도 받아.
3: 그러겠다.
0: 그럴 것 같아.
3: 예. 어때 오해도 많이 받죠.
0: 네, 상대방이 좀 긴장하는 네. 듯한 네. 그런 느낌?
1: 긴장이라기보다 제가 한 25살 때 네. 이제 그 어디 은행에서 이제 네.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누군 김기태 씨 되시죠?
2: 네, 고객님 네. 김기태 씨 되시죠? 네. 고객님.
1: 네, 그래서 근데 자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죄송한데 아드님 좀 바꿔달라고.
2: 20대 청년한테 전화를 했는데
1: 제가 아드님입니다.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네.
0: 아니 지금 자세히 보니까 네. 기태 씨도 소매 쪽이 시스루야.
3: 그러네 그러네. 원래 시스루인데 안에 까만 티 입었네.
0: 반팔이라서 예. 고기가 아. 고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3: 반지게 반지고.
2: 우리 희연 누님도 지금 카디건이
0: 시스루네.
2: 그러네 시스루네. 이거 가수분들이
3: 아니 일주일 심하게 죄수복을 입고 왔어요.
2: 야 이거 가수분들하고 내가 지금 못 어울리겠네.
3: 아니 우리 가수는 다 시스룩인데 왜 일주일을 죄수복을
2: 내셨어?
3: 왜 줄무늬 빠삐용을 입고 왔대?
0: 빠삐용이야 진짜.
2: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아 나 가수 되고 싶다 진짜.
0: 근데 기태 씨 노래 듣고 위로된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기태 씨가 노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1: 아무래도 또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감정과 좀 노랫말에 그치. 대해서 많이
2: 노래는
1: 생각.
2: 이야기하듯 해야 된다.
0: 노랫말
2: 무슨 경연 우승자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0: 그러게 그러게.
2: 아 그렇게 들어가지고 저도 이야기하듯 노래를.
3: 아 그럼 얘기하듯.
2: 근데 요즘 새 노래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3: 그래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무 가방이라는 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0: 나무 가방? 철 가방? 철 가방 전에 나온 게 나무 가방 아니에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0: 페달, 페달.
1: 예, 맞습니다.
0: 옛날에 옛날에 알루미늄 나오기 전에, 예.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제 나무 가방이었어요.
2: 아, 철 가방보다 전에 나무 가방.
0: 예, 예,
1: 맞습니다.
0: 예, 나무 예. 가방.
3: 아. 그럼 어떻게 저도 모르는 거 기태 씨는 어떻게 알아요? 그래.
1: 아, 저도 사실은 잘 모르던 내용이었는데, 네네. 제가 이연복 셰프님과 좀 어떻게 인연을 갖게 됐는데, 네. 이연복 셰프님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
3: 아,
2: 그러니까 예. 철기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이제
1: 맞습니다.
0: 목기 시대 때.
2: 그런데 뭐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만 그걸 노래로 녹이고 제목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 그러게.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인데요?
1: 일단 선생님의 좀 삶에 예. 힘들었던 또 내용도 좀 있지만 그 시절 그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나의 이름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아.
3: 그렇구나.
2: 진짜 역사를 담은 어떻게
0: 보면 이연복 셰프와 네. 비슷하잖아요. 무명의 시절이 길었으니까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겹치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저도 그 노래를 같이 이제 뭐 듣고 만들면서 좀 너무 감동을 좀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듣고 해가지고 아 제가 네. 이거 꼭 부르고 싶다. 야,
3: 그러면 이연복 셰프 또래 분들과 기태 씨가 부를 이제 노래 그 또래와 공감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1: 저는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어렸을 때 많은 일들을 했었고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꿈을 갖고 예, 하면서 네. 예, 또 뭐 배달 일도 했었고 하면서 하는 그 꿈을 향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의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잘 좀 담겨져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3: 있습니다. 기대된다. 네.
2: 그럼 언제 나와요?
1: 네. 8월 26일 6시에 나옵니다.
0: 시간까지 정해요? 그러니까.
3: 그때 나오시죠. 지금 나오셨어요. 그때 신곡 들고 나오셔야지.
2: 미리 이제 예고해 주시고.
1: 맞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3: 아, 그때 그러면 한번 더
2: 그러니까
0: 6시에 안 되지. 6시는 안 돼 우리가.
3: 아, 6시가 안
2: 공개하고 공개하고
0: 그 다음 날

0: 야, 안 돼. 뭐
1: 6시는 안 돼요. 저
2: 죄송한데요.
3: 6시도 안 돼요.
1: 예, 예, 초대하고 싶은데 제가 11시에 끝나거든요.
4: 알고 있습니다.
2: 멀리서 걸어갈게요.
4: 예, 알겠습니다.
2: 저, 근데 우리 김기태 씨 목소리 너무 매워. 저 진짜 예, 팬이 돼가지고 네네. 요새 왜 조금 지났지만 예. 오정세님의 네가 좋아.
1: 오, 그 목소리.
2: 이런 거를 혹시 우리 김기태 씨 허스키로
1: 좋다.
2: 한번 살짝 이렇게 좀.
1: 그러게, 그러게.
4: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아,
2: 오, 네. 어울린다, 어울린다.
1: 부드럽게.
2: 일이야. 어. 우리 기성 형님 버전으로.
5: 제가 부르면 협박 같아요.
4: 네가 좋아,
3: 좋아, 좋아.
4: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2: 어, 죄송해요.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요.
4: 네가 좋아, 잘 갚는 네가 좋아, 예뻐서 좋아.
2: 제발요. 어, 진짜 두, 야, 역시 우리가 두 분 다 네.
3: 완전히 지문. 확실해. 알아볼 수 있어. 어디서든.
2: 예.
5: 아, 어, 웃긴다. 웃긴다.
1: 어, 나 선생님 뭐 선생님.
2: 희연님. 어?
3: 네가 좋아. 안 돼, 안 돼. 너무 웃겨. 네가 웃겨서 좋아.
1: 오, 너무 좋다.
3: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2: 오, 오 진짜 가수 부럽다.
5: 진짜 질문이다, 질문. 진짜
1: 최고의 질문이다, 선생님.
2: 어, 가수 직업 너무 부럽다.
5: 일자 씨 아나운서 톤으로.
2: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예. 시청자 여러분이 좋아요. 예. 시청자와 함께하는 네가 좋아.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3: 애청자예요, 시청자.
2: 애청자, 청취자.
3: 아, 지금은 시청이다. 예.
2: 네. 네. 자, 기태 씨의 새 노래 8월 26일 오후 6시에 공개되는 나무가방 너무 네. 기대되고요. 또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네. 여자는 모른다 우리 사연도 함께 좀 소개를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아, 너무 좋습니다.
2: 아, 예예. 예. 진짜 좋으신 거 맞으시죠?
4: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근데 생각보다 네. 너무 수줍음이 많고.
2: 그러니까
1: 약간 노래할 때는 터프한데 대화할 때는 약간 애겐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애겐 네. 애겐남
2: 네. 섬세하고 예. 목소리만 네. 허스키
1: 그래서 그냥 대본 여기 보고 조금만 예. 줬습니다. 너무 또 많이 드리면
3: 네 알았습니다.
1: 네네, 부담 가지실까봐
3: 아, 네네
1: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현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남탕이즈 해븐님의 사연입니다.
6: 일요일 아침 7살 아들의 손을 잡고 동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열탕 앞에 서자 아이는 발가락만 살짝 담궈보더니 손사래를 칩니다.
7: 어, 아빠 나 열탕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어.
6: 에이 남자가 이 정도 뜨거우면 참아야지. 들어와봐. 처음만 그렇지 하나도 안 뜨거워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열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푹 담그는 순간 아 시원하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 말에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7: 에? 거짓말.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고 해.
6: 아들의 말에 탕 안에 어르신들이 허허 웃으셨습니다. 저쪽 구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앉아 계시던 어르신은 묵직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 어, 꼬마야 이 맛을 알게 되면 너도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1: 사실력이
2: 사실 목욕탕에 사실력이 나타나셨다.
6: 우와 목욕탕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탕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탕 하나 같이 들어가 있으면 금세 동지가 되죠. 서로 이름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아이쿠 시원하다 이 한마디면 다 통합니다. 그렇게 열탕에서 땀을 쫙 빼고 나면 이제 냉탕 남자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냉탕 앞에 서면 괜히 어깨를 펴게 됩니다. 가슴도 쫙 벌어집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크게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으라차차 냉탕으로 들어갑니다. 열탕에서 뜨겁게 달궈진 몸을 차가운 물에 담그는 순간 아 차가운
2: 아, 정말.
6: 와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살려고 어깨도 돌리고 팔도 휘저어보고 아들은 옆에서 신나게 물장구를 칩니다.
7: 아 아빠 나 수영한다.
6: 에이, 그래 그래 아이, 대신 뛰지는 마. 남탕에서는 아이가 물장구를 좀 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들 허허 웃어주십니다. 남자들에게 목욕탕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작은 바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투박해 보이는 아저씨들도 목욕탕 안에서는 모두 순수한 소년이 됩니다.

0: 사회에서의 계급장, 어깨 위에 무거운 짐도 다 벗어던진 채 온전히 맨몸으로 만나는 공간이니까요. 물놀이가 끝나면 세신대에 앉습니다. 초록색 이태리 타월을 손에 쥐고 남자는 한 폭의 조각상을 다듬듯 거침없이 때를 밀어냅니다. 쓱싹쓱싹 팔과 다리를 거칠게 문지르며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세상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쓱싹쓱싹 팔 밀고 다리 밀고 등 밀고. 목욕을 마치고 파우더룸으로 나오면 수건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공간. 그래도 남자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아, 어디선가 남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남자가 스킨과 로션을 손바닥으로 듬뿍 털어 볼에 때리며 바르는 소리. 찰싹 찰싹. 아, 다음은 드라이기입니다. 거울 앞에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립니다. 팔도 말립니다. 가슴도 말립니다. 가슴 아래 배꼽도, 그 아래 다리도 말립니다. 온몸 구석구석 털이란 털은 거침없이 다 말립니다. 아들의 머리도 말려주면서 거울을 봅니다. 묘한 든든함과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목욕탕에 다니던 소년이 어느새 자라서 아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 저 역시 아들에게 따뜻한 기억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나나 맛 우유. 옷을 입고 목욕탕 입구 평상에 앉아 우유에 빨대를 꽂아 아들 입에 물려주고 저도 한 병 들이킵니다. 이게 참 별것도 아닌데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1: 아빠, 다음 주에도 또 목욕탕 오자.
0: 그래 그래, 또 오자.
1: 아, 냉탕에서 수영하는 게 제일 행복해.
0: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어릴 때 똑같았거든요. 아내는 가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묻습니다.
2: 아니,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한 시간도 안 돼서 나와?
0: 솔직히 저는 그 질문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열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때 밀고 스킨 바르고 바나나 우유 먹으면 끝. 아니, 뭐가 더 필요한가요?
3: 맞아 맞아.
0: 남자의 목욕은 짧고 강렬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찌들었던 스트레스를 탕 속에 다 녹여버리고 가장의 중압감, 통장 잔고의 무거움도 싹 씻어버리고 알싸한 스킨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열탕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시원하다. 그러면 저쪽에서 누군가 또 나지막히 거드시겠죠?
4: 크, 이 멋있지.
0: 행복이 뭐 별건가요? 투박하고도 진한 남자의 시간. 남자들만의 유토피아. 남탕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3: 야, 맛있지.
5: 아, 근데 김기태 네. 진짜 언제부터 그런 음성이셨어요? 그냥 타고나기를.
6: 그러게요.
2: 그런 것 같진
5: 않아. 변성기 때부터.
2: 아, 혹사시켜서 굳은 것 같아.
4: 그렇다기보다 그것도 있고요.
2: 창하시는 분처럼.
6: 네? 야, 그러니까. 네,
4: 그것도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그 소결절이라고 이게 좀 선천적으로 좀 결절이. 태어날 때 예, 네. 야, 뒤에만 이게 다 괜찮은데 뒤에만 살짝 이게 폴립처럼 살짝 돼가지고 이게 갈라지게 된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5: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걸 극복하신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그게 이제 노래를 부를 때 오히려 이게 좀 장점이 되는 건가요?
6: 그러게요.
4: 이제 지금은 장점이 된 거죠.
5: 그걸 갈고 닦아서 네. 나만의 이제 무기로 만드신 예. 건가요?
6: 예전에는 고민도 많이 했겠어요.
4: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6: 예, 그러니까 예. 평범한 목소리랑 다르다라는
2: 그렇지 그렇지 맞아.
5: 야, 근데 목욕탕에서 네. 진짜 하는데 오, 진짜 산신령님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목욕탕 좀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4: 예, 뭐 좋아했습니다. 예,
5: 아, 지금도 그래요?
2: 요새는 못 가요?
4: 요새도 이제 아들이랑 한 번씩 가긴 가.
2: 아, 몇 살이에요, 아들이?
4: 지금 여섯 살이고요.
6: 여섯 살이면 네. 이제 계속 데리고 가야죠. 계속 데리고 네. 가야죠.
4: 네. 요즘에 목욕탕보다는 네. 이제 찜질방 목욕탕이 같이 다 잘 돼 있으니까.
2: 아, 네.
5: 놀 게 많고 하니까.
6: 네. 그러게 진짜.
4: 감사하겠습니다.
5: 네. 아, 좋네요. 남탕이 얽힌 사연들 많지 또 남자들이.
6: 많죠, 그렇죠? 많죠. 예,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아버지하고의 또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목욕탕 갈 때마다 맨날 도망갔거든요. 너무 아파요 아버지가 민요.
5: 아주 시뻘개져 갖고 나오지.
6: 시뻘개 껍질 다 까진다니까요.
5: 맞아요. 야, 근데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니?
6: 아하야.
2: 예.
5: 자, 자 네. 남탕 이즈 해부님께도 녹용홍삼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네. 우리 충전맨 백이성 씨가 에너지를 항상 충전해 주시거든요. 네네. 오늘은 김기태 씨도 힘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6: 목소리 비슷하니까 같이 할게요.
2: 대단하겠다.
0: 자,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당당이님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0: 무슨 걱정 없이 건강하자. 으라차차차. 백희성 씨, 김기태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두 분.
2: 아주 좋았어요. 기태 씨 곧 나오는 신곡도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살펴가세요.
4: 저희 광고 듣고 오죠.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6: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5: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6: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7: 네, 김경주님이 오늘 시트루 룩 탐나네요. 일중 씨 한번 빌려 입고 나오세요.
8: 싫어요.
7: 크크.
8: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오늘 그 보인 라디오 조회수가 정말 역대 최고일 것 같습니다.
7: 아, 그래요.
8: 우리 백희석님의 시스드루, 네. 시스드루 보려고 들어오셨다는 분들 정말 많으셔가지고 기태님 또 네. 깜짝 출연해주셔서 정말 아하. 반가웠습니다. 꼭 모셔야겠어요, 정말.
7: 그렇죠.
8: 네.
7: 자, 저희는 변함없이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옵니다, 여러분.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경남 고성박물관에 돌 하나가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유물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무슨 이유로 전시된 걸까요? 박물관 측 설명은요. 이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아버지께서 작은 돌을 들고 박물관에 방문하셨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석기시대의 유물이라 믿고 기증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조금 뾰족한 평범한 돌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름다워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돌 하나가 특별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마음을 귀하게 바라본 시선 덕분에요.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행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0: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기각 결정에 반발하면서 선거소송과 특검을 통해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선거소청이 기각됐다며 선관위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며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손질에 나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 투자 혁신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가 성장 동력 확충과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 열풍을 조성해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제조, 건설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의 부담률

0: 대통령 표창 189명 등 독립유공자 283명을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천안 직산광산에서 동료 광부 100여 명을 이끌고 만세 시위를 벌이다 일본 헌병의 총격으로 현장에서 순국한 김세철, 김영호, 남기석 선생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애국장 포상 대상자인 이천홍 선생은 일본 히로시마 조선소에 강제 동원돼 동료들과 독립운동을 논의하다 체포됐으며 광복을 두 달 남긴 1945년 6월 경찰서 유치장 흙벽에 조선 독립 만세라는 문구를 새기고 자결해서 순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12일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사례를 파악해서 이와 관련한 외국인 비자 600여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과 경상권 등 곳곳에 비가 내리고 충청권 등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이 영화의 새 시리즈가 개봉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 거미에 물린 뒤에 특별한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이 된 피터 파커의 이야기, 바로 스파이더맨인데요. 영화 속 화려한 상상력의 출발점이 된 실제 거미 역시 스파이더맨 못지않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 거미의 독특한 생태와 거미줄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스파이더맨 OST의 Sunflower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쉽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참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 과학 저 과학.
1: 이 과학 저 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아, 오늘은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귀여운 생명체를 연구하는 귀여운 생명체 안주현입니다.
1: 네. 박사님과 오늘 나눌 주제는 또 다른 귀여운 생명체입니다.
2: 네.
1: 스파이더맨의 진짜 주인공, 바로 실제 거미인데요.
2: 네.
1: 예. 거미도 귀여워하시겠죠, 당연히.
2: 거미 귀엽죠. 거미는 거미는 예. 어렸을 때는 솔직히 좀 무서워했어요. 이거 MBC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옛날 저 어렸을 때 거미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2: 이승연 배우님이 출연하지. 근데 공포물이었어요. 여름에 나오는 남양 특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독거미가 서울 시내에 퍼져가지고
1: 그랬던 것 같아요.
2: 막 쓰러지고 막 죽고 예. 막 이런 거여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진짜 눈을 막 가려가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는데
1: 네.
2: 좀 알면 알수록 아 거미가 딱히 사람을 해치는 곤충은 사실 아니고
1: 예.
2: 또 주변에 이로운 영향도 많이 주는 곤충이라는 걸 또 알게 돼서 이게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1: 아,
2: 그리고 생김새도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고 또 뭐 예쁜 측면도 많이 있고요.
1: 아, 그럼 안주현 박사님은 귀여움을 평가할 때 생김새만으로 평가하지 않는군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1: 어.
2: 이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이로움도 주고 막 이러면은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1: 네.
0: 우선 많은 분들이 거미는 사실 곤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곤충이랑 같은 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거든요.
1: 네.
0: 생물학적으로 거미는 곤충이랑은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1: 곤충이랑은 다른데 곤충이랑 이제 친척. 먼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곤충하면 생각하는 우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
0: 머리 가슴 배.
1: 일단 거미는 그거부터 틀렸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 배라면 거미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두 군데로.
0: 머리 배 아니에요?
1: 머리 배. 머리 가슴.
0: 머리 가슴. 네. 머리랑 가슴이 붙어 있어요.
1: 맞습니다.
0: 왜 가슴까지 꼭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1: 네. 안에 구조물들이 그래가지고.
0: 가슴까지.
1: 네.
0: 근데 머리랑 가슴이 붙어 있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그냥 구조 전체를 그러니까 머리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가슴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합쳐서 머리 가슴이라라고 이제 부른다고.
0: 머리 가슴. 아니 실제 생물학에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머리 가슴.
1: 머리 가슴 진짜 생물학 용어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머리 그럼 읽을 때는 그렇게 좀 빨리 읽어야 되네요.
1: 아, 네.
0: 머리 가슴 배 이거랑 다르게.
1: 한자로도 실제로 배. 두흉부라고.
0: 두흉부.
1: 네.
0: 아, 머리 가슴.
1: 그리고 머리 가슴, 이제 다리개수도 차이가 있죠. 곤충은 보통 6개라면 거미는 이제 4쌍이고.
0: 예.
1: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더듬이 한 쌍이 있는데
0: 네.
1: 거미는 뭐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딱히 그 더듬이라고 부를 만한 한 쌍의 구조는 없어요.
0: 아.
1: 대신에 그냥 여러 가닥에 부속지가 머리 가슴 앞쪽에 달려 있어서 그게 감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러니까 더듬이 하나로 촉각을 느끼던 거를
1: 네.
0: 여러 군데에서 느낄
1: 네.
0: 수 있는
1: 여러 가닥의 어떤 부속지로 그러니까 촉지라고 부르거든요.
0: 촉지.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 이제 감각을 소화하고 있고요.
0: 그럼 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8개의 다리 외에 좀 다리 같은 모양들이 몇 개 더 있나 봐요.
1: 우리가 새우 같은 것도 보면 새우를 비유로 들면 새우도 다리가 이제 앞에 달려 있지만
0: 네.
1: 그 몸통 우리가 살 쏙 빼먹는 몸통도 짧은 다리들 같은 게 막 붙어 있잖아요.
0: 헤엄칠 때 막 움직여요.
1: 네. 네. 그런 것들도 뭐 다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뭐 일종의 부속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 먹을 때도 보면은 이것저것 삐죽삐죽 솟아나온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다 부속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전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머리 가슴 배
1: 네.
0: 그리고 다리가 6개가 아니고 8개고
1: 네.
0: 8개 다리가 다 머리 가슴 쪽에 붙어 있는 거죠.
1: 네.
0: 배 쪽에 안 붙어 있고.
1: 맞습니다. 내부도 사실은 많이 다른데요.
0: 네.
1: 소화 방식도 다른 게 곤충들은 보통 뭐 잠자리 뭐 나비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먹이를 먹는데
0: 네.
1: 뭐 육식성 곤충들은 보통 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뜯어 먹거나 물어 먹거나 아니면 메뚜기처럼 씹어 먹거나 이렇게 강하게 턱이 발달이거나 이런 종류가 많거든요.
0: 네.
1: 근데 거미는 이제 아시겠지만 초식이 아니라 거의 육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빨 구조 없이 독을 조입해서 녹여 먹는 방식으로 섭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도 사실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0: 근데 지구에는 얼마나 다양한 거미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1: 일단 지구에서 제일 많은 종이 속한 것들이 우리 보통 절지동물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0: 예.
1: 뭐 전체 생물 중에 뭐 75%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0: 절지동물이라는 게 이게 다리가 딱딱 구분돼가지고 있는 걸 절지동물이라고
1: 네.
0: 하네요.
1: 마디가 있는 부속지를 가진 애들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곤충, 그다음에 거미로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양 생물들 중에 개나
0: 네.
1: 새우
0: 그렇죠.
1: 이런 것들도 속하고요.
0: 다 마디가 있네요.
1: 네. 그중에서도 곤충이 가장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데
0: 네.
1: 거미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미도 약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한 5만여 종이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래서 5만 4천 종 정도가 알려져 있고
0: 와.
1: 더 이제 세부 단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이제 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여기에 속한 과만 해도 1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어마어마한 거죠.
0: 네. 거미가 좋아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너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얘네가 네. 좋아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요.
1: 거미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구상에서 현재까지 남극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거미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0: 네.
1: 서식 환경이 정말 정말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사실 없는 건 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환경에 알맞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0: 예. 그렇군요. 이제 거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이제 영화랑 연결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1: 스파이더맨,
0: 나눠보겠습니다.
1: 네.
0: 네. 스파이더맨은 대표적인 능력 중 하나가 벽을 이렇게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이렇게 짚고 벽을 수직으로 막 올라가고 그런 거예요.
1: 네, 막 천장에 막 매달려 있고. 막.
0: 네. 근데 거미도 벽은 물론이고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0: 그렇잖아요.
1: 네네.
0: 네. 어떻게 미끄러지지 않고 벽을 수직으로 오르고 천장에 매달려 있고 하는 걸까요?
1: 이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발끝에서 접착 성분이 있는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런 게 분비가 돼서 이제 붙어가지고 이동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정도 있었는데
0: 그건 아닌 게 확실합니다.
1: 네, 어떻게 아시죠?
0: 아니, 붙였다가 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아, 맞아요.
0: 접착제를 다시 흡수를 쏙 하고,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아,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0: 아무튼 말씀 계속 하시죠. 네.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더 파헤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게 발끝에 사실은 발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발끝이죠.
0: 네.
1: 초미세 한 털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나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거미가 다리 끝마다 이제 사람으로 비유하면 발톱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 발톱 아래 부착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가느다랗고 빽빽한 털이 나 있어가지고 이 털 구조가 벽이나 이런 이제 표면에 가게 되면 네. 정전기적인 힘이 발생해서
0: 정전기적인.
1: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생하는 덕분에 순간적인 인력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이제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수 있는 기저에는 사실 거미 자체가 몸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0: 네.
1: 사실 자세히 구조를 봐도 대부분이 다리 긴 다리일 뿐이지 몸통 자체는 진짜 작아요. 작고 가볍고 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0: 몸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긴 경우가 많아요.
1: 그쵸?
0: 거미가.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벽을 기어 올라간다고 할 때 그게 되게 영화적으로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세세하게 보면 그 털이 있다. 털이 정전기적인, 그러니까
1: 네.
0: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가 끌어당기는
1: 네. 네. 반데르벨스 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네네.
0: 그런 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찍찍이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되겠죠.
1: 네. 네.
0: 그 찍찍이 같은 그런 털이 사람 손바닥에 있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힘을 우리 몸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나올까요? 아니면 손바닥이 엄청 넓어야 될까요?
1: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궁금해했겠죠, 누군가는.
0: 맞아요. 저같이 이상하게 갑자기 질문을 들어 죄송합니다만.
1: 그 누군가는 궁금해해서 누군가는 그래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0: 했어요? 네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거미로 비유하기 딱 이렇게 맞춰서 실험하기는 어려운 게 우리는 일단 신체 구조 자체가 거미랑 너무 다르고
0: 아, 그렇죠.
1: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네. 거미 말고 이제 도마뱀 종류 중에 마찬가지로 벽을 굉장히 잘 타고 부착하는 그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0: 네.
1: 도마뱀 부치 이런 애들 중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이게 좀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게 필요할까 그랬더니 체표면적의 한 40% 정도는 부착이 돼야
0: 손바닥이 네, 손바닥이 우리 몸 전체 면적의 네. 40%가 돼야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70kg 정도 되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 세로 한 200cm 정도 되는 그 접착 면적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0: 그럼 우리 사람 몸에 이 손바닥 이런데 거미와 같이 그런 네. 정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털들이 가득 만들어진다고 해도. 어렵겠네요.
1: 네.
0: 벽을 올라가는 거는.
1: 그냥 우리는 다른 도구를 써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손이 엄청 넓어질 때는 스파이더맨은 그냥 영화네요. 허구. 알겠습니다. 거미는 또 눈이 여러 개 달린 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1: 네.
0: 네. 눈이 많으면 사람보다 훨씬 넓고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1: 오. 보통 한 8개 정도 되는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종마다 뭐 또 그보다 적게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8개의 거미를 얘기하는데
0: 8개.
1: 깡충거미라는 이제 종류가 있어요. 깡충거미들이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점프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0: 그래서 깡충거미군요.
1: 네, 그래서 네. 점프해서 막 이렇게 사냥을 하거나 뭔가 먹이를 확 이렇게 덮치거나 이렇게 사냥을 하거든요.
0: 검색해서 사진을 보니까
1: 네.
0: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네요.
1: 그쵸.
0: 귀엽다는 말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1: 저 눈을 이렇게 보면
0: 눈이 특히.
1: 예. 정면에 있는 저 까맣고 큰 이제 렌즈 같은 두 눈이 있는데 저게 이제 소위 시각을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하는 눈이고요.
0: 네.
1: 주변을 둘러가면서 이제 나머지 6개의 작은 눈들이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얘네가 전부 다 그렇게 앞에 있는 눈들처럼 모든 시각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저 최근에 어떤 차를 탔다가 너무 신기한 걸 봤는데
0: 네.
1: 그 후진을 하거나 할 때 공중에서 차를 내려다본 것처럼 카메라 화면에 잡히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그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마도 잘 모르지만 차의 사방에 센서가 있어서
0: 네.
1: 그걸 감지해서 하는 거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로 거미의 나머지

0: 여섯 개 눈들은 그런 센서의 역할을 하는 시기라
1: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눈을 사용해서 정밀하게 뭘 판단하듯이 이제 그런 어떤 주된 시각의 역할은 가운데 있는 두 눈이 하지만 남은 눈들로 나머지 그런 센서나 감각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하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럼 깡충거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두 개는 조금 시력이 좀 좋고
0: 발달한
1: 네. 눈이고 나머지는 센서 정도의 역할을 하는
0: 맞습니다.
1: 두 개보다는 조금 덜 선명하게 보는 그런 눈이 되고요.
0: 정밀하게 뭘 본다기보다 그냥 주변에 뭐가 지나가고 주변에 뭐가 뒤에 뭐가 있네 이런 걸 감지해서 어떤 빠르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1: 그럼 8개가 아닌 눈의 개수가 8개가 아닌 거미들도 있어요?
0: 8개가 아닌 것도 한 6개 뭐 4개 이렇게 보통 짝수로 가지는 추세가 아니라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은 8개고요. 아닌 것들도 근데 두 개의 어떤 주안이 있고 나머지 부안들을 그런 센서의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눈이 많고 이렇게 센서가 많으면 이 시각 정보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0: 네.
1: 우리 눈도 두 개인데도 우리 뇌에서 처리하는 시각 정보 처리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0: 그쵸.
1: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고.
0: 너무 피곤하죠. 오래 되고 있으면.
1: 그러면 거미 같은 경우에 눈이 8개면 사방으로 어쨌든 계속 정보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뇌가 발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0: 네.
1: 그 정보들을 어디에서 처리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0: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눈이 많긴 하지만 눈이 많다고 해서 사람처럼 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니긴 해요.
1: 네. 그러니까
0: 사람의 눈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혈관도 많이 몰려있고 이제 막 산소를 많이 쓰고 이러는 건 우리가 시각이 굉장히 정밀하게 발달한 종이라 그렇거든요.
1: 네.
0: 보통 카메라 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보통 거미류나 곤충의 시각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움직임을 감지하고 앞에 물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판단, 그다음에 가벼운 정도의 어떤 존재 여부, 그다음에 좀 복잡하지 않은 뭐 적외선이나 아니면 이제 색깔의 단순한 어떤 탐지 이런 식의 역할을 한다 치면 정보량이 사람만큼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그나마도 좀 조절을 하는 게 아까 이제 주변의 작은 눈들 말씀드렸는데 얘네는 이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인 거지 얘네가 동등하게 모든 것을 막 다 수집을 해서 막 뇌로 막 보내주고 이런 건 또 아니라서 그런 부하는 덜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뇌가 있기는 있는데요. 곤충도 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처럼 중추신경계가 막 고도로 발달돼 있어서 막 중안 집중적으로 뭐 중추신경하면 뇌, 막 척수가 있어서 온몸이 막 정교하게 컨트롤되고 이러진 않거든요. 중간 중간에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 이미 처리를 하고 넘어오고 해결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뇌에 이제 과부하는 생각보다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1: 또 눈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점이 우리는 눈 감고 자잖아요.
0: 네.
1: 거미도 그러면 눈 감고 잠을 잘까?
0: 아, 이 눈을 감을 수는 없는데
1: 잠은 자요 그러면?
0: 잠은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거미의 잠에 대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찾아봤거든요.
1: 참 생물학자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거미의 잠을 어떻게 연구할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0: 굳이 왜 거미의 잠을 연구했을까도 궁금했어요.
1: 네.
0: 사실은 수면에 관한 연구는 많이들 하고 있긴 하거든요. 보통 이제 초파리로 많이 한 게 알려져 있어요. 초파리로 수면이나 아니면 생체 시계 같은 것들 연구를 한 것들은 있는데 근데 굳이 거미로 왜 연구를 했을까 찾아보니까 거미도 다른 거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깡충거미인 거예요.
1: 눈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0: 왜 깡충거미 그것도 수면을 연구를 하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깡충거미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머리 가슴 쪽이 좀 투명한 편이래요.
1: 네.
0: 그래서 눈 안쪽에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망막 구조가.
1: 예.
0: 그래서 이 안구의 움직임, 사람으로 치면 안구의 움직임이 투명한 데에서 그대로 비쳐 보이는 거죠.
1: 예.
0: 그걸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마치 인간의 렘수면 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1: 몸은 가만히 있는데.
0: 몸은 가만히 있고.
1: 네.
0: 뭐야? 렘수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 예.
0: 그걸 가지고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자들이 모든 걸 알아내서 얘는 렘수면을 하고 꿈을 꺼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연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휴식이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고 그때 안구가 평소와 다르게 빨리 움직이는 걸 나타났다. 마치 인간으로 비유하면 렘수면에 빠진 것 같은 상태를 보이더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깡총거미가 렘수면을 한다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1: 사실 그게 진짜 잠자는 건지 뭔지 우리는 알 방법은 없으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휴전

0: 하는 거죠.
1: 네. 보통 이제 포유류 같은 동물들 잠자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절지동물 잠자는 거에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주현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거미 하면 거미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보기엔 아주 가늘고 연약해 보이지만 놀랄 만큼 질기고 탄력 있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어디에서 몸속 어디에서 거미줄을 만들어서 어떤 과정으로 그걸 만들어내는지 궁금합니다.
1: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저도 궁금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 안에 어딘가에서 그러면 실을 많이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0: 아 실제로
1: 네.
0: 실제로
1: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려돌려 감아갖고 갖고 있다가
0: 실타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때가 되면 이렇게 나온 이렇게 그게 줄줄줄 나오는 건가? 아니면 대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다가 이게 나오는 걸까?
0: 맞아요.
1: 궁금했는데 일단은 액체 거의 액체 상태로 이제 들어 있는데 들어 있는 일단 장소의 이름은 실샘이라고 부릅니다.
0: 실샘.
1: 네. 네. 뭐 이렇게 직관적인 용어죠. 예. 실을 만드는 샘인데
0: 거의 배 끝에 있나요?
1: 배 안에 있고요. 네. 사실 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느낌이에요. 해부도를 보면 거미의 이제 배를 이렇게 반 자른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뭐 소화기관도 있고 있기는 한데 곤충들이라면 소화기관 있고 생식기관 있고 이제 끝나야 되거든요. 네. 소화기관 뭐 이렇게 한쪽에 있고 이제 다 밀려나 있고 실샘이 중앙에 굉장히 크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0: 여러 개가 있어요, 게다가?
1: 네. 왜냐하면 또 만드는 실이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종류마다 이제 나오는 실샘이 다르기 때문에 네. 한 보통 보편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실샘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0: 그 실샘은 액체로 채워져 있고요.
1: 맞습니다. 액체인데 뭐 맹물은 당연히 아니고 적절한 단백질 성분, 즉 실을 만들 수 있는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는 약간의 농축된 액체 형태로 들어있고 그 끝에는 이제 노즐이 달려있는 샘인 거죠. 그래서 노즐이 이제 꽁무니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내가 어떤 이번에 어떤 실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 그쪽 노즐이 열리면서 그게 이제 꽁무니 쪽으로 이제 분사가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거미줄의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0: 그러면 실샘마다 하나씩 노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즐이라고 하면 뭐 분사구라고 해야 되겠네요.
1: 최종적으로 밖으로 쏘는 거는 이제 하나일 텐데요. 네. 이제 거기로 오는 관이 이제 샘마다 있는 샘이죠.
0: 알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액체가
1: 네.
0: 실로 이렇게 뽑아져 나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1: 일단은 이제 주성

0: 성분은 이제 단백질인데요. 우리가 이제 실크 단백질인데 뭐 스피드로인이라고 부르는 성분의 단백질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별로 분해가 돼서 이제 몸 안에 이용이 되듯이 거미는 이제 먹으면 이제 단백질들이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그게 이제 실샘 쪽으로 이제 특정 성분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럼 그게 그 안에서는 실샘 안에서는 굉장히 점성이 높은 액체 상태의 용액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들어 있다가 뽑기 시작하면 그게 좁은 관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관을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pH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1: 네, 산도.
0: 네, pH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실이 나가야 되니까. 네, 네. 수분이 제거가 되고 수분이 제거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온들이 제거가 되면서 단백질이 굉장히 고농축된 상태로 그 관에서 이제 점점 변하게 된대요.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분사구로 투출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구조로 투출이 되기 직전에 단백질 변성이 또 한 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탄성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게 되는 셈이죠.
1: 거미줄을 쏘는 그 순식간에 그 말씀하신 여러 변화가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0: 그래서 이제 마치 공장처럼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있고 그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 관 안에서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막 공정이 일어나듯이 뭐 pH 처리되고 뭐 나가고 뭐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쫙 뽑아지는 이런 과정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굉장히 대단한 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근데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게 하나가 아니라 실샘이 한 7개 정도 있다는 얘기는 결국 거미의 배 안은 거의 뭐 하나의 어떤 산업 단지처럼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러니까요. 먹이를 잡을 때 쓰는 거미줄, 이동할 때 쓰는 거미줄, 예. 그리고 뭐 알을 보호하거나 할 때 쓰는 거미줄이 제각각 다른 실샘이 있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예. 그런 것들은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뽑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른 실샘을 이용하는 걸 거고요.
0: 네.
1: 그 성분도 그러면 다 다른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액체 성분도.
0: 네, 기본적인 그 단백질 성분은 같겠지만 이 그 단백질도 하나로 되어 있진 않고 여러 개가 조합이 되고 결국은 결합이 돼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사용되는 단백질의 조성도 다르고요. 그 조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 결합이나 이런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도나 탄성, 뭐 접착력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1: 거미줄이 같은 굵기의 강철이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미줄이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지.
0: 보통 그 거미줄을 우리가 잘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때 그래서 그런 모티브에서 방탄조끼 같은 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약간 그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이게 항상 그 표현이 그렇지만 기준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대비 뭐 어떤 기준으로 뭐 강도가 5배인지 뭐 늘어난 전강도가 5배인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모호하긴 한데 하지만 만약 같은 무게의 강철이라고 한다면 질김 정도가 굉장히 더 질기다고 알려져 있고요.
1: 우리가 공학에서 얘기하면 인장력이라고 해서
0: 맞습니다.
1: 양쪽에서 쫙 늘려도 그걸 버티는 힘. 그런 느낌.
0: 그래서 얼마나 큰 힘을 견디다가 끊어지는지 그렇죠? 그걸 이제 테스트했을 때 약간 1에서 1.5 기가파스칼 정도 된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미가 이제 사용하는 줄 중에 가장 튼튼한 줄이 그러니까 거의 뭐 생명줄이라고 불리는 안전줄이거든요. 네. 거미가 집을 짓기에는 처음에 한 가닥을 쭉 내려서 보통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때 그 줄입니다.
1: 아, 그 줄이 가장 강력한 줄이에요?
0: 그게 이제 인장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1: 자기 몸을 버텨야 되니까 그런
0: 맞습니다.
1: 거구나.
0: 네. 그래서 그게 왜 강철보다도 더 강한지를 얘기하게 되었냐면 어느 정도까지 버티다 끊어지는지 테스트해봤을 때 보통 자기 원래 길이보다 20에서 25%까지 늘어나더라도 버틴대요. 물론 그 이상이 되면 끊어지지만 그런 거를 비유를 했을 때 같은 대비 같은 굵기나 같은 이제 무게의 강철로 그 실험을 했을 때에는 훨씬 그걸 버티시 전에 끊어지는 걸로 알려지는 걸로 보아 얘가 인장강도 면에서는 강철보다는 더 강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게 됐죠.
1: 거미줄 하면은 이게 제일 궁금하게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어떻게 거미줄 위를 거미는 자유롭게 다닐까? 자기 거미줄에는 일단 붙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0: 그쵸.
1: 그 원리는 뭘까요?
0: 일단 거미도 자기 거미줄에 걸릴 수는 있대요.
1: 저가 좀 이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운데 어렸을 때 거미를 잡아서 자기 거미줄에 붙나 안 붙나를

0: 계속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1: 과학자다.
0: 좀 거미한테 미안하긴 하지.
1: 네.
0: 붙여보고 막 던져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뭐지, 어려서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자기 거미줄에는 절대 안 붙는구나.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있는데.
1: 일단 그 실이
0: 붙는군요.
1: 실이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그 실 중에 좀 접착력이 높은, 그러니까 끈끈한 실이 있고
0: 네.
1: 끈끈한 성분이 없는 실이 있다고 합니다.
0: 예.
1: 근데 자기가 친 자기 거미줄은 사실은 어디가 끈끈한 실이고 어디가 아닌지 알고 있잖아요.
0: 아~
1: 사실은 그래서 예. 잘 피해 날리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고.
0: 근데 그걸 다 기억하려면 대단할 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거미줄 하면은 방사형 줄은 쫙쫙 뻗어나가는 게
1: 네.
0: 있고 그 방사형 줄마다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1: 감아져, 예, 있는.
0: 감아져 있는 실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할까요?
1: 맞습니다.
0: 아,
1: 방사형으로
0: 거예요?
1: 뻗은 실들은 접착력이 없고요. 접착력이 떨어지는
0: 그래요?
1: 실이라서 거기를
0: 네.
1: 주로 밟고 다니고 먹이를 잡는 포획용 실이 그 나선형으로 감겨있는 부분들인데
0: 네.
1: 거기는 굉장히 끈끈하게 네, 접착력이 있는 점액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자기도 헷갈릴 거니까.
1: 네, 그것도 집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0: 네.
1: 사실은 이때는 이 실, 저때는 저 실 이제 혼동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발의 특성도 있는데요.
0: 네.
1: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발끝의 구조가 미세한 그 털들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표면에 얇은 지질막이 또 형성이 된대요.
0: 지질막이라고 하면 뭐 기름질?
1: 네, 맞습니다. 네. 기름 성분에 이제 막이 형성이 돼서 그걸
0: 네.
1: 이제 좀 마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피해서 다닐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걷는 동작도 이렇게 그냥 우리처럼 탁탁 짚고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약간 이제 굴리듯이 발끝을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걸로 최대한 붙지 않게 잘 조심조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럼 자기가 만든 거는 자기가 기억을 해서
1: 네.
0: 예, 붙지 않게 다리도 어쨌든 잘 붙지 않는 재질이 있긴 하지만
1: 네, 네.
0: 더 끈끈한 쪽은 좀 피해서 걷는
1: 맞습니다.
0: 그런 방식을 이용한다면 다른 거미가 만든 거미줄 위에 올라가 탄다 그러면 그럼 붙잡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1: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0: 네.
1: 왜냐하면 그 규칙이 뭔가 틀어져 있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같은 종의 거미라면 같은 형식으로 줄을 친다라고 했을
0: 그렇겠네요.
1: 때 그 룰을 적용한다면 일단은 건드리지 않으면 안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 줄의 끈끈함만이 거미가 거기 붙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발의 미세 구조나
0: 네.
1: 걷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미들끼리 거미줄에 남의 집에 놀러 갔다고 바로 그냥 먹이들처럼 막 걸리고 이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0: 남의 집에 놀러 가긴 하나요?
1: 놀러 가는 일 사실 별로 없죠.
0: 그렇죠. 자기 집만 다니고.
1: 네, 자기 집.
0: 아,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렇다면 거미들 중에 거미를 잡아먹는 거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아요.
0: 그런 거미들은 자기 집을 지을 때 방사형 쪽을 오히려 끈끈하게 만들어놓고
1: 아, 속이려고
0: 다른 거미를 속여가지고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미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해가지고 워낙 종류가 많다고 하셨어요.
1: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는 정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거미를 사냥해서 먹는 거미 중에 해적거미라는 거미가 있는데 그 거미는
0: 예.
1: 다른 거미들에 일단 침입을 해서 또 잘 걸어다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거미들이 먹이가 걸린 걸 탐지하는 걸 진동으로 탐지를 하거든요.
0: 예.
1: 뭐 눈이 있긴 하지만 시력이 좋진 않아서
0: 네.
1: 뭐 있고 없고 뭐 그 정도 단순한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진동을 느껴서 걸린 먹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뭐 이게 뭐 팀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내가 이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거리도 이제 파악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일부러 먹이가 걸린 것처럼 진동을 만든대요.
0: 네.
1: 남의 집에 가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진동을 내서 먹이 걸린 것처럼 막 하면 집주인이 막 허겁지겁 올 거잖아요.
0: 그렇죠.
1: 얼른 가서 잡아야지 하고 오면 낼름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0: 제가 고도로 지능이 발달된 거미. 그게 무슨 거미라고 하시죠?
1: 해적거미라고.
0: 해적거미.
1: 알려졌습니다.
0: 아, 이름도 마음에 듭니다. 거미줄은 거미가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1: 네.
0: 이걸 벌루닝? 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1: 예. 거미들이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0: 네.
1: 비행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0: 네.
1: 사람에 따라 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날개는 없지만 날 수가 있는데
0: 검색해 보면은 되게 신기한 그림이 나오죠.
1: 네, 거미의 예. 비행 막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게 나오는데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0: 네.
1: 높은 곳에 일단 올라가고 앞다리를 하나 번쩍 들어서 바람을 한번 살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부나 뭐 괜찮나 비행하기 좋은 날씨인가 이걸 좀 살핀 다음에
0: 네.
1: 적절하다 싶으면 실을 뽑아야 되는데
0: 네.
1: 실샘이 꽁무니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꽁무니를 하늘 쪽으로 들고 실을 이제 몇 가닥을 동시에 쫙 뽑는 거예요.
0: 예.
1: 네.

0: 그러면은 이제 한 가닥의 실만 있다면 그냥 힘없이 다 풀그로 끝날 텐데 마치 우리가 이제 낙하산까지는 그렇지만 여러 가닥에 나오면 면적이 생기면서 바람을 탈 수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1: 예, 맞아요.
0: 네, 그렇게 바람을 타고 휙 날아가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벌룬인이라고 합니다.
1: 그 건물 사이로 오가는 스파이더맨 같이.
0: 맞습니다. 진짜 스파이더맨처럼.
1: 슉.
0: 슉.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도 보면은 먼 거리를 비행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개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런 초능력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슉슉 해가지고 이제 건물에 딱 해가지고 딱 그 정도 거리만큼은 이동할 수 있듯이 거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람을 이용합니다.
1: 서식지를 옮긴다거나.
0: 네, 맞습니다.
1: 이럴 때. 근데 참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화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0: 그 말입니다. 사실 벌루닝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게 성체 입장에서는 서식지를 함부로 옮긴다는 것도 사실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1: 네.
0: 게다가 벌루닝은 바람을 타야 돼서 가벼워야 돼요. 작고 가벼워야 돼요. 근데 성체 거미는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이 컸죠.
1: 네.
0: 주로 언제 많이 벌루닝이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냐면 거미가 알을 낳을 때 한 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알을 낳잖아요.
1: 네.
0: 막 수천 개의 알을 낳으면 알주머니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새끼들이 깨어나면 그 순간 깨어난 순간에 막 보글보글하게 새끼 거미가 엄청 많겠죠.
1: 예.
0: 근데 걔네가 한 군데에 같이 살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부화한 이후에는 빠르게 서로 여기저기로 분산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때 이제 벌루닝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각자 분산하는 네네. 방법으로 각자 바람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0: 이제 독립을 하는 거죠.
1: 근데 저희 그런 장면을 봤거든요. 빗자루로
0: 네.
1: 거미를 탁 내려쳤더니
0: 네.
1: 엄마 거미 등에 앉아있던 새끼 거미들이 쫙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본 게 있는데 못
0: 새끼를
1: 보셨군요.
0: 등에 업고 다니는 거미가 있다고 네. 양육거미들이 있습니다.
1: 양육거미예요. 또 그거는 진짜 다양한 거미가 있구나라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갑자기 떠올라서
0: 네.
1: 거미는 독을 가진 거미를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0: 네. 네.
1: 거미는 뭔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을 것
0: 맞아요.
1: 같고 혹시 모든 거미는 다 독을 가지고 있을까요?
0: 모든 거미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거미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곤충들과 다른 점이
1: 네.
0: 소화기관인데 얘네는 독을 주입해서 먹이를 녹여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독이 필요한 거죠.
1: 예.
0: 다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궁금한 건 그게 사람에게 위험하냐 이거일 텐데 사실은 그 5만 4천여 종의 거미들 중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가진 거미는 이제 극히 드문 편이라서 다행히 이제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거미에 대해서 막 되게 독이 있어 뭐 이렇게 물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 대부분의 거미가 독을 가지고 있지만
0: 네.
1: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네. 가지는 애들은 굉장히 적다.
0: 맞습니다. 이빨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수단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리나라에서 조심해야 될 거미는 없겠죠. 독거미가 우리나라에 없다고 저는 뭐 들었던
0: 네,
1: 기억이
0: 뭐 일부러 들여와서 막 키우시고 이런 거 아니고서야 사실은 네, 야생에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 있는 거미들도 독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텐데
0: 네,
1: 인간에게
0: 네.
1: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벌써 드려야 되는데요.
0: 네.
1: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와 현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보여주는 능력 가운데서 실제 거미의 생물학에 가장 가까운 능력,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능력 있다면 하나씩 꼽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스파이더맨 영화를 제가 엊그저께 봤거든요, 사실.
1: 재밌으셨어요?
0: 세상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지인들이 너 분명히 세 번 울 거다. 딱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고
1: 네.
0: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갔지만 알고 봤는데 세 번은 무슨 후반부에 거의 오열하면서 나왔어요.
1: 네.
0: 여기 보면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생명공학적인 내용들도 좀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1: 그쵸.
0: 거미에게 물려서 유전적인 어떤 변이를 겪어서 이제 초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이번 편에서는 이제 약간 이거 비과학적이긴 한데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어떤 DNA 부분과
1: 네.
0: 거미로서의 DNA 부분이 뭔가 아무튼 조화를 잘 이루지 네. 못하면 균형이 깨지면서 자꾸만 이제 거미의 면모가 더 강해지려고 하면서 나오는 특성들이 있는데 주인공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이 친구는 사람이니까 생체에서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웹슈터라고 해서 뭘 부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축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거미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면 실제

0: 손목 부위에서 거미줄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모습들은 이제 거미의 실제 거미가 이제 꽁무니에서 실을 뽑아내는 거랑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어,
1: 그 손목이면 많이 다르잖아요.
0: 네.
1: 꽁무니에서 뽑아야지. 네, 아무튼 네.
0: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잘 부착하고 다니는 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고.
1: 네. 저는 그 부분 여쭤보고 싶은 네. 부분은 사실 있는데 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해놓고 계속 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웃음> 거미에 물렸어요. 근데 네. 사람의 DNA에 사실 DNA는 온몸의 모든 세포에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렇게 거미에 물린 지점은 한 지점인데.
0: 아, 네.
1: 그게 온몸의 DNA를 다 바꿀 만큼 퍼져나갈 수 있는가.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아... 예, 궁금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하는 네. 부분이긴 했거든요.
0: 사실 그렇긴 하죠. 거기서 만들어진 뭔가 결과물이 근데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전사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더 긴 후속 메커니즘이 있는 중간 단계의 산물을 뭐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마치 뭐 바이러스가 뭐 어떤 퍼져나가듯이 네네. 여기저기 뭐 유전체로 퍼져나가서 유전체 여러 부위에 동시에 변이를 일으킨다?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성인은 아니었지만 이미 학생으로 청소년기고 그러면 그게 이제 다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1: 네.
0: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거미의 특징과 인간의 특징이 계속 공존하는 걸로 이제 그려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1: 네.
0: 그리고 막 뭐 영화 내용을 너무 스포할 순 없지만 내용 중에 이제 하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의 변화들이 생기니까 주인공도 답답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자기가 좀 이거를 원치 않는 부분은 억제하고 원하는 부분은 이제 억제되지 않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서 뭐 좀 유명한 과학자에게 가서 질문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가 주인공에게 다시 돌려주는 질문이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나쁜 건지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해요.
1: 네.
0: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확 왔습니다.
1: 생물학자로서 그 부분은 더 와닿으셨을 것
0: 맞습니다.
1: 같긴 해요.
0: 어. 사람이 이제 수많은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한 2~3만 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거기에서 내가 당장 뭐 나에게 뭔가 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게 나쁜 거냐
1: 네.
0: 아니면 이게 좋은 거냐 이런 판단을 지금 현재의 내가 과연 내릴 수 있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얘기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 더 좋아 보이는 뭐 외모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그게 좋아 보이는 이유들도 물론 있기야 하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인간이라는 종이에 생각했을 때의 좋은 점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마음대로 이걸 판단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네 생각이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화 스파이더맨을 통해서 거미와 거미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0: 아, 네.
1: 그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생물에게 무엇이 좋은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고민까지 덧붙여주신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0: 아, 네. 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탄탄탄탄방수
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앓을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앓을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7: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6: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7: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1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거미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오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지을 땅을 새로 지정해 2만 7천 호를 공급합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가, 경기도에선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 장지동 일대가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했던 용산 어린이공원은 빠졌으며 올해 안에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도 많이 거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상반기 누계 총수입은 381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3조 원 늘어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4조 3천억 원, 성과 상여금 증가금으로 소득세가 10조 4천억 원 더 거쳤습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 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한 응답은 취임 후 제일 낮은 4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0: 인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가 국민의 인권보호에 있다면 일부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나 기관별 권한 증감에 집중하기보다 제도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 남부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재차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입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MBC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1961년 8월 13일 오늘 독일 베를린을 동서로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보다 16년 전에 8월, 그러니까 1945년의 8월, 광복 직전에 바로 이맘때쯤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38선이 미국과 당시의 소련에 의해서 그어졌습니다. 2차 대전의 종전을 코앞에 두고 그저 한반도를 절반 정도로 나누는 선으로 위도 38도선을 급하게 정했다고 하죠. 선을 그은 자들의 빈곤한 상상력과 조급함으로도 역사는 바뀌고 정해질 수 있는 것. 베를린 장벽은 28년 뒤인 1989년에 무너졌고 38선은 비극적인 전쟁 끝에 휴전선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도 남북이 모두 총을 겨누고 철통같이 지키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가수 엘튼 존의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니키타입니다. 니키타는 베를린 장벽 동쪽의 여성 경비대원이고 엘튼 존은 이 니키타를 사랑한 서방 세계의 청년을 노래하고 있죠. 현실은 그만큼 낭만적이지 못하지만 노래는 낭만을 그릴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손석희 12시 지구촌 사이드 A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궁금하신 점은 늘 문자 샤프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 손석희 12시 유튜브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요. 거기에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반영해서 질문에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내실 경우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지구촌 사이드 A면은 1번입니다. 얼마 전에 그 구마모토 강진 피해 때 한국 기업이 구마모토 이재민한테 구호품으로 생수를 보냈는데 몇몇 일본인들이 한국산 생수라는 이유만으로 좀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크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죠. 보도도 크게 됐고요. 물론 이 사건은 하나의 해프닝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사회 전체를 혐한으로 일반화하긴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일본 정부하고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용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좀 배제하는 그런 방향의 정책적 흐름이 좀 있어서 이것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이자 다카이치 정부와 가까운 정당 일본 유신회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일본 오사카 세스난 대학교 국제학부의 모리토모 미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방학이라서 들어오셨죠?
5: 네, 맞습니다.
4: 내일 바로 또 가신다면서요?
5: 네.

0: 예,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무튼 스튜디오까지 오시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그 유튜브에 많은 청취자들이 모리 교수님을 반기고 있네요. 화상으로 늘 뵙던 교수님인데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 아, 네, 고맙습니다.
0: 예, 예.
1: 네.
0: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카이치 총리는 저 올해도 야스쿠니 신사는 안 가는 걸로, 늘 말로는 간다고 했는데 안 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올해도 안 가는 걸로.
1: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0: 예. 예. 아무래도 한국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예. 그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0: 예.
1: 네.
0: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0: 예.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진 구호품 가운데 한국 생수에 대해서 일종의 악플을 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 뉴스 보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그 뉴스를 저는 그 인터넷으로 예, 봤습니다.
0: 예, 예.
1: 예, 예. 근데 이 뉴스는 그 이른바 그 혐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0: 예.
1: 예, 그러나 이것으로 그 일본 여론 전체가 혐한 현상에 그 물을 들어 있다고 그렇게 난전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0: 예, 예.
1: 네, 이번 뉴스가 그 급격한 그 의격화를 그 드러내는 특징적인 그 사건이라고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네. 근데 기사 내용대로 그 특히 한일의 역사학자분들은 대다수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0: 예, 예. 뭐 일부의 급격한 우경화를 드러내는 네. 사건일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여론과 바로 결부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1: 네.
0: 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일본 전체 정서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뭐 학자들이 또 이렇게 좀 연구한 게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0: 예,
1: 그
0: 예.
1: 혐한 현상 중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거는 그 최근에 일본 여론이 그 갑자기 의령화되는 것이 그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그 이외로 일본 여론은 그 예전과 그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일본 전체 학자나 그 사회학자의 그 결론입니다.
0: 예, 예. 예. 그렇군요.
1: 네.
0: 그렇겠죠. 뭐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네.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 예.
0: 예. 근데 그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0: 제가 일정 부분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1: 네.
0: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
1: 네.
0: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1: 네.
0: 그러니까 잠깐 관광으로 가는 거 말고
1: 네.
0: 무슨 뭐 상업비자든 뭐든 오래 머무는 사람들 일본에서는
1: 네.
0: 그걸 재류한다고 얘기하죠.
1: 네. 네.
0: 그 재류하는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조건을 적용한다.
1: 네.
0: 어느 정도로 맞습니다. 엄격해진다는 얘기입니까?
1: 네. 그 예를 들어서요. 그 외국인의 체류비자 신청 비용이 그 일률적으로 그 인상하였는데요.
0: 예.
1: 그 연주권도 좀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0: 예, 예.
1: 그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이 일본에 그 입국할 때는, 그러니까 입국할 때는.
0: 예, 예.
1: 그 관광으로. 그때 예. 필요한 비자의 수수료도 올해 7월부터 5배로.
0: 예.
1: 올랐는데요. 그 한국 돈으로는 그 15만 원.
0: 예, 예.
1: 그게 그 일회용입니다.
0: 네, 관광객.
1: 예, 관광객.
0: 예, 예.
1: 예. 그리고 그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비자는 예, 한국 돈으로는 30만 원.
0: 예.
1: 예. 그 정도 됩니다.
0: 올랐네요.
1: 네.
0: 그러면 아예 장기간 재류하는 경우에
1: 그런 경우에는 그 희망 체류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요.
0: 예.
1: 최대의 약 그 75만 원.
0: 아,
1: 수수료가
0: 굉장히 높아졌네요.
1: 네.
0: 그것도 한 몇 배 오른 거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 아예 예를 들면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1: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원.
0: 아, 우리
1: 네,
0: 돈으로?
1: 네.
0: 예. 뭐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수수료가 좀 오르고 해서
1: 네.
0: 이른바 이제 그 배외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1: 네.
0: 그 배타적인
1: 네, 네.
0: 예, 그런 그 정책을 택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역시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이걸 실감하는 순간이라면
1: 네.
0: 관광 갔을 때일
1: 네,
0: 것 같은데
1: 네, 네.
0: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이 경우에도 점점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 이거 예를 들어서 교토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그 시내버스 이용료를 그 관광객에만 약 두 배로
0: 그래요?
1: 예, 진사하는 예. 전책이 2027년부터 도입된다는 그런 거라고
0: 예, 예, 예 내년부터
1: 네, 네.
0: 예,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이제 점점 구체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시내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비 이런 데는 숙박세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건 이미
1: 네.
0: 시행이 돼서 알고 있는데
1: 네.
0: 교토가 유난히 뭐 오버투어리즘의
1: 네.
0: 아주 그냥 핵심적인 지역이긴 하니까
1: 네.
0: 거기 버스는 곱하기 2를 내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이게 관광객인지 일본 사람?

0: 생각인지.
1: 예, 지금은 이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0: 예, 예.
1: 그 교토에 사는 분들, 그러니까 시민이나 아니면은 그 장기적인 체류 외국인 분들한테는
0: 예, 예.
1: 그 신분증을 제시하는 거를 저 요구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0: 아, 버스 탈 때마다 신분증을 내야 돼요?
1: 네, 그렇게 나왔는데요.
0: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그게 뭐 있습니까?
1: 아, 조금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서는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0: 예, 예.
1: 그거랑 신분증을 이렇게 합쳐 가지고
0: 예.
1: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0: 아.
1: 그렇게 하면은 약간 관리하기가 쉽고요.
0: 예.
1: 네.
0: 그 이제 카드 찍는 기계도 다 바꿔야 되겠네요.
1: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버스 타기도 참 돈이 들겠네. 알겠습니다.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높아진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정책들이 집중이 되느냐?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신회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1: 네, 그 현재 일본 사회의 그 배타주의적인 경향은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0: 예.
1: 그렇게 보고 있고요.
0: 예.
1: 그 표면적으로는 그 이러한 배타주의적인 전책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0: 예.
1: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2025년 그 참의원 선거 때 외국인 전책이 각 전단들의 핵심적인 정책 이슈가 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때?
1: 그 예를 들어서 극우 성향을 지닌 그 전단들이 그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0: 예.
1: 그 배타주의적인 외국인 정책을 그
0: 많이 냈군요.
1: 네. 공약
0: 예.
1: 등으로 선정했고요.
0: 예.
1: 네, 예를 들어서 그 취직 안 되는 거는 외국인 때문이다 이런 식이죠.
0: 예. 좀 감정을 자극하는
1: 네.
0: 그런 편이었군요, 보니까.
1: 예. 예.
0: 근데 일본 유신회란 정당에서 특별히 외국인을 배제하는 정책을 주도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유신회는 그 어떤 정당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사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예.
1: 그 일본 유신회는 오사카의 지역 정당이었던 오사카 유신회라는 거 있었는데요.
0: 예.
1: 그걸로 출발했고요. 그 이른바 개혁 지향의 정당입니다.
0: 예.
1: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개혁이라는 것은 그 국회의원 정원의 그 축소
0: 의원 수를 줄이자.
1: 네, 그런
0: 예.
1: 거 하고 그 국회의원 보스, 그러니까 월급,
0: 예.
1: 삭감, 예, 그런 거를 그 주장하고 있고요.
0: 예.
1: 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견제 선장과 집안 법권화 이런 거를 추진하고.
0: 예. 그런 거 이제
1: 예.
0: 뭐 개혁적인 면은 다 좋은데 다만
1: 네.
0: 이 유신회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극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안보 측면에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0: 예.
1: 그 예를 들어서 핵 공유의 그 추진파이며. 그 일본 유신회는
0: 예예.
1: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보유 등 그 자주적인 그 방위력 강화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 그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핵의 3원칙을 깨는 게 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예. 평화헌법도 물론 바꿔야 되는 거고.
1: 예, 그렇게 되죠.
0: 예. 예. 그 심지어는 뭡니까? 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수를 제한하자. 그러니까
1: 네네.
0: 관광객 말고
1: 네네.
0: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자.
1: 네.
0: 이런 안도 내놨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그 네. 일본 유신회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의 그 전체 수용, 일본 전체 수용
0: 예.
1: 이런 걸 제한하자고도 주장하고 있고요.
0: 예.
1: 이거는 그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일본 유신회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0: 예.
1: 검토 단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0: 듣기로는 뭐 자민당 내에서도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1: 네.
0: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일본 유신회가
1: 네.
0: 다카이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1: 네.
0: 다카이치는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겠군요.
1: 네, 그렇죠.
0: 예.
1: 네. 다카이치 정부는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25년 10월부터 일본 유신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예.
1: 예. 2015년 10월은 당시 다카이치 정부는 그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0: 예예.
1: 예, 그 일본 유신회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예. 그런데 요즘 상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0: 예.
1: 바로 지난 선거에서 2월을 그 중의원 선거인데요.
0: 예.
1: 이제 자민당은 중의원에서 총 위석의 3분의 1을 단독으로 확보해서
0: 3분의 2?
1: 네, 3분의
0: 예.
1: 2요. 네, 확보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0: 그러면 뭐 그렇게 유신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1: 네, 네 그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0: 예.
1: 네, 다만 그 일본 그 자민당이 일본 그 다카이치 정부가
0: 예.
1: 그 국회에서 중의원에서
0: 예.
1: 이거 그 법안을
0: 통과시키려고
1: 예, 할 때 시키려고 하면은
0: 예, 예.
1: 그렇게 하면은 그 일본 여론이나

0: 아니면은 자미원에서 예. 이거는 녹체다, 녹단이다 이런 아. 비판이 예, 나오기 쉽죠.
1: 예, 예. 예. 그래서 일본 유신회와의 협력은 계속해가는 모양을 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0: 예.
1: 예. 아무튼 요즘 뭐 뭡니까 저 재난이 심하니까 도쿄 말고 부수도를 정하자는 얘기도 한참 나오고 그 법안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유신회는 자기들의 그 본거지가 오사카니까.
0: 네.
1: 오사카 쪽으로 지금 하려고 또 하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그 결과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0: 네.
1: 만일 그렇게 되면.
0: 네.
1: 유신회의 입김은 더 강해지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 지금 말씀하신 거 그 일본 유신회가 관련하여 최근 뭐 전직적으로는 화제가 된 것이
1: 예.
0: 바로 지금 그 부수도 법안인데요.
1: 예. 예.
0: 그 7월에 통과됐고요. 그리고 그 현재 일본 수도는 도쿄잖아요.
1: 예, 예.
0: 그러나 유신회는 그 지진 등 그 재해
1: 재난
0: 예, 네, 예. 재난 예 재난 발생에 대비해
1: 예.
0: 도쿄 외에 도시의 그 수도 기능 이 그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1: 예,
0: 주장했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사카로 진짜로 정해지면
0: 네.
1: 유신회의 입김은 더 세지는 거니까
0: 맞습니다.
1: 그건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 네.
1: 일본 오사카 세스난 대학교 모리 토모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IU의 Love Wins All을 듣겠습니다. IU가 이 노래를 만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모리 교수님도 들어주세요.
0: 네.
1: 미움은 기세가 좋은 순간에서조차 늘 혼자다. 반면에 사랑은 부서지고 점으로 가더라도 늘 함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노래를 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죠. 예.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강다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2부 국제뉴스입니다.
4: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소수점까지 똑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2.5% 상승했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전월 대비 각각 0.1%씩 둔화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명분은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카고 패드워치는 금리 동결 확률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세계 최강 패권 국가라 불리는 미군의 전력을 두고 의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중국과 분쟁이 발생하면 미군이 전략적으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로는 요격미사일의 부족을 꼽았습니다. 미군이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사드나 패트리엇 등 승전에 필요한 미사일 총량의 10%보다 적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 얘기 또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얼마 전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독일에서 모의 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 기갑 여단이 순식간에 전멸했습니다. 미군의 중장갑 전차들이 돌격하자 우크라이나 정찰 드론이 이를 포착했고요. 바로 공격 드론이 폭탄을 투하하고 자폭 드론도 가세해서 순식간에 미국의 중장갑차 전부가 격파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방부가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썼지만 여전히 드론 공격에는 쩔쩔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은 미국과 이란이 오는 17일이 기한인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휴전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무슨 연장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국계 싱글맘으로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에 도전한 프란체스카 홍이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석패했습니다. 0.4%포인트 차인데요. 프란체스카 홍은 2020년 위스콘신주 최초의 아시아계 주의원에 당선되면서 진보 돌풍을 이끌기도 했었죠. 이번 패배에는 과거 프란체스카 홍이 추수감사절은 없어져야 한다는 SNS 게시물을 올린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1분기 전 세계 랜드플래시 출하량 순위 말씀드렸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순이었는데요. 올 2분기에는 3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양쯔 메모리가 키옥시아를 밀어내고 처음으로 탑3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론 삼전닉스에 이어 마이크로, 키옥시아, 양쯔 메모리 순입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5: 与世界接轨
6: conectarse con el mundo
7: 世界とつながる
8: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9: connect with the world
10: 세계는연결돼있다손석희의12시
3: 예손석희의12시2부한걸음더들어가겠습니다요즘경제뉴스에서주주환원이란단어가부쩍많이나옵니다미온적인주주환원

0: 정책으로 실망감을 안겼다라든가 대규모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화제가 되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반도체 기업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업 매출은 뭐 고공행진이라고 매일 뉴스에 뜨지만 왜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건 적으냐 이런 얘기죠. 투자 뉴스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는 고란 경제전문기자가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어서 오십시오. 요즘 그 반도체 기업들 매출이 뭐 워낙 좋다고 하죠. 예전에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라면 이제 얼마나 나눠주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질문 드린 겁니다.
1: 아, 그렇게 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에 관심이 몰린 예.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번 정도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그간에 없었던 돈을 이렇게 많이 버니까 야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눠줄 거냐가 예. 이제 관심사가 된 거죠. 특히나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0: 예.
1: 그래서 과거에 그 투자를 했던 분들 반도체 기업에 투자했던 분들이 배당을 얼마 할 거냐 이게 주주환원 그러니까 번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닥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고 나면 주주환원에 쓸 돈이 사실 별로 남지 않았거든요.
0: 예. 뭐 그러려니 했던 측면도 네, 있죠.
1: 맞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주가가 오르면 그걸로 땡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0: 예.
1: 지금은 벌어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를 하고도 돈이 남는다라고 하는 지표가 대표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0: 예.
1: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장사를 해가지고 번 돈에서 설비 투자, 캐펙스 비용을 이제 뺀 거거든요.
0: 예.
1: 과거에는 캐펙스가 너무 이제 전체 번 돈에 비해서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는 원래 원체 많이 보니까 예. 남는 돈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약간 그 흐름이 주식 투자를 하던 분들도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이 정부가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지금 독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른바 구조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0: 예.
1: 주주 환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주주 환원책이 만약에 뭐 대규모 으로 나왔다거나 시장이 만족할 만한 주주 환원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주가에 연결되기도
0: 그렇겠죠.
1: 하고 있고요.
0: 예. 네. 그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까? 나눠준다면?
1: 예, 나눠준다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예.
1: 하나는 배당입니다. 그거는 투자한 그 분들한테 직접 이제 현금을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0: 그건 모두가 아는 방식이고.
1: 네. 예. 하나가 보통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 돈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0: 예예.
1: 그러면 유통되는 주식 물량 수가 줄어들겠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은 똑같은데 이거를 그 나눠 갖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그러니까 그 개당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0: 아.
1: 이걸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피자 한 판을 8조각으로 나눴거든요.
0: 예.
1: 그런데 회사가 4조각을 사들입니다.
0: 예.
1: 그러면은 전체 피자 크기는 똑같은데 이걸 이제 네 개로 나누는 셈인 거잖아요.
0: 더 커지는 거죠.
1: 그럼 내가 하나, 나의 몫은 더 커지는 거니까
0: 예, 예.
1: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죠.
0: 예. 그 방법도 뭐 사실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1: 사실 이 방법이 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
0: 배당도 그게 그렇게 액수가 크진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차라리 두 번째 말씀하신 방법이
1: 네,
0: 더
1: 네.
0: 이제 주주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특별한 어떤 그 기준 같은 건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이냐 2번이냐 2번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그냥 자유롭게 결정합니까?
1: 네, 뭐 기업들이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0: 예.
1: 앞으로 우리는 그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고 어떻게 주주 환원할 거예요라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 경영진 재량, 연말 실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랐는데요. 최근 분위기를 보자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규칙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0: 예.
1: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 동안 주주 환원체를 어떻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큰 틀에서 밝히고요.
0: 예.
1: 그에 따라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배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0: 예.
1: 보통 이제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얼마를 줄 것이냐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대부분 잉여 현금으로 앞서 말씀드린
0: 예, 예.
1: 번 돈에서 설비 투자를 빼고 난 진짜로 남는 돈을 어떻게 배당할 것이냐 그 잉여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잉여 현금 흐름에 뭐 50%를 하겠다 아니면 뭐 70%를 하겠다 이거 이제 큰 틀에서 그 회사가
0: 예.
1: 그 정하는 거죠.
0: 예. 근데 뭐 역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0: 제일 지금 화두에 올라
1: 화제예요.
0: 있습니다.
1: 네.
0: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1: 특히 이제 주주 환원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투자자들의 이제 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0: 예, 아니 그렇게 많이 벌고
1: 네.
0: 왜안 줘? 이거잖아요, 이제.
1: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약간 불을 댕긴 그 발표가 뭐가 있었냐면 SK하이닉스가 2분기 배당으로 주당 375원을 배당한다.
0: 아, 그건 너무 적군요.
1: 네.
0: 원돈이 지금 천문학적인데.
1: 네. 그리고 이제 그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조금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150만 원한 주를 들고 있으면 375원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죠.
0: 저는 375만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1: 375원입니다. 네.
0: 제 생각도 너무 과장된 거긴 하지만.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났고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비유가 그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 SK하이닉스에서 약간 뭐 이벤트성으로 그 HBM 칩이라고 하는 과자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뿌렸거든요. 근데 그 과자값이 375원보다 더 되거든요.
0: 예, 그런가요?
1: 네, 그래서 많이 화가 났어요.
0: 과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1: 아,
0: 몰랐습니다.
1: 네. 근데 그 비슷한 즈음에 3등 기업이죠. 마이크론. 메모리 3등 기업의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번 돈에 아까 말씀드린 초과 현금 요게 100%를 주주에게 다 환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나왔는데 낸드 3위 업체에다가 지금 양쯔 메모리한테 밀렸다는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요.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8천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자면 한 7조 원 정도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 번 돈이 얼만데 이거
0: 그러게요.
1: 배당하냐? 이게 지금 분기 배당 아까 제가 375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전체 배당 총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3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즈음에 논란이 됐던 게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직원들에 대한 영업이익에 연동된 성과보상이에요. 영업이익의 10%를 10에서 15%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런데 직원들한테는 영업이익의 10%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서 정작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한테는 이거 주냐라는 박탈감이 있었던 거죠.
0: 그뭐좀 아까 얘기 나온 김에 마이크론이니 뭐니 저 해외 기업들은 어떻게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1: 네, 이게 마이크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잉여 현금에 100% 환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8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대만의 TSMC잖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자면 주주 환원의 모범 사례처럼 꼽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사실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황을 타는 그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야, 여기는 이렇게 버는 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PER 지표할 때 이걸 좀 낮게 해요. 꾸준히 돈을 잘 보면 PER 지표를 높게 주는데 근데 얘네가 앞으로 이 기업이 다음 해에 얼마를 벌지 알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PER 지표가 낮습니다. 그런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특성상 수십조 원의 설비 투자가 매년 들어가는데요.
0: 그렇겠죠.
1: 배당금 삭감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0: 그래도 괜찮습니까?
1: 투자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설비 투자를 우리가 많이 해도 주주 배당금은 깎지 않겠다는 정량적 원칙을 지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밸류에이션 지표 PER이 평균 한 20배 안팎이에요.
0: 아, 굉장하군요.
1: 근데 우리 삼전 닉스는 10배 안팎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배당을 해준다라는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니까 투자자들이 이들 기업을 선호하는 거죠.
0: 근데 아까 그래도 회사가 괜찮냐고 여쭤본 이유는 뭐 대개 기업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벌면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거 다 빼면 별로 안 남기고 그 여태까지는 통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남는다고 하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서요. 그래도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 회사는
1: 최저 배당액은 지키는 겁니다.
0: 아, 예. 그렇군요. 우리도 그건 뭐 참고를 해볼 만한
1: 네,
0: 상황이 하네요.
1: 맞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0: 근데 이게 주주 환원인 게그 이런 게꼭 반도체 기업에만 해당되는 건
1: 네,
0: 아니잖아요. 지금
1: 맞습니다.
0: 워낙 반도체가 활황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상장된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주주 환원에 좀 인색하다 이런 얘기는 있어 왔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 그 아까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예, 말씀드렸잖아요. 배당하고 자사주조가 예? 이걸 합쳐가지고 총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예. 그 총 주주 환

0: 선호율을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총주주 환원율에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여기는 예. 80에서 90%입니다.
1: 예.
0: 번 돈의 대부분을 그냥 다 주주 환원에 쓴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0: 선진국 평균으로 보자면 한 60에서 70%, 그리고 신흥국 평균이 한 35에서 40이에요. 그런데
1: 예.
0: 우리나라가 얼마냐? 20에서 25% 수준입니다.
1: 아, 굉장히 낮은 셈이네요.
0: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죠.
1: 예, 예. 그러면 특별히 그렇게 주주 환원율이 낮았던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0: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요.
1: 예.
0: 사실 그 주주, 아까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주주한테 환원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그 주주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으로 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대주주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예.
0: 총수, 이 지분율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1: 예.
0: 다시 말해서 소수의 지분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 중심 구조예요.
1: 예.
0: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375원 배당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SK하이닉스의 주주는 대주주, 지배주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1: 뭐 잘 아는 그 사람 아니에요?
0: 최태원 회장을 떠올리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한 48억 원치 SK하이닉스 주식을 샀거든요.
1: 예예. 예.
0: 근데 그게 SK하이닉스 주식을 처음 산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예.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방식은 SK하이닉스의 주주인 SK스퀘어, 그 위에 SK, 그 주 SK, 주
1: 예.
0: SK의 최대 주주가 최태원 회장,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있진 않아요.
1: 예.
0: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이 직접적으로 최태원 회장한테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1: 아.
0: 이러다 보니까
1: 예.
0: 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 입장에서요. 배당을 많이 받아봤자 게다가 상속세나 소득세 이 부담이 누진세로 되기 때문에 60%나 돼요.
1: 굉장히 크죠.
0: 굳이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 내부에 현금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더 본인
1: 예.
0: 입장에서는 나은 거예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인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돈은 많이 쌓아도 없겠네요.
0: 네네네. 예.
1: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0: 네네.
1: 알았습니다. 그 저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그 주주 환원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없습니까?
0: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예. 조금 우리는 주주 환원에 너무 인색하다라고 해서 논란이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미국은 주주 환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다.
1: 아 우리랑 반대군요.
0: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주주 환원을 할 때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1: 예, 예.
0: 설비 투자를 하고 남은 진짜 그 돈으로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거죠.
1: 예.
0: 왜냐하면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건 기업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1: 예.
0: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그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이익의 90% 안팎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씁니다.
1: 예.
0: 이 이유가 뭐냐? 이 미국 기업에서 이 기업의 실적을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처럼 총수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잖아요.
1: 그렇죠.
0: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 예.
0: 단기적으로 회사 주가가 올라야지 나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주주들이 나를 선택할 거예요.
1: 아, 예. 그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0: 네,
1: 거군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지금 아니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10년 뒤 돈 많이 벌어들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0: 당장 주가가 오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을 설비 투자, R&D에 쓰는 기보다는
1: 예.
0: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올리는 데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3년에 바이든 정부 때 야 이렇게 배당을 자사주 매입이나 이렇게 주주 환원책에 쓸 때 1% 세금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1: 예.
0: 자사주 매입할
1: 예.
0: 때. 왜? 너무 자사주 매입 많이 하지 마라.
1: 아.
0: 이 돈으로 설비 투자 좀 해라. 라는 식으로 조치까지 만든 거거든요.
1: 예.
0: 심지어는 이걸 4%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
1: 예.
0: 논의는 이제 조금 사라졌고요.
1: 그렇군요.
0: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1: 예.
0: 됐습니다.
1: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은 당연히 주가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0: 네.
1: 예.
0: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1: 예. 어떻게 끼칠까요?
0: 대표적으로 애플인데요.
1: 예.
0: 애플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책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데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런데 이 회사는 회사가 돈을 덜 벌면 채권을 발행합니다.
1: 아.
0: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1: 예.
0: 겁니다.
1: 뭐 하여간 우리나라도 코스피에는 네. 당연히 이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0: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요.
1: 예.
0: 특히나 지금처럼 주주 환원에 대한 목소리,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에서는 이 주주 환원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1: 예.
0: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곳이 있거든요.
1: 예.
0: 여기가 증권회사인데 이 증권회사 사실 국내 증권회사

0: 증권 회사들이 제채로 가치를 못 평가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 회사만큼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아.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을 폈기 때문에.
1: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주식시장의 흐름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늘 뭐 쾌도난마로 설명해 주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대표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그룹 아바의 머니머니머니를 듣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0: 정확한 선곡인 것 같아서요.
1: 이게 좀 돈 얘기하다가 돈돈돈 하니까 너무 좀 직물적인 선곡이 아닌가 좀 고민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대한 어떤 씁쓸함 이런 것도 담고 있어서 듣기로 했습니다. 아바의 머니머니머니입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오늘부터 오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알클 타이.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알클 타이.
0: 키 더 늦기 전에 알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알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

0: 특별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2: 한얼사이언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예, 방금 아바 노래 나갔는데 뭐니 예, 반응이 뜨겁다고 저한테 제작진이 얘기해 주시네요. 미니의 유지현님 정말이지 직관적인 선곡이네요. 유튜브의 바이올렛님 누가 선곡했나요? 라고 하셔서 답을 드리자면 제가 했습니다. 예, 좀 고민하다가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835 문자 쓰시는 분께서 12시부터 2시까지 라디오 들으면서 즐겁고도 시야가 넓어지는 요즘입니다. LP코너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더 신이 났습니다. 오늘도 잔잔한 메일이 쌓여서 제 인상을 만들어 가보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LP코너에 선정된 곡도 아주 좋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9701 쓰시는 분께서 어제 별똥별을 10개도 넘게 보셨다고 했네요.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소원을 못 빌까봐 소원을 계속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중얼거리면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빌었다고 하셨네요. 그 소원은 아마 꼭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 오늘 밤에도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저께 밤늦게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못 봐서 좀 서운했는데 오늘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스위프트 터틀 혜성에 의해서 우주 공간에 흩뿌려진 먼지 부스러기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면 좀 맛이 떨어지죠. 그냥 보면서 소원을 잘 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3부에는 이승철 씨가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어제 나오셨었는데 못다한 얘기들이 많고 해서 이따 3부 질문들에 다시 나올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시 5분 손석희의 12시 3부에서 이승철 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한시 뉴스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육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 회장단이 만나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정책을 논의한 어제 비공개 면담을 둘러싸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방부가 이틀째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했습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안 장관이 면담에서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 검토 과정과 결과도 공개해주겠다고 답변해 참석자 모두가 이를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총동창회 측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로 이른바 셀프 감금을 시킨 뒤 돈을 빼앗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들을 셀프 감금시켜 돈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총책과 조직원 등 9명을 국내로 송환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문서를 만들어 피해자 68명에게 67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대상 식품위생점검을 한 결과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중순 지자체와 함께 배달 음식점 등 4,91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계탕, 냉면, 치킨 배달 음식점 중 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업소는 18곳이었으며 김밥 등 달걀이 주재료인 음식을 파는 업소의 경우 40곳이 적발됐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 등을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200억 원대 노쇼 사기를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일당 7명을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로 압송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베트남 박린성에 거점을 두고 국내 소상공인 630여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이 송금한 24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비록 해당 인물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 같은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0: 1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2: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You know.

함께 손석희의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 손석희의 질문들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데뷔 40년을 맞은 가수 이승철 씨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배 가수인 이산 씨도 함께 나와서 이승철의 40년을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겠습니다. 추천곡은 4부가 시작되는 1시 30분에 나갑니다. 잠시 후에 만나뵙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모든 인쇄 가능한
9: 성원 에드피아.
8: 온라인 주문 간편한
9: 성원 에드피아.
8: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9: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예, 손석희 질문들 3부 질문들 어제 이어서 이승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승철 씨의 지난 한 4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음악들을 좀 다른 얘기와 함께 하면서 쭉 돌아볼 텐데, 어제 뭐 얘기 나누다가 시간도 상당히 좀 모자랐고,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0: 후배 가수 한 분이 더 옆에 나와 계십니다. 네,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우선 이승철 씨 반갑습니다. 예.
1: 저는 오늘도 하나의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0: 어떤 기록이요?
1: 저 라디오 출연을 이틀 연속해 본 건 처음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예, 여기 나오신 반갑습니다. 분들은 앵간하면 이틀을 하고 가십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예.
0: 근데 아무튼 좋으시잖아요.
1: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요.
0: 근데 옆에 이산 씨는 그 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할까요?
2: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0: 예.
2: 안녕하세요. 더 스카웃 우승자 신인 가수 이산입니다.
0: 예. 듣기로는 이승철 씨가 데뷔했을 때 나이랑 지금 같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만 19세이죠.
0: 만 19살.
2: 네, 맞습니다.
0: 예. 젊음이 좋긴 좋습니다.
1: 네. 아주 의젓해서 좋아요. 이 친구는. 예. 의젓한 친구입니다.
0: 근데 뭐 불과 19이지만
1: 네.
0: 의젓하다고 표현했는데
1: 네.
0: 나름 그 고생을 많이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수가 될 때까지.
1: 네. 본인 이야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0: 예, 예.
1: 이제 어머니는 페루 분이시고 아버님 한국인이신데.
0: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얼굴만 봐서는 그런 네. 생각은 안 드네요.
1: 네. 예. 이제, 예. 그냥 한국 귀여운 미소년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 살다가
0: 예.
1: 19살 때, 18살 때 기타 하나 메고
0: 예.
1: 서울을 오려다가 감히 서울을 못 오겠고
0: 뭐 서울이 뭐 대단하다고
1: 그 말이에요. 근데 예. 수원에서 중간에 내렸답니다.
0: 아.
1: 그래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13개를 하면서
0: 아, 그래요?
1: 예, 그 용돈을 모아서 실용음악학원을 예. 가고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서강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올해 입학을 했습니다.
0: 서강대학교.
1: 예. 그러다가 예. 이제 더 스카웃 오디션에 나와서 그 프로그램에서 바로 우승을 해서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0: 예. 그 불과 19인데 그죠?
2: 네.
0: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거의 입지전적인 인물 같은.
1: 거창했나요?
0: 아닙니다. 예.
2: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사실 저랑 같은 나이에 데뷔하셨던 승철 선배님의 19살 때 업적을 저보고 또 울프라고 한다면은
0: 예.
2: 말이 또 훨씬 길어지지 않을까
0: 아, 예.
2: 싶네요.
0: 예. 이승철 씨가 그 우리 이산 군이 프린스 같은 뮤지션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1: 네.
0: 그죠? 근데 이산 씨는 이승철 선배님 같은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뭐 누가 됐든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근데 왜 프린스였습니까?
1: 일단 체구도 프린스가 좀 작거든요.
0: 크지 않죠.
1: 예. 예. 그렇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있잖아요.
0: 약간 여리여리한데도
1: 예.
0: 불구하고.
1: 예. 그리고 예. 강단 있고 예. 개성 있고. 그래서 그런 작지만 아주 당돌한 그런 뮤지션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0: 아. 네. 근데 이 프린스는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고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2: 그렇죠.
0: 예. 악기도 다릅니까?
2: 네. 기타로 더 스카웃 오디션도 합격했고.
0: 아,
2: 지금까지도 꾸준히 치고 있죠.
0: 예. 그 마지막 콘서트라는 노래는 사실 그 저 이승철 씨를 대표하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 이 노래는 제가 처음에 그 김태원 씨가
0: 예.
1: 부활 때 회상 3라는 노래로 이제 김태원 씨 직접 부르신 거고
0: 예.
1: 그다음에 그 여자친구 지금은 부인이지만
0: 예, 예.
1: 그때 당시 여자친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예요.
0: 김태원 씨가
1: 예, 예.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무대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래서 이 노래는 제가 부르지 못하겠어요. 이건 자기가 불렀는데 내 여자친구 노래인데 네가 왜 불러?
0: 예, 예. 그리고 또 뭐 그 이승철 씨가 워낙 더 잘 불러버리면 본인이 좀 머쓱할 거 아니에요.
1: 그래가지고 부활 때는 제가 못 부르다가
0: 예.
1: 이제 솔로 하면서 태훈 형한테 허락을 받고 나 이거 노래를 제가 리메이크하겠습니다. 근데 노래 제목도 마지막 콘서트로 바꾸겠다.
0: 예. 원래 제목은 뭐였어요?
1: 회상 3였어요.
0: 아까 말씀하신 회상 3.
1: 예, 회상 1, 2, 3가 있는데 3라는 예. 곡이었는데 예. 물론 이제 제가 불러서 히트는 더 되지만
0: 뭐 당연히
1: 본인 저작권은 또 그분이 갖고 계시니까
0: 예, 뭐 본인한테 좋은 일이고
1: 일거양득이죠.
0: 그러게요.
1: 네.
0: 곡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밖으로 나가버리고
1: 네.
0: 한때 한 46초까지 끌었던 기록이 있던데
1: 지금은 한 10초도 안 돼. 10초도 안 되고
0: 예. 보통 폐활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1: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숨보다 피드백이라고 해서
0: 예.
1: 노래 그 약간 발성과 돌아 들어오는 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 길게 끄는 기술인데
0: 아 그런 게 있나요?
1: 예, 예. 요새는 이제 인이어라는 걸 차고 있고 그래서
0: 예.
1: 그렇게 못 끌게 되죠. 나이도 좀 있지만
0: 예,
1: 그런
0: 예.
1: 스킬을 구사하는 조건은 좀 아니고 요새
0: 예. 예. 원래 한 46초 정도라면 숨을 참고 있기도 어려운데

0: 그걸 이렇게 내쉬면서 소리 계속 내면서 간다는 거는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데.
1: 극소량의 호흡만 내보내고.
0: 그러게요.
1: 예, 계속 몸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예. 기술인데. 예.
0: 그것도 10분 만에 배울 수 있습니까?
1: 아, 이건 좀 어렵죠. 이건 그 케니지라는 색소폰.
0: 예, 압니다.
1: 그분이 색소폰을 길게 끄시는 게
0: 이거 화제가 됐죠. 그, 예. 그 기법으로.
1: 예, 그래서 그거 예. 흉내내다가 이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콘서트 아, 해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트레이드 마크가 됐죠.
0: 예. 예. 뭐 그래도 역시 이제 그 이승철 씨 본인이 꼽는 대표곡이랄까?
1: 네.
0: 그건 히야더군요.
1: 아무래도 이제 저를 잊게 만든 곡이고.
0: 예, 예.
1: 그리고 히야는 또 실제로 그 노래도 이제 그 실제 이야기거든요.
0: 예.
1: 양홍섭 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고 저희가 이제 히야는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밑에
0: 예.
1: 단칸방에서 저희가 합숙을 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0: 예.
1: 곡을 이렇게 편곡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인트로라는 게 있었는데
0: 예.
1: 아 재미가 밋밋한 거죠. 그래서 아 이것도 우리 조용필 선배님처럼 기도하는 뭐 이렇게 먼저 가면 안 될까?
0: 예.
1: 그래서 히야 이렇게. 먼저 불러보자.
0: 예, 음도 비슷하네요.
1: 예,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절대 음감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를 처음에 딱 내야 되는데 너 그걸 못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태원 형이 그럼 내가 D를 잡고 기타를 때릴게. 그러면 종소리가 날 거야.
0: 예.
1: 그래서 종소리가 그 기타로 치는 소리예요.
0: 아,
1: 실제.
0: 그런가요? 예.
1: 예. 그래서 기타로 종소리를 내서 제가 그 음을 듣고 히야 이렇게.
0: 예.
1: 공개 방송이고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소문, 이야, 절대 음감 대단하다. 저 팀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으면
0: 예.
1: 그냥 첫 키를 그냥 바로 잡고 들어가네.
0: 아, 예. 그런 비화가 있군요.
1: 네.
0: 요거 잠깐 좀 들으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1: 들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0: 예, 예.
1: 빗소리가 나고.
0: 아, 요겁니다.
1: 예. 이 앞부분에 이제 빗소리가 나고 종소리가 나요.
0: 예, 예.
1: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걸 부르게 되죠.
0: 음 잡아주는 거였군요.
1: 네, 네. 어. 키를 잡아주는 거였어요.
0: 예. 지금은 자,
1: 아, 이거
0: 아, 요거구나. 네. 예, 예. 예, 우리 제작진이 손이 빠릅니다.
1: 네.
0: 예.
1: 이게 D예요.
0: 예.
1: 네.
0: 아. 야,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 설명 들으면서 들으니까
1: 그렇죠. 재밌죠.
0: 노래가 더 와닿고 재밌어요.
1: 그림 같지 않습니까?
0: 예,
1: 갤러리에 오신 느낌?
0: 예, 예. 네. 갤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홍종 관장을 엊그저께 모셨을 때
1: 아, 네.
0: 그 마지막에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 들었거든요.
1: 아, 네.
0: 아, 물론 이 종소리가 거기 비견되진 않겠지만 이 종소리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예.
1: 저는 이 히야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9살의 이승철과 20살의 예. 김태훈이 만나서 이런 곡을 만들었고
0: 아,
1: 예.
0: 아 두 분이 한 살 차이군요.
1: 예, 또 예. 동네 선배 한정거장 차이 사는.
0: 예.
1: 그러면서 그 둘이서 어릴 때 만들어서 발표했던 노래가 100만 장이 넘게 팔리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활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런 좀 기억이 새록새록 해져요.
0: 40년 동안 이렇게 예.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니까 예. 보통 일은 아닌 거죠.
1: 김태훈 씨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야 버티면 돼.
0: 그것도 네. 뭐 상당 부분 맞는 예, 말씀이기도 합니다.
1: 예.
0: 그 어렸을 때 불렀던 히야와 요즘도 공연에서 이 곡을 부르시면
1: 네.
0: 다른 감각이 있습니까?
1: 일단은 선곡 같은 보컬에서
0: 예.
1: 요즘 이제 조금
0: 약간
1: 마무리가 좀 다듬어진 예. 그런 히야가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예.
0: 자, 히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고 이것도 이승철 씨에게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곡이잖아요, 그죠?
1: 솔로로 데뷔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컬 그룹 출신 보컬리스트가 솔로로 데뷔해서 성공하는 얘는 없다라는 약간 그런
0: 아,
1: 징크스가
0: 그랬나요?
1: 좀 있었어요.
0: 그때. 요즘은 그래도 많이들 나오시는 거죠.
1: 요즘 같아요. 요즘 뭐 예. 오히려 그룹을 하다가 나오죠.
0: 예.
1: 그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은 그룹을 양성하고 트레이닝 시켜서 그룹을 만들지만
0: 예, 예.
1: 저희는 어디선가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가 오셔서 스카웃을 해줬죠.
0: 그룹으로.
1: 예.
0: 예.
1: 그룹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솔로로도 하고
0: 예.
1: 그때 많은 가수들이 그런 컨택을 받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0: 예. 예.
1: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처음엔 이 노래로 데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나의 모습이라는 약간 세미 트로트 같은
0: 예, 예.
1: 그때 제작자분이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0: 예.

0: 아, 이 노래가 좋아서 그걸 미시더라고요. 근데 네. 한 3주 이상을 면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아, 제가 이 노래보단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가 좋습니다. 예. 이거 밀어보세요. 근데 아, 이거 별론데. 근데 밀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반응이 오면서
1: 아, 그렇군요.
0: 예, 대박이 예. 났죠.
1: 그분은 뭐 저와 같은 선구와는 조금 없었던 걸로.
0: 아, 그 노래도 훌륭한 노래였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 때는 지금은 아이돌이지만 저희 때는 하이틴이라고 그랬거든요.
1: 예, 예, 예.
0: 하이틴 스타들이 부르는 노래는 좀 아니었죠.
1: 예. 그러면 이승철 씨의 대표곡 가운데 다른 가수가 불렀다면 이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곡도 있나요? 이거는 이산 씨에게.
2: 아, 네. 있죠. 말리꽃이 승철 선배님의
1: 말리꽃.
2: 네.
1: 예.
2: 말리꽃만은 뭐 정말 많은 커버가 있잖아요.
1: 예.
2: 근데 승철 선배님의 그 오로지 그 톤과 감성만이
1: 예.
2: 그 벅차오르는 감정이 저는 다른 커버에서 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1: 아, 그건 나 이산도 절대로 따라하기 어렵다.
2: 어, 네. 힘들 것 같습니다.
1: 잠깐 뭐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곡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느끼게 하는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1: 네.
0: 굉장히 그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소울풀하다는 느낌도 네. 갖고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흉내 못 낸다는 얘기겠죠, 그죠?
2: 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좀 마음속에서 뭔가 피어오르는 듯한 예. 그런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아. 그게 승철 선배님의 감성에서만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0: 예.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하십니까?
1: 아니요.
0: 전혀 아니에요.
1: 아, 이럴 때 그냥 귀를 닫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0: 예. 그렇습니다. 말리꽃을 잠깐 듣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승철 씨의 지나간 노래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생명력이 너무나 강한 노래들을 몇 곡씩 이렇게 들으면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1: 예, 아, 느낌이, 저도 너무 좋아요.
0: 예, 느낌이 좋습니다. 예. 곡을 받으면 수백 번을 듣지만
1: 네.
0: 세 번 이상은 부르지 않는다.
1: 네.
0: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 그거는 이제 노래라는 것은 몸 안에 이제 수백 번 들어서 몸 안에 들어오게 만들고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게 익숙하게 만들고요. 그렇지만 부르는 거는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계속 뭔가가 늘러붙는 느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쿠세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붙게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산 친구 노래 디렉팅 할 때도 네 번 이상은 안 부르게 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 근데 그건 본인만의 방법인데 이렇게 강요해도 될까요?
1: 강요라기보다 이제 추천을 하는 예. 거고 디렉터 입장에서 노래 디렉팅을 하면 이제 그렇게 네 번을 불러놓으면
0: 예.
1: 거기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편집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예. 만들죠.
0: 그러면 다른 사람 곡을 이승철 씨가 받아서 여태까지 많이 그러셨으니까
1: 네네.
0: 받아서 할 때도 듣긴 많이 듣지만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연습하거나 할 때는 세 번이나 네 번 이상은 안 합니까?
1: 예. 그리고 한쪽 귀에 그 가이드 보컬이라고 이제 예. 데모가 있잖아요. 그 데모 노래를 왼쪽에 나오게 하고
0: 예.
1: 오른쪽에는 제 목소리 듣고 그래서 똑같이 카피를 해서 불러요.
0: 아, 그래요?
1: 예.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0: 아니 본인만의 어떤 색깔 이런 거를 내보이고 싶진 않으세요?
1: 그게 나중에 보면
0: 예.
1: 다른 노래가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원곡자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라라는 게 저의 주된 목표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히트곡이 많은 건 항상 그 원곡자의 노래를 그대로 불러주는
0: 예.
1: 오히려 저 거를 고집하지 않고
0: 뭐 어찌 보면 원곡자가 누구보다도 많이 고민을
1: 그렇죠.
0: 하기도 예. 했을 테니까
1: 제가 그 노래를 컨택했을 때는 원곡자의 노래를 컨택한 것이잖아요.
0: 예, 예.
1: 그걸 저 스타일로 바꿔버리면 원곡의 느낌이 없죠.
0: 아.
1: 사라지죠.
0: 그거는 이승철 씨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얘기이기도
1: 예.
0: 하네요.
1: 저는
0: 자기 주장이 강해서
1: 예.
0: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0: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1: 심지어는 디렉터를 받지 않거든요, 작곡가한테 대신.
0: 예.
1: 그 저 혼자 노래를 해석해서 부르거든요.
0: 예.
1: 그러려면은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이 노래를 해서 들려주면
0: 예.
1: 원곡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그대로 불러준 거니까.
0: 아, 예. 예. 아, 그 대단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뭐 그 다른 사람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미국의 그 잭슨 브라운이라는 예. 가수가 다른 사람이 들은 그 목격담에 의하면 자기가 곡을 작곡할 때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한 소절을 20번 이상 부른대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구나
1: 네.
0: 라고 감탄해서 들었는데 이승철 씨의 방법론에 따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1: 좀 아날로그
0: 아 그렇군요. 모두가 이렇게 다
1: 다른
0: 방법론은 다른
1: 다
0: 것
1: 다르죠.
0: 같습니다.
1: 네.
0: 누가 다 옳다 아니다 아, 얘기하기는 네. 어렵고 아 그렇군요. 그 가수 생활 4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으셨을 텐데 그 경험에서 배운 것 가운데 후배한테 이거 하나는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1: 저는 그냥 그 시련이 닥쳤을 때
0: 예.
1: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 항상 드렸으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점처럼밖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런데 상처받지 말고 꿋꿋하게
0: 예.
1: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0: 예.
1: 그런 걸로 요즘 상처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0: 예. 그러게요.
1: 그렇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0: 예. 예. 뭐 이산 씨는 이제 19이고
1: 네.
0: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려면 그때마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0: 예. 그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1: 네.
0: 독도에 가서 노래를 부른 것 때문에
1: 네.
0: 내일 모레면 이제 광복절이거든요.
1: 네.
0: 예. 독도에 가서 노래 부른 것 때문에 일본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직도 그렇습니까?
1: 예. 조금 뭐 그렇게 됐네요.
0: 그거 얘기하기 곤란하십니까?
1: 약간은 뭐
0: 예. 아니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얘기를 하셨잖아.
1: 예. 아니 뭐
0: 예.
1: 언젠간 가게 되겠죠.
0: 예. 예.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아, 그 친구도 좀 속이 좁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당사자시니까 아마 말씀하시기 쉽지
1: 않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신 분이세요.
0: 제가?
1: 네.
0: 아 맞아요. 뉴스에서. 예. 근데 제가 그걸 전하고
1: 예.
0: 다른 프로그램에서 그 말씀하시는 걸 또 듣기도 해가지고
1: 네.
0: 예. 뭐가 먼저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0주년 전국 투어를 가신다고 이어간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예. 또 이거 11월 14일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하고요.
0: 11월
1: 14일부터
0: 예, 예.
1: 이제 좀 공연을 가고 12월 4, 5, 6은 서울 공연이 있고
0: 예.
1: 내년에는 이제 월드 투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0: 아, 월드 투어는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1: 미국 6군데에서 8군데 그다음에 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뭐 홍콩, 싱가포르
0: 예.
1: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까지 갈 것 같아요.
0: 예, 네. 정말 월드 투어네요.
1: 네.
0: 거기서도 일본은 빠져 있군요.
1: 아예 없어.
0: 예. 이산 씨도 콘서트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0: 예.
2: 저는 이제 승철 선배님과 더 스카웃 최종 8인의 콘서트가 남아 있는데요.
0: 그게 있군요. 개인 콘서트는 물론 아직 아니겠죠.
2: 네. 네.
0: 예, 예.
2: 2026년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우리원 뱅킹홀에서
0: 예.
2: 네, 콘서트가 나와 있습니다.
0: 예.
2: 12시 청취자 여러분도 여러분 새상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0: 예.
2: 오고 싶은 분들 샵 801, 8001로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잘 들었습니다. 어제 이승철 씨 만나 뵙었고 오늘 또 만나 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후배 가수인 이산 씨와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 우리 산이 1등하는 날 다시 오겠습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0: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3: 예, 추천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니로 이수미 님이 추천하신 곡입니다. 제가 이승철 씨의 마이 러브로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하셨네요. 예, 아, 그럼 이 노래를 띄워드려야 되겠네요. 듣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중국 개방개혁의 설계자이자 사령탑으로 불렸던 주룽지 전 국무원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98세인데요. 2001년에

0: 중국의 WTO 가입을 주도했고요. 직설화법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관 100개를 준비해 99개는 부패 관리들에게, 하나는 내 거로 남겨둬라. 트럼프 사위의 동생인 조시 쿠슈너가 LA 레이커스의 새 주인이 될 전망입니다. 매각 가격은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7,200억 원 정도인데요. 성사된다면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거래사상 최고액입니다. 조시 쿠슈너는 투자 선관이 좋은 벤처 캐피털 거물로 불리는데요. 이번 인수에는 월트 디즈니 전 CEO인 밥 아이거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번엔 심형래의 영화 디워 얘긴데요. 2007년 개봉한 지 19년 만에 넷플릭스에서 역주행 중입니다. 현재는 10위 밖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지난 10일에는 글로벌 영화 순위 6위까지 찍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선 영화 부문 2위까지 올랐습니다. LA를 배경으로 한 디워의 주인공 이무기, 정말 승천했네요. 글로벌 축구 매체 매드 풋볼이 아시아 축구 선수 역대 베스트 11을 선정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 5명이나 됩니다. 팬들의 예상대로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모두 포함됐고요. 수비수는 누가 뽑혔을까요? 홍명보, 김민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추억의 이름 나카타 히데토시를 비롯해 가가와 신지, 혼다 게이스케, 나가토모 유토가 뽑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를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죠. 예전에 디워 가지고 100분 토론에서 토론도 했었는데.
0: 아, 주제가 뭐였나요?
1: 디워의 작품성을 논하는 토론이었는데.
0: 아, 그렇군요.
1: 뭐 이건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게시판이 뭐 그냥 불타듯이 막.
0: 네, 아무튼 이렇게 후대에 또 재평가를 받을지는 그때는 모르셨겠죠.
1: 몰랐죠.
0: 네.
1: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0: 네.
1: 예. 오늘은 어떤 얘기였습니까?
0: 오늘은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요새는 뭐 음악을 뭐 LP나 아니면 뭐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경우 별로 없고 뭐 거의 모두 스트리밍 서비스로 듣잖아요.
1: 그러죠. 예.
0: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얘기 가져왔습니다.
1: 예.
0: 뉴욕타임스의 기사고요. 스포티파이 AI 아티스트 라벨 붙이고 추천해서 제외한다 전해드리겠습니다.
1: 추천해서 제외한다고요?
0: 네.
1: 예예.
0: 스포티파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단순한 음원 재생 플랫폼이라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1: 예.
0: 3억 명 정도 가입자 수라고 하니까 지구 인구를 60억이라고 친다면 20명 중에 한 명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1: 예예.
0: 다음 달부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 아티스트 프로필에 AI 페르소나라는 배지를 붙인다고 합니다.
1: 예.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0: 이제 팬들에 대한 예의라는 건데요.
1: 아, 그런가요?
0: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떻게 일단 하는 거냐면 자동 검수 시스템과 전문 모니터링 요원의 검증을 거쳐서 AI 아티스트 프로필을 식별한다고 하는데
1: 예.
0: 이렇게 AI 페르소나 라벨이 붙으면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주요 서비스, 뭐 에디터 추천이나 알고리즘 추천 플레이리스트에서 전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궁금하셨던 그 이 왜 라벨을 붙이냐는 그래도 적어도 팬들이 음악을 듣는 팬들이 이게 AI가 만들었다는 사실 정도는 인지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저작권협회 등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 요구에 한 달 만에 스포티파이가 이런 정책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1: 그럼 그러니까 이제 뭐 AI로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만큼 구분하기도 어려워졌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0: 네.
1: 왜 책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근데 그 일상적으로 우리가 AI로 생성된 음악을 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뭐 예. 정말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구분이 어렵지는 않다고 해요.
1: 아, 그런가요? 예.
0: 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래퍼 타이가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프로젝트명을 따로 만들어서 그냥 스페셜 앨범 같은 거를 낸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미국의 대중음악 평론 매체인 피치포크가 무려 0.0점을 줬습니다.
1: 0점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0: 이거는 안 들으니만 못한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인간이 만든 음악과 AI가 만든 음악 사이에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또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은데.
1: 예.
0: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꽤 괜찮은데라고 느.

0: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가 봐요.
1: 예.
0: 이 스포티파이에서 더 벨벳 선다운 브레이킹 러스트 같은 AI 아티스트의 곡들이 실제로 차트를 점령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1: 예예.
0: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비평가 단체에서 좀 그래도 이걸 AI가 만든 거란 정도는 알려주자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1: 예, 뭐 추천해서 제외할 뿐이지 이걸 뭐 아예 안 올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0: 맞습니다. 만약에 예. AI로 만든 음원이라고 할지라도 올리는 건 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뭘 거르느냐 핵심은 인간인 척 기만한 프로필을 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예예.
0: AI 페르소나를 부착을 하는 그 기준도 음원이 AI 음원이냐보다는 이 프로필이 이 음원을 올리는 프로필이 인간이냐 AI냐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요.
1: 예예.
0: 그리고 뭐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적으로 쓴 경우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 뭐 얼마나 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 예.
0: 융통성 있게 좀 많은 부분을 열어두기는 한 셈이죠.
1: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으로 치면 원산지 표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0: 네,
1: 되겠네.
0: 네.
1: 예. 근데 스포티파이도 테크 기업이잖아요.
0: 네.
1: AI에 대한 투자는 또 늘려간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게 좀 이제 모순적인 부분인 건데
1: 예.
0: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의 최근 2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표인 월간 활동 활성 사용자 수, 요 성장세도 기대를 밑돌았는데
1: 예.
0: 이게 왜 그러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만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유료 결제를 유도해야 되는데 그 유도 과정에서 반드시 AI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수익이 안 난 이유도 비용을 많이 쓴 부분 때문인데 어떤 비용을 썼느냐? AI 기술에 대한 비용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1: 예.
0: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AI 라벨을 붙이는데도 AI 그 기술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이를테면 뭐 이용자 취향에 맞춘 AI 팟캐스트를 제공한다든지
1: 예.
0: 개인화된 플레이리스트를 제공한 한다든지 할 때도 AI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AI 관련된 비용은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늘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예, 예. 그러니까 뭐랄까 그 창작에는 AI인지 아닌지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뭐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산지 표시를 하되 이것을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을 쉽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해서 도구로 쓰기 위해선 AI에 투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사실 예. 제가 그 얘기로 정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콘텐츠로서 음원으로서 AI는 스포티파이 입장에서 가치 하락이다. 그래서 위험 요소인 반면
1: 예.
0: 기술로서 AI는 반드시 써야 하는 핵심 성장 동력인 그런 이제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1: 예예.
0: 지금 이제 밖에서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브레이킹 러스트라는 AI 가수 스포티파이에서 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1: 예.
0: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방송된 적이 있다고 하네요. Walk My Walk라는 제목의 곡이라는데요.
1: 아, 그 기억이 날듯말듯한데 그게 아마 그 김학선 의원이 선곡한 곡이 아닐까.
0: 아마 이제 진행자께서도 기억이 날듯말듯하다는 거는 딱 듣게요. 이거 AI 아니야 하고
1: 그렇죠.
0: 확 와닿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일
1: 예, 예.
0: 것도 같아요.
1: 예. 네. 저도 뭐 음악을 듣느라고 듣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가 이렇게 확 다른지 뭘로 구분할 수 있는지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예.
0: 지금 유튜브로 인베스타 684님께서 모순이라기보다는 융합이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0: 맞는 것 같습니다. AI가 대중화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양쪽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적용하는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여기까지죠?
0: 네.
1: 예. 이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지구촌 사이드 B를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1992년 미국 LA의 한 허름한 창고, 검은 정장 차림의 여섯 남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보석상을 털기 위해서 급조된 갱단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이름 대신 불리는 코드네임뿐이었습니다. 미스터 화이트, 오렌지, 핑크, 블론드, 블루, 브라운, 이렇게 여섯 남자의 완벽했던 계획. 그러나 그것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배로 돌아가고 말죠. 경찰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에 들이닥쳤고 총격전까지 벌어지면서 그곳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들이 다시 허름한 창고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억을 끼워 맞춰가면서 이 참극의 이유를 추적했고 그 끝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죠. 아무래도 이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좁은 창고 안에 6개의 총구가 서로의 머리를 겨눕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화의 한 장면을 완성한 음악들, 그 네 번째 순서가 되죠. 1992년작 저수지의 개들에 삽입된 Steelers Wheel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라는 곡입니다. 이 영화는 후에 뭐 펄픽션이라든가 킬빌 등으로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한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뭐 크게 흥행하진 못했다고 하지만 독특한 감각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란티노라는 이름을 영화사에 각인시킨 작품이기도 하죠. 그 감각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밴드 스틸러스 윌의 곡이 흐르는 그 시퀀스인데 폐창고 안에 인질로 묶여있는 경찰관 미스터 블론드가 라디오를 켜자 스틸러스 윌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가 흐르고요. 미스터 블론드는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묶여있는 경찰 주위를 맴돕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이 들려 있습니다. 뭐 다들 예상하시겠죠.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뭐랄까 좀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잔혹함과는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멜로디가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을 완성했습니다. 블론드라는 캐릭터와 타란티노 감독의 광기를 동시에 보여줬던 장치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스틸러스 윌의 자켓을 보고 계십니다. 예, 각자 무슨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건가요? 그 동물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화를 한 자켓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뒷면을 보면 예, 정감어린 사이드 1, 사이드 2 이렇게 나오네요. 여전히. 예. 그리고 여긴 멤버들이 뭐 호랑이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이렇게 달려갑니다. 예. 스코틀랜드 포크록 밴드죠. 슬리어스 휠은 1972년에 영국에서 발매한 이것이 초반입니다. 아 그럼 이게 몇 년이 된 건가요? 54년 된 초반, 처음에 나왔던 판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teelers Wheel의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습니다.

0: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그 스틸러스윌의 그 앨범에서는 유난히 또 빗소리가 많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더 나기도 하네요. 1972년에 영국에서 발매한 초반으로, 그러니까 처음 나온 그 레코드로 스코틀랜드 포크 그룹의 스틸러스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노래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의 개들에 삽입된 곡이기도 했죠.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탄탄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4.5일째 전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이 앞장섭니다.
1: 예, 부다페스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Always Walking With You라는 곡이 저희들 끝 타이틀곡이죠.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곡가 유태영 씨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화안 씨, 그 저수지의 개들 OST 듣고 난 다음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영화 아직도 비디오 테이프로 갖고 계시다고요. 비디오 테이프는 좋은데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게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서. 아무튼 LP 앨범 사고 싶게 만드는 코너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브로 한 분은 영화를 읽어주는 것이 듣기가 참 좋다고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요일 코너에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가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일이죠. 유튜브의 주인태 씨, 거의 그냥 자켓이 캔버스네.

0: 있는데요. 아마 이걸 그 제가 스틸러스 휠에 이 자켓을 보여드리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어떻게 해야 잘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다 보이실 텐데 요새 사람들이 보면 무지 넓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 그 아티스트들은 이 자켓 꾸미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래서 정말 좋은 하나의 미술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주인태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승철 씨, 이산 씨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문자 8255 쓰시는 분께서 고등학교 때 LP판을 사서 듣던 최애 가수 이승철 씨. 지금은 라디오에 빠져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0057 쓰시는 분께서 따님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뇌출혈로 반신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이 시간이면은 손석희님의 방송 들으면서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승철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하네요. 잠시나마 마음을 힐링하면서 귀호강하면서 갑니다 하셨습니다. 따님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함께 빌어드립니다. 예, 1104 쓰시는 분께서는 자영업 15년 차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버티면 된다는데 아까 이승철 씨가 했던 얘기죠.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흔들리기도 해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뭐라 말씀드리기 참 어렵죠. 요즘 상황이 그래도 조금 더 버텨보시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유튜브에 임예준 씨 내일이 벌써 말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말복이군요. 입추 지난 다음에 진짜 신기하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선선했는데 말복 지나서 이제 처서가 되면 누가 뭐래도 가을입니다. 조금만 더 정말 버텨보도록 하죠.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더위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의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4: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0: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 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 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7천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남양주 와부,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용지를 확보할 예정인데 서울시가 반대했던 용산 어린이 정원은 빠졌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9%로 떨어졌다는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위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였다며 향후 반드시 밝혀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 경찰이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범죄 피의자 400여 명을 무더기 검거해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딥페이크 여부를 가려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는데 앞으로 기술 적용 범위를 더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7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안 쓰는 학교와 공공기관 땅까지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지원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3: 정부가 신규 택지 지구로 2만 7천 가구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가구와 경기도 광주 장지동 일대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가 새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7만 3,000가구를 추가로 검토해 올해 안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했던 용산 어린이 정원은 빠졌습니다. 안 쓰는 공공기관과 학교 부지까지 적극 활용합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와 서울 강남의 LH 부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린 땅을 활용하고 방치된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바꾸는 물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착공 모델을 도입해 공사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부동산 PF 보증과 임대사업자 자금 지원을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소유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춥니다. 우선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능하게 바뀝니다.
4: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3: 또 집이 없는 청년이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도 새로 만듭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고 월 85만 원 수준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내 집을 살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전세난을 풀기 위해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굴려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또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가량 늘려 이주비와 중도

0: 혹은 잔금 대출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는 전체 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자, 이어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서 공급 대책에 관련된 이야기 정치권 소식 김희웅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뭐 정치권에서 뜨거운

0: 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더 예민한데 이달 초 세제 개편안 발표에 이어서 오늘 또두 번째로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요. 오늘 발표한 정부의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조금 전 1시 반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설명을 듣고 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병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국토위를 필두로 정무위, 재경위 등 유관 상임위의 역량을 하나도 모아서 공급과 금융, 세제와 입법 과제를 종합적으로 조율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2: 국민의힘은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 오늘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0: 네, 그 아직 오늘 공급 대책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지만 네. 그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이 성급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부동산 정책은 더 위험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그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3: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점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고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작 며칠 만에 고치게 될 졸속 개편안을 성급하게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졸속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허겁지겁 고치고 즉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0: 그 여당은 후속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입법안이 졸속이다 이렇게 서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공급 부족의 책임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점, 이 점은 입장이 서로 같습니다.
2: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당대표 선출 토론회에서도 또 서로 의견들이 오갔는데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0: 네. 그 어제 토론회에서 공통 질문이 하나 주어졌는데 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건의하고 싶은 쓴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쓴소리를 무엇이라고 할 거냐 이거였는데요. 네네. 이에 대한 송영길 후보의 답변입니다.
4: 우리 부동산은 투기고 주식은 투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해야 됩니다. 부동산도 투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꼭 거주 한 사람만에 한정시키려 그런가? 보유한 사람들은 똑똑한 한 채로 투기를 한다는 것인가?
0: 그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를 뭐라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른 후보들 답도 소개해 드리면 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의 일정을 좀 줄이고 생각의 시간, 건강의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겠다고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외교부 내에서 이른바 자주포와 동맹파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외교의 극대화를 좀 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드리고 네.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그렇군요. 어제로서 이제 공식적인 세 차례 공개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 간의 공방이 특히 격렬했어요.
0: 네. 앞서 두 차례 열렸는데 그 소위 미래를 위한 이야기가 없다. 이런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는 좀 더 달아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정청래 후보를 향한 김민석 후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 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우리 정 후보의 봉익임 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정 후보에게 탈당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0: 그 약간 정색을 하고 따져 묻는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한 정청래 후보의 답변입니다.
6: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탈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래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0: 어제로 세 차례 공식 토론회는 끝났습니다. 네. 그 마침 오늘 MBC 뉴스투데이에 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윤건영 의원의 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 적폐 논쟁이라든지 신천지 논쟁이라든지 민심과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논쟁, 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딴 나라 전당대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지지는 멀어지고 2030의 지지도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심과 함께해야 되는 전당대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0: 그 다른 나라 전당대회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2: 네네.
0: 이번 주말에 호남 또 서울 경기 당원투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7일 월요일에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투표율로 차기 여당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인데

0: 네.
1: 내일부터 이틀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가 됩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나는 무당층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들만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0: 지금 이제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49%로 집계됐습니다.
0: 네.
1: 2주 전에 그 같은 조사보다 4%포인트 내려갔고요.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0: 네.
1: 부정평가 응답은 43% 나왔는데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 지지율 조사는 숫자는 기관마다 다른 면이 있는데 추세를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오늘 마침 발표도 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잘못하고 있다가 5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질문도 있었는데요.
0: 네네.
1: 질문의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시가 20억까지는 종부세를 면제하고 시가 40억 이상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46, 반대가 41,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이번 전국 지표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드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렇게 네 기관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한 전화 면접을 이루어졌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조사 개요가 있습니다.
0: 네.
1: 그 전해드린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볼 때 그 하락의 원인으로
0: 네.
1: 정청래 후보는 이른바 핵심 지지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고요.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증시 부동산 같은 정책 관련해서 중도층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김희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96%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도 0.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올랐습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만큼 나오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해 사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 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위압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실제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인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이용한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4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 생성, 교체 여부와 눈 깜빡임 등 특징 분석, 영상 파일 정보를 등을 종합해 딥페이크 합성 여부를 가려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지난 2024년부터 영상 1,6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대폭 축소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반발에 대해 부당 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X에 가업 상속공제 개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 개편안에 따라 기업 상속공제 대상이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5개에서 727개로 줄고 택시, 버스, 운송업과 마트, 병원, 약국 등이 공제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되면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날씨입니다. 경기 남부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3: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취임 후

0: 처음으로 전남 광주를 찾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진상규명과 초기 유해 수습 과정의 부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참사 조사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무안군의 입장과 맞물려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대와 대학병원이 한 지역에 배치될 경우 다른 지역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에는 반도체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계약학과를 대폭 신설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의대뿐 아니라 새롭게 추진되는 메가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지역 전체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지역 평균 저수율이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긴급 급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는 벼와 콩 등 농작물 103.7헥타르가 가뭄과 폭염에 따른 피해를 입고 가축 32만 1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인근 양수장과 소방차 등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정부에는 양수기 가동 증가에 따른 면세유 추가 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손 씻기와 환경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올해 전국 수족구병 누적 환자가 5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명보다 10배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며 발열과 함께 입안에 물집, 손과 발에 수포성 발진 등의 주요 증상으로 대부분 10일 이내에 회복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안 철회와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일반 시 전환이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재정과 자치권, 행정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공론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청장협의회에 일반시 전환에 따른 재정효과와 부작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최종 전환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오는 2029년부터 3기가와트 규모의 저전력이 우선 공급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부, 한국전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울에서 전력공급 협약을 맺고 1단계로 신장성 신광주선로에서 산단까지 송전선로를 연결하고 변전소 한 곳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추가 송전설비와 변전소를 구축해 공급규모를 6기가와트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은 31.7도입니다. 임사랑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0: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임사랑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영화에는 이상한 힘이 있죠. 영화 한 편 보고 나왔을 뿐인데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번 주 우리 목포에서는 그런 영화의 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영화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13회 목포 국도 1호선 독립영화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목포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해외 6개국을 포함해 국내외 장단편 영화 77편을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감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GV부터 마스터 클래스와 로드 클래스, 포럼, 시민 참여 프로그램까지 특히 올해는 영화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목포 원도심과 하당 등 도시 곳곳으로 무대를 넓혔습니다. 영화와 사람이 만나고 도시의 이야기가 새로운 콘텐츠가 되는 자리. 우리 독립영화 한편 보러 영화 산책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0: 보러 산책 한번 떠나보시라고. 영화 수상한 그녀의 OST였죠. 심은경의 나성에 가면 보내드렸습니다. 올해 13회째를 맞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영화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독립영화관, 시네마 MM, 목포 아트시네마 등에서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올해 주제는 경계를 넘어 영화로라는 슬로건입니다. 오늘 개막식이 열리는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운동장에서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장소영 감독의 갱년기 소녀 투쟁기, 유가영 감독의 개 섞어라 등 개막작 네 편이 야외에서 상영이 됩니다. 돗자리, 의자, 배달 음식 가능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목포해양대학교 운동장 찾으시면 다양한 독립영화 속으로 빠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1, 2부에서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을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 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계속 전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노래는 늘 그렇듯이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1, 2부는 더이펙, IS 동서, 백조싱크, 브람스 안마 의자, 롯데렌탈, 성원 에드피아, 도드람 한돈과 함께합니다.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있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있다 데이팩.
2: 하루 한번 데이팩. 잠시 있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스포츠 소식을 모아 김현진의
1: 스포트라이트.
0: 자, 스포트라이트 김현진 리포터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현진입니다.
0: 네, 김현진 리포터 반갑습니다. 김현진 리포터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도 좀 가을 기운이 아주 더디긴 하지만 좀 느껴집니까?
1: 네, 조금은 이제 선선해져서 이제 걸을 수는 있겠다 정도입니다.
0: 그럼 그전에는 안 걷고 집에만 있었어요?
1: 계속 집콕하게 되는 날씨였는데 네. 그래도 이제는 바람이라도 조금 부니까 걸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0: 그러면 그 지난주까지는 오기가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오기가 좀 수월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좀 더 가열차 우리 김현진 리포터의 스포츠 소식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1: 네, 오늘은 지난주 폭염으로 인해 취소됐던 야구 이야기와 함께 또 우리 기아 타이거즈 소식도 들여다보고요. 네. 또 이번에 전남 광주로 연고지를 확정한 숲 슈퍼스 배구단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퀴즈부터 내고 가볼까요?
1: 네, 오늘은 해외 축구와 관련된 퀴즈인데요.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였지만 올해 8월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로축구팀으로 옮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이강인, 2번 황희찬.
0: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는 진짜 그 제 인생에서 이렇게 폭염 때문에 야구 경기가 취소됐나 살펴봤거든요.
1: 네.
0: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1: 그쵸? 없어요. 네. 이렇게 전 경기가 취소된 거는 이렇게 처음인데 지난 주말에는 3연전 전체가 모든 경기장에서 취소가 됐었습니다.
0: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선수들도 뛰면 너무 위험한 날씨니까 취소를 결정한 거겠죠. 근데 이게 계기가 좀 있었죠.
1: 네.

0: 지난 4일에 인천에서 경기 중에 한 남성이 온열 질환으로 인해 쓰러지기까지 했던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후로 이제 그 시리즈가 전 경기 취소되더니 그 다음, 그러니까 지난주 주말 시리즈도 모두 취소됐는데요. 이게 나가서 걷기만 해도 아까처럼 땀이 나고 그럴 정도로 힘들었는데,
1: 그쵸.
0: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계속 뛰고 해야 되니까
1: 네.
0: 더 힘들 것 같은데 취소돼서 다행입니다.
1: 진짜 너무 경기도 경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이나 팬들의 건강 또 안전
0: 그렇죠.
1: 아니겠습니까? 너무 잘한 결정
0: 네.
1: 같아요. 자, 관련해서 SSG의 조영우 선수가 MBC와 지난주 인터뷰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2: 제 같은 경우에는 이너티를 한 7장 갈아입었거든요. 그게 다쫙 젖어서 유니폼까지 젖어버리니까 물도 한 거의 10병 가까이 마신 것 같은데 선수들 입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항상 건강이 우선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1: 7개 이너티를
0: 네,
1: 와
0: 정말 그냥 온몸이 땀에 젖었다는
1: 네,
0: 얘기인데,
1: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인데
0: 네,
1: 뛰면 얼마나 더
0: 그렇죠.
1: 심하겠습니까?
0: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또 실감이 나는데,
1: 네.
0: 이번 주부터 더위가 살짝 가시긴 했지만 아직도 폭염 경보는 곳곳에서 발표가 되고 있긴 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경기가 7시에 30분 늦춰서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1: 그리고 폭염 취소를 계기로 자세하게 폭염과 관련 그 경기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월 6일까지는 경기 시작 시간을 7시로 변경했고요.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에는 경기 취소, 또 폭염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에는 경기 시작 당일 1시부터 계속해서 상황을 본 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뭐 쿨링 타임을 운영하는 등 경기 중에도 계속 상황 지켜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요.
1: 네.
0: 야구장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더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아까 조영우 선수도 말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과
0: 네.
1: 안전입니다.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자, 그나저나 이번 주그 폭염으로 인해서 이제 선수들이 자율방학에 들어갔는데 이 방학 때잘 쉬어서 그런지 기아 선수들이 좀 잘하고
0: 네.
1: 있어요.
0: 이 폭염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3연전 삼성과 치르고 있는데요.
1: 네.
0: 다행히도 어제까지 2승 챙기면서 위닝 시리즈는 확보를 했고 또 4위로 복귀했습니다.
1: 네. 제가 이제 경기 실시간으로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0: 네.
1: 특히나 좀 주목할 점은 우리 이의리 선수가
0: 어우,
1: 구속도 구속이지만 제구도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0: 너무 잘 던지더라고요.
1: 야, 가을 야구의 희망이 더 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1: 자, 오늘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슈퍼스 소식이네요. 이게 경기단 이야기죠?
0: 네,
1: 예.
0: 슈퍼스 여자 배구단인데요. 이 구단명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1: 진짜.
0: 이 슈퍼스는 과거 광주광역시에 연고를 두고 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이 숲의 인수가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네. 여러분, 그 우리가 다 가는 종종 가는 그 숲이 아닙니다.
0: 아.
1: 기업 이름이 숲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지금 이 슈퍼스 새 구단이 연고지를 우리 전남 광주로 확정을 한 거죠.
0: 네, 지난 7월 30일 팀의 연고지를 전남 광주로 확정했는데요. 이제 페퍼저축은행 팀에 이어서 연고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직 지명을 포함한 팀명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1: 네.
0: 또 8월 안에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1: 우리 전남 광주의 연고를 이어간다고 하니까 어떤 이름으로 나오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좀 많이
0: 네.
1: 응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배구보다 여자 배구가 더 인기가
0: 맞아요.
1: 많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서 지역에서도 멋진 그 여자 배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아주 유명한
0: 네,
1: 분이시더라고요.
0: 김세진 감독님이
1: 예.
0: 새로 부임을 하셨고요. 또 이어서 외국인 오드리아나 선수랑 아시아 쿼터 이즈슈의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FA로 전세현, 송은채 선수 등도 추가로 영입을 하면서 이제 구단 구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배구가 한 10월쯤 시작하는 걸로 알고
0: 네.
1: 있는데 이 슈퍼스의 배구 소식도 스포트라이트 코너를 통해서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1부 마무리하면서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0: 네,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 축구 선수였지만 올해 8월부터는 아틀레틱

0: 고 마드리드 스페인 프로축구 팀으로 옮긴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굴까요? 1번 이강인, 2번 황희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자, 1부 마무리하면서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네, 입추가 지나고 조금은 선선해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덥죠.
1: 덥긴 덥죠.
0: 네.
1: 한낮에는.
0: 오늘도 더위를 물리칠 여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쿨의 이 여름 썸머.

0: KBC 전기설비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전기사용은 전기공사업 분리발주와 등록업체 시공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시공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99.1
1: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 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리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국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한땀 목포 수제 가죽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

0: 목포의 눈물의 본고장. 진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넘치는 곳. 여기는 즐거운 오후 2시입니다.
1: 재미있는 방송 즐거운 오후 2시 2부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퀴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주세요.
2: 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 중 한 명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였지만 올해 8월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로축구팀으로 옮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이강인, 2번 황희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자 2부에서는 해외 축구 관련 이야기 나눠 보는 거죠.
2: 네.
1: 지난주에 이 선수가 옮긴 팀이랑 네. 맨시티랑 경기가 있었죠?
2: 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시티와 이 선수의 소속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친선 경기가 있었습니다.
1: 진짜 그 옮기자마자 서울에서
2: 맞아요.
1: 친선적이긴 하지만 첫 경기를 치렀어요. 네. 이 선수가.
2: 네, 등번호 7번 달고 데뷔전 치렀는데요. 아쉽게도 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적 후에 첫 경기를 또 한국 팬들 앞에서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이 선수 포지션 자체가 골을 넣기보다는 물론 골도 넣을 수 있겠지만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능력이 더 출중한 선수니까 네. 잘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선수니까요. 특히나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 이 선수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2: 네, 시메오네 감독이 훌륭한 선수다. 또 겸손하고 성실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꼭 필요로 하는 선수 중 한 명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2: 또 이번 친선 경기 후에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측면에서 뛸 수 있고 또 미드필드

0: 수비수와 수비 사이 좁은 공간에서도 뛸 수 있다며 이 선수의 가능성을 좋게 평가했는데요. 저번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함께 참석해서 이 선수가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리포트 내용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1: 감독님도 그렇고 구단 쪽에서도 그렇고 마음을 되게 느끼게 해주셔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매 순간 발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저는 팀 그리고 감독님이 원하시는 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 이 선수 이거 마인드 보소 이거
0: 야, 어린 선수가
2: 제대로 마인드가 잡혀 있네. 보통은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0: 보통이죠.
2: 매 순간 발전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선수다. 와, 표현 좋은데요.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이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라고 하죠. 여기도 세계 3대 리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 선수가 아마 이 리그에서도 잘 적응해서 빼어난 실력을 네.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0: 네.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삭하게 아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가 입단하고 또 이렇게 이적하면서 새로운 팀을 하나하나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네. 그렇고요. 아무래도 해외 축구는 리그도 많고 또 팀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뭐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그렇고 이번에 같이 경기를 치른 맨시티도 그렇고 맨유 뭐 이런 팀은 워낙 유명하고 또 이 선수의 전 팀이었죠. 파리 생제르맹도 되게 네. 유명하지만 다른 리그나 다른 팀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는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멋진 선수가 해외 다른 팀으로 옮겨가면서 그 팀도 알아가고 그 리그도 알아가고 또 이제 상대 팀하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상대 팀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튼 뭐 해외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부상 없이 이번 시리즈도 잘 치러졌으면 좋겠네요.
0: 네, 맞아요. 해외 축구 경기 시간이 또 이르거나 너무 늦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외 축구 보시는 오랜 팬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종종 해외 축구 소식도 들고 오겠습니다.
2: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럽 리그라고 하잖아요. 유럽 리그는 우리나라랑 그 리그 시작 자체가 네. 다르죠. 지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그 한 거의 이제 중반 그렇죠. 지나고 있는데 네. 이제 막 시작한다면서요.
0: 네, 이제 해외 축구 리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EPL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8월 22일 개막하고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속해 있는 스페인 라리가는 8월 16일 개막합니다.
2: 네. 다양한 선수들이 뛰고 있는 독일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도 뛰고 있고 네.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리그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 좋은 활약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내주세요.
0: 네, 파리 생제르맹 소속 선수였지만 올해 8월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페인 프로축구팀으로 옮긴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입니다. 슛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1번 이강인, 2번 황희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891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2: 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좋은 새가 부르는 하트, 하트.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7: 엄마!
8: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네, 즐거운 오후 2시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는 2529님께서 정해주신 좋은새 하트 하트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문자 마감하고 오늘 정답 누굽니까?
13: 네, 정답은 1번 이강인이었습니다.
12: 네, 워낙 쉽기도 했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실수로 한번 이강인?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예. 일부러 그냥 넘어갔지만 눈치채신 분들은 정답 아마 잘 보내주셨을 겁니다. 4711번님 1번 이강인, 9836번님 1번 이강인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고,
13: 네, 4066번님 정답 1번 이강인 선수 슛돌이 시절 TV로 봤습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2: 그때도 정말 축구 잘했는데.
13: 네, 너무 귀여웠죠.
12: 잘 컸어요. 3274번님 1번 이강인, 그리고
13: 네, 7891번님 정답 1번 이강인입니다.
12: 네, 그리고 3595번님
13: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스포츠 코너 잘 듣고 있어요. 정답은 1번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지역과도 인연이 깊죠. 외갓집이 강진이고요. 또 아버지는 인천광역시 출신이고 엄마는 강진 출신이라 지역 앞글자를 조합해 강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네요. 오. 저도 팬인 이강인 선수 우리나라를 빛낸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스포츠 외교관.
13: 그렇죠. 무한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

0: 주셨습니다.
1: 와, 그래서 이 강인이었구나.
0: 네, 저도 오. 처음 알았네요.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6097님은 2번 아닙니다. 네, 1번이에요. 4871번님 이강이 김도영 34호 홈런 홈런왕 향해서 가자. 기아 오늘 수입 가자. 김현진 리포터도 가자. 어디로 가자는 거죠?
0: 갈까요?
1: 아, 야구장으로 가자.
0: 좋습니다. 네, 0277번님 정답 2번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안타깝네요.
1: 네, 1번입니다. 네. 6320님, 1284번님, 이강인. 이외에도 9791, 0277. 많은 분들께서 이강인 잘 맞춰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가름하고요. 오늘 행운의 당첨자 두 분 뽑아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는 9836번님, 359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0221번님의 신청곡 신승태 증거 보내드리면서 김현진의 스포트라이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어요.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5: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6: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7: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4: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96%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68% 올라 860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전 대표와 가족 명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게시판을 관리했던 국민의힘 당 홍보국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국민의힘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로 상선 59척이 항로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재시간 12일 기준 59척의 항로를 변경시켰고 3척을 무력화했으며 2척의 승선에 검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런 조치는 대이란 철의 장벽 봉쇄작전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며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벅스가 2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GK 컴퍼니의 올해 2분기 순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한 7,473억 원으로 1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동해안에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2: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동래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증거가 있냐? 못 믿겠다. 그런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향을 본 일본인의 소감인데요. 위안부 생존자의 피 맺힌 증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 잣대를 대어왔는지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끝없이 입증하라 몰아세우는 것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마음, 그것이 모든 아픔을 들여다보는 일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

자치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목포 MBC

0: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1: 네, 톡 쏘는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목요일 3, 4부 함께 하겠습니다. 3부는 중간 멘트 없이 노래만 쭉 보내드리는 주로도 논스톱 뮤직 함께 하고요. 4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즐거운 오후 2시 3, 4부는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종근당 건강,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들이, 탄탄방수,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유성물산교여, 환인제약, 본컴퍼니, 롯데건설,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드랩과 함께합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반탄반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판탄방수. 대형 방수전 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4: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3: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4: 혹시 TBX 멤버십?
3: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4: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박철호드 논스톱 뮤직.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드리는 주로드 논스톱 뮤직 시간입니다. 간단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묶어서 보내주시면 온전히 신청자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목요일 3부를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샵 0891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다섯 곡을 보내주셔야 논스톱 뮤직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사연이 좀 길다 하는 분들은 목포 MBC 홈페이지 즐거운 오후 2시 사연엔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시고 보내주신 사연은 저희가 잘 모아뒀다가 차례차례 방송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지난 7월 16일에 문자로 신청해 주신 2630님의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랑디님, 논스톱 노래로 비슷한 내용의 주제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조용필의 간양록, 송가인의 월화가약, 민수연의 홍랑, 박상철의 황진이, 이선희의 인연, 이렇게 다섯 곡 보내주셨는데, 간양록과 월화가약은 잘 모르겠는데, 홍랑과 황진이, 인연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라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예. 다들 노래하는 주제가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홍랑과 황진이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조선의 3대 기생이자 시인이죠. 황진이, 매창, 홍랑. 또 어제 민수연 씨가 와가지고 이 홍랑도 보내드렸었는데 또 한번 만나보게 되네요. 자, 그럼 2630님의 논스톱 뮤직 신청곡들 논스톱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용필의 간양록, 송가인의 월화가약, 민수연의 홍랑, 박상철의 황진이, 이선희의 인연까지.

0: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즐거운 오후 2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명동화원에서 꽃바구니를, 노을 해변 사계절 온수 인피니트풀 노천탕, 하늘별 바다 펜션앤 별다방에서 숙박권을, 수입차 유리 타이어 정비 전문 목포 금강 모터스에서 상품권을, 우리 미용실 가자 어디로? 우리 미용실 하당 우리 미용실에서 헤어 상품권을, 당면과 함께 먹는 족발 구이 마왕 족발 무한 남학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사무광장에 위치한 디저트 맛집 니즈 커피에서 커피 상품권을, MM푸드에서 안 먹으면 후회하는 목포는 항구다 김스낵과 요한인의 한 끼 매생이 세트를, 넘버원 아구찜 오룡지구 포미 아구찜에서 식사 상품권을, 푸짐한 하마 하마는 푸짐해 하만의 아구찜 북항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목포 가발 전문점 라라가발 하당 본점에서 상품권을, 한땀 한땀 목포 수제 가죽 공방 공지안에서 상품권을, 한 그릇의 짬뽕도 명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짬뽕 지존 목포점에서 식사 상품권을, 달지 않고 부드러운 보드레 카스테라에서 카스테라 상품권을, 땅에는 루지 하늘에는 롤글라이더 여수 유월드 루지 테마파크에서 자유 이용권을,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샤브고기 무한 리필 품격 있는 샐러드바까지 평광 빅들샤브 하당점에서 2인 식사권을

0: 김혜영과 다 함께해요.
1: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시간이에요. 샵 0891번으로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4712님께서 아까 이 강의 마치시면서 아침에 산에 가서 만개뿌리 청미래 덩굴 채취해 와서 물에 씻어 말리는 중입니다. 김장철에 뿌리 물에 달여서 김장이나 동치면 골마지 방지 및 살균 작업에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김치 하얗게 되는 거. 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891번님께서는 남편분의 뒷모습, 요리에 열중하고 있는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내 남편님은 고들빼기 김치 담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남편의 뒷모습 컷, 목포 영화제 소식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그 사랑 내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4871님은 아까 이 강의 마치시면서 이룬의 젊어 좋겠다 청해 주셨고, 그리고 2630님, 랑디님 어제 민수영 가수님 초대해 주시면서 오픈 스튜디오 보러 가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저희 민낯 팬들도 인천 서울 음성에서 오면서 많은 배려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또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어제는 민수영님의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조항조 가수님의 돌릴 수 없는 세월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630님,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민수연 씨 보러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잘 돌아가신 거겠죠? 예. 또 기회가 되면 민수연 씨 초대할 테니까 우리 민수현 씨 소속사 대표님께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목포MBC에서 또 초대한다고 하니까 섭외 연락이 오면 잘 응해 달라고. 워낙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일정이 잘 맞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도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민낯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두곡 함께 하실까요? 이룬의 젊어 좋겠다.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

이룬의 젊어 죽겠다 조항조의 돌릴 수 없는 세월 두곡 보내드렸습니다. 샵 089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0891번에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0277님, 랑디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오전에 날씨가 더웠는데 오후에는 구름이 있어서 더위가 덜한 것 같습니다. 노래 신청합니다. 박주희님, 소문 좀 내주세요.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예. 오후에 구름이 있어서 더위가 저가 느끼는 더위는 오전이 좀더 시원하고 오후는 좀 더운 것 같은데 개인차가 있겠죠 더위에도. 여튼 0277님도 더위가 물러갈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1152님은 가을이 오나 봅니다. 햇빛이 좀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네요. 박지현의 초대장 신청합니다. 아, 좋은 표현인데요. 햇빛이 좀의 가을빛으로 물들어간다. 진짜 더디긴 하는데 가을빛으로 아주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주희의 소문 좀 내주세요. 그리고 박지현의 초대장 두곡 함께 하시죠.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손화쿤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네, 즐거운 오후 2시 함께하고 있습니다. 2529님께서 아침 저녁으로는 벌써 서늘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덥네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강문경의 팽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하다는 거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무더우니까 2529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경의 팽이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담비씨의 내신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

0: 134.30포인트, 3.56% 오른 6813.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3% 오른 채 출발해 장중한 때 6895까지 올랐다가 장 마감 직전 소폭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4.89% 오른 268,000원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92% 급등해 1593,000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 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만나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이틀째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추진의 배경과 통합 필요성, 또 역대 정부가 지속 노력해온 사실 등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취지와 기본 입장을 설명드렸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교육개혁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동창회 측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향후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광주와 대구 34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2: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죠.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기, 그 능력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기. 그런데 2040년쯤 되면 이 구분이 안 통하게 될 거랍니다. 즉, 예전에 배운 것이 금세 쓸모가 다 돼서 평생 계속 새로 배우고 변모해야 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예전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멘탈도 필요하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고 몇 년에 한 번씩 학교가 바뀌어도 새 친구와 새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괴력. 어른이 된 지 한참인데 그때처럼 또 해낼 수 있을까요?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요즘 SNS에서 다시 유행이라는데 문천식 씨 한번 해봐요. 네. 성향 테스트입니다.
0: 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같이 하시죠.
1: 네. 네, 갑니다. 다음 중

0: 4번 걸려오는 지인 전화.
1: 어, 어떡하지? 잠깐만. 저는 현관 초인종 소리요.
2: 2번이요?
1: 네.
2: 네.
0: 문천식 씨.
2: 1번이요. 스마트 배터리를 꽂아야 돼, 일단. 3%잖아. 꺼질라 그러잖아요.
0: 2%도 제일 오래 가는데.
2: 현관 초인종은 기다리겠지 뭐.
0: 아니 난 그 벨소리가 싫어서.
2: 그래요?
0: 개가지죠.
2: 아 그렇구나. 저는 집에 사람 아무도 없으면 조용하니까.
0: 각자의 이유. 아, 예. 자 해석 들어갑니다. 네. 1번 스마트폰 배터리 3%를 선택한 당신.
2: 네.
0: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제력을 잃는 것.
2: 맞는데?
1: 소름.
2: 어.
0: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쉽게 긴장하는 스타일.
2: 오, 맞아요.
1: 맞아 맞아.
2: 네.
0: 자, 두 번째.
2: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선혜 씨 선택하신 현관 초인종 소리.
0: 네.
2: 당신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과 반응을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대체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작 자신은 피로감이 쌓이는 스타일.
0: 오, 이거 진짜 맞는다.
2: 우와, 맞는다.
0: 3번.
2: 물 떨어진 냉장고 선택하신 분들.
0: 나 지금 갈등했거든, 이거랑.
2: 예.
0: 당신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상황이 악화되는 게 싫어서 방치하면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즉시 해결. 그래서 매사 모든 뒤처리를 혼자 감당하게 되는 스타일.
2: 저는 4번 할까 했거든요. 걸려오는
0: 아,
2: 지인 전화.
0: 우리 정말 다르다.
2: 해볼게요. 네. 당신은 풍부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 마음이 여린 편이라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흔들리는 스타일. 오.
0: 아니잖아.
2: 안 했네.
0: 아니잖아.
2: 아, 너 전화 안 받는구나 나.
0: 어, 안 받네. 네. 어, 근데 살짝 공감가는 부분이 있어요.
2: 그렇죠. 네.
0: 자, 여러분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실 건지 문자 한번 받을게요.
2: 네.
0: 자, 첫 번째 스마트폰 배터리 3%, 2번 현관 초인종 소리, 3번 물 떨어지는 냉장고, 4번 걸려오는 지인 전화.
2: 네, 선택해 주시죠. 샵 8001번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0: 이하이의 노래 첫 곡으로 들을까요?
2: 네.
0: 1, 2, 3, 4.

0: 네. 이하이의 1,2,3,4 듣고 오셨고요. 네. 0630님. 부산의 할미입니다. 4번 지인의 전화를 받는다입니다. 지인이 제일 먼저죠.
1: 4377님은 3번 물 떨어진 냉장고. 현실주의자, 완벽주의자, 보수적인 성격. 와, 직업이 공무원인 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0: 우와.
1: 와, 이거 설득력 있다.
0: 이거 맞네요. 진짜. 이거 진짜. 그렇죠? 네.
1: 8207님.
0: 2번이요. 누가 초인종을 눌렀을까 제일 궁금하거든요.
1: 이분은 호기심, 아, 이게 외부와의 소통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는.
0: 그렇죠.
1: 예. 0511님. 천식이 형. 왜 나랑 똑같아요?
0: 뭐가요?
1: 1번, 4번 고르고 4번 해석 안 맞는 것까지 똑같네.
0: 와, 아, 나랑 성격 비슷하신 분이다.
1: 예. 보니까 그 2번에 현관 초인종이 제일 많았어요.
0: 아, 그 제일 많아요?
1: 그러니까 저랑 같은 성향이 제일 많았어요.
0: 외부 세계와의 소통과 반응을 우선시하는 사람. 대체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지만 정작 자신은 피로감이 쌓이십니다.
1: 그래서 우와. 혼자 즐길 수 있는 여러
0: 그래서
1: 가지 콘텐츠.
0: 그래서 누나가 집에서 드라마 OTT. 보시는구나.
1: 그렇습니다.
0: 모임 있으면 가게 가는데
1: 좋죠.
0: 취소되면 더 좋죠.
1: 그러니까 더 좋다기보다는 취소돼도 할 게 있어요.
0: 그래요.
1: 다른 약속으로 대신 치환하지 않아요.
0: 나 취소되면 열받아.
1: 다른 약속으로 치환하잖아요.
0: 그래서 다른 사람 부르잖아요.
1: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0: 그러게요.
1: 온통 찍어낸 뭐 붕어빵 같으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0: 맞아요.
1: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우리 함께할까요? 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유니베라.
1: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한월 사이언스 타타타.
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1: 키움증권.
0: 백조싱크.
1: SK케미칼.
0: 브람스 안마의자.
1: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올품.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7: 지라시 웃음편지 안 들으면 손해. 지라시 웃음편지 안 쓰면 더 손해.
8: 정말 손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웃음편지 쓰실 배짱이씨?
9: 맞습니다. 안 쓰면 진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꼭 두 대.
8: 월 1200만원 상당의 상품과 상품이 걸려있는 지라시 웃음편지.
9: 작은 에피소드 하나도 좋습니다. 웃음편지방에 올려주세요.
8: 저희가
10: 집요하게 살려드리겠습니다.
7: 지라시 웃음편지.

0: 쓰면 소문에 지라시, 웃음 편지 안 쓰면 더 손해.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써니 우천세리 삼촌 큐.
2: 제목 조절 실패 옴니버스. 오늘은 그 이렇게 저렇게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3: 뭔지 궁금하네요.
2: 네, 난처했던 그런 사연을 두 편을 묶어봤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에서 윤미라님.
3: 그리고 역시 경기도에서 한승희님이 주셨는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3: 예.
2: 퇴근길 언제나 잘 듣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웃음 편지도 마음으로 쓰는 편지도 두 분 읽어주시고 재연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참 재밌어요.
3: 예.
2: 감사해요. 제가 오늘 용기를 낸 이유는 저의 친언니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어느 날 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4: 진짜 기가 막혀서. 예, 내가 쇼핑몰에 반품을 좀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어이가 없네 진짜. 지금도 화가 너무 난다 얘.
2: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지 자세히 물어봤죠. 어느 날 언니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마기를 하나 샀대요. 근데 뜯어보니까 어머, 이게 강도 조절 기능이 없었던 거죠.
3: 오.
2: 그래서 언니는 사이트에서 반품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사이트에 쓰인 번호 있잖아요, 거기로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5: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내가 그 안마기를 샀어요. 써보니까 강도 조절 기능이 없네요. 네, 이건 난 못 쓰지. 반품 좀 해주시겠어요?
5: 고객님,
4: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해요.
5: 한번 사용하셨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아니요, 저기요. 그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본 게 아니고요. 그냥 작동이 되나 이제 눌러를 보는데 강도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정식으로 쓴 게 아니고.
5: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아니요, 글쎄 그 원칙은 알겠는데 강도 조절이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걸 써요, 그죠? 예, 반품 좀 해줘요.
5: 고객님, 한 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강도 조절 기능이 아예 없다니까 지금. 강도 조절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난 아파서 압을 약하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삼당사 선생님은 그 강도 조절 안 돼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이거를? 예?
2: 언니는 갱년기도 지나서 이제 웬만해선 화를 잘 안 내는데 아우, 그날은 또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고 말았대요.
4: 새가 와서 왜 봤네? 그리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뜯어서 써봐야 이게 강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까 내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한 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이 양반이 진짜 뭐 녹음기야 뭐야 했던 말을 계속하고 나 진짜 이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5: 고객님과는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4: 뭐예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5: 고객님과는 더 이상 상담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4: 왜? 내가 어때서요? 잠깐만, 아가씨 몇 살이야?
5: 상담을 종료합니다.
4: 여보세요? 이 양반아!
2: 언니는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조카가 퇴근해서 오자마자 당장 네가 여기 전화해보라고 번호를 알려줬대요.
6: 제가 그 사이트에서 반품 신청이 드린다니까 꼭 상담사가 통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2: 언니는 반품이 안 돼도 좋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빈정이상해서 마음을 다쳤다. 뭐 이러면서 고객을 대하는 기본 예절을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러며 조카를 시켰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6: 여보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5: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6: 네, 안마기를 하나 샀는데요. 이거 강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요. 반품을 좀 하고 싶어서요.
5: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6: 그 문구는 봤는데요. 이거는 사용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5: 고객님, 한번 사용했던 기기는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4: 엄마, 이거 AR 상담사인데?
2: 언니는 여태껏 여러 상담사들과 통화했지만 저런 막무가내 상담사는 처음이라며 갱년기 때보다 더 화가 났었다고 했는데 그냥 AI였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이거 원래는 사람이 봤는데.
4: 몰라. 주말이어서 그랬나?
2: 주말이었어. 그럼 언니 이거 AI 상담사 맞다.
4: 아니야 얘. 나한테 아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빠득빠득 우겼다니까.
2: 언니 전화잖아.
4: 응?
2: 전화인데 눈 동그랗게 뜨는 걸 봤어?
4: 야, 들으면 알지. 그걸 너는 꼭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너도 그 상담사 똑같다 얘.

0: 언니는 아직도 그게 컴퓨터 목소리라는 걸 안 믿어요. 사람 목소리랑 똑같은데 뭔 소리냐고. 언니의 기억 속에 AI는 굉장히 건방진 상담사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언니처럼 엉뚱한 데서 감정조절 못하신 분 또 계실까요?
1: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겨울이었어요. 새로 전학을 간 학교라서 모든 게 낯설었고 선생님도 왠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필 그날 아침부터 소변이 마려웠던 거죠. 아무나 붙잡고 화장실 어디예요? 물으면 될 것을 그때는 그런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을 버티고 점심 버티고 오후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업이 끝났는데 그때 알았죠. 방광이 너무 꽉 차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걸. 근데 그때였어요.
2: 너 오줌 마려?
1: 저랑 같은 반이었던 그 아이는 부침성도 좋아 보였는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저에게 말을 걸어준 거였어요. 그 친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말했습니다.
2: 저기 가서 오줌 누차. 나도 옆에서 같이 눌게.
1: 그때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다행스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린 어쨌든 나란히 앉아서 소변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2: 와, 너 많이 참았구나.
1: 그런데 얼마나 누구 있었을까요? 갑자기 남자 아이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2: 뭐야? 니도 오줌 싸냐? 꼴레리 꼴레리 저놈 오줌 싼대요. 오줌 싼대요.
1: 어떡해.
2: 야, 끊고 가자.
1: 못 끊겠다.
2: 어?
1: 못 끊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다가 누니까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2: 우와, 아직도? 우와 아직도? 우와, 최고다. 아직도?
1: 그렇게 저는 한 5분간 오줌을 눈 것 같아요.
0: 긴 시간처럼 느껴지셨나 보다.
1: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소변 양 조절이 안 된 웃긴 추억이죠.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나와 함께 오줌을 넣어준 친구 1학년 때였어요. 아기 때. 많이 고마웠어.
3: 얼마나 참았으면 아기가, 그죠?
0: 5분 정도를 계속 누웠다면 스프링 쿨러 아니에요?
3: 어떻게 이렇게 많이?
0: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하는 시간이 5분이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아마 한 1분 정도일 거예요.
0: 그 네. 앞에 남학생이잖아. 또 아무리 어려도.
3: 그렇지.
0: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
3: 수치스럽죠.
0: 그러니까 빨리 끊고 일어나야 되는데 원래 이럴수록 진짜 또 다급할수록 네. 일단 방광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3: 그쵸.
0: 못 막죠.
3: 그러니까 앞에 사연 들으시고 AI 상담원 네. 이재영님. 얼마 전에 밥솥 때문에 AS 전화했었는데 똑같았어요.
0: 제가 이 AI 상담사랑 연결이 이렇게 꽤 자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친절해요. 근데 묘하게 열받아요.
3: 그래요?
0: 왜냐면 계속 이렇게 같은 톤으로 반복을 하니까.
3: 그렇지. 네.
0: 그 9387님도 우리 남편도 정수기 수리 때문에 전화했다가 혈압 올라 죽을 뻔했대요. AI 답변 때문에요. 아무래도 요즘 그게 좀 네. 그렇더라고요.
3: 6874님. 아니 그러니까요. 저라면 짜증나고 열받아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요.
0: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같은 내용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울분을 토하고 계신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진짜 AI랑 얘기하니까 더 짜증나고 뭐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하니까 우리가
3: 그쵸.
0: 이 사건의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자주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안 돼.
3: 이게 지금 변화의 시기라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감정적 정리를 그래 이걸 만약에 사람이 전화를 계속 받았던 시대엔 우리의 어떤 기계든 뭐든 이 시스템에 대한 울분을 끌어안고 전화를 했을 때 좋은 에너지는 아니잖아요.
3: 그렇죠.
0: 그거를 다 사람이 감당했었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열받고 말자. 매일같이 이런 전화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뭐
3: 오히려 이런. 진짜 이렇게 상담을 하신 분들 진짜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래서 그냥 그냥 뒀어요. 에이. 그냥 화가 났지만.
3: 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0: AI는 하여튼 지나치게 친절한데 매기는 것 같아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어쩌다.

0: 진도 이모님들, 신안의 이장님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구 백화점을 차렸답니다. 품격도 천사 같고 가격도 천사 같고 사장님도 완전 천사시네요.
1: 목포 용해동 동아아파트 4거리 구 알량스 웨딩홀 3층 천사 가구 백화점.
2: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3: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2: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4: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2: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2: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6: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2: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6: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2: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7: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3: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2: 구추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2: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세트,
3: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세트,
2: 대한민국 한우의 세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0: 어? 빛 좀 나와.
1: 아직도? 나오네? 우와. 와.
2: 네, 소변 조절에 실패한 우리 꼬마들 사연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조절에 실패해 생긴 에피소드 받아볼까요?
3: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2: 뭐 관략근 조절이 제일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조절이 많죠, 그죠? 뭐 라면 물 조절.
3: 물 조절 중요하죠. 그리고 힘 조절. 헬스장 같은 데서 무게 칠 때
2: 그렇죠.
3: 승부욕 막 생기면 무게 막 너무 오버해서 가잖아요.
2: 그 다이어트 할 때 식이 조절.
3: 제일 못하는
2: 참았어야 조절. 되는데 면을 때려 먹었다.
3: 회식 날 흥 조절.
2: 흥 조절.
3: 이제 개그맨들 이 흥을 조절 잘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2: 우리 정 선배님께서는 테이블에 왜 올라가는 거죠?
3: 거기 전구가 좀 맛이 갔더라고요.
2: 말도 안 돼. 알겠습니다.
3: 갈아야 돼가지고.
2: 흥 조절.
3: 예, 그렇습니다.
2: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절에 실패한 에피소드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자, 우리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전화 연결까지 되시면 문어크림 얹을게요.
2: 네,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3: 엄정화 씨의 노래입니다. 몰라!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네. 5844님이요. 오늘 거래처에 갈 일이 있어서 양재동에서 버스를 탔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0: 버스 안이 온통 인형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1: 왜?
0: 아니 순간 제가 버스를 탄 건지 인형 극장에 들어온 건지 너무 헷갈렸어요.
1: 네.
0: 그 인형 조절에 실패하신 느낌이랄까?
1: 우와, 우와 그게 진짜 인형이 맞네요.
0: 약간 디즈니 땡땡이 온 것 같은 느낌. 캐릭터 랜드.
1: 창가 쪽 높이 있는 그 손잡이에 아이들 다 걸려있네요.
0: 근데 우리는 조절에 실패하셨어요라고 느끼겠지만 애들은 너무 좋아하겠다.
1: 진짜.
0: 저는 성인인데도 이런 느낌 좋아요.
1: 저도요.
0: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다 있어요.
1: 우리 딸 타면 좋아하겠다.
0: 진짜. 근데 이것도 약간 기사님의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모두를 위한 배려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네. 8552님은요. 옆집 해주 엄마랑 비빔밥 해먹었는데 그 나물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밥을 몇 주걱 더 넣었거든요.
0: 네.
1: 근데 좀 싱거운 것 같아.
0: 아, 시작됐다.
1: 그래서 나물을 좀 추가해서 이제 좀 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밥을 좀 더 넣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 세수대야만한 양푼이의 그 양 조절이 실패해가지고 10인분 나오더라고.
0: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나왔어.
1: 사진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0: 10인분까지는 아닙니다.
1: 아니 이게 세수대야부터
0: 큰 5인분. 5인분.
1: 진짜 많다.
0: 예. 그득그득 드시면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골목 어귀에서 어떤 집이 밥 비비면 숟가락 하나 들고 아줌마 둘 셋이 그 집을 갔어. 이거를 예상한 거지 이 그림. 아 너무 재밌다.
1: 맛있겠다 근데.
0: 미역국 그죠? 같은 거 끓여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짠데 물을 좀 더.
1: 아니 엄청 뿔잖아요.
0: 자 이동욱님. 저희 어머니는 드라마의 진심이세요.
1: 네네.
0: 예전에 드라마 보다가 힘들게 살아온 여자 주인공이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그런 회차를 보시게 된 거예요. 너무 몰입하신 나머지 감정 조절에 실패하셔서 방송국에 전화하셨어요.
1: 왜요?
0: 여주인공 살렸네요. 어떻게 살았는데 드라마라고 그렇게 막 만들면 돼요. 엄마 드라마는 드라마인데 하고.
1: 그다.
0: 감정 조절을 진짜 실패한 거는 너무 공감이 됐어요.
1: 네.
0: 근데 방송국에 전화까지 하시는 행동력은 아무나 갖추지 못해요.
1: 대단한데 어머님.
0: 네,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1: 삶이 뜨거운 분입니다.
0: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왕왕 있었지 않아요? 여주인공 살려느라고. 게시판에.
1: 그죠.
0: 왜냐하면 지금은 사전 제작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그 시청자와 교감하면서 썼단 말이야.
1: 맞아요,
0: 작가분들이.
1: 맞아요.
0: 엔딩을 바꾸고 막 A버전 B버전 막.
1: 네.
0: 그러니까 살려라 그럼 살기도 했어 간혹.
1: 이런 일 있었어요 진짜.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1587님.
2: 저희 시아버님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요. 큰 트럭으로 세탁세제를 팔러 오셨대요. 그 자리에서 세제를 70만 원어치 구매하셨어요.
0: 예?
2: 시어머님, 시아버님 두 분이 사시는데 충동 구매하신 거예요. 조절 실패.
0: 아, 이거는 감기셨다. 이게 지금 감으로 온 사람들이네.
1: 그러게 너 무슨 가게를 하시길래.
0: 그 우와. 노인 두 분에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지. 네. 사신다 해도 말렸어야지.
1: 맞아요. 이거는 한 5만 원어치 하면 될 걸로.
0: 그렇지. 이건 큰 트럭이 잘못했어. 감겼네. 조심하세요. 이렇게 충동구매도 그런데 이렇게 호객행위를 좀 얄팍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1: 조심해야 됩니다.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빨래방을 하셔야 되나?
1: 나눠줘야죠.
0: 그렇죠. 나눔해야죠. 9200님. 아내가 초보 운전 시절 같이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1: 네.
0: 제가 전날 잠을 못 잔 상태라 너무 피곤해서 커피를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이 급하더라고요.
1: 예.
0: 휴게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초보잖아요. 차선을 못 바꿔. 지나쳐요. 졸음쉼터 있잖아요.
1: 네.
0: 거기도 지나쳐.
1: 아하.
0: 아 옆에서 나 방광 터져 소리를 질렀더니 시끄럽다고 빈 생수병 하나를 주며 조금만 해결하는데 되나요 그게? 끊어! 되잖아.
1: 여보 이거 300ml짜리야.
0: 끊어.
1: 아, 난 많이 나와 지금.
0: 아유 뭐 그렇게 대단히 뭐 그렇게.
1: 아 커피를 많이 마셨잖아.
0: 뭐 늘 그렇게 하던 대로 해. 뭐 그렇게 넘치지도 않을 거야.
1: 그래서
0: 해봐.
1: 여러분 용량에 그 맞춰야 되는데 넘쳤대요.
0: 아 뭐야.
1: 아 이봐 내가 부족하다 그랬잖아.
0: 아 미쳤나. 맥주야? 왜 넘어.
1: 하나도
0: 미쳤나 봐. 막어.
1: 등짝 맞았답니다 여러분.
0: 근데 이건 진짜 너무 가혹해. 아, 근데 이해해드려야 되는 게 초보라.
1: 네.
0: 예,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1: 그렇죠. 300 갖고는 안 돼요.
0: 네, 그렇죠.
1: 커피 한 몇 잔 드셨으면 500 이상 큰 통을 줘야지.
0: 그 아까 초등학생도 그렇게 5분 동안 쉬지 않고
1: 그렇죠.
0: 소변이 나왔다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 사연을 먼저 접했다면 300ml를 주지 않으실 텐데.
1: 아이고, 운전 잘 못하셨었나 보다.
0: 1리터짜리를 주셨을 텐데. 근데 없었지.
1: 아, 그렇죠.
0: 마땅히 없었을 거예요. 7842님.
2: 큰딸 상견례 갔는데 중요한 자리라서 긴장을 했나 봐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속이 안 좋은데 하필 사돈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막 방귀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픽, 픽, 세 번에 나눠서 끼면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0: 나.

0: 안 왔다니.
1: 근데 소리 조절에 실패한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퐁 하는 바람에 다 들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사돈이 갑자기 하시면서 물을 드시더라고요.
0: 차라리 다른 소리였으면 부르는 척이라도 했을 텐데. 아하. 예? 뭐라고 하셨나요? 예? 계속.
1: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0: 근데 이게 진짜 막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거나 막 이런
1: 긴장해서 그래. 네. 긴장해서.
0: 그러면 막 전이랑 막 이런 걸 막 같이 넣고 간도 좀 막 강하고 이러면 그치, 그치. 안에서 난리가 나요.
1: 맞아요. 네.
0: 자, 정수경 님. 친구가 요즘 OTT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왜 너는 한 개도 본 것이 없냐고 해서 지난달에 가입을 했어요.
1: 네네.
0: 와우. 이런 신세계를 보았는가? 더글놀이, 폭삭소가수다, 참교육 등등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잠도 안 자고 봤어요. 친구가 뭐냐며 웃었는데 나 진짜 천천히 봐도 될걸. 시청 분량 조절 실패한 일인 여기 있습니다. 아우 지금도 눈알이 너무 아파요.
1: 잠을 안 자고 2박 3일 보신 거예요 그러면?
0: 안구 건조 되겠다.
1: 아이고야.
0: 아, 이거 폭삭도 그렇고 더글놀이도 그렇고 어우 만만치 않은 분량인데.
1: 게다가 또 폭삭은 중간중간 울어야 되니까
0: 뻑뻑하지
1: 체력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0: 세상에 큰일 났네. OTT를 이제 깐 거예요? 난리 났네. 나 추천해주고 싶은 거 너무 많다.
1: 여러분 정선희 씨는 OTT 한 10년 넘었어요.
0: 참, 너무 귀여우시다.
1: 국내 신생아, 최고 전문가입니다.
0: 네. 최고 전문가는 아니잖아.
1: 정선희 씨 그 수삼을 들어 좋아하시잖아요.
0: 수삼을도 근데 요새는 수삼을보다 좀 다른 좀 말랑말랑한 것도 많이 봐요.
1: 피치가. 안 봐요?
0: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는 행위는 옳지 않아요. 아니,
1: 여쭤본 거예요.
0: 최순식 진행자에게 어울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정은지 씨 노래 듣고 올게요. 네? 파도.

0: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조절이 실패했습니다. 1097님. 네. 결혼해서 자녀 계획은 무조건 한 명이었으나 눈 뜨고 보니 애가 셋이네요.
1: 아이고.
0: 조절 실패예요. 남편한테 감겼어.
1: 감겨.

0: 이 사람 좀 묶어줘요.
1: 제가 묶는 게 아닙니다, 네.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이 묶어야죠. 그 비뇨기과로 가셔야 됩니다.
2: 저희는 이런 쪽으로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또 자녀는 일방적이라고 하기에는 네. 서로가 이제 감기기만 해서는 불가능하죠. 예, 서로 감고 감기는 행위가.
1: 그러니까 예. 눈을 뜨고 계셨어야지 왜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0: 남편이 감을 해서요.
1: 감을 해.
0: 예. 감을 해. 분위기 깨진다고 감을 해서요.
1: 감을 해. 예. 아이고.
0: 예. 왜요?
1: 아닙니다. 예.
2: 예. 근데 좋지 않나요? 저는
1: 그렇죠. 다복하시죠.
2: 키울 땐 진짜 힘들죠. 왜 아니겠어요. 둘하고 셋은 3배가 아니라 정말 네. 한 6.5배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1: 힘들죠.
2: 그런데 네. 난 복작복작 막 애들 커가지고 막 다 너무 부러워요. 누군가는 이 삶을 부러워할 수 있다는 게 좀 위안이
1: 맞아요.
2: 되지 않을까요?
1: 든든하죠.
2: 네. 네. 저 같은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좀 위안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익명을 요청하셔서 김정희님으로 해드릴게요.
1: 3년 전에 회식 때 노래방 갔는데 저는 술 안 먹어도 노래방만 가면 좀 미치거든요.
2: 아, 그런 분 있어요.
1: 네, 그때 흥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회기사님 앞에서 벽을 짚고
2: 아이고 짚었구나.
1: 소화기를 어깨에 들쳐맨
2: 아이고 맸구나.
1: 방방 뛰었습니다.
2: 뛰었구나.
1: 그때 회기사님이 저를 아무 표정 없이 응시하고 있었어요.
2: 회계사님이면은 전체적으로 성향이 싹 T일 수가 있지 않아요?
1: T 가능성이 많죠.
2: 근데 싹 T인 분한테 싹 F적인 행위로. 근데 회계사님 집에 가서 되게 발걸음 가볍게 막 흥얼거리고 약간 여흥을 즐기셨을 것 같은데. 모르잖아. 그 어떤 그라운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재미나 퍼포먼스 아닐까요?
1: 그렇죠.
2: 자, 강도를 좀 짚어봅시다. 전화해서.
1: 예.
2: 흥조절 통신원.
1: 뭐야?
2: 어머.
1: 지금도 노래방이신 건가?
2: 어머 신선하다.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저희가 깔아드린 네. 노래방에 계신 줄 알았어요. 어머 세상에 MBC에 너무 익살꾸러기. 네. 오 이렇게 이게
1: 진짜 네,
2: 너무 당혹스럽다 진짜.
3: 네.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흥조절 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저는 회계 사무실에 있는데요. 회계사님이 저 회계사님이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세요. 그걸 모르고 회식날 노래방에서 벽 짚고 춤을 추고 저는 나름 흥을 조절한 것 같은데 회계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흥조절 통신원이었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3: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초반에 문화적 충격으로 지금 아직 노래방에 계신 줄 알아서 막 버벅댔는데.
1: 그럼 궁금하게 회계사님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아, 네, 71살입니다.
1: 아, 연세가 꽤 되시는군요.
2: 그러시면 많이 네. 놀라셨겠네. 그 소화기를 어깨에 들쳐매시는 데는 어떤 버퍼링 없이 그냥 매끈하게 퍼포먼스가 다 수행이 된 거예요.
3: 네네.
2: 아, 많이 해보신 솜씨구나.
1: 그러게요.
3: 아니 그 노래방만 가면 네. 이상하게 이렇게. 저 술을 안 먹거든요.
2: 네.
3: 근데 노래방만 가면 이제 신나는 노래만 나오면
1: 오,
3: 제가
1: 흥이 올라요?
3: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2: 그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흥을.
3: 네, 선희처럼.
1: 어떤 노래가 나오면 그렇게 막 미쳐버리겠습니까?
3: 일단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긴데 결혼은 미친 짓이야. 이런 거나.
1: 알겠습니다.
2: 네. 소울 충만하다. 결혼은 네네. 미친 짓이야. 예. 네. 그리고
3: 너무 공감 가는 노래죠.
2: 아, 예.
3: 그리고
1: 몇 개 있죠? 소찬이 노래라든지 맞아요. 하이디의 진이라든지 몇 개 있죠, 그죠?
3: 네네. 피어지도 있고.
2: 그렇죠.
3: 네, 맞습니다.
2: 혹시 누군가에게 흥을 전수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날 때부터 이렇게 흥이 뿜어져 나오는 분이세요?
3: 제가 원래 그렇게 막 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2: 그러니까 목소리는 되게 조용조용 차분하세요.
3: 네, 조금 얌전한 스타일이긴 한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되게 잘 놀았어요.
2: 아, 그랬구나. 어쩌면 네. 그 언니가 없던 거를 만든 게 아니라 김정희 씨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각성시키고 간 거예요.
1: 그렇겠다.
3: 그런 것 같아요.
2: 와, 맞아요.
1: 뽑아냈네.
2: 맞아요.
3: 네, 그 언니랑 회식을 몇 번 하면서
2: 네.
3: 막 흑덕이 올라가고 그러시더라고요.
2: 그럼요.
3: 그래서 네. 네. 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2: 그 개그맨 회식에서도요. 그 소화기를 어깨에 매는 건 하드코어예요. 그건 상위 한 5%만 어깨에 들쳐맵니다.
1: 대단합니다.
2: 김정희님은 네. 이쪽으로 지금 바로 넘어오셔도 손색이 없는 네. 그런 끼를 갖고 계세요.
3: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진짜 크더라고요.
1: 아, 그렇죠.
2: 확실히 그런 이제 해소되는 게 있죠.
1: 그래요.
2: 아, 네. 어쨌든 뭐 그럼 그 죄송하다고 그분께 한 말씀 하셔야 되나 아니면 다른 분께도 메시지 네.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1: 음악 드립니다.
3: 일단 저한테 그런

0: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준 그 언니에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그 노래방 갈 때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으로 바꿔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걸 가르쳐준 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좋아요.
2: 네. 소중한 분이네.
1: 그러니까 행복을 알게 해주셨네. 네. 오늘 퀴즈도 준비하셨죠?
0: 네네. 네,
1: 퀴즈 부탁드립니다.
0: 네. 저는 잠시만요.
2: 네, 괜찮습니다.
0: 저는 이 노래만 나오면 흠을 못 참는데,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1번 맨발의 청춘, 2번 무조건, 3번 티얼스.
1: 맨발의 청춘, 무조건, 티얼스, 셋 다 좋은 노래인데요. 어떤
2: 노래 춤추기 좋죠.
1: 흥이 오르시는지. 네.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2: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약간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지금 목소리는 약간 튜닝을 하신 것 같은데.
0: 맞아.
2: 그죠? 예. 사진으로 치면 포샵 심하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예. 빨리 맞아. 예, 빨리 전화 끊고 이렇게 제 목소리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0: 저 한마디만 더 할게요.
2: 예, 좋습니다.
0: 저 그 회사 생활 지치고 일할 때 저 네. 4시에 이제 정선이 문천식의 지라시 들으면서 네. 정말 힘을 내고 살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문천식 씨 할아버지.
2: 할아버지.
1: 예, 감사합니다.
2: 막갈라는 캐릭터. 할아버지 목소리로 네. 한마디 덕담해줘요.
3: 아, 흙 올리고 사는 건 좋아요. 언제 한번 나랑 가자고.
0: 들어와,
3: 들어와. 고마워요.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광고 드릴게요.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 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B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3: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4: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5: 네, 흥조절 통신원이 흥을 못 참는 노래는
6: 네?
5: 1번

0: 맨발의 청춘이었습니다. 아~ 와다다다다다다.
1: 네, 벅스의 노래.
0: 정양희님, 네. 8677님, 2489님 이분들 포함 정답자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1: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조절 실패하신 분들 3978님. 동네 인형 뽑기방에서 머리가 입구에 걸려가지고 입구에 걸려있는 게
0: 싹 넘어올 것 같은 거.
1: 아, 그게 있어서 몸통을 넘기는데 이제 딱 넘어올 것 같아갖고요. 네. 이렇게 돈을 넣는데 7만 원 썼습니다.
0: 에?
1: 3분의 1 넘어가면 뽑힌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만 원 썼어. 예, 이상 뽑기 조절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0: 이래서 인형 뽑기방이 계속 되는구나.
1: 아, 어쩐지 크게 생겼더라 지금.
0: 포기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 조금만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1: 꽂히는구나 거기에.
0: 하, 이게 희망 고문이 가장 아이콘이잖아요.
1: 어쩐지 요즘 번화가 이게 많더라고요.
0: 아휴, 이 우라만 쌓일 텐데. 자, 뉴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1: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킨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남 광주를 찾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습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진상 규명과 초기 유해 수습 과정의 부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참사 조사의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무안군의 입장과 맞물려 무안공항 재개항 논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지역 평균 저수

0: 일이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긴급 급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는 배와 콩 등 농작물 103.7헥타르가 가뭄과 폭염에 따른 피해를 입고 가축 32만 10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시는 저수율이 낮은 지역에 인근 양수장과 소방차 등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정부에는 양수기 가동 증가에 따른 면세율 추가 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늘 개발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광의 미래 16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와 전력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과 연계해 정부가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20MW급 국산 해상풍력터빈의 국가 실증사업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현재 완도와 신안 등에서 모두 727.3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폄훼 응원으로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가 복귀 전이던 봉황대기의 1회전에서 패하며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배재고는 문제 응원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선수 2명과 감독은 빠진 채 어제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인천고와의 경기에서 5대8로 져 올해 공식적인 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재구는 앞서 지난 6월 청년기 당시 5.18 폄훼 구호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광주 1구 측의 선처 요청으로 징계가 1개월로 감경되면서 어제 45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완도군 금당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대나무 숲 일부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산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등 전남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목포의 현재 기온은 29.8도, 습도는 59%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동래입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고백한 이들에게 증거가 있냐, 못 믿겠다, 그런 말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향을 본 일본인의 소감인데요. 위안부 생존자의 피맺힌 증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차가운 잣대를 대어왔는지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용기 낸 피해자에게 끝없이 입증하라 몰아세우는 것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마음, 그것이 모든 아픔을 들여다보는 일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Let's go.
1: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 좋다. 3부 시작됐습니다.
2: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이죠. 아 좋다. 아 우리 좋아질 거예요. 빈, 네. 민담과 만담 사이가 또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또 이렇게 액션과 스릴이 가득한 네. 민담과 만담 좋아하시는 분이 문자 주셨어요. 1456님. 근데 민담과 만담 사이가 200회를 넘었다니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매주 재밌게 잘 듣고 있으니 300회 400회 없어지지 말고

0: 말고 쭉 해주세요 하시면서.
1: 그렇죠. 네.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 할 때 아 이거 동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되나 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네요.
0: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아요 동화가. 오. 우리 결이지.
1: 약간 지지.
0: 네. 아하. 사람이 자기 걸 입었을 때 멋쟁이가.

0: 많이 해주십시오. 50원의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 포트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에어비앤비,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1: 주식회사 본컴퍼니,
0: 주식회사 두드림 SNC,
1: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0: 환인제약,
1: 데이펙,
0: 빅토스,
1: 국민연료 썬연료,
0: 음식물 처리기 휴렉,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5: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6: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5: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6: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민담과 만담 사이.
1: 긴장해야겠네.
2: 아, 많은 분들이 이걸 녹음해서 트는 줄 아실까봐 제가 라이브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1: 잘 풀려서 연예인이다 진짜. 사기꾼이 지금 나보네. 203번째 이야기입니다.
2: 아이쿠.
1: 이탈리아의 민담 흰수염 노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민담을 듣고 느낀 교훈이 뭔지, 민담 속의 인물이나 동물 소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2: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한 번만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3: 본조르노,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피자. 아우 배고파. 옛날에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한 왕이 살았어요. 그래도 어김없이 시종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는데.
4: 아따따, 이리와라. 오늘 사냥 느낌이 좋던지 뭐.
3: 그런데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4: 오라, 갑자기 웬 비에 딴또 머리 스타를 망가지면 안 되니까는 얼른 비를 피해 보라자 부수로.
3: 모두가 흩어져 비를 피하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왕은 그만 길을 잃어버렸고.
4: 아, 여봐라, 너 다 어디가 뻔하나.
1: 경상도?
2: 아니, 이탈리아잖아. 누가 봐도 지금.
3: 한참을 헤매던 왕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숲 한가운데 뜨거니 오두막 한 채가 있었지요.
4: 계실까요? 아무도 없습니까, 라치노?
3: 그때 한 노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0: 고사라티 가당 왕이시여라.
1: 아 잠시 비도 피하고 몸 좀 녹이겠다리.
0: 들어오시라티 본조르노. 왕은 화롯불 앞에 앉아 젖은 옷을 말리는데 아휴 따뜻한 불에 긴장이 풀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 왕이 눈을 떴습니다.
2: 어서이 부럽지 너.
1: 저 양반이 지금 누구랑 떠드는 거라 너. 이 집엔 아무도 없는데 내로.
0: 어? 밖으로 나가보니 노인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용갈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죠.
2: 별들어 쟤는 그래 가지고 쟤는 저래 가지고 쟤는 꿈사지에 그렇지.
1: 이보세요라 하늘에 대고 뭐라고 하는가 보시이노.
2: 아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리노 오늘 내게 큰 행운을 줘서 고맙다고 그라시아스 인사하고 있었지야.
1: 별들이 무슨 행운을 보시이노.
2: 오늘 밤 제 아내가 아들은 낳지 예쁜조르노.
1: 어? 아니 당신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데 대단하리다. 어제 거라 축하할 일이구나.
2: 그런데 별들이 말하길 오늘 밤 왕궁에서도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
1: 에? 뭐라 까부치에라?
2: 왕비께서는 따님을 낳으셨습니다.
1: 진짜리?
2: 그리고 훗날 그 공주는 제 아들과 결혼할 운명이라 합니다.
1: 무엇하다 너 어디 겸상을 지금 감히 네 아들하고 왕의 딸인 공주가 결혼을 어떻게 하겠지 너.
2: 제가 한 말이 아니지. 별들이 그렇게 말한 것 뿌리게 됐다.
1: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 너. 두고 봐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리라도 있다 뜻도.
3: 어디 뭐 보내니? 보스부야?
4: 헤헤마
3: 딥다토토 뭐야? 왕
1: 호나다리
3: 왕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궁으로 돌아갔죠.
1: 왕비! 왕비 어디 있니?
5: 왕비 나 여기 있잖아요. 어젯밤만 나 혼자 딸 낳았잖아요.
1: 어?
5: 당신 그러시면 안 돼요.
1: 정말이요? 진짜 딸을 낳았어? 나한테 왜 말 안 했지, 너?
5: 집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말해요?
1: 몰라.
5: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3: 노인의 말대로 정말 딸이 태어난 거예요. 왕은 뭔가 섬뜩했지만 뭐 일단 태어났다니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늦은 밤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들였어요.
6: 그날 밤 이 도시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를 찾아라지. 그리고 찾는 대로 모두 죽여라지. 너
3: 병사들이 도시 곳곳을 뒤져보니 그날 태어난 남자 아기는 놀랍게도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아기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는데 아이고 차마 막 태어난 어린 아가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7: 아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뿌노 빼빼.
8: 아 그냥 숲속에 두고 가자리이다. 아, 누군가 발견해서 데려가 준다면 그건 이 아기 운명이겠지리.
3: 그렇게 아기는 숲속에 홀로 남겨졌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아랍상인 주멘토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9: 아슬람 알라이쿰. 웬 아기가 숲속에 누워있꼼? 버려진 것 같더니 내가 데려갔어라모.
3: 주멘토는 아기를 데려가 친아들처럼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어느덧 20살 청년이 되었고 주멘토가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9: 아슬람 아들아 이제 너도 어엿한 남자가 됐거란. 내 상점을 너에게 맡기마. 나는 이제 네 어미와 세계 여행이나 아슬하게 하고 오겠꼼.
10: 아이 아버지 아 걱정 말라지. 알라이쿰. 아, 제가 상점을 아주 멋지게 키워놓으라네.
3: 아들은 여러 나라를 오가며 장사를 했고 큰 돈을 번 젊은 상인으로 이름을 날렸죠. 그러자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들어갔고 아들은 궁으로부터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는 20살이 된 공주도 있었어요.
1: 나의 딸 공주여. 올라 마음에.

0: 들은 게 있으면 하나 골라보아라. 예. 목걸이도 있지. 예. 귀걸이도 있지. 예. 무엇이 갖고 싶었지, 이놈 마세라티?
1: 아, 어머! 저는 말이죠. 보석 말고, 어, 저기! 저 젊은 청년 상인이 갖고 싶으라시노!
0: 어? 뭐라 갚았지, 이놈? 저 사람은 물건이 안에 뿌리 있다.
1: 어, 아빠! 아빠께서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하셨어요. 저 남자 너무 갖고 싶다니.
0: 아 참, 골라도 꼭 사람을 골라뿌었노. 헤 참, 여봐라 젊은 청년, 자네는 누군가를 있다.
2: 아, 본처 르노, 저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상인입니다. 르노, 여러 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지. 예, 제법 무사뿌리 깨리 있다.
3: 왕은 청년의 능력과 됨됨이를 높이 샀어요. 무엇보다 공주가 마음을 굳혔으니까 어쩌겠어.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허락했지 뭐. 그렇게 신이 난 아들이 부모에게 달려가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 이런 어머니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4: 뭐라 껌? 너 미쳐크란! 이런 백망덕한 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공주랑 결혼한다고 상점을 내팽개치고 네 살길 찾아간다 꼬라컴!
2: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냐 쿰.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 쿰다리.
3: 샤바라.
4: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냐 그런!
2: 어?
4: 말 나온 김에 넌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셀러!
2: 어?
4: 내 남편이 숲에서 쪼은 아이라 쿰!
2: 아니 이럴 수가!
3: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길로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합니다.
2: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부모님이 내 친부모님이 아니라니 뿌리야 뿌치라.
3: 그때였어요.
5: 젊은이.
2: 에?
5: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을 하고 있어르찐노.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라디.
2: 아, 아닙니다 어르신. 가던 길 가시라스카루.
5: 젊은이. 살다 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고민을 말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는 법이지 이라떼.
2: 어르신 뭐 똥사는 줄
5: 말해보라깐노.
2: 아이 저 그렇다면 이래서 저래서 내 부모님이 너는 숲속에서 죽었다고 나가라고 뿌라뿌지 너 이런 신분으로 아, 공주님과 결혼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딸이.
5: 알았다 딸이, 걱정 말고 당장 궁으로 돌아가 공주와 결혼버린다.
2: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5: 왜냐하면 안녕하 빠빠.
2: 어?
5: 내가 네 빠빠다디야모.
3: 그 노인은 바로 20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밤 별들과 시부렁시부렁 얘기를 하던 그 노인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저렇게 궁으로 향했고 함께 떡거니 왕 앞에 섰습니다.
0: 어 잠깐 이놈, 자네는 분명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나리 게리따 그치? 갑자기 이놈이 아버지라니.
5: 아 왕이시여, 저를 기억 못하십니까?
0: 어?
5: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날 태어난 내 아들과 왕의 딸이 결혼할 운명이라고지.
0: 말도 안 된다는 길 있다. 당장 저 노인을 잡으라지.
5: 이건 누알라.
3: 그 순간 노인의 찢어진 옷 사이에서 범상치 않은 커다란 목걸이 하나가 툭 떨어집니다.
0: 아니 이건 황제의 목걸이.
5: 들켰군 파리. 그렇다로 왕이시여, 나는 황제의 요리다. 평생 궁에만 앉아있기 심심해서 궁을 떠나 아 힘들어 씨. 여기저기 떠돌며 별도 보고 세상 구경을 하며 살았지. 그리고 이 청년은 내 아들 황제의 아들이요.
0: 아니 그렇다면 별들이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 말은 게리 있다.
3: 왕은 그제야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청년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라지에 본 적.
0: 고그레지.

0: 네, 민단과 만담 사이에 들으신 노래 패티김의 별들에게 물어봐였습니다.
1: 와, 이 노래 되게 좋다.
0: 그러게요. 네. 세련됐네요.
1: 이 와중에 7564님 우리랑 비슷해. 그 황제 노인이 이경규 씨 조상이실까요? 별들에게 물어봐.
0: 아, 추억의 아니요. 코미디 별들에게 네. 물어봐.
1: 우리 거야.
0: 네, 정진영님 오늘 스토리 다이나믹하네요. 크리스티나 왕비에다가 출생의 비밀까지 다 나왔어. 크크크.
1: 예. 약간 후두가 또 다시 홍합처럼 붉기 시작했어요.
0: 예. 그럼 이게 이탈리아가 좀 긁어줘야 되거든요.
1: 예. 이탈리아 스페인이 좀 긁는 게 많아서. 예. 1456님 아 오늘 민담과 만담 사이는 쿵따리 샤바라만 기억에 남고.
0: 그러니까 제가 쿵따리인데 누나 갑자기 애드립으로 샤바라를 넣어가지고
1: 본능적으로. 아하.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예. 예. 근육이 기억하는 말 있잖아요. 네. 역시 여름은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죠. 거봐.
0: 네. 그리고 또 교훈 놓치지 않으신 분들 많죠. 0390님 교훈 역시 사랑 앞에서는 신분은 아무짝에도 상관없다.
1: 돌고 돌아도 운명은 만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게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아봐도 그죠. 네. 그만. 0390님이 네. 그만은 왜 쓰셨을까? 그만하라는 건가? 교훈! 자연과 하늘의 인연과 운명을 절대 거스를 수 없다.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아, 방에 놓는 거 그만! 이건가 보다.
0: 순리파가 있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파가 있고 좀 나뉘죠. 그죠?
1: 맞아요. 맞아요.
0: 9653님 결혼할 배우자는 운명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과연 우리 신랑과 저도 운명처럼 정해진 인연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이젠 받아들이고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겠어요.
1: 좋은 결론이에요. 네. 건강하죠. 이게 서로가 살아요.
0: 맞아요. 받아들여야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천씨가 싸우지 마. 30년 지나면 다 이해돼. 그러셨어요.
1: 진짜.
0: 예. 근데 어저께인가 싸우시던데 두 분이. 알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십시오.
1: 아 진짜 이 개그맨들.
0: 55년 사시는데 싸우시던데 왜 그러는 거 도대체.
1: 저도 개그맨이라 좌판에 내놓을 게 없으면 가족 내놓습니다. 예. 직계 가족 내놔야지 뭐.
0: 오랜만에 준엽이 형. 또 불러볼까요 우리?
1: 아 그렇죠. 예. 강원래 씨랑 구준엽 씨의 목소리로 듣는.
0: 아니다.
1: 아 민마사 퀴즈 가야지.
0: 퀴즈 가야죠. 예. 민마사 퀴즈.
1: 둘 다 갖다 보겠지.
0: 그렇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퀴즈 민담 들어봤으니까 이탈리아 퀴즈 내어드립니다.
1: 나갑니다. 이것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저트 중 하나로 커피에 적신 빵이나 비스킷에 마스카르포네 치즈를 층층이 쌓고 코코아 가루를 뿌려 만드는 겁니다. 이 디저트의 이름에는 나를 끌어올리다, 기운을 북돋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0: 보기 드립니다. 1번 카스테라, 2번 티라미수, 3번 마카롱.
1: 셋 다 먹기 싫다 진짜.
0: 진짜 맛있을 거예요. 정답 보내주고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마친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예 아이스크림 예 보내드릴게요.
1: 왜 이렇게 끙끙거려. 손석희 씨 성대모사는 매끄럽게 지적으로 해야지.

진짜. 나 목소리 끄끄끄. 자, 공룡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네. 자, 그러면 정답 알려주시고요. 저희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 듣고 올게요. 예.

0: 자, 미만석 퀴즈.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인기 디저트 정답은요?
1: 2번 티라미수입니다. 손선영님, 3960님, 3968님 이분들 포함해서 5분께 아이스크림 드릴게요.
0: 네, 노래 맞아도 꼭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0: 가구, 사진 보고 골라서 후회하셨죠?
1: 요한인의 할인 매장에는 다 있습니다. 축구장에
2: 2배.
1: 우와! 만져보고, 입어보고, 앉아보고, 임태성의
3: 요한인의
1: 할인 매장. 이곳은 나의 단골이야.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평범함과 화목함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움. 충청남도에서 유준영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우리 아버지는 포크레인 기사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포크레인 기사와 사무실 직원으로 만나 14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하셨다. 아버지는 쓰레기 매립장에 기사까지 하시며 더욱 열심히 사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졸졸 따라다녔는데 사람 하나 앉을 수 있는 포크레인 의자 뒤에 손잡이를 잡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어깨 뒤로 보며 자랐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던 2013년

0: 아버지는 동네 병원에서 매번 받으시던 건강검진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학병원으로 가서 진료와 수술을 받았다. 장장 12시간이 넘는 대수술.
1: 막상 수술을 해보니 간암 4기 정도 됐었고 간의 80%를 절제했습니다.
0: 그래도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생각에 쉽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방심했다. 그렇게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묵묵히 포크레인을 싣고 다시 일터로 향하시던 아버지. 어느 날 아버지가 목욕탕을 가자고 하셨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즐기던 나에게 아버지가 덤덤히 전하셨다.
1: 암이 배로 전이 됐단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0: 시간이 흐른 후 고3이 된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 아버지가 숨이 차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실 것을 권유하셨다. 아버지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360도 바뀌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간병을 하며 힘들어하셨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묵묵히 아버지 옆을 지키셨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친구와 버스를 타고 장난을 치다가 친구들이 내리면 세정과장 뒤 아버지가 계신 의료원에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보이는 차디찬 의료원 유리문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3개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부둥켜 안고 하늘로 가셨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우리 어머니는 홀로 나와 내 동생의 학자금을 마련하시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사실 우리 어머니도 갑상선 암이었다.
1: 아휴, 나도 네 아버지 떠나기 직전에 알았어. 그치만 어쩌겠니. 얘 나까지 입원하면 아버지 임종을 어떻게 지켜.
0: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0년. 나는 어느덧 28살이 되었고 대학교 졸업을 한 뒤 강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벌써 4년 차. 그런데 요즘 들어 출강기관의 사정으로 강의가 줄어들고 프리랜서의 특성상 수입이 일정치 않게 되면서 부업으로 배달일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갑작스런 동생의 결혼과 어머니가 임대하는 집의 계약 만료로 집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 돈에 쪼들리다 보니 문득 어느 순간 매일 돈돈돈 거리는 나를 발견하게 됐다. 어머니가 정원에 소소하게 트리를 사서 장식하는 모습을 보고 필요 없는 걸 왜 사냐며 하나하나 잔소리를 하게 됐다. 어머니는 어느새 내 눈치를 보고 계셨다.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다. 가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아래 묵묵히 포크레인을 모시던 아버지. 아버지, 요즘 따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떠나실 때 남은 가족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내볼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가족들.

0: 네, 마음을 쓰는 편지에 이어서 에스존어비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아이 참,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좀 든든하게 네. 이렇게 가정을 정말 이렇게 묵직하게 이끌어 가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손에 뭘 잡을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우리 30대 초반쯤 네. 될 것 같은데 오늘
1: 너무
0: 사연자.
1: 어려워. 아, 28.
0: 유준영 청년. 네. 이제 30대 초반이 됐대요.
1: 그렇죠. 아 그렇구나.
0: 갑자기 잘 듣다가 사연 주셨습니다.
1: 여기. 예. 아이고야.
0: 제 사연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1: 그래요.
0: 눈물 흘리며 썼던 그 기억에 또다시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1: 준영 씨 잘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남의 무게가 있어요.
0: 있죠. 네,
1: 있기 때문에 아등바등 돈돈돈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저희는 너무 이해해요. 그래도 준영 씨가 중심 잘 잡고 네. 또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감정과 또 동생 다 아우르는 큰 그릇이라
0: 그쵸.
1: 저희가 오히려 되게 와 대단한 청년이다 그랬거든요.
0: 그럼요. 준영 씨 네.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힘내시고요.
1: 진짜 멋져요. 네.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연 리포터 모시고 함께 할게요.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1: 썰스데이 엔젤, 목요일에 만나는 직업천사 신선일부터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기독교 아니에요?
1: 예?
3: 신순일포도 기독교 아니에요?
1: Thursday Angel.
2: 절.
1: 아이 아니죠. 천사 Angel 아닌가? 발음이 틀렸나?
2: 발음이 절스럽긴 했어요.
1: 미안합니다.
3: Angel 아니면 관절 뭐지? 예.
1: 예. 씨 일주일 만에 또 만나네요.
2: 관절은 튼튼해요, 저.
1: 아 다행입니다. 왜냐면 예. 전국으로 만나러 다니시기 때문에
2: 그럼요.
1: 건강하셔야 됩니다.
3: 새로 장바구니에 담겼네. 관절 Angel.
1: 오늘 또 만날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2: 네. 네. 아 오늘도 가장의 빈자리가 생겨버린 예. 그런. 어? 마음 아픈 좀 가정의 이야기예요.
3: 네. 아이고.
2: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참 가정적이고 다정했던 한 남편이자 아빠 52세 조진우님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늘 성실하고 다정했던 조진우님의 일상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건 작년 4월이었는데요.
1: 예, 어쩌다 아이고.
2: 여느 때처럼 출근을 하셨고 점심시간쯤 거래처에 방문을 하셨다가 네. 외부에

0: 있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날 자세한 상황을 아내분께 들어봤습니다.
1: 같이 사무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잠깐 담배 피러 나왔다가 내 화장실에서 누가 욱욱 소리가 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30분 후에 다시 또 담배 피러 왔는데 계속 우국거려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그때서 이제 구급차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이제 가서 있었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보고 신랑 흔들면서 이름 부르면서 깨웠는데 눈을 강직이 굉장히 몸에 심했었고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 깜질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정지하고 있어서 너무 놀랐었어요. 네.
2: 아니 이게 화장실에서 30분 넘게 발견되지 못하셨다면 진짜 네. 너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0: 맞아요.
2: 골든타임을 놓치고 정말 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법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2: 아우,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다. 근데 이게 네. 그냥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0: 네. 이게 전조 증상도 없었고 네. 조진우님의 모습이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실 쓰러지시기 얼마 전부터 조진우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음? 이것도 아내분이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요.
2: 네네.
0: SNS를 통해 접근한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진 다음에 네. 허위 쇼핑몰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네? 이 말을 속아서 조진우님이 사흘 동안 무려 30여 차례 걸쳐 큰 돈을 송금하셨다고 해요. 요즘에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 굉장히 많잖아요.
3: 맞아요.
0: 그런데 아내분 명의 계좌까지 함께 피해를 입어서 피해액이 무려 2억 원에 다릅니다.
2: 네?
3: 2억이요?
0: 예.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정말 짐작도 안 가는데요. 뭐 늘 그렇듯이 이 문제가 해외 서버를 통한 범행이라서 가해자 검거 안 되고요. 피해금 회수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네. 조진우 님이 이 사실을 가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2: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도를 넘어서
3: 그렇죠.
0: 그러니까요. 이게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니까 네. 혼자서만 끙끙 앓으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게 아닌가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3: 혼자서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거잖아요.
2: 예, 보통 이게 보면은 좀 50대 가장이 어느 정도 약간 정서적으로 좀 바람이 불잖아요. 네. 힘들다 이렇게 좀 산한 바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뭐지? 뭐 그렇죠. 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0: 맞아요.
2: 있지?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구멍을 노린 범죄죠. 근데 이게 자책감에 얘기도 못하고 혼자 메꾸려고 하셨던 네. 것 같아요.
3: 근데 이게 지금 피해 금액도 막대하지만 가족들을 더 기막히게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
0: 네. 아, 정말 뭐가... 시계상 정황상 너무 네? 안타까운데요. 조진우님이 쓰러지시기 한 달 전에
3: 예.
0: 그러니까 사기 피해금을 어떻게든 혼자서 메우려고 아등바등하실 때였어요.
2: 혹시 에이, 보험?
0: 사보험을 직접 모두 해지하셨다고 합니다.
3: 아휴.
0: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는 그 보장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지금 간병비에 병원비 다 합치면요. 매달 800만 원 이상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3: 아, 너무 큰 돈인데요.
0: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고 경매가 끝나면 이제 파산 신청까지 계획하고 계십니다.
3: 그러면
2: 저 병원비는?
3: 800 넘는 병원비는 어떻게 아내분 혼자 감당하시는 거예요?
0: 맞아요.
2: 너무 과한데?
0: 프리랜서 미용사로 지금 일하고 계신데요.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의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예식 손님이 있는 주말이면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 9시가 넘어 퇴근하십니다. 이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한 아내분의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얼마 전엔 가슴이 조이는 듯한 증상이 느껴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으셨어요.
2: 벌써.
0: 근데 그럼에도 아내분께서는 제가 지금 우리 집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헤쳐나가야죠 라며 제 앞에서까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시더라고요.
2: 아니 사실 이 아내분과 아이들에겐 정말 너무 가혹한 시간인데요.
0: 지금 자녀가 세 분 있습니다.
3: 세 명 있어요. 네. 네.
0: 아빠의 빈자리를 세 자녀 모두 크게 느끼고 있지만요. 특히나 고3, 고1인 둘째와 막내 같은 경우는
2: 한참
0: 예민한 시기잖아요.
2: 네.
0: 가장의 상실 그리고 또 어려워진 가정 형편까지 모두 아이들이 감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정

0: 에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조진우님이 쓰러지셨을 때 이제 모친 연로하신 모친이 계신데요.
1: 네.
0: 모친께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리고 이제 아드님이 해외로 출장 갔어요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노모께서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쓰러진 지 8개월 만에 첫 면회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면회를 끝으로 조진우님 모친께서는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번에는 아들 조진우님께 비밀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충격으로 회복에 또 방해가 될수 있잖아요.
2: 아, 이건 정말 너무 마음이 무겁다.
0: 너무나 큰 일이 계속해서
2: 진짜.
0: 예, 불어닥치죠.
2: 그래도 조진우님이 어쨌든 조금씩 회복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0: 네.
2: 예, 그렇다면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0: 네.
2: 만하잖아요.
0: 맞습니다.
2: 최근에 또 잊지 못할 순간도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0: 네.
2: 어떤 거였어요?
0: 그 지난해부터 의식이 없으셨잖아요. 그 시기에 아내분은 매일 아침 영상통화로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든 의식을 깨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식을 회복하시더니 음식도 그 다음날 삼키시고요.
1: 어이구, 어이구.
0: 그리고 그 다음날은 처음으로 말문이 트였습니다.
3: 그때 25년도 9월 13일에 영상통화를 하는데, 간병사님이 이 글씨 읽어보라고 얘기했더니 안심 깔개 매트라고 해서 그걸 또박또박 읽었는데, 너무, 쓰러진 지 거의 5개월 만에 처음 말을 해가지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에요. 의식이 없다가 의식 깨서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너무 감동이었었어요, 그때.
1: 아,
2: 아,
1: 쓰러진 지
2: 뭐야.
1: 5달 만에 처음으로 글자를 읽으셨다는
2: 그러니까
1: 게.
2: 얼마나 그게 감동이겠어요.
1: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대화도 좀 나눌 수 있는 건가요?
0: 네, 최근
2: 다행이다.
0: 기억은 이제 좀잘 못하시는데 아직 스스로 또 식사나 세수 이런 거다 어려운 상태예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씀은 하시고요. 아내분께 애정 표현도 가끔 하십니다.
2: 감사하다 진짜.
0: 너무 다행이죠. 조금씩 이제 두 분이 다시금 가까워지고 다시금 이제 서로를 다독여주는 시간을 갖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아내분이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을 꼽아주셨습니다.
3: 뭐 사랑해라는 말 하고 그다음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그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시인 다 됐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랑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지나면 또 좋은 것들이 오니까 지금보다 더안 좋은 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제가 항상 재활치료 빡세게 잘 받아야 돼. 여기서 걸어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걸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애들하고 대화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애들 사랑하고 부모로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고 하는데 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뭐.
1: 아이고, 계속 우시네요.
2: 그쵸. 그래도 한 걸음 좀 희망을 보긴 했지만 또 앞으로 걸어야 될 걸음이 좀 벅차고 엄두가 안 나시기도 할것 같아요.
0: 네.
2: 그래도 지금 의지가 그리고 사랑이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들어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라 씨와 만나게 된 것도 또 하나의
0: 그럼요.
2: 방향을 만들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아내분이 만들어낸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2: 그러니까요.
0: 해요.
1: 아내분이
2: 진짜 아내분이.
1: 너무 훌륭한 분이고,
2: 맞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조진우 님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우리 형님이신데, 이세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다시 건강해지시기를
0: 맞아요.
1: 기도하겠습니다.
2: 그렇죠. 이게 사실 이분 한 분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 기업은행입니다.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를 10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니까 둘둘둘둘둘둘둘둘둘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하나 또 조금 긴 게 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 2, 9개 찍으시고

0: 그리고 01037 하면 됩니다.
1: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냥 짧은 계좌 2를 10개만 찍는다. 기업은행이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조진우님의 의료비로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좀 아이들의 이 마음의 이 불안감과 상처도 좀 예, 많이 지워지고
2: 그럼요.
1: 예, 좀 희망으로 물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2: 어쨌든 가족들은 다 아빠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지금 그럼요. 응원하고 있으니까
1: 얼마나 예. 불안하겠어요.
2: 닿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 마음이 네. 닿길 바랍니다.
2: 네.
1: 우리 신수인 리포터도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셨으니까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0: 그럼요, 그럼요.
2: 네. 네. 고맙습니다.
1: 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2: 네.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둥둥 내 사랑아 금자 둥아 옥자 둥아 칠보 칠성 보배 둥아
1: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북 칠곡에서 우상님 어르신이 부른 아이 어른은 소리입니다.
0: 옥자전으로 들었나 복시럽기도 생겼네 둥둥둥 내 사랑아
1: 아이를 공중에 띄우고 어르는 둥가둥가 노리는 아이의 다리 힘을 길러주는 효과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0: 키도 크기 잘생겼다. 둥둥둥.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3: 끝곡으로 이상순의 안부를 묻진 않아도 준비해봤습니다.
4: 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상순 씨 만나겠네요.
3: 그렇죠. 네. 선수 씨한테 제가 생색쯤 내겠습니다.
4: 정말 왜 저럴까. 자,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좋은 네. 일 하고 왜 그럴까.
3: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부.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신속공급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0: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신속공급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까지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책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며 6,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34.3포인트, 3.56% 오른 6,813.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날씨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 강원 영동 최고 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24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인생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죠.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기, 그 능력으로 생계활동을 하는 노동기. 그런데 2040년쯤 되면 이 구분이 안 통하게 될 거랍니다. 즉, 예전에 배운 것이 금세 쓸모가 다 돼서 평생 계속 새로 배우고 변모해야 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예전 어린 시절의 천진난만한 멘탈도 필요하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반이 바뀌고 몇 년에 한 번씩 학교가 바뀌어도 새 친구와 새 환경에 금세 적응하는 괴력. 어른이 된 지 한참인들 그때처럼 또 해낼 수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다. 규제 얽매이지 말고 법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공급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지키면서 추가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놓치면 안 될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주말 대회전을 앞둔 민주당 당권 경쟁, 경선 결과에 3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가 내일 시작됩니다. 이 국민 대상 여론조사가 당권 향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유일한 원외 인사, 5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김용 후보 3부에 인터뷰합니다. 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소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7: 오늘의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8: 자, 오마이뉴스 박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8: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 나왔는데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매우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여러 개 던졌습니다.
9: 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요. 대통령은 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특히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8: 네.
9: 부동산에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네.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라며 이 거품을 방치하면 다른 나라에 잃어버린 20년, 30년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8: 네, 오늘 공급 대책 이 핵심을 보니까 일단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그 이상을 추가로 공급을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줄인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9: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8: 네.
9: 수도권에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8: 네.
9: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신규 공공주택 지구 10만 가구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의 1000 가구,
8: 네.
9: 경기 남양주 도심 지구의 21,700, 경기 광주 역세권 2지구 4,500 가구 등 27,000 가구를 먼저 공개를 했고요. 나머지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 후보지는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8: 네.
9: 속도도 당길 예정인데요. 신규 택지 발표 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정도 걸렸는데
8: 네.
9: 이걸 37개월 수준으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8: 네.
9: 관계기관 협의 또 영향평가 보상 등 절차를 병행해 공급 발표와 실제 착공 사이 시차를 줄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8: 공급 대책 나올 때마다 이 시차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9: 그쵸.
8: 그러니까 시장은 당장 지금 목마르다고 물 달라라고 얘기 물 좀 주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물 파는 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실제로 파서 거의 파이프라인 연결하고 물 나올 때까지 최소한 5, 6년 걸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 그리고 전전임 정권에서도 꾸준히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 얘기했다시피 이 대통령도 얘기했다시피 2022년도부터 지금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할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서 각종 규제도 좀 완화하기로 했네요.
9: 네. 그러니까 일단 공공만 하는 게 아니라

0: 인간과 함께 가겠다라는 네네. 조언을 분명히 한 건데요.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재개발 설립 동의율을 일단 75%에서 네. 70%로 낮추겠다라고 했고요.
1: 예.
0: 정비사업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예. 별도로 관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확대하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에게는 4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아파트가 아닌 건물을 구입하는 지원할 때 청년 미래보금 자리론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신혼부부 보금 자리론도 현재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조건 외에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같은 경우에는 네. 제한을 하는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이 결혼 페널티 완화는 그동안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그거죠?
0: 네,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결혼하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하는 경우 거의 없었습니다.
1: 혼인신고하면 바보다 그런 얘기 나왔죠.
0: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한 순간부터 7년까지가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써왔던 거죠.
1: 이번에 너무나 당연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반응은 비판적입니다.
0: 네, 일단 서울시 입장은요.
1: 네.
0: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규제 완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
1: 네.
0: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면서 네. 유감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1: 네.
0: 녹지는 미래 세대 자산이기 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되고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더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같은 게 이번 대책에 빠진 거에 대해서도 추가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다만 재개발 동의율 완화, 이주비 대출 개선 같은 서울시가 요구했던 일부 방안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 이 부동산 공급이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정부가 악셀레이터 밟는데 지자체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 차가 앞으로 못 가요. 그냥 타이어만 타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든 지자체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래서 이 대통령이 지난 6.3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서울시장만큼은 먹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부동산 때문에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은 여권 부동산 정책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이른바 뉴홈 논란이 있는 신도시를 찾아갔네요.
0: 네, 여기가 이제 고향 창릉 신도시입니다. 여기서 뉴홈 사전 청약자들과
1: 네.
0: 장동혁 대표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사전 청약 당시에는
1: 네.
0: 우대금리라든가 대출 지원이 안내가 됐었는데
1: 네.
0: 막상 본 청약을 앞두고 이 같은 조건들이 사라지거나 달라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대출 규제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공공주택의 토대는 신뢰인데
1: 네.
0: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 네.
0: 지금 당첨 후 해약 비율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이만큼이나 포기를 했다면 이미 분양 사기를 쳐서 피해를 본 분들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국무소송실에 이 대출 금리와 만기 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 네, 이 문제는 좀 봐야겠네요.
0: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왔던 공급책이 오히려 이재명 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금 이런 식의 주장을
1: 네.
0: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건데
1: 네.
0: 막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내받았던 대출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1: 그러니까요.
0: 본 청약에 이행하겠다고 한 건데
1: 네.
0: 대출 규제 총량에 걸린다든가 규제에 걸리게 되면 그럼 내가 당장 총알 어디서 마련하지?
1: 그러니까요.
0: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고민하고 있겠죠. 하여튼 이 공급 대책 오늘 나왔으니까 이 시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이 숫자 뭐 23만 뭐 150만 윤석열 때는 270만 호였어요. 이런 숫자 안 믿습니다. 그냥 포크레인 소리를 믿습니다. 실제 착공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소청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0: 네,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시도지사, 교육감, 광역위원, 비례대표 선거 소청 261건을 모두 기각 혹은 각하했습니다. 네. 기각이 112건이었고 각하가 149건이었는데요. 인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서울, 부산, 인천, 울산시장과 경기, 충북지사

0: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 소청 모두 기각이 됐고요. 네. 개혁신당이 낸 소청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에도 다시 한번 서울시장 선거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과 중단이라는 선거법규 위반 사실을 인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선거 무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1: 국민의힘은 당장 소송전을 예고했습니다.
0: 네, 당대표 대표는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선관위가 규정 위반을 인정하면서 결과에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를 주재하면서도 결국 선거 소송을 통해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투표용지 부족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산 입력 문제까지 소송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소청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네. 결정서를 받은 뒤 열흘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률자문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만간 네. 이 불복 소송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혁신당은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0: 네. 개혁신당은 좀 국민의힘과 다른 길을 택했는데요. 이준석 네. 대표 지금 시점에서 당 차원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후보 당사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나서는 건 상의해 보겠다는 네.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선관위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아.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서 잠실 올림픽 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 재검표 이거 협조하라 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국민적 의구심을 풀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재검표를 막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개혁신당이 이렇게 쓱 발을 빼는 걸 보니까 이 정치적인 셈법 계산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계속 끌고 가면 역효과 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 요즘 이 윤상현 의원 굉장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매일같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저는 항상 이 네. 국민의힘을 출입하면서 네. 당의 위기 여부를 네. 윤상현 의원의 입을 통해 판단합니다. 아, 윤상현 의원이 맞는 말을 한다.
1: 네. 나침반이야?
0: 이분이 맞는 말을 하면 당이 위기인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이분 요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특히 나경원 의원과 설전을 계속 이어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게 윤상현 의원이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경원 의원에게 부정선거 끝장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한 거예요. 당 안에서 지금 끝장 토론하자는 건데 네네네.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이겁니다. 부실과 부정은 다르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관위의 무능, 허술한 시스템, 현장 행정의 총체적 관리 부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네. 투표자 수 오입력이나 임의 수정 문제 이것과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꿔서 당락을 뒤집는 조작 이 두 가지는 다른 거다 전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 도둑질 열 번 했다고 살인되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0: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네. 끝장 토론의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네. 지금 필요한 건 이 토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수사 또 국정조사라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조작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건 역시 네. 예단이자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 네. 예단하지 말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은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0: 네. 이 중에 이제 2명을 내일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이 되면은 네. 대통령이 1명을 최종적으로 검사로 임명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6명 고려하지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일단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했던 게 이혁전 서울고검 검사,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금규 순직해병특검 특검보를 추천한 거고요. 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임관혁 전 서울고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서정식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었습니다.
1: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D-1 내일부터 시작이라 진짜 막판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네. 경선에는 30%가 반영이 됩니다. 사실 나머지 70%가 이제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 투표인데
1: 그렇죠.
0: 아직까지 워낙 두 후보가 접전이다 보니까
1: 1.48%포인트.
0: 네, 어쩌면 이 여론조사가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서 좀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네. 막판

0: 판세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좀 중론이고요.
1: 네.
0: 김민석 후보 오늘 3번, 송영길 후보는 5번이나 언론 인터뷰를 하고 정청래 후보도 출근길 이사에 나서는 등 막판 여론전, 공중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1: 총력전을 펼치고 있네요. 마지막 TV 토론회가 어제 있었는데 그 잠깐 좀 훈훈한 장면이 있었어요. 서로 좀 칭찬하는 그런 칭찬 타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끝나자마자 오늘은 바로 설전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치하라는 말을 가지고도 좀 싸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회 때도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이제 치하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걸 지적을 했고, 김민석 후보는 한국어 찾아보면은 이거 사실 동등한 관계에서도 네. 사용 가능한 말이다, 이거 공방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또 총리 재임 시절 LH와 주택공급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정청래 후보가 비판을 했고요.
1: 네.
0: 송영길 후보를 향해서 정 후보는 뭐라고 했냐. 아, 지난번에 역적, 네. 목 잘라야 이런 그거는 서슴지 않더니 이제는 붕어 IQ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송영길의 인간성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 붕어 IQ라는 말이 CBS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의 발언 때문인데요. 여기서 잠깐 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당장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3: 예.
2: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 간에 했습니다. 그 청을 예. 뺐잖아. 그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3: 그렇죠.
2: 붕어 IQ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3: 예.
2: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0: 네, 정말 치열한 상황입니다.
1: 네.
0: 근데 지금 당대표 후보만이 아니고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 대리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
0: 소위 말한 팀 정청래로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후보는 오늘도 이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뭐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당시에 정몽준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김민석 후보가 말한 점이라든가 뭐 보안수사권 관련 또 신천지 관련 여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여기서 이제 약간의 좀 해프닝스러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1: 어떤 거예요?
0: 새 후보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보통 네. 소통과 기자회견 끝나면 기자들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죠.
1: 그렇죠.
0: 이 자리에서 후보들이 질문 있으면 받겠다라고 네. 했는데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최민희 후보가 잠시 마이크 앞으로 나오더니
1: 네.
0: 기자 여러분, 우리 젊은 기자 여러분이라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민주 언론 개혁 운동 관련해서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네. 뭐 1984년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이력들을 쭉 읊은 다음에 이 제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정의감이 있지 않느냐. 이 사실을 사실이라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면 정의감이 구현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뉴시스를 지목을 했습니다. 즉 이현주 네. 의원의 텔레그램. 이거 누구랑 한 건지 왜 공표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언론들은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1: 최근에 카틀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0: 네. 있었죠.
1: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이잖아요.
0: 네,
1: 곽 기자가.
0: 네, 네.
1: 어떻게 봤습니까?
0: 저는 최민희 의원이 그래도 언론 개혁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1: 네.
0: 12일 같은 입장문은 나올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는 최민희 후보가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의 편향성 지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단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1: 네.
0: 현장에서 보좌진을 시켜가지고 언론사 카메라를 촬영하고 또 카메라를 몸으로 막고 촬영을 못하도록 막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심지어 그 후에 SNS에 저희 기자 한 명의 과거 직장을 언급을 하면서
1: 조선일보 출신이라고 했죠.
0: 네, 좌표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1: 네.
0: 그 기자가 기자상을 탄 인물이고 윤석열 그 단독으로 찢어가지고 관저에 숨어 있을 때 이걸로 한 분인데 이런 사람을 마치 매도해가지고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거 문제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1: 네. 자, 이진숙 의원 5.18 재평가 토론회를 열었네요.
0: 이게 좀 시끄럽긴 했습니다. 이게
1: 네.
0: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건데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곳과 함께한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제목이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었고 이진숙 의원은 5.18이 성역으로 규정되고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터부가 많아지면
1: 네.
0: 자유는 구속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는데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은 민주당

0: 과 국회의장도 국회 도서관 측에 이 좀 행사를 취소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도서관장은 그럴 수 없다라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토론회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까지 나오는 등 상당히 좀 소란이 빚어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1: 네, 뭐 시기도 뜬금없습니다. 8.15 앞두고 웬 5.18을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시민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시민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맛있게 건강에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5: 오늘 2부 거침없이 하이킥 신은규 변호사 그리고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네,
7: 안녕하세요. 네.
5: 자, 슈퍼 위크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내일 모레인가요? 모레 그렇죠. 이제 호남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 두 개 합치면 70%.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8월 17일에 이제 일반 여론조사까지 30% 합쳐서 이제 경쟁이 끝납니다. 아, 거의 한 달간 이게 싸웠는데. 막판이다 보니까 아 막판이라서 더 치열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TV 토론도 있었고 오늘은 팀 정청래 세 명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동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더라고요. 저 어제 오늘 좀 인상적인 장면 있었어요?
6: 뭐 어제 보니까 웃음 속에 네. 아주 가시돋친 말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그냥 위하는 척하면서 폄하하기도 하고 그냥 또 뭐 좋게 좋게 얘기하면서도 그냥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에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로로 물러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하도 송영길 후보에게 이제 두드러 맞다 보니까 가슴에 좀 한이 쌓여가지고 이제 당신은 좀 이제 정치계를 떠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들 그런 것을 보면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만 경륜이 높지만

0: 네. 홀로로 뒤로 빠져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뒤끝 장면 저는 이렇게 좀 봤어요.
1: 그 장면. 쇼츠로 한 장면만 딱 뽑는다면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2: 저는 그 국정과제 네. 50호 박근혜 후보가 네. 물어봤을 때
1: 아이고.
2: 이제 송영길 후보가 네. 뭐 좀 이렇게 받아주다가 네. 이제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1: 퀴즈쇼.
2: 하면서 좀 머쓱하게 웃고 넘어가는 그 장면도 좀 기억에 남고 네. 아무래도 저는 사실 그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 뭐 두 분이 지금 처지와 입장은 좀 다릅니다만 네. 그래도 토론을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후보가 아무래도 검증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꾸 A를 물어보면 B 얘기를 하거나 그 네. 물어본 질문자에 대한 메신저 공격으로 되받아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이어지지 않는데 물러서지 않고 재질문 재질문을 계속하면서 네. 상당히 좀 압박의 강도를 높인 거는 좀 인상적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순발력이라든지 그동안에 네. 그래도 정청래 후보가 갖고 있던 장점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게 잘 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좀 본인이 많이 좀 읽고 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 뭐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나 얘기하면서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정책적 역량 이런 부분을 좀 더 커버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장점을 좀 더 보여주지 못하는 네. 그런 부분도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1: 장 소장님 오늘 팀 정청래 이 3인방 의원의 공동 기자회견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초조함의 발로예요? 아니면
0: 희한한
1: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0: 저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참 선거 캠페인 잘하는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김민석 후보를 공격을 하잖아요.
1: 그렇죠. 6대 의혹. 네.
0: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서 당대표 후보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끼리 싸워야 되는데 박선원 후보나 뭐 서미 후보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에요.
1: 네.
0: 김민석 후보를 저렇게 두드려 패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네. 이거는 어떠한 역할 분담이 좀 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청래 TV의 이 세 분이랑 정청래 당대표 나와가지고 또 뭐 날 것으로 뭐 무편집 뭐 이런 형식으로 또 유튜브 출연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많은 걸 막 쏟아내던데 그런 식으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호흡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팀 네. 정청래가 팀 김민석보다는
1: 그렇죠. 그냥 네. 똘똘 뭉쳐서 일정도 거의 같이 소화하던데.
0: 그러니까요.
2: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네. 정청래 후보가 좀 뼈 아픈 것은 개파 정치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1인 1표랑 또 연관을 시켰는데
1: 네.
2: 그럼 그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정청래 후보 중심으로 다니는 거는 또 하나의 신개파 아니냐.
1: 네.
2: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좀 의문이고 오늘 저는 그 세 분의 최고위원 후보 팀 정청래 분들
1: 네.
2: 뭐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1: 네.
2: 이분들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하고 그 백브리핑 장면에서
1: 네.
2: 최민희 후보가 상당히 지금 좀 하락세를 겪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1: 네.
2: 젊은 기자들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약간의 그 훈육조의 어떤 좀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2: 결국 그 레거시 미디어나 또 거기 모인 기자들이 다 자신의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서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나이를 가지고 젊은 기자들 이렇게 지칭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거는 좀 정치인에게 맞지 않는 태도 아닌가.
1: 본인이 이제 그 말지 1호 기자였죠.
2: 그 기자 선배죠, 사실은.
1: 굉장히 네. 뭐 오래된 분이죠.
2: 근데 지금 이제 정치인인데 기자로 만난 건데
1: 네.
2: 뭐 기자 선배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태도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옳은 말씀이에요. 막 그 본인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나도 안 하니까.
1: 그렇죠.
0: 왜 그러냐 진짜 네. 왜 이현주 의원은 그렇게 여러분한테 성역이냐 왜 그러냐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던데 그 A4용지로 막 취재를 방해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자분들의 좀 불만 어린 항의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TV 토론이나 유세는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본인의 장점을 두각하지 못한 그러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도 화제의 그 TV 토론 같은 경우도 정청래, 송영길 두 분이 막 티격태격
1: 약간 지금 수비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죠.
0: 예.
1: 예. 처음에 좀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0: 그렇죠.
1: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좀 수비형으로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0: 예. 예. 그러니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김민석 후보가 화제가 안 돼요.
1: 예.
0: 적어도 저렇게 이제 정말 100대 0의 패널들이나
1: 네.
0: 권력이 밀어주고 있는데 저 정도로 주도권을 화두를 던지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대 김민석 후보로서는 뼈 아프지 않을까 한번 본인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 참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막 각종 여론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1: 네.
0: 그것이

0: 이제 맞다면 흐름이 네. 맞다면 수치는 안 맞더라도 흐름이 맞다면 끝까지 이건 알 수 없는 선거가 되어버렸다. 그거는 저는 김민석 후보가 분명히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근데 저는 요거를 이제 반성의 지점보다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네. 게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좀 도 넘은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네거티브 안 한다고 하면서도 네거티브를 바로 하는데 그 주요 대상은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장소장님처럼 이제 뭐 전략의 실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반대로 송영길 후보가 너무 많은 존재감을 낸 것도 있고 네. 동시에 정청래 후보의 네거티브에 대해서 무대응 전략으로 나간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더 통한 거일 수 있다. 물론 저도 이제 호남에서 결과를 또 공개해봐야 알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안 보인다 그래서 선거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의 전략적인 판단들을 가지고 지금 경선에 잘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0: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해석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신 변호사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제 말이 맞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만약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 나가면은 신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거고 이제 박빙으로 나와가지고 1순위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2순위 표까지 합쳐가지고 간신히 이제 50% 넘으면은 제 말이 맞는 거고 봐야 되는데. 좀 상당히 찝찝해요. 조승원 앵커님. 뭐가 찝찝하냐.
2: 별로 안 찝찝합니다.
3: 아니 그러면 자 이거
0: 찝찝한 좀, 부분이 있다니까 그건 얘기를 해야 돼.
3: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죠. 그 이거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땡길게요.
0: 땡겨요?
3: 자, 우리 이제 장 스트라다무스 예. 그리고 이제 신 스트라다무스의
2: 아이고, 자신 없는데.
3: 예측 대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시나리오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호남의 압승 그리고 나서 수도권 서울 경기에서 적당한 승리 그걸 통해서 이제 대세론 굳혀서 완전히 이제 당권을 거머쥐겠다. 요게 이제 김민석의 시나리오고 정청래의 시나리오는 호남에서 지더라도 선방 그리고 수도권의 대역전 그렇게 해서 당권을 거머쥐겠다. 요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바로 갈게요. 자. 최종 승자부터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승자.
0: 최종 승자요?
3: 최종. 그러니까 당대표 합쳐서 맞추고. 당대표.
0: 아니, 2순위표가
3: 아, 뭐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최종 승자. 자, 국민 여론 조사까지 다 30명 다 합쳐서 자, 하나 둘 셋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최종 승자. 하나 둘 셋.
1: 김민석.
3: 그러면 뭐 일단 의견 일치됐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 제작진이 원래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내기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자, 1차에서 그러면 과반승 아니면 선호까지 간다. 자, 과반승 가능 불가능 얘기해 주시면 돼요.
0: 불가능해요.
3: 자, 네. 자 가능 불가능.
0: 불가능해요. 불가능.
3: 불가능.
1: 저는 과반 가능하다고 봅니다.
3: 과반 가능. 여기서 갈렸어.
1: 근데 이제 미세한 이제 과반이죠.
3: 자, 네. 미세한 과반을 예측하셨고 여기는 절대 불가능.
0: 저는 1순위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 그러니까 최종에서는 그럼 복잡하네. 그러면 이거네요. 자, 장 소장님 이런 예측이에요. 1차에서는 정청래가 이길 수도 있다. 네. 그러나 선호까지 해서 그 김민석이 간신히 이길 것이다. 네. 신승을 예상하셨고 네.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1: 과반
3: 승까지도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0: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당초에는 그냥 김민석 후보가 흐름 받아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이길 거라.
3: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 오셨잖아요. 진짜 끝난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0: 했는데 예. 일주일 동안에
3: 바뀌었어요. 지금
0: 김민석 후보의 캠페인과 대통령의 좀 지지율 그리고 지금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여론조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김민석 후보가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 올라간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자꾸 기사가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3: 뭐가 제일 쎄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에서는
0: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3: 아 대통령.
0: 네,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이 분열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자라고 생각이 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전당대회 기간 중이라도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
3: 그렇죠.
0: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잘못됐다고 그러나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지지층이 싸우고 분열돼가지고 그런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좀 수평적인 그러한

0: 당정 당청 관계를 갖고 대통령을 좀 올바르게 이끌어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전통적인 권리당원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 찝찝한 부분은 투표율이 낮아요 생각보다.
1: 생각보다. 근데 호남하고 서울은 다를 수 있잖아요.
0: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아니요 지금까지 한 거 보면. 그냥 지금 투표로 보면 높지가 않아요. 지금 ARS까지 해야 50% 넘을까? 이제 이런 건데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예상이 되는 팀 정청 내 쪽 권리당원들이 더 많이 투표하지 않았을까? 막 이긴다고 지난 일주일 동안 김민석 후보는 이길 거야라고 해서 팀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분들이 이기겠지? 뭐 내가 투표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 나온 건데 대통령께서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 전직 뭐 국회 부의장들과 같이 운동을 하셨다. 되게 잘하신 거죠, 정말. 그런데 정말 강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뭐야 지금. 지금 저런 내란 세력하고 골프 칠 때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은 김민석 후보가 점수를 까먹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신 변호사님.
2: 저는 시각이 좀 완전히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잘한 게 있냐. 전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딸 요인이 없다는 거
1: 오히려 까먹었다.
2: 그렇죠. 점수 많이 까먹었고요. 네. 또 하나는 송영길 후보 굉장히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3자 대결의 좀 맹점인 게 이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서 3위 후보는 잘해도 또 이렇게 양 후보가 그럼요.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어서 좀 손해를 많이 본 거고 또 하나는 선호 투표제 논란이 있어서 만약에 이걸 과반해서 당선이 안 되면 누가 돼도 또 나중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밀 거면 김민석으로 확실히 밀자라는 대세 저는 추종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선호 투표 때문에 발동한다라고 보는 거고
1: 그게 호남에서
2: 특히 호남이든 전 수도권이든 다 발동한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미 우리가 예고편을 봤어요. 네. 제주도는 호남의 민심의 예고편인데 김민석 후보가 52%로 이겼거든요. 과반 넘겼죠. 그리고 서울 경기도 우리가 인천이나 강원도로 미리 보는데 인천은 과반은 아니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요. 강원도에서는 50% 간신히 넘겼거든요. 김민석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예고편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1: 그렇죠.
2: 이게 또 당원들에게는 어떤 그 영향을 주냐면 오히려 당원들은 역으로 이거 정말 이재명 정부 너무 어렵다. 더 강력하게 성공시켜야겠다라는 그 여론이 형성이 돼서 오히려 저는 김민석 후보에게 확실히 더 밀어준다. 물론 장 소장님 말씀대로 김민석 후보가 지금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많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물구늘어졌던 그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각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저는 상당 부분 투표 결과에 있어서는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1: 그 대통령 봅니다. 지지율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이걸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지지하는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보니까.
2: 그렇죠.
1: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김민석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또 호남의 반도체 이 부분 강하게 밀어붙여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부동산 세제 개편도 반발이 나오니까 이것 빨리 수정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이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면은 신 변호사님 분석이 맞아요. 맞는데 이상한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1: 약간 촉이네 그러니까.
0: 우리가 이제 전신
1: 이거 재밌다.
0: 전신 스캔을 쫙 했어요.
2: 자료는 맞고 제가.
0: 다 이상이 없어.
1: 데이터적으로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맞는데 뭔가 싸늘하다는 거죠.
0: 근데 몸이 안 좋아. 그냥 이렇게
2: 막 몸이 추워.
0: 데이터는 다 좋은데 이상이 없는데 별 이상이 없는데.
1: 감과 촉.
0: 근데 나는 몸이 안 좋고 힘들고 막 이러잖아요.
2: 근데 우리가 AI 시대인데 언제까지 촉으로 갈 수는 없어. 데이터로 가야지.
1: 자,
0: 한번 데이터로. 다음 주에
1: 장스트라다무스의 촉이냐, 신인규의 데이터냐.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좀 확인해 보고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2라운드 결과 예측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장 소장님 선물 드렸고
0: 누가 맞췄습니까?
1: 자, 장 소장님이 3.3% 예상하셨는데 승리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제 촉이 맞았잖아요.
2: 촉의 승리네요.
1: 촉의 승리네요.
0: 신 변호사님 제가 맞았잖아요.
2: 하지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1: 몰라요. 알겠습니다. 몰라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맞춘 사람한테
1: 아유. 진짜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도 선물을 가져오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 뽑는

0: 걸 놓고 싸우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내놓을 쇄신안을 놓고 또 시끌시끌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1: 국민의힘의 전직 대변인이었던 윤희석 대변인이 네. 민주당이 너무 부럽대요.
0: 뭐가 부럽대요?
1: 민주당은 전당대회라도 하지 않냐. 근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도 못한다. 지금 새로운 당대표 뽑을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지만 지도체제를 새롭게 바꾸는 게 너무나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장동현 대표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지지율도 안 올라가는데 저렇게 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강특위도 하고 뭐 당무감사도 한다고 그러고 자기 체제로 당을 꾸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징계위에 해부를 해버리고.
0: 아니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들 교체한다. 네. 전투력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속아내려고 지금 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지금?
1: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용 사무총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의원 포함해서 전 당협위원장 이런 네.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비어있는 곳이 30곳. 네. 그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네. 전 당협 의원 포함해서 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제대로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네.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0: 네.
1: 즉 의원들이 장동현 체제를 가만두는 거는 나는 안 건드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야? 나 당협위원장 자리 지금 뺏으려고 그래? 지금 강성 당원들 동원해가지고 자기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당협위원장 하려고 그래?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지.
0: 특히 비당권파들은.
1: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장동현 대표가 벌집을 건드렸다.
0: 벌집을 건드렸다.
1: 그래서 이거 대단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거 수습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신 변호사 어떻게
2: 보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굉장히 저는 당권을 더 장악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는 불행한 일인데 예를 들면 6.3 선거에서도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패배고 네.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고
0: 네.
2: 반대로 말하면 사실상 승리를 지금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네. 한 셈이고요. 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또 선관위 문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네.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드는 목소리가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그 권영진 의원은 멱살 네. 사건이 있었고
0: 그렇죠.
2: 또 서범수 의원은 그 돌려차기 망언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금 반사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위로 하는 거는 지금 윤리위원들도 막 사퇴하고 윤리위원장하고 싸움 나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0: 네.
2: 결국 그 조강특위를 통해 가지고 뭐 당무감사를 한다든지 뭔가 당협위원장의 자리를 뺏는 부분은 그 당대표의 권한 범위로 볼 수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아마 장동혁 대표도 어디 방송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한번 확실히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칼을 좀 뽑아 들고 네. 뭔가 본인의 소위 말해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좀 하나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제가 국민의힘 출입기자한테 들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2: 뭡니까?
0: 요새 국민의힘에서 멀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멀짱하고 찐짱이란 말이 돌고 있대요.
2: 장동혁 대표 기준으로. 네.
0: 그러니까 멀짱은 네. 예전에 멀륜 기억나시죠? 멀륜.
2: 네. 네. 네.
0: 윤석열과 멀어졌다라고 멀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 좀 힘들 때 멀짱 의원들이 좀 있었대요.
2: 네.
0: 그러니까 장동혁에게서 좀 멀어진
2: 피해 다녔던 사람
0: 네, 있었는데 요즘 네. 이 멀짱 의원들이 다시 친장으로 돌아섰대요.
2: 네. 유턴했어요?
0: 네. 왜? 지금 이렇게 그립이 세졌잖아요.
2: 네.
0: 지금 공천도 쥐고 흔들겠다고 하지. 그게 있잖아요. 그다음 당협위원장 자리 가지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다시 친장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어떤 그 의원이 출입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나 멀짱 아니라고. 나 찐장이라고 그랬대요. 찐장이라고.
2: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저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불러온 것이고 지금 장동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권을 더 깊이 틀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좀 상황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장 소장님은 근데 그게 오히려 벌집을 쑤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영남권에 뭐 지금 찐윤들 그리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나는 안 건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0: 그렇죠.
1: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어라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도 건들 수 있겠네? 까부네? 안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는 아니에요. 당신들은 안 건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0: 네.
1: 그렇게 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러한 분위기 바꿀 수도 있어라는 사인을 준 것만으로도 상당히 장동현 대표가 이 찐윤

0: 언더지님들의 이 마음에서 좀 버림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이게
0: 이거 대단히 민감 문제예요. 생명과 같은 문제예요.
1: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가 이거를
2: 정치인들한테는
1: 갑자기 영남 지역을 들쑤시고 이렇게는 안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계에 있는 당협위원장들만 골라서 그것도 전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디바이드 앤 룰로 이제 섞어서 소위 말 갈라치는 거죠. 그러니까
2: 머리를 좀 쓸 것이다.
1: 머리를 쓰지 뭐 장동윤 대표도 뭐 무모하게 갑자기 뭐 영남을 다 건도 이러진 않고 뭔가 본인에게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이 당협 위원장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칼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보수의 노무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들으셨죠? 이거?
0: 조강한 최고위원이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나는 장동혁에게 꼬붕이 되겠다. 장동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내가 정치하는 의미 없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는데 웃으시잖아요 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1: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오래 못 간다는 얘기를 아니, 작년부터 지금 계속 하셨는데
2: 계속 틀리셨어. 계속 그래서
1: 저랑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2: 이 부분은 좀
1: 이건 제가 좀 데이터적으로 우세합니다.
2: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 분이 예측하셨는데 와우, 제작진이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맞추신 분, 맞히신 분한테는 커피 쿠폰 비싼 거. 그래서 앞으로 예측에 더 신중을 기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0: 다음 주 목요일에 제가 갑자기 배 아파가지고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 다음 주 목요일에
1: 일이 생길 수도 있어.
2: 자, 우리 패를 까봅시다.
1: 네, 네.
2: 그리고
1: 떨립니다.
2: 승리하신 분한테는 제가 좋은 거 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인 개변사 장성철 소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3부와 4부에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조갑재.com 조갑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MBC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2: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FM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5: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의 신규 택지 2만 7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새로 발표한 신규 택지 지구는 2만 7천 가구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 가구와 경기도 광주 장지동 일대 4,500 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 가구입니다. 모두 3, 4년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했던 용산 어린이 정원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7만 3천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안에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등학교와 서울 강남의 AH 부지 등 도심에 안 쓰는 공공기관과 학교 부지도 적극 활용됩니다. 착공까지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하고 부동산 PF 보증과 임대사업자 자금 지원을 늘려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 목표치를 늘려 재건축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소유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문턱도 낮춥니다. 우선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부부 합산 소득이 아니라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대출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또 집이 없는 청년이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도 새로 도입됩니다.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고 월 85만 원 수준의 원금과 이자만 갚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

0: 대출 제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1: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까지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수석 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책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오르며 6,800선에 회복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234.30포인트, 3.56% 오른 6,813.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 3% 오른 채 출발해 장중 한때 6,895까지 올랐다가 장 마감 직전 소폭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가 어제보다 4.89% 오른 26만 8천 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5.92% 급등해 159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치는 등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은 3조 7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 개인은 2조 5천억 원 정도 팔아치웠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손질에 나서 4조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는 공장 증설 때마다 기존의 건축허가 전체를 변경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경북 구미, 포항 국가산단 입주 대상에 핵심 광물 재자원화 업종을 추가해 약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고 충북 오창과학산단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사 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국가소방동원령에 내려진 경남 지역의 가뭄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모두가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진입했고 심각 단계도 5곳으로 늘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 화재 진압용 소방차 200여 대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경남에 모였습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소방관들은 강에서 물을 채워 바짝 마른 논밭에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화재 등 국가적 재난에 대응할 때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데
3: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 올여름 경남 양산의 42도 폭염도 가뭄에 영향을 미쳤지만 장마철 경남 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경남의 평균 농업용 저수율은 32.8%로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경남 시군 18곳엔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고 밀양과 거제, 함안, 의령, 창녕 등 5곳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입니다.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하는데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수량이 10mm 안팎으로 턱없이 적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

0: 슈퍼맨 갑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1: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 관계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민족, 쿠팡이츠, 쿠팡, 쥐마켓, 11번가, 여기어때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50, 경북 동해안 최고 30mm입니다. 저녁엔 뉴스를 마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5: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본 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 유일한 원외 인사죠. 치열하게 5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김용 후보 3부에 인터뷰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소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이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죠. 그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해온 조갑재 대표 4부에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시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최고위원은 모두 5명입니다. 현재 누적 득표율 5위, 치열한 당선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용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2: 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예. 지금 본경선에 오른 최고위원 후보 8명 중에 정말 예. 유일하게 원외 인사인데요.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예, 저도 이 저희 민주당 전당대회 역사상 네. 예, 평당원 원외 인사가 이렇게 결선에 올라온 게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대단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좀 과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초 울트라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이 최고위원회 입성을 위해서 진심을 보이고 뭐 최선을 다하는 이렇게 막 뭐 그야말로 막 10분 단위로 이렇게 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2: 네네.
1: 그러면
2: 네.
1: 지금은 어디 계신 거예요? 네.
2: 아 지금 여기 이제 성동에 네. 성동구의 지역위원회 인사를 드리고요.
1: 아
2: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 익선동에서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하고 함께 우리 거리에서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갖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1: 정말 치열한 다툼인데 지금 네네. 딱 네. 지금까지 딱 5위예요. 정말 예. 그 당선권 턱걸이 된 그런 상황인데 네. 어떻게? 5위 안에 들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2: 아, 뭐 반응은 현장의 반응은 이제 처음에 시작 때보다 할 때보다
1: 네.
2: 나날이 좋아진다고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은
1: 네.
2: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분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과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네.
2: 제가 이렇게 이 하다 보니까 제가 원 외인사에다가 제가 또 지난 3년 동안 공백이 있었고
1: 그렇죠.
2: 그리고 일반 권리당원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제가 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배 세 배로 열심히 뛰었는데 이제 좀 사람들한테 우리 당원분들한테 알려줄 만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분초를 다투면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뭐 제가 느끼기는 다소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예.
1: 괜찮다.
2: 예. 네. 네.
1: 지금 이성윤 후보와 지금 경쟁 구도입니다. 5위 자리를 놓고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차이가 안
2: 네.
1: 나요, 지금?
2: 네, 한 3천 표 네. 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예. 딱 3천 표 차이밖에 안 나서 얼마든지 네. 지금 뒤집힐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네. 또 이 경쟁자인 이성윤 후보가 지역구가 예. 전주잖아요, 전주을.
2: 예, 예,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2: 네.
1: 이번 주 지금 호남 경선 여기서
2: 예.
1: 아무래도 좀 호남 프리미엄, 지역 프리미엄이 네네, 좀 작용하지 네.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2: 아, 저도 이제 좀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1: 네.
2: 아, 근데 지금 우리 이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가장 큰 이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비전 그리고 시대 정신은 이 남은 4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를
1: 네.
2: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아,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지역 연고 때문에 이성윤 후보를 유리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제가 그래서 그저께는 전주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1: 어때요?
2: 14개 일정을 다 소화했는데
1: 네.
2: 글쎄요. 저 이성윤 후보님이 그렇게 지역에 프리미엄을 완전히 안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성윤 후보님에 대한 호불호 또 이제 이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충분히 지역 연고를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뛰고 있습니다.
1: 그 이성윤 후보 관련해서
2: 네.
1: 지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이 부분은 저도 그래서 그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이게 사실이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1: 네.
2: 이게 뭐 그냥 개인 국회의원도 아니고 설령 개인 국회의원이라도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뭐
1: 네.
2: 보좌관들한테 무슨 뭐 애칭을 불러달라고 그러고 핸드폰을 던지고 뭐 2년 동안에 30명의 보좌진을 교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야 된다. 그것도 민주당의 지도부를 하겠다는 최고위원 후보가 이랬더니 뭐 제가 확인하기로는 네. 뭐 구체적인 해명 없이 그냥 네가티브다 이러면서 그냥 퉁치고 말았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명쾌하게 밝히시는 게 본인의 득표 전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도전하신다는 네. 그런 자격과 연관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은 마지막 전에 전당대회 전에 밝히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님 사법 리스크도 묻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사실은 예, 예. 현재 지금 네. 대법원 선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집권여당 네. 최고위원이 되는 것 자체가 네. 당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2: 아, 그 부분은 네. 제가 작년에 대법원에서 상고심에서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 상고심에서 보석은 거의 유례가 없거든요. 대법원은 6개월 안에 다 사건을 처리하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도 이 사건이 정말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를 보석해주고 빨리 결정을 해줘야죠. 제 사건이 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 검사들로 싹 수사진이 바뀌면서 그야말로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공소장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거짓인 게 다 늘어났거든요.
1: 네.
2: 작년에 조작기소대응 TF 국정감사, 올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 계속 여전히 저에게 법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그러면 뭐 3년, 4년, 5년 대법원이 결정 안 하면 계속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는 잘못됐다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은 백의종군하고 네.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당내 선거는 이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이 보궐선거 때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1: 네.
2: 지금은 이재명 정부 남은 4년이 갑자기 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저 이렇게 스스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1: 이재명 정부 네. 위기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2: 네.
1: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는 뭐 정말 가장 오래된 동지, 그다음에 뭐 이재명의 대변인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잘 예, 아는 예. 인물이고 그래서
2: 네.
1: 그 김용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무래도 당청 네. 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 역할도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2: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1: 네.
2: 사실은 저기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당에서 선거를 주도해놓고 이 책임을 갖다가 이 청와대로 회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러다가 또 이제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가지고 뭐 코어 논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부적인 이러한 지금 혼란의 양상이 펼쳐졌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당청 간에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됐으면은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1: 네.
2: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이나마 그래도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당청 간에 좀 명확한 의사통론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평당원으로서 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데 그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가장 혁신의 첫 번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청 간에 원활한 튼튼한 다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평당원의 대표하면서 당의 혁신을 쇄신을 앞장서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도전하는 가장 큰 이 출마의 변이라고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시잖아요. 후보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
2: 네.
1: 보니까 제가 이런 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 네.
1: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네. 정청래 전 대표를 가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할까요?
2: 아, 저는 뭐 제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1: 네.
2: 뭐 3년 4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 네.
2: 명확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가 이 지방선거 전까지 그야말로
1: 네.
2: 지지율 고공행진을 했거든요. 68%를 찍으면서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어요.
1: 그렇죠.
2: 여기에 당을 이

0: 선거를 주도하고 당청관의 이런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정청래 대표의 책임이 없을까요? 먼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연임이 됐든 아니면 다른 역할이 됐든 이거를 찾는 게 우선인데 전혀 정치인의 요체인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면서 지금 연임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친명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계세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뭐 민심의 척도라는 딴지 게시판 거기서 지금 일베 같은 대통령을 아주 그 저열하게 모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그야말로 말과 행동이 다른 네.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신다. 리더십이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죠. 아마도 청와대에 있는 여러 기류들도 이런 저기 보편적인 저의 시각과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 딴지 게시판 얘기하셔서 예.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 후보 그리고 또 이른바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그 최민희 네. 후보의 이 언론에 네. 대한 태도를 두고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른바 카틀막이라고 하죠.
0: 네.
1: 이런 집권 여당 지도부 그리고 언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보세요?
0: 와, 뭐 저희가 집권 여당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정치권에 대해서 언론에 이 뭐랄까 그 열려 있는 뭐 대상이라는 거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본인에게 좀 비판스러운 저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회피하고 또 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이 카메라를 막는 카틀막을 할 정도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저는 이 AI 시대에 지금 그야말로 가짜 정보가 너무나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팩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저널리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또 우리 최민희 후보님 같은 경우는 과방위원장까지 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최근에 1년의 이런 모습들 또 오늘인가 어저께 기자회견 하실 때 보니까 또 기자분들을 향해서 백불에서 또 일가를 하시던데
1: 오늘이죠,
0: 저는 이런 오늘. 모습은 네. 오늘이죠. 네.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언론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어놓고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인의 전반적으로 품격이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언론에 대한 좀 이 저급한 인식 정치권 전체를 갖다가 욕먹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로서는 좀 같은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있는 후보자로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1: 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네. 송영길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관저 만찬에 한 명을 데려갈 수 있으면 누구와 함께 가겠냐 이런 질문에 김용 후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예.
1: 실제로 이번에 나온 예. 이 세 명 당대표 후보 네. 중에 후보님하고 예. 가장 잘 맞는 후보 누굽니까?
0: 저하고 제일 잘 맞는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1년 동안 국정을 함께했던 김민석 우리 총리님이 가장 잘 맞을 수밖에 없죠.
1: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상찬을 했는데도
0: 아닙니다. 송영길 우리 후보님은 저하고 정말 막역한 관계고
1: 네.
0: 저와 함께 동병상련이 큽니다.
1: 네.
0: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서 우리 송영길 후보님 역시 뭐 300일을 훨씬 넘는 기간을
1: 네.
0: 구금당하셨고 저는 또 550일 구금당하면서 그 안에서
1: 네.
0: 서로 정말 분노에 차서 이렇게 서로를 만난 적도 있고
1: 네.
0: 또 제가 보석 나왔을 때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서 반드시 진실은 무너지지 않고 밝혀진다.
1: 네.
0: 힘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저하고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고 또 이 마음이 맞는 이러한 정치적인 대선배이자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1: 네,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가 가장 정치적으로 잘 맞는다고 하신 이유는요?
0: 잘 맞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데 며칠 네. 안 남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지금 여론조사라든가 득표에서
1: 네.
0: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우리 저기 송영길 후보님하고도 연대해서 지도부 구성하면서 굉장히 저기 화합의 이러한 정치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의 후원회장으로서 또 내란을 극복했던 우리 우원식 의장.

0: 형님이 해주고 계시고 또 김부겸 의원님도 저를 지지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표현을 김용과 김민석과 송영길과 우원식과 정말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여러 연합군의 연합군의 함대다. 그래서 남은 4년 동안에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연합군이 나간다. 그래서 팀 정청래와의 이번에 정당대회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1: 당대표 선거전 막판으로 갈수록 지금 격해지는 그런 양상인데 오늘 그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붕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말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아, 그건 좀 뭐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워낙 막 이게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은 이제 일수가 한 5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8월 17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정말 새로운 지도부로서 저는 그 표현을 웅장한 지도부라고 표현하거든요.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2년 전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대표 하실 때 김민석 최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 또 김병주 의원님 또 한준호 의원 이렇게 이현주 의원까지 이런 분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격론을 펼치면서 외부에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이게 내란을 극복했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도부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 우리 전임 대표님 같은 리더십이면은 내란의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저는 160명의 국회의원도 품지 못하면서 160만 명의 권리당원을 갖다가 품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는 정말 우리가 엄선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역사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목표이자 제가 출마하는 이 출마 이유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다는 건 온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을 가장 잘 아는 김용 그거 말고요. 그냥 최고위원 김용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0: 현장입니다. 저는 늘 현장에 있었고요. 저는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 번도 김용 계파 만든 적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계파 만든 것도 없고 저는 늘 성 쌓지 말고 길 내자라는 정신으로 선배 후배들하고 이 정치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여러 뭐 이 정치 세력들이 제가 3, 4년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재명 당시 대표님을 중심으로 의연이 넓혀졌고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게 이제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이로 진심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위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 부동산, 주식, 민생 정말 첩첩산중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민주당이 쇄신하고 당청이 똘똘 뭉쳐서 뭐 수직적 이런 관계를 떠나서 협력하면서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상 이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저는 그 일만 하겠습니다.
1: 딱 1분 남아가지고 1분 안에 이거 얘기해 주세요. 최고위원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추진하고 싶은 과제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0: 저는 먼저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다니면서 몇 군데 약속을 했습니다. 경남 서부권에 험지에 가겠다. 가서 지도부하고 얘기를 듣겠다. 두 번째 광주사 전남 우리 사회복지사분들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업무는 과중한데 책임만 계속 늘어간다. 처우 개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그리고 제가 지도부에서 우리 보건복지부 의원들하고 같이 내려오겠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시에서도 행정수도특별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 퇴임하실 때 집무실을 세종에서 하시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약속도 했는데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우선 최고위원회 분들과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현장에서 약속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딱 1분 하셨습니다.
0: 야, 자, 그렇습니까?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7: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8: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9: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6: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6: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11: 뉴스하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이 말복입니다. 절기답게 내일도 무더위 계속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충남과 남부 많은 지역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3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동해안은 태풍 차놈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적은 양이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풍랑특보는 계속 발효 중이니까 연휴 맞아서 동해안 바닷가 가시는 분들 너울에 주의해서 방파제 등은 접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가물어서 걱정인데요. 이 광복절날 제주를 시작으로 일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 1순환 고속도로 부천 지역에 고장차 있습니다. 장수나들목 앞쪽 3차로에 고장차 있고 일대로 정체 아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12: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3: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조갑재닷컴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4: 네, 안녕하세요.
13: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26일인가요? 뭐 그때 뭐 쇄신안 뭐 개혁안 내놓는다고 하는데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4: 민주당이 평가하는 게 난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13: 네.
14: 민주당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13: 네.
14: 그동안에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13: 네.
14: 그렇게 된 이유는 아직도 윤석열을 따르는 세력이 아닙니까?
13: 네.
14: 저는 윤석열 잔존 세력이라고 그러는데
13: 네.
14: 조경태 의원은 윤석열 잔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3: 네.
14: 나는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아.
14: 그러니까 윤석열의 부정적 어떻게 보면 죄과가 두 개인데 하나는 불법 계엄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 그다음에
13: 네.
14: 부정선거 음모론 아닙니까?
13: 네.
14: 정확하게 이 두 노선을 따라가면서
13: 네.
14: 가장 미워하는 세력이 거의 적대적으로 보는 세력이 한동훈 세력이거든요.
13: 네.
14: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과 윤석열 세력의 대결에서 지금 국힘당은 네. 윤석열 세력이 아직도

0: 그 당의 권력, 당의 정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란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내란 진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신병동의 사이코드라마 같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네. 당권파를 좀비라고 그랬잖아요.
1: 그렇죠. 좀비 지도부라고.
0: 좀비. 그랬죠. 네. 좀비는 육체는 있는데 정신이 네. 없는 거고 그 정신은 윤석열 지금 감옥에서 내란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복역하고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좀비 지도부가 참 오래갑니다. 좀비가 생명력이 길어요.
0: 이건 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힘이 없으니까 좀비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네. 요사이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가지고 네. 계속 또 이 국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데 네. 부정선거니까 전국 재선거 해야 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전국 재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의미를 우리 언론도 제대로 전해 주질 않는 것 같아요. 네. 전국 재선거란 말은 지난 6월 3일 2,700만 명이 투표한 것을 몽땅 무효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런 큰 선거를 무효로 만드는 게 그게 참정권 말살이잖아요. 그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 선거 무효, 당선 무효 결과를 받든지 그거는 이미 저 안 되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선관위에서 다 그 소정 기각되지 각하시켜버렸잖아요. 예, 예. 남은 방법은 쿠데타 하는 거예요. 쿠데타는 혁명해가지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다음에나 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여기에 당원과 의원들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저는 이게 제기가 가능한 세력인지 하는 기본 근본적인 의심이 들어요.
1: 그런데 이 장동혁 체제가 오히려 요새는 더 강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협위원장들 전부 지금 전투력 있는 사람들로 다 물갈이하겠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공천할 때도 당원 평가를 반영해서 조금 바꿔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결국은 그러면 반대파를 좀 숙청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거죠?
0: 그건 당연하죠. 이거 네. 연명책인데 네. 이제 결국은 외부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연대해가지고 네. 지금 국힘을 하이재킹한 거 아닙니까? 하이재킹. 그러니까 납치하는 사람인데 조정실에 들어가서 하이재킹하는 그런 식인데 거기에 들고 일어나서 이런 부당한 이 불법적인 행위를 종식시켜야 할 100명 넘는 의원들이 있고 네. 당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그건 항상 소수입니다. 지금 장동혁 세력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한 국회의원 치고 한 10명 될까요? 그러나 당원들은 많을 것 같아. 문제는 이 당원들입니다.
1: 네.
0: 당원들은 아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이 한 50%는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원을 믿고 네. 또 비겁한 행동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네. 졸로 보면서 네. 당권 강화로 나가겠죠. 네. 그러나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이게. 네.
1: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남아있는 친윤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민의힘을 일종의 하이재킹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접수를 해버리고 그래서 그 당원을 밀어서 그 당원을 내세워서 지금 반대파들 자기 반대 목소리 낸 사람들은 속아내겠다 이런
0: 그러니까 그 계시는 거죠. 그 저 완장찬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1: 네.
0: 당무감사위원장 네. 이호선 네. 이 사람 부정선거 음모론자예요.
1: 네.
0: 공개적으로 국민대학 교수입니다. 더구나 법대 교수예요. 법대 교수가 윤석열의 불법 개엄을 지지하고 있어요.
1: 네.
0: 나는 이 대학에서 뭘 하는지 이런 교수를 어떻게 가르치도록 한 건지도 그렇고 윤민우 이 윤리위원장은 네, 위원장. 뭐 친윤파 아닙니까?
1: 네.
0: 그 사람들이 칼자루 잡고 징계한다고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을 그냥 뻔히 구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중에 2028년에
1: 네.
0: 공천할 때 이런 사람들은 저는 공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최근에 이제 연판장

0: 장도 돌았고 장동혁 대표 이제 물러나라면서 이제 연판장도 돌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당원 투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1: 그거는 지금 그 정도로 문제 해결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네. 당원들 2만 명 나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그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0: 근데 그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1: 안 움직이니까 뭐
0: 눈치 보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대세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당원들도 아마 변하기는 변할 거예요.
0: 어떻게 변한다고 보세요?
1: 역시 헌법 사실 상식으로 이렇게 수렴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재선거라는 이 주장이 결국 우리가 속았구나. 이게 부실 관리지 부정선거는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투표율은 잘못 적어가지고 뭐 좀 고치고 하는 그런 소송은 있었지만은 또 투표 용지도 부족해가지고 이 난리를 쳤지만은 당락을 바꾸기 위한 조작은 없었구나 하는 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전국 재선거는 이건 뭐였느냐? 이건 대국민 사격 아니었느냐 하는 걸 알고 이제 정신 차리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나 좀 길어질 거라고 이게.
0: 그 선관위 얘기를 마침 꺼내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최근에 좀 주목받는 인사가 사실 윤상현 의원이에요. 저는 이분 이번에 좀 약간 새롭게 봤거든요. 그런데 계속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1: 싸우고 있어요.
0: 그래서 오늘은 또 끝장 토론까지 제안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1: 윤상현 의원이 이분이 선거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저 인천에서 공천 못 받아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번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있는 저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사한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어요. 그 일일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조위원장이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더 절실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자들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첫째 투표율 조작했다고 해서 득표율 조작으로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득표율을 조작한다고 한들 그게 당락 바뀌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선거를 많이 해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당락이 결정되는 것은 개표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개표소 상황판에서 어느 저 후보가 뭐 당선하는 것을 그 저 선관 그 지역 선관위원장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없는 건데 부실 관리를 계속 부정선거라고 선동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에게 도신장을 던져가지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난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도둑질 10번 한다고 해서 그게 살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비유도 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게 부실을 여러 번 하면은 부정으로 간다는 말을 딱 이게 바꿔가지고 지금 드러난 것은 부실 관리고 이것은 선관위 바보짓이에요. 그러나 이걸 범죄로 보면 이걸 범죄로 구성할 수 있을지는 난 의문이에요. 그리고 당락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니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개표장에 갈 수가 없으니까 개표장을 설명을 하면 해야 돼요. 당락은 개표장에서 결정된다. 선관위 상황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저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저 윤상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가리키면서 나경원 의원도 당신이 당선된 걸 선관위 통계 보고 알았느냐 아니면 개표장 보고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이 대소동이 완전히 이게 광우병 선동보다도 더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언론이 이걸 가려주지 않고 있어요. 나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보수 통합 이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흐름을 보면요. 그 보수 재편과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꽤 지금 분주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만나고 그런데 반대로 또 친장 그러니까 이 장동혁계는 또 친박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1: 친박이라고 하는 건 그렇고 하여튼 저
0: 친박근혜.
1: 이 대구라는 예.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0: 네. 그걸 통해서 장동혁 세력과 대구의 이 국회의원들이 네. 서로 한 덩어리로 지금 현재로는 엮여 있는 건 저 부정할 수 없고요.
1: 네.
0: 그러나 부산은 좀 다르고.
1: 네.
0: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네. 이분도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아마 2028년쯤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정치적 의미 있는 행동을 한번 하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 의미 있는 행동은 뭘라고?
0: 그건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장동혁 체제 이후에
1: 네.
0: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1: 혹은 뭐 대권까지?
0: 예, 예. 하여튼 뭐 조정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 아.
0: 이분은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는 주역이었잖아요. 어떤 인상이 고정적으로 박혀 있느냐 하면 좌파와 싸우는 자당 대통령을 좌파와 손잡고 탄핵을 시켰는데
1: 네.
0: 그 탄핵 사유가 결국 별것 아니더라. 윤석열은 뭐 당연히 탄핵돼야 되겠지만 네. 하는 그런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구적으로 나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1: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수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개혁 보수의 상징도 자기가 좀 가져오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데
0: 너무 오래된,
1: 어렵다는 거예요.
0: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10년 전의 이야기고
1: 네.
0: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싸운 건 아니지만 갈등했다. 이게 자랑거리는 못 되잖아요.
1: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0: 한동훈 뭐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아주 네. 뭐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1: 요즘 굉장히 막 스킨십을 넓혀가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은 네. 이분 한 사람이 하나의 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10석 정도 가지고 있던 당 역할이고
1: 네.
0: 그거는 이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뉴스가 되고
1: 네.
0: 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보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저 6.3 지방선거가 만들어낸 보수 재건의 기수입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1: 그렇게
0: 봅니다.
1: 평가를 하세요?
0: 물론이죠. 또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의원 덕분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편에 들어서 계엄령 해제 결의에 다 몽땅 불참했다면 지금 저는 국민의힘은 내란 비호정당으로 해산됐을 걸로 봅니다.
1: 네.
0: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어떤 역할을 한 그런 후광도 있고 해가지고
1: 네.
0: 초조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1: 누가
0: 봐도 한동훈 의원의 목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면 국민적 인기를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일을 할 때는 당 바깥에 있는 것이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불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초조할 게 하나도 없어서
1: 그래도 그래요. 빨리 복당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0: 그런 의사는 비쳤는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1: 오히려 밖에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
0: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잖아요. 신당 창단 카드도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의 역량이라면 신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 신당의 근거는 부산 경남 지역과 서울권을 연결하는 일종의 경부선
1: 네.
0: 그걸 딱 중점으로 두고 대중을 설득을 해가지고 밀실에서 장당하는 건 이제는 안 될 겁니다.
1: 네.
0: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되느냐. 극좌와 극우를 배제한
1: 네.
0: 어떻게 보면 국민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 기치를 내걸고
1: 네.
0: 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요새 안철수 의원이 계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좀 초조한 건 아닐까요?
1: 어떤
0: 그리고
1: 면에서요?
0: 어떤 계산도 있겠죠. 뭐 그렇게
1: 네.
0: 하면은
1: 네.
0: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1: 그러면 거들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0: 예, 근데 다음 뭐 당대표에 출마한다든지
1: 네.
0: 그쪽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말이 조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너무 또 말이 좀 과장법을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과거의 안철수 의원이 했던 몇 가지 정치적 의미가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것과는 전혀 다른.

0: 이게 급수가 떨어지는
1: 와.
0: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이게 말싸움하려는 걸로 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철수라는 아주 유니크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1: 네.
0: 이런 사람이 커지고 또 과학기술 분야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네.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자신이 다 까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1: 아, 정치적 자산을 계속 까먹고
0: 예, 예.
1: 오히려 이제 한동훈 의원을 공격하고 또 오히려 장동혁계와 약간 손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0: 아니, 공격하려면은 예. 노선 투쟁을 해야죠.
1: 예.
0: 한동훈이 지향하는 노선은 이건 잘못되었다.
1: 네.
0: 나는 이런 국가 비전을 갖고 있다.
1: 네.
0: 나는 이런 정치 철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1: 네.
0: 자기 걸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해야지. 네.
1: 자기 비전과 이런 건 제시를 안 하고 있다.
0: 네. 아,
1: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0: 예, 예.
1: 예,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5: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4: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5: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6: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두루미는 한번 짝이 되면 평생 함께하는 금슬 좋은 새입니다. 두루미 부부는 매일 춤을 추는데요. 두루미 왈츠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한쪽이 날개를 높이 올리면 다른 쪽도 높이 올리고 한쪽이 고개를 숙이면 다른 쪽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호흡을 맞추죠. 서로의 박자에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 함께하는 비결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내일은 오마이뉴스 이주영 기자,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11: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2: 고속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2차 사고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로 멈춰선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하는 건데요. 멈춘 상태에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큰 편입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48%로 일반 교통사고의 6배에 달하죠. 따라서 사고가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량을 벗어나야 하는데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 사실을 알린 다음 즉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 확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5: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

0: 수증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신규 택지 지구로 2만 7천 가구를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로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가구, 경기도 광주 장지동 일대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했던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는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7만 3천 가구 택지를 추가로 확보해 올해 안에 총 10만 가구 이상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3개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까지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수석대변인은 이번에 포함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책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평균 0.21%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0.05%포인트 줄었고 서초구는 16주 만에 강남구는 14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중위권 이하 가격대 지역에서는 집값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중랑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46% 올랐고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모두 0.4% 이상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오픈마켓, 숙박 관련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0: 거래 현황, 불공정 거래 사례 실태 조사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최고 50,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다 쓴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디워. 디워는 우리에게 영국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이죠. 심형래 감독의 작품인데요. 한국의 전설 속 동물인 이무기가 등장하는 판타지 괴수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봉한 지 19년이나 지난 이 영화가 요즘 OTT 글로벌 탑10 영화 차트에 진입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는 6위를 기록했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디워의 역주행, 이유가 뭘까요? 이번 역주행은 지난 6일에 디워가 OTT에 새로 공개되면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유럽 지역 이용자들에게 대거 노출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한국산 괴수 블록버스터라는 이색적인 설정이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을 거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19년 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찾아봤다는 게 신기하죠.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전파하고 싶은 한국 영화가 있으신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윤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서정성님이 신청해 주신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전해드렸습니다. 영화 선생 김봉두 OST였죠. 조영호님이 영화는 잘 모르겠고 노래 들으니 맞박이 캐릭터를 전파하고 싶다는 크크크. 맞박이 캐릭터가 뭐죠? 아, 개콘의 개그 콘서트 맞박이 주제가로 쓰였어요, 이 노래가. 아, 죄송합니다. 몰라가지고. 이혜원님, 노래만 역주행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영화도 역주행을 하네요. 늦게 빛을 보는 사례를 접하면 왠지 이 세상을 희망을 품게 돼요. 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진짜 2007년에 개봉한 심영래 감독의 디워가 개봉한 지 19년 만에 유명한 OTT 글로벌 영화 탑10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글로벌 6위까지 올라왔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 디워가 진짜 왜 이렇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제가 왜 웃었냐면 3941님이 젠디 디워가 유행하는 이유는 영어 발음 그대로 더워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 디워 약간 은근슬쩍 하면은 더워 디워 그럴 수 있네요. 범진호님, 심 감독 디워 영화 안 봤지만 왜 디워가 아니고 디워인지 궁금해요. D가 뭔지. 그러니까 D-H-E가 아니라 D, 진짜 알파벳 D-1인데 이 D-1은 영어로 용의 전쟁, 그러니까 드래곤의 그 D를 따온 건가 봐요. 용의 전쟁, 드래곤 워. 그래서 드래곤 워의 앞철자 D를 딴 거라고 합니다. 진호님. 궁금증이 풀리셨죠? D워의 제작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니셜 D는 또 디지털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해요. 드래곤과 디지털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또 한국 영화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반갑고 좀 신선하게 다가오나 봐요. 한국의 이런 괴수 영화에 대해서. 함정숙님이 반갑습니다. 심영래 감독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9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이렇게 세계 관객들에게 다시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외국에 전파하고 싶은 한국 영화 있으세요? 재밌게 본 한국 영화? 이거는 정말 해외에 진출을 해야만 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영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깐 생각해봤는데 너무 좋은 영화들이 많아서 뭐 하나를 꼽을 순 없지만 워낙 또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정말 잘 만들잖아요. 그런 뭐 시대극이라든지 그런 것들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거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즘에 또 한국의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

0: 분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추천하고 싶은 영화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당제는 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3, 4부. 오늘은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었던 비장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오당제 여름밤의 콘서트인데요. 귀한 라이브 음원을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보다 생생한 감독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오늘 3, 4부 오당제 여름밤의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오늘도 당신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본 컴퍼니,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현대 오피스, 롯데 건설, 데이펙,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7천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 추가 물량을 제시했는데요. 신규 택지로는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2만 1,700가구와 경기도 광주 장지동 일대의 4,500가구,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가 새 후보지로 지정됐고요. 추후 검토를 거쳐서 올해 안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소유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낮추는데요.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때 부부 중 한 명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능하게 바뀌고요. 집이 없는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등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도 새롭게 만듭니다. 다만 투기 목적의 수요를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하천과 계곡을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올해도 하천이나 계곡에서 다슬기를 줍다가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지점을 살펴보니 수심이 무릎 정도에 불과한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살이 세거나 수심이 깊지는 않지만 돌들의 이끼가 있어서 바닥이 아주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돌에 미끄러져서 물속에 빠지면 얕은 물이라도 패닉에 빠져서 물을 계속 들이마시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물이 얕으니까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다면서 다슬기를 잡을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물에 혼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한 겉탑,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등을 연출한 안판석 감독이 별세했습니다. 안 감독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어제 오후 세상을 떠났는데요. 1961년생인 안 감독은 1987년에 MBC에 입사해서 드라마 연출을 시작했고요. 이후 짝, 장미와 콩나물, 아내의 자격, 밀회, 봄밤 등 약 40년 동안 다수의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작품 활동을 해왔던 터라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연출작은 연애 박사로 오는 10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었고 고인은 투병 전에 모든 촬영과 편집 등 후반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라마 제작진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서 고인의 별세를 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카를라 브루니의 스탠바이 유어 맨,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OST 듣고 왔습니다. 김지훈님이 고 안판석 감독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드라마 봄밤을 참 좋아합니다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었어요. 하얀 거탑부터 미래, 밥 잘 사주는 누나, 봄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작품을 남긴 감독님이시잖아요. 세상을 떠나셨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감독님의 드라마는 뭔가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이렇게 붙잡는 힘이 있었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들처럼 인물들의 감정,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차분하게 그려냈던 그런 드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어 오신 만큼 감독님이 남기신 드라마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청자들의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은희님이 물은 아무리 얕아도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구명조끼 꼭 입어야 해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앞에서 또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가 다슬기 줍다가 숨지는 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이 뉴스는 정말 자주 저도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 또 다슬기를 채취하던 중에

물에 빠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많고요. 전해드린 것처럼 사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깊지 않는 곳에서 이 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게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겠죠. 이끼가 끼어 있어서 바닥이 미끄럽고, 그리고 물에 빠지면 아무래도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시고, 물이 얕은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구명조끼 착용하시길 바라겠고요. 혼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대요. 여러 명이서 뭐두명 이상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의 위치도 확인해주고 안전하게 퇴치를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당연히 밤에는 안 가시는 게 좋죠. 밤은 어두워지면 이제 물속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낮에 밝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낯선 지역이다 그러면 더더욱 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이 워낙 울퉁불퉁해서 발을 헛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뉴스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인피니트의 그해 여름 듣고 왔습니다. 신지연 님이 3, 4부 여름밤에 콘서트 하기 전에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지연 님 어디 계시려나요? 3, 4부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얼른 집에 가셔서 멋진 라

라이브 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3, 4부에는 지금까지 선보인 적 없었던 비작의 코너 오당재 여름밤의 콘서트 준비했어요. 귀한 라이브 음원 들려드리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당제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또 오당제에 편하게 나눠주시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아, 저는 살짝 글을 남겨주신 분들도 몇 명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새 책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느라고 요즘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3836님은 여기는 평촌읍 바위공원 차박하러 왔어요. 저녁 후 공원 산책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도와주고 지난 시간 돌이켜보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군요. 더위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건강 조심하세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또 날씨가 좋아져서 차박 다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숙박하면서 이렇게 여행이나 캠핑, 자동차에서 즐기는 거잖아요.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매력에 빠져가지고 열심히들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숙소를 따로 잡지 않아도 뭔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저녁도 먹고 뭐 산책도 하고 차 안에서 조용히 라디오도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여유로운 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1072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는 항상 이 시간쯤에 밭에 있는 날이 많아요. 무 파종은 내일 할 거고요. 배추는 20일쯤 심을 생각입니다. 의정부는 이때 심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텃밭에는 절 기다리는 고양이들도 있고 제가 안 가면 밥을 굶어야 해서 한겨울에도 3일에 한 번은 오게 되네요. 젠디 내일이 말복이니까 몸보신 하시고 건강 챙기세요. 사랑합니다. 와, 내일 벌써 말복이에요. 저희가 뭐 초복 얘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내일이 말복이 다가왔군요. 무파종 하시고 또 배추도 심으시고 이제 바쁘게 아무래도 계절을 가장 빠르게 느끼시고 그 계절에 따라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죠. 오당제도 많이 계신데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고요. 고양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겠네요. 고양이들이 우리 1072님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9701님, 손이 너무 아파서 참다 참다 병원에 갔는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해야 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주사가 엄청 아파요. 젠디가 빨리 나으라고 호호해주세요. 헤헤. 방아쇠 수지 증후군. 저 잘 모르지만 엄청 아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주사도 맞으셔야 되고 그래도 주사 맞고 약 드시고 수술 안 해도 될 만큼 빨리 나으시기를 바랄게요. 4738님, 오늘도 식사 후에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다슬기 특성이 해가 저물면서 물가로 나와서 아 그렇구나. 밤에 채취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많이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안전이 최고죠. 아 그래서 밤에 많이들 가시는 거구나. 다슬기의 특성이 해가 저물면서 이제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7767님도 다슬기가 야행성이라 밤에 잘 나오는데 웃자죠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까 이제 다슬기 잡을 때 사고 많이 난다 주의하셔라 이 뉴스 들으시고 다들 문자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밤에 나오는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시고요.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가실 분들 꼭 같이 가시고 두 명 이상 함께 움직이시고 또 구명조끼도 꼭 착용하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였군요. 다슬기 밤에 나오는군요. 8698님 회사 통근차 운행하는데 휴가는 고사하고 주말에도 계속 출근해서 너무 피곤하네요. 유유. 그쵸. 회사 통근차량 운행하신 저희 상암동에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회사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하철역까지 혹은 어딘가로 이렇게 태워다 주시는 통근 차량들 많이 보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모두의 퇴근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기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배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 정릉골에서 이종배 인사 올려요. 보물. 밥 사주는 예쁜 누나 OST 그해 여름까지 명곡만 선곡해 주시네요. 재미납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나중에 제 신청곡도 올릴게요. 종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당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들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이 지영님이 신청해주신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it, I knew you 전해드렸습니다. 이재균님, 안녕하세요. 제 짝꿍이 오늘 큰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히 살아가는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길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걱정되고 마음 졸이는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재균님. 오늘 큰 수술 받고 계시는 아마 아내분이신 것 같은데 잘 이겨내시고 무사히 깨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저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잘 마무리되고 또 회복도 순조롭게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전파하고 싶은 영화 추천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이들 보내주셔서 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박현진님은 저는 진성균님 나온 카운트요. 진짜 잘 만든 영화인데 흥행을 못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OTT로라도 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다들 재밌다고 했어요. 아, 진성균님이 나온 카운트라는 영화가 있군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카운트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나오는군요. 우리 진성규 씨가 그리고 은퇴를 해가지고 예, 그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못 봤는데 한번 우리 현지님이 추천해주신 영화니까 볼게요. 2023년에 개봉을 했네요. 그리고 구예찬님, 영화는 잘 모르겠고 한국 드라마도 괜찮나요? 드라마도 괜찮다면 저는 이민기 배우님, 정소민 배우님 주연의 이번 생은 처음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달달한 멜로도 있고 OST도 좋아요. 아, 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도 봤어요. 이번 생은 처음이라. 우리는 아무래도 영화도 영화지만 드라마 정말 잘 만들잖아요. 한국 드라마만의 그 감성이 또 있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미 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드라마 또 추천해 주셨네요. 예찬님이. 9784님이 호프 강추 하셨는데 호프 최근에 개봉했던 나홍진 감독님 영화인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PD님을 비롯해서 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우리 배순탁 작가님도 그렇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9784님도 호프 추천해주셨고 범진호님 슈퍼스타 감사형을 외국인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는 여자도 슈퍼스타 감사형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함정숙님 명량 추천해 주셨어요. 명량 좋죠. 또 한국 영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진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김지우님 젠디 저는 영화 봄날은 간다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지태 배우님의 명대사는 잊을 수가 없네요. 봄날은 간다 사랑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6316님 와일드싱 보셨어요? 마지막에 진짜 배꼽 잡고 웃었어요. 크크크. 그죠? 와일드싱이 또 OTT에 올라와서 얼마 전에 보니까 1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스폰가? 말하면 안 돼요. 아무튼 마지막에 진짜 재밌어요. 2343님 공부할 게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만 오면 몸이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네요.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게 있거나 뭐 할 일이 있거나 뭐 해야 될 숙제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잠이 막 쏟아지고 평소에 막 불면증이 있다가도 잠이 오고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막 나른하고 갑자기 막 다른 해야 할 일이 생각나고 막 책을 읽고 싶고 막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시험 기간에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2343님이 아마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되니까 좀 라디오 들으시면서 저희 좋은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 좀 힐링하시고 머리를 좀 비워내

하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유의 좋은 날 203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어서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까지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4: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3: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4: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 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 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다 데이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전남 광주시 강진에서 집배원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하면서 안부까지 살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진군은 그동안 노인복지센터 직원들이 지역 곳곳을 돌면서 어르신 90명에게 식사를 전달해왔는데요. 하지만 마을이 흩어져 있어서 배달과 안부 확인을 함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 우체국에서 나선 건데요. 매주 목요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다고 해요. 만약 문이 잠겨 있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화를 다시 걸고 이상이 확인되면 복지센터와 군에 알려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로 연결한다고 합니다. 또 반찬만 전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것도 꼼꼼히 살피고 간단한 심부름까지 기꺼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집배원분들은 어르신들의 무엇도 살피고 계실까요? 1번 학업상태, 2번 건강상태, 3번 재정상태. 우리 몸과 관련 있는 것이죠.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1번 학업상태, 2번 건강상태, 3번 재정상태.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복서.

0: York City winters.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 후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 주택신속공급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신속공급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현희 의원은 최근의 정부 정책을 두고 우리가 대선을 지나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지 않느냐는 오해를 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을 이어받은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LH가 단기간에 15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계속 늘어나는 대책들을 시행하라는 것은 실행력도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 초선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총선 대선 때 되겠냐며 문재인 정부 이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진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인데 지금 정부가 또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국회 포럼을 진행하며 역사 폄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시도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일반적인 5.18 관련 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오른 28도입니다. MBC 9시

0: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현재 인류가 키우는 가축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국제보고서에 따르면 천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겁니다. 최근 20년 사이 53%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의 인구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많죠. 이렇게 축산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환경에는 부담이 따릅니다. 사료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땅과 물이 쓰이고 분뇨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죠. 유례 없이 고기 소비를 많이 하는 현대 인류,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전남 광주시 강진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집배원분들이 반찬을 전달하면서 어르신들의 이것도 꼼꼼하게 살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윤지혜님, 2번 건강상태. 집배원분들 힘내시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순도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 세상이 되었으면 해요 하고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윤지혜님 축하드려요.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고요. 마을 주민들도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배달을 해주셔서 정말 기쁘고 좋다면서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김호희 집배원은 이렇게 반찬 배달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살피고 또 직접 마주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원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0: 환인제약.
6: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열기는 온데간데 없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8월의 저녁.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생생한 라이브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오당재 여름밤의 콘서트.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김동률의 잔향입니다. 2019년에 나온 김동률 라이브 앨범 오래된 노래의 수록곡인데요. 김동률 씨 목소리는 뭐 진짜 라이브로 들으면 얼마나

얼마나 더 좋을까요? 봄에 들어도 좋고 여름에 들어도 좋고 가을에 들어도 좋고 겨울에 들어도 좋은 김동률 씨의 목소리 라이브로 함께하겠습니다. 잔향 전해드릴게요.

김동률의 잔향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영님이 감상평 보이스 테라피의 끝판왕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박정현의 오랜만입니다. 이곳 박정현 씨 라이브 앨범 수록곡인데요. 2003년 콘서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매를 했어요. 윤종신 씨가 작사를 했고 이현정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박정현 씨는 말할 것 없는 정말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가수 중에 한 분이죠. 저도 라이브로 듣고 싶은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박정현 씨의 노래 오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의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김연수님이 여름밤에 콘서트 늦었네요. 서두른다고 했는데 시작했네요. 연수님 얼마 많이 늦진 않으셨어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요. 토이 피처링 김연우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입니다. 2001년에 나온 토이 라이브 앨범 수록곡이고요. 영화 봄날은 간다. 아까 전에 이 영화 너무 좋아한다고 하셨던 분 계셨는데 OST이기도 하죠. 제가 또 김연우 씨 콘서트를 가봤는데 라이브 정말 끝내줍니다. 이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토이 피처링 김현우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듣고 왔어요. 박성남님, 연우신이 강림하셨네. 조영호님, 여름밤의 라이브 콘서트 선곡도 사운드도 노래도 고급지네요. 자, 이어서 들을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2009년에 나온 이선희 씨 앨범에 수록된 콘서트 실황이고요. 당시 데뷔 25주년을 기념했는데 지금은 무려 4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984년에 데뷔를 하셨죠. 이선희의 인연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5220님,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라이브 앨범을 들으니 참 좋습니다 하면서 또 감상평을 남겨주셨네요. 자, 이어서 들을 노래는 YB의 너를 보내고입니다. 2000년에 나온 윤도현 밴드 라이브 앨범 수록곡이고요. 이 앨범은 지금 음원 사이트에는 없어서 라디오에서만 특별히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YB의 너를 보내고 전해드릴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가창력의 소유자들과 함께하는 오당재 여름밤의 콘서트. 여러분 즐기고 계시죠? 이 감동, 이 전율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요. 비욘세의 노래입니다. Crazy in Love인데요. 월드투어를 하면서 녹음한 공연 실황을 모아서 2010년에 앨범을 냈다고 해요. 앨범 제목이 I am 월드투어. 배우자인 제이지가 랩으로 참여한 곡이죠. Crazy in Love.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6203님, 젠디 너무 좋아요. 누가 이런 발상을 해낸 걸까요? 상 드리고 싶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오당제 제작진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다니 너무 기쁘네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입니다. 2017년 월드투어 공연 실황,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연 중에서 전해드릴 건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경희님이 콜드플레이 곡도 하나 들려주면 좋겠네요. 마침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이 공연 실황을 담은 앨범은 2018년에 나왔는데요. 공연한 모든 곡을 다 담았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비다 듣고 올게요.

신지연님, 콜드플레이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윤수빈님은 아, 콜플 콘서트 잊지 못해요. 진짜 행복했는데 또 내한해주길 유유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진짜 이 라이브 앨범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떼창하는 소리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퀸의 We Will Rock You입니다. 신은희님이 라이브 하면 또 퀸이 빠질 수 없지요 하고 마침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1981년 캐나다 몬트리올 공연 실황이고요. 이 공연 실황은 처음에 테이프로 녹음돼서 열혈 팬들 사이에서만 전해졌다고 해요. 이후에 새롭게 작업을 해서 2007년에 라이브 앨범으로 발매가 됐다고 하는데 오늘 이 노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퀸의 We Will Rock You.

5220님, 노래마다 설명을 들으니 지식이 플러스 되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빌리 조엘의 빌리 조엘, 토니 베넷이 함께한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입니다. 2008년 7월 16일, 7월 18일 이틀 동안 이거 몇 명이야? 11만 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한 라이브 실황이고요. 뉴욕의 셰이 스타디움이 철거되기 전에 한 마지막 공연이었다고 하네요. 빌리 조엘, 토니 베넷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빌리 조엘, 토니 베넷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전해드렸습니다. 이형인님이 와우 감동이네요. 9689님 오늘도 당신 편 만세, MBC 라디오국 만세 하면서 문자 남겨주셨네요. 자, 오당재 여름밤의 콘서트 마지막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먼의 Time to Say Goodbye 들을 건데요. 2004년에 발매한 사라 브라이트먼 공연 실황 앨범 수록곡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렘 투어라는 제목으로 한 공연이에요. 목소리를 또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게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3, 4부 오당재 여름밤의 콘서트 여러분 어떠셨어요? 2037님이 네, 한여름밤의 오당재 콘서트 너무 좋아요. 함정숙님 오늘 저녁에 멋진 노래로 귀호강 제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조영호님은 이번 주에 스트레스가 좀 심했는데 여름밤 라이브 콘서트 덕분에 많이 해소되네요. 젠디와 제작진 감사, 종종 방구석 콘서트 부탁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윤지혜님이 골라주신 끝곡은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연히 한강을 걷다가 듣게 된 노래 조지의 좋아해. 더 많은 분들과 같이 듣고 싶어요. 지혜님, 저도 이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조지의 좋아해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0: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2: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3: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이현희 의원은 최근의 정부 정책을 두고 우리가 대선을 지나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지 않느냐는 오해를 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을 이어받은 김남근 의원은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 LH가 단기간에 15만 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계속 늘어나는 대책들을 시행하라는 것은 실행력도 진정성도 없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명의 의원이 발언했다면서 정부안을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의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 북부지검과 대구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의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 실시를 진행합니다. 시범 실시 검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 신문 대신에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가 아닌 면담 결과지로 대체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채집된 얼룩날개 모기류에서 3일열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6월 22일 매개 모기 증가에 따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이번에 원충이 발견됨에 따라 주의보에서 경보로 위험 단계를 상향한 겁니다. 한국 프로축구 선수협회가 폭염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K리그를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름철 살인적인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추춘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닷은 두루마리 휴지심 한 개에 100원, 아이스팩 한 개에 500원.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런 물건들이 거래된다는 거 아십니까? 휴지심은 어린이집 놀이재료나 반려동물 장난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겠다는 사람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어엿한 상품으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버릴 물건을 팔아 수익을 얻고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0: 서울 동묘 같은 벼룩시장에서 보물을 찾고 온라인 앱에선 갖가지 중고 물건을 사고 팔고 우리의 중고거래 문화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항공기 공급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작사들은 이미 들어온 주문을 소화하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수익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항공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한번 경쟁력을 갖추면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 항공시장에서 창출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만 해도 우리 돈 7천조 원에 달하는데요.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4: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4: 건강기능식품.
5: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6: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6: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5: 에어렉스
7: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9: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항공기 공급난 속 숨어있는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0: 최근 글로벌 항공 시장을 보면 비행기 주문이 쌓여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때 만들어서 공급도 못한다고 들리고요. 네. 공급 부족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1: 보통은 저희가 그 항공기를 주문하고 그 항공사들이 실제 받는 시점이 대략 한 예전에 한 4, 5년.

0: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전 세계 항공여행이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사들이 비행기를 쉽게 말해서 고객사인 항공사한테 팔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들지를 못하는 거고 네. 그게 연쇄적으로 부품 공급망까지 다 그럼 납품하지 마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파고를 못 넘은 회사들 중간에 망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살리려면은 이 항공기 체계가 보통 부품들이 뭐 한 2, 30만 개가 들어가 민항기 큰 거는 그래 들어가다 보니
1: 예.
0: 그거를 다 한 번에 제가 원하는 시점에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아직도 다 회복이 좀 덜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또 보잉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그 737 맥스 두 번 추락하고
1: 네.
0: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안전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뭐 미국 FAA가 항공기 제한도 걸고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슬슬 풀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사슬에 일부 균열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이게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인가 보군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그 공급망 사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도요. 베어링이라든가 뭐 유압기라든가 이러면 한 회사만 두지 않고 두세 개 회사를 두면서
0: 네.
1: 이 회사랑 이 회사 경쟁도 시키면서
0: 맞습니다.
1: 또 공급망 안정도 기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항공기 그런 거 없었습니까?
0: 항공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도 뭐 물론 이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품목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1: 예.
0: 보통은 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개, 세 개. 근데 보통 항공은 경쟁을 하긴 합니다만
1: 네.
0: 최종적으로 비딩이 들어가고 하는데 개발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장의 플레이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또 이게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사 인증이나 안전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것들이 또 제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제작 설비를 한 회사가 망해도 다른 회사가 그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월 25대를 납품을 한다 부품을
1: 네.
0: 그런데 뭐 다른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너네가 당장 50대 만들어 그렇게 못 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
1: 아, 예.
0: 또 그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1: 그렇죠.
0: 갑자기 회사에 경영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정이라든지 투자 부분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회복은 되고 있어요.
1: 네. 네. 그러면 이건 조금 달리 말하면요. 항공산업에 진입하고 싶었던 어떤 회사들이나
0: 네.
1: 국가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는
0: 맞습니다.
1: 상황일 수 있으니 굉장히 길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예.
0: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 예.
0: 그 지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은 이제 그래도 정부에서 뭐 시의적절한 조치를 많이 취해줘서 뭐 항공 그런 코로나 위기 업종 쪽에 그래도 뭐 그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조종사라든지 뭐 항공기 운항 관련되는 쪽들만 이제 그런 기본급의 한 70%를 지원받고 했었는데 저희 업종도 그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생태계가 비교적 어느 정도 잘 보존이 되고 인력도 어느 정도 보존이 좀 된 편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실제로 그 PwC 그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 그 유명한 컨설팅 회계 법인이잖아요.
1: 예.
0: 이 사람들이 이제 항공 방산 분야 이게 항공 방산은 좀 업종 특성이 비슷해서 보통 A&D 산업이라고 불리는데
1: 네.
0: A&D 분야에서 2년마다 보고서를 내는 게 있습니다.
1: 예.
0: 거기에 이제 항공기 공급 생산망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국가 순위를 매기는데
1: 네.
0: 한국이 작년 2025년 발표했을 때 3위. 그러니까
1: 오.
0: 미국, 싱가포르, 한국 순위로 한국의 그러한 공급망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
1: 예.
0: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전 조사는 대략 한 8위, 5위 뭐 이랬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 비교적 그 회사들이 그 위기를 좀 쉽게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아무튼 노력을 말씀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넘겼고
1: 네.
0: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기업들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그 OEM사라고 보통
1: 네.
0: 얘기하는데 보잉이나 에어버스, 엠브레어 같은 회사들한테 평가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야 우리가 항공은 그 순위가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3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분야네요. 예,
0: 공급망에서 그런 안정적인 평가 순이고
1: 예.
0: 이제 전반적인 순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항공우주 산업이 대략 한 세계 7위권,
1: 7위권
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보다 높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뭐 그냥 완성 항공기 여객기 만드는 그런
0: 그렇죠.
1: 회사들이라 보면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뭐 미국이면 뭐 이제 뭐 보잉,
1: 네.
0: 뭐 유럽이면 이제 뭐 에어버스, 뭐
1: 네.
0: 브라질 엠브레어 뭐 이런 순지가 되겠죠.
1: 네. 자 그럼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면 우리에게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자 글로벌 항공 산업의 밸류체인 어떤 단계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0: 보통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제가 들었던 그 항공기 제작사
1: 네.
0: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가 이제 보통 우리 SI 그러니까 시

0: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 해서 네. 체계종합 업체라고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민항기도 있고 군용기도 있고 네. 뭐 한국의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도 이제 그런 그 완제기 분야 군용기긴 합니다만 이제 체계종합 업체가 되겠고요. 예. 일단 민항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티어 1, 티어 2 이런 식으로 하청 단계 쭉 내려가는데 요새는 이제 그 티어 1이라고 된 회사가 되는 이유는 항공기를 보통 만들 때 개발비가 한 150억 불에서 200억 불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네. 7년에 걸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말씀드린 게 액수가 매우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잉이나 에어버스도 그 항공기 A부터 Z를 다 절대 못 만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기본 설계라든지 체계 종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핵심 부품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주로 뭐 동체, 뭐 중앙 동체, 후방 동체 또는 일부 엔진, 엔진은 뭐 자기들이 못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거기 믿을 만한 파트너, 티어 1 네. 파트너한테 너네가 설계해서 개발비도 부담하고 네.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항공기는 이제 사업이 한 30년 이렇게 기니까 예. 그 기간 동안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 이렇게 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치 사슬이 구성이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품 단위의 티어 1들은 있어요. 뭐 네. 카이나 뭐 대한항공,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그런 회사들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일하는 이제 자체적인 공급만 티어 2. 네. 뭐 거기는 뭐 티어 1의 일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치 사슬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럼 어떻게 보면 티어 1부터 티어 2, 티어 3 이분들이 만들어 준 어떤 부품들을 전부 조립은 보잉이 직접 합니까?
0: 그렇죠.
1: 아, 그렇게.
0: 그 왜냐면 이제 인증 분야가 생산 인증은 이제 그 공장 단위로 가기 때문에
1: 아, 예,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항공기를 만드는 건 일단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대표 중에 항공사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두 네.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합병을 하긴 했지만요. 네. 제가 알기로 한쪽은 비행기를 직접 사고 네. 한쪽은 빌려 쓴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어요. 네, 맞습니까?
0: 예, 이제 그게 이제 그 구매와 이제 리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항공사들이 규모가 그렇게 보유돼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물론 미국 항공사들은 뭐 1000대가 뭐 넘고 뭐 그럽니다만은 실제로 항공기 보유 대수 기준에 했을 때 항공사가 최대 기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리스 업계에서 세계 1위 회사가 이제 미국 아일랜드에 있는 에어캡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가진 비행기 거의 1700대. 그런데 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가 보이는 유나이트라든지 뭐 델타 이런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 1200대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뭐 2위 하는 뭐 SMBC, 뭐 스미토모 미쓰 이런 회사도 한 아까 천한 3,400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위부터 10위까지가 한 딱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네. 대략 리스 기준이 현재 전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상용기, 그러니까 우리 상업용 항공기죠. 한 3만 대 네. 대가 되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리스사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네. 그러면 누구는 구매를 하고 누구는 리스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0: 일단 그 진입 비용의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우리 대한항공만 하더라도 그 항공 전체 보유 기단에서 보통 우리 기단이라 플릿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단 중 절반 가까이가 리스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라든지 이제 LCC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리스 기체고. 리스 기체를 들여오는 또 장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리스 기체 같은 경우 이제 중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항공사가 사실 항공사의 기본적인 그 임무 자체는 표를 팔고 네. 노선을 잘 안전하게 운항하고 이런 네. 업무지 비행기를 고치고 막 하는 그 중정비까지 가는 거는 그만큼 그 회사가 안에 고정 비용이 늘어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야 뭐 자체적인 뭐 경납 수리 중정비를 다 합니다만은 예. 그런 회사가 그런까지 다 가져가는 것은 너무 허들이 커져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행기 주인 리스사가 지정한 공장들이 있어요. 예. 항공기는 정해진 사이클에 맞춰서 다 중정비라든지 뭐 A 체크, 뭐 C 체크, D 체크 이런 가기 때문에 예. 그런 거는 그런 곳에서 합니다.
1: 아 그런 또 사업을 MRO라고
0: MRO 사업이죠.
1: 예. 예.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보유보다 리스가 반드시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0: 보유는 또 고정 비용이 또 드니까. 있고 금융을 또 많이 일으켜야 되고
1: 네. 그럼 회사의 이제 특수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선 궁금한 게요. 전 세계 어차피 큰 여객기 만드는 회사야 뻔한데
0: 네, 맞아요.
1: 리스하는 제일 큰 회사가 1700대 가까이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셨으니 네. 이것도 적지 않은 사업 규모와 사업성이 있는 산업 분야인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럼 보잉이 직접 리스사를 운영하지 자회사로 왜 리스 업계는 따로 있습니까?
0: 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예, 예. 사실 이게 금융업이에요. 이 리스 특성 자체가 네. 방금 이제 그 에어캡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있는 은행 그 회사들 아까 SMBC, 스미토모, 미쓰이는 어쨌든 뭐 종합 상사 은행으로 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질

0: 실질적으로 금융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렌트라든지 뭐 이런 기계 리스와 거의 비슷한 업태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아, 예, 그렇군요. 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 산업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제조 과정을 봤더니 파트너 없이는 또 조립도 못하는 게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이고
0: 맞습니다.
1: 또 그렇다고 파트너들도 저쪽에서 발주 안 해주고 또 장기기가 안 해주면 또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고
0: 그렇습니다.
1: 항공 운행 여객기를 그 관리하면서 항공사를 운영하는 이런 데들도 비행기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
0: 그렇죠.
1: 이거 참 가불간과 애매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부가가치는 누가 제일 크게 벌어가나요?
0: 보통은 이제 항공기 제작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가불관계 말씀하셨는데 뭐 이건 뭐 자동차는 마찬가지인데
1: 네.
0: 팔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 키 넘겨주기 전까지는 그 손님이 그러니까 항공사가 되겠죠. 여기서
1: 네.
0: 항공사가 갑이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 제작사가 그 갑이 됩니다.
1: 왜냐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0: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행기 한 대 팔았을 때 뭐 이것도 기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됩니까?
0: 이게 좀 특정 짓기가 어려운 게 기종마다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리스트 프라이스라는 게 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이 있는데요.
1: 네.
0: 이게는 이제 항공기를 얼만큼 규모 구매를 하고
1: 아.
0: 어떤 조건으로 구매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블럭딜이라고 해서 많이 하면은 또 많이 깎아 주잖아요.
1: 그렇겠죠.
0: 뭐 심하게까지 하면은 뭐 60% 항공기 리스트 프라이스 60% 뭐 절반 뭐 그럼 워낙 다양해서
1: 네.
0: 그래서 그걸 딱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고 예, 예.
1: 네.
0: 보통 제조업 일반적인 수준 정도에서 조금 좋은 수준?
1: 아, 제조업의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좀 네. 좋은 수준.
0: 네.
1: 그런데요, 어떤 기종을 타면요, 야, 이거는 언제적 만든 비행기냐 할 정도로
0: 네.
1: 오래된 비행기를 아직도 운항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 얘기는 항공기를 만들어서 납품해서 버는 돈 못지않게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해주면서 받을 수 있는 돈도 클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딱히 비교하긴 그렇고 그거는 이제 좀 선택에 따라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일반지 우리 고객들이 타는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깨끗하고
1: 예.
0: 막 더러운 데 안 게 싫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또 요새는 비행기에 보면은 뭐 ABOD라고 해가지고 뭐 영화나도 나오고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중요한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 예.
0: 무선낸도 요새 스타링크도 나오지만 인터넷도 돼야 되고
1: 네.
0: 근데 이거 하려면은 안에 다 인테리어를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1: 아.
0: 좌석도 바꿔야 되고
1: 예.
0: 요새는 다 뭐 비즈니스도 보면 되게 막 예전에는 뭐 경사지 어느 정도 조금만 눕혀졌는데 요새는 완전 풀플랫으로 하고
1: 그렇죠.
0: 뭐 스위트로 해가지고 구분도 되고 막
1: 예.
0: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항공사들이 한 글로벌 그 풀 서비스 캐리어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로 그 인테리어를 바꿔요. 10에서
1: 아,
0: 15년 정도.
1: 단위로.
0: 그러면 이제
1: 예.
0: 사실 겉 그리고 안전도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1: 네.
0: 항공기는 모든 부품들이 주기별로 이게 이상이 없더라도 장탈착을 다 하게 되는 그런
1: 아,
0: 안전 기준이 있고
1: 예.
0: 또 시간 비행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창정비해서 완전히 비행기를 다 싹 다 분해해 가지고 재조립하고 이런 안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예.
0: 그간은 비행기 운항을 못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안전에 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고객의 이제 서비스적인 느낌 부분들은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1: 네.
0: 지금 새 비행기처럼 하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유가가 많이 오르고
1: 네.
0: 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그 엔진도 친환경 엔진도 좀 쓰게 되고 연비를 좀 그 기름을 좀 덜 먹는 그리고 형상도 좀 가벼운 복합재를 적용한다든지 금속재에서 복합재 적용하는 항공기들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자사의 이제 운행 형태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한테 그 맞는 항공기를 뭐 좀 어떤 때는 좀 일찍 도입하기도 하고 또 이런 수리를 더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한 20년, 25년 넘은 거는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받아서 화물기로 또 개조를 해가지고
1: 아.
0: 그래서 화물기로도 또 운영을 하고
1: 예.
0: 또 화물은 그 말이 없잖아요. 손님은
1: 예.
0: 불평을 하지만
1: 예.
0: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해서 좀 이건 형태가 다양합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네요.
0: 네네.
1: 자, 진짜 항공사나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잉과 같은 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든든할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반도체 말고 야 대한민국은 이제 항공기도 여객기 747 같은 큰 것도 만들 수 있는 국가구나.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되겠지만.
0: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1: 예, 그런 거 되려면 어떻게 진입해야 됩니까?
0: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통 항공산업, 그러니까 제조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네.
0: 이게 단계가 있어요.
1: 네.
0: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제 1970년도부터 해서 이제 항공기 그 창정비와 면허 생산 옛날에 이제 뭐 대한항공 500M 헬기도 만들고 뭐 제공호라고 보통 많이
1: 네,
0: 하시는
1: 네.
0: F5도 하고 했었는데요. 조립 생산

0: 면허 생산 거쳐서 이제 자체 개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체 개발 단 군용기는 자체 개발 단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용기 자체 개발과 민항기 자체 개발은 좀 달라요. 실제로 전 세계적인 거 봤을 때 군용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한 뭐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 개국 정도가 네. 됩니다만 민항기를 자체 개발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한 보잉 미국이고 유럽 에어버스 그다음에 저기
1: 브라질
0: 엠브레어 뭐 캐나다 봄바디에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도 최근에 개발했지 919라고.
1: 네.
0: 그래서 생각보다 군용기 만드는 나라가 더 많아요.
1: 예.
0: 근데 민항기는 사업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패가 이제 두려운 거죠.
1: 예.
0: 그래서 실제로도 미국도 지금은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로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만 미국도 옛날에는 뭐 보잝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 뭐 락히드 뭐 이런 회사들이 민항기를 다 만들었어요.
1: 네.
0: 근데 다 뭐 한 번 사업 실패하니까 회사가 뭐 쪼그라들고 해서 좀 합병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사업적 어려움이 여러 가지 뭐 개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부분들이 그 신규로 진입하는 장벽이 되게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본도 민항기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까?
0: 이게 일본이 사실은 실패 국가의 사례에 좀 들어가 있는 범주인데 일본이 그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예.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한 7년간 너네들 이거 항공 그 군용기로 썼지 하지 마 해가지고 한 7년간 네. 항공산업을 아예 못 하겠어요.
1: 예.
0: 그러다가 57년부터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도쿄올림픽이 1964년도 네. 일본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당시 이제 기시 노부스케가 수상일 때인데 자체적으로 우리도 만들어서 이걸 한 성함홍성함 해보자. 그래서 좀 무리하게 일정을 만들어서 YS-11이라는 오이사급 항공기를 만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그 비행기가 오키나와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체화를 보통 하면 이제 네. 그 나라로 가잖아요.
1: 네.
0: 오키나와부터 이제 혼슈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다 뭐 나중에 북해도까지 그 성화 운송하기도 했고 그 나라 이제 자기 위상을 보여주자.
1: 네.
0: 뭐 그랬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상업적으로 실패했어요.
1: 왜요?
0: 안 팔려서.
1: 안 팔려서.
0: 그러니까 이게 좀 그만큼 기술력이 이제 항공기는 예. 가벼우면서도
1: 예.
0: 경고해야 되는데 이게 예. 사실 이율 배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고하려면 금속을 무겁게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기름도 많이 먹고.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그때 잘 못했었고
1: 예.
0: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국제공동개발 형태로 가다가 이제 한 15년 전쯤에 이제 그 MRJ 이게 미쓰미시 리저널 제트 나중에는 이제 스페이스 제트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1: 네.
0: 자체 70석급에서 100석급 항공기를 만들자. 지금 엠브레어 만드는 것과 거의 비슷한 급의 항공기인데
1: 네.
0: 이게 뭐 인증도 자기들이 처음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한 10년, 12년간 정도 고생을 하다가
1: 네.
0: 돈만 한 10몇조 원은 날리고 그냥 접어버렸어요.
1: 예.
0: 판매도 못하고.
1: 네.
0: 그 비행기는 한 400몇십 대까지 사전 주문도 받았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은 나라들이 이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아주 반문교사로서는 레슨을 런드를 잘해야 되는 거죠.
1: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0: 네네.
1: 제조 역량이라고 하면 브라질이 일본이나 다른 독일 이런 데보다 훨씬 뒤처질 텐데 브라질은 어떻게 이걸 잘합니까?
0: 브라질도 저도 최근 지난 3월 달에
1: 네.
0: 저도 이제 그 엠브레어를 좀 방문을 해서 좀 많이 봤어요.
1: 어, 예.
0: 우리 그 군에서도 왜 캐시 그 390이라는 비행기를 곧 들여오잖아요.
1: 예.
0: 뭐 대통령도 보셨던.
1: 예.
0: 그래서 그런 공장을 가보고 했는데 보통 항공 공장은 기본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사실 브라질에서 하든 뭐 미국에서 하든 뭐 되게 그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훈련도 하고
1: 네.
0: 일하는 인력들을. 그래서 뭐 그게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떨어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일본도 그런 스탠다드한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은 있어 보이는데.
0: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1: 예.
0: 제조 이외에 여러 가지 역량들이 그다음에 인증 부분도
1: 예.
0: 그렇고 이게 인증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영역이라 그래서 사실 중국에 지금 C919라고 150석급의
1: 예.
0: 비행기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이 비행기는 현재 미국 FAA나 유럽 이하사 인증당국 인증을 못 받았어요.
1: 아.
0: 그래서 지금 국내선만 날아다닙니다.
1: 예. 그럼 혹시 우리가 중국 민항기 탈 때 그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0: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1: 중국
0: 그러니까
1: 안에서.
0: 그래서 뭐 베이징에서 뭐 상하이를 간다든지 이런 노선에.
1: 국내선에.
0: 뭐 그렇죠. 동방항공이 뭐 그 비행기 운항하는 시간이 걸렸던 그 비행기
1: 네.
0: 타야죠.
1: 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또 약간 걱정하시는 분이
0: 네.
1: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0: 네네.
1: 야, 우리가 어디서도 못 들었던 그런 얘기들 들어가고 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 모시고 전 세계 항공기 공급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항공기 산업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럼 또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이 비즈니스, 이걸 국가 차원에서 또 국가의 존망을 걸고 왜 그 국가의 대표 주자인 특정 회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왜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좀 리스크도 낮고 돈 좀 쉽게 벌 수 있는 다른 산업을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4: 보통 이제 그 항공 산업이 우리도 이제 민항기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항공업은 이 국가의 안보와 매우 직결되는 분야입니다.
3: 예, 그렇겠죠.
4: 이제 군용기가 네.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군용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민항기 기술로 이제 스핀오프가 되고 하는 사례도 많고요. 미국이라든지 뭐 그런 이미 사례를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그래서 이제 군용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항공 산업의 특성이 진입 장벽이 약간 높지만은 그 진입 장벽 안에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 안정적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전자는 사업 사이클이 자동차도 매우 짧잖아요. 뭐 짧게는 뭐 3년, 뭐 길게는 5, 6년 정도 되는데 항공기는 기본적으로 한 30년에서 50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이제 그 보잉 737 기종, 물론 그래도 중간에 한 4번 정도 버전업을 했습니다만 네. 이 비행기가 1960년대 말에 만들어진 비행기거든요. 그 에어버스에 만드는 그 비슷한 급의 A320 계열도 1980년대 초반에 이게 개발이 됐어요. 그런데
3: 예.
4: 벌써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 뭐 예. 길게는 뭐 60년에서 한 40년 가까이 타고 다니죠.
3: 그런데
4: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만큼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신규 진입자들한테는 그만큼 그게 시간 자체가 또 장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잘 타고 있는데 또 개발비가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3: 네.
4: 그러면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도 아니 뭐 큰 문제 없는데 이거 좀 개량해서 계속 하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보잉도 737 한 4번에 걸쳐가지고 맥스까지 개량이 됐고
3: 네.
4: 에어버스도 320 계열이 뭐 NEO, 뉴 엔진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정도 버전업이 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이제 일본도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고 중국은 네. 이제 들어가는 건 성공했는데
3: 네.
4: 중국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체 설계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항공 전자 우리가 에비오닉스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엔진 이거는 여전히 서구권 기업들한테도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뭐 시말로 미국이 엔진 공급 끊어버리고
3: 네.
4: 유럽이 항공 전자 끊어버리면 비행기 못 만들어요.
3: 아 그래요.
4: 네.
3: 야,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군요.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련 기술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3: 예.
4: 그래서 지금 뭐 이거 항공과 우주 같은 게 제가 뭐 항공 얘기합니다만은 항공과 우주 쪽에서 이제 개발된 기반 기술들이 지금 우리 손에 쓰고 있는 기술들이 많거든요.
3: 네.
4: 실제로 우주 쪽에 뭐 선글라스 그 이제 그 우주인들이 쓰는 이제 차폐 그 헬멧 했던 네. 그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선글라스 코팅 기술도 다 그렇고
3: 예.
4: 뭐 지금 전자레인지 많이 예. 쓰고 있잖아요. 그 레이더 그 하면서 한 소자들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군용과 스핀오프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일반 민간 산업을 퍼져나가게 됩니다.
3: 예.
4: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ABS 브레이크 원래 항공기 브레이크거든요.
3: 네.
4: 엔틸럭 브레이크 시스템 그건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안과에서 쓰는 뭐 엑시머 레이저 많이 지금 하는데 그거 원래 항공기 용해서 용접할 때 쓰는 그런 기술들이었거든요.
3: 예.
4: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의 특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국 끝이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은 항공 산업을 한번 키워놓으면은
3: 네.
4: 파급 효과가 워낙 다방면으로
3: 그렇군요.
4: 커지기 때문에 좀 국가적인 중요한 산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항공산업은 좀 국가 좀 내셔널 산업이다라는 인식이 다들 있어요.

0: 있습니다.
1: 네. 그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게 항공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또한 이제 그 제작사에도 제가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금융 그 리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체가 금융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업을 연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한국도 사실 그 조선 강국인데 요새 조선할 때 선주들이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합니까?
1: 안 하죠.
0: 수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부를 키우고 다른 이제 우리도 계속 산업이 진화가 돼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항공 산업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소재 부품 장비들 뭐 복합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의 그런 산업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하는 산업이 항공산업입니다.
1: 네.
0: 그래서 항공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좀 국가적인 정책도가 많이 개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뭐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 수출도 많이 했지만은 뭐 T-50, F-20, 고등훈련기라든지 뭐 최근에 개발한 KF-21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런 사명감을 또 가지고 일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야,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산업이 항공산업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0: 네.
1: 앞서서 잠시 말씀 주셨지만 엔진,
0: 네.
1: 이거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지금 전 세계 항공기 엔진 어느 나라에서 주로 많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까?
0: 보통 이제 뭐 항공 선진국이 엔진도 잘 만드는데요.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GE, 제네럴 네. 일렉트릭 그 엔진, 그다음에 프렌 앤 휘트니 정도가 이제 엔진 제작사고
1: 예.
0: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트 엔진 기준으로 그렇고 뭐 터보프랍 엔진은 이제 프렌 앤 휘트니 캐나다, 뭐 거기도 터보프랍 엔진을 하고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유럽에 이제 그 뭐 사프란.
1: 그건 어느 나라인가요?
0: 이제 프랑스 회사인데
1: 아, 프랑스요.
0: 이 회사가 또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1: 예.
0: 뭐 CFM이라고 또 미국이 GE랑 또 합작 법인이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거기는 이제 프랑스 미국 합작 법인인데 거기는 이제 737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1: 아 롤스로이스는 알죠.
0: 네. 예.
1: 옛날에 스웨덴의 사브였나요?
0: 네.
1: 거기는 이제 안 하나요?
0: 사브는 지금은 이제 사브는 엔진을 만들지는 않았고
1: 아.
0: 이제 사브는 옛날에는 민항기와 전투기를 다 만들었는데
1: 예.
0: 이제 민항기는 너무 경쟁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1: 예.
0: 이제 더 이상 민항기는 그 회사가 하진 않고 부민항기는 부품만 만들고요. 이제 전투기 그 그리펜이라고 하죠.
1: 네.
0: 이제 그런 것들 만들어서 브라질까지 수출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봤더니 진짜 전통의 강자들만 뛰어노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1: 자 그러면 엔진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업체가 제공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기종마다 또 밸류체인이 각각 짜맞춰져 있을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가 후발주자로 이제 뭔가 시작한다면 우리도 처음에 중국처럼 이렇게 외국에서 엔진을 받아다 써야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진 그 항공기 뭐 민항기가 됐던 군용기가 됐던 이제 개발을 할 때 이제 그 항공기 제작사 엔진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1: 네.
0: 엔진 납품만 방금 말한 그런 기업들이 납품을 하는데 같이 우리 기종에 쓸 수 있는 적합한 엔진을 같이 공동 개발을
1: 아.
0: 해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주고 거기서는 엔진을 이제 자기들 항공기에 맞는 적합한 엔진을 개발해 와가지고 장착해서 팔고 또 군용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항기 뭐 약간 737이라든지 320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항공기 말고도 그 항공사가 엔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뭐 737 같은 경우도 뭐 GE 엔진 쓸 수도 있고
1: 아.
0: 뭐 다른 엔진 쓸 수도 있고
1: 예.
0: 뭐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보통 선택지가 있는 회사도 기종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A350이라든지 뭐 B777-300ER 뭐 이런 것들은 그 단일 엔진밖에 없기도 하고
1: 예.
0: 뭐 좀 항공기마다 좀 다른데요.
1: 예. 그러면 그 아까 말씀 주시기를 우리 새로 만들 기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동 개발을 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0: 네네네.
1: 엔진 같은 경우.
0: 맞습니다.
1: 그러면 그 엔진 개발한 거에 대한 특허는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0: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제작사가 하게 되는데
1: 예.
0: 문제는 이제 그런 제작사들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을 하진 않아요.
1: 예.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컨트롤은 다 하죠 하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 부분 부분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에 봤을 때 그 티어 1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1: 네.
0: 있습니다. 이 티어 1들이 이제 또 그 밑에 또 하부 구조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해당 부분에 책임을 맡고 설계도 하고 공급을 또 하고 대신에 너네들 그만큼 돈이 들어갔으니 그 뭐 이문을 좀 붙여가지고 장기 공급해 보통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국제 우리 이쪽에서는 이제 국제 공동 개발
1: 네.
0: 영어로 하면 이제 리스크 셰어 프로그램이라고 하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실제로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그런 큰 회사들도 뭐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1: 네.
0: 그런 SI 레벨 그 회사가 있으면은
1: 예.
0: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이제 설계 핵심 파트너들이 물건을 다 공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1: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이런 엔진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까?
0: 일단은 엔진의 이제 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터보팬 가스터빈 엔진을
1: 아.
0: 그렇게 만들고 있어서
1: 예.
0: 뭐 방금 이제 엔진에는 이제 뭐 GE 뭐 롤스로이스 뭐 PW 이런 회사

0: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한테 이제 부분품들을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우리 그 민항기 말고 군에서 사용한
0: 군용기
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고 우린 뉴스에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그 엔진은 그럼 외국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공급은 현재 우리도 뭐 일단 대표적인 예로 이제 KF-21 최근에 가장 만든 비행기니까 네. KF-21 전투기는 이제 카이가 체계 설계를 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 엔진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은 해요.
1: 네.
0: 공급은 하는데 이제 그 엔진 자체는 그 GE에서 만든 그 엔진인데
1: 네.
0: 고고 F-414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술 자체는 이제 받아와서 그리고 네. 부품도 받아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룰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일부 부품들이 이제 국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한화가 직접 생산하는 것, 개발에 생산하는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협력업체는 또 뿌려가지고
1: 네.
0: 그 생태계에서 납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일부 국산화를 하는 부품들이 적용이 되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카이에 납품이 되고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항공산업에 진입한다고 했었을 때 아, 약간 우리 진입장벽의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공신력을 얻고 국제적인 민항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선에서 우리가 사고 없이 얼마나 잘 운행했다라는 코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네.
1: 중국 같은 경우 워낙 그 수요자들이 많고 노선도 많을 테니까 국내에서만 가지고도 충분한 캐파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벤더들 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카이를 비롯해서 하나 에어로스미스 뭐 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군항기만 보고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0: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전체 항공산업 매출로만 따져봤을 때 이제 항공우주산업 전체로 봤을 때 한 11.2조 네. 원 정도가 되고 항공이 한 대략 한 7.7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제기는 항공 아직은 군용기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군용기도 뭐 다 만들지 못하고 이제 일부 기종들을 지금 운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최근에 아까 브라질 수송기도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국산화 수준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항공기 개발 사업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아까 민항기는 이제 글로벌 상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보통은 이제 항공기 예전에는 한 300대만 넘기면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개발비가 뭐 수십조가 들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의 영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야, 이게 고민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군요.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민항기까지 우리가 최종 SI라고 아까 해주셨는데
0: 네, 네.
1: 그런 역할까지 가보자라는 정부의 정책 과제라든가 목표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벤더에 머물러 있습니까?
0: 아직은 벤더에 머물러 있고요.
1: 네.
0: 사실 한국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예. 이제 한중 공동 개발 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2010년 초반에 이제 뭐 한국과 뭐 캐나다 간의 그런 중형 민항기 개발 논의고 있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뭐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이제 항공 이제 우주업계에서는 이제 레슨 앤 런드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이 민항기 개발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또 못할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가야 되겠다.
1: 예.
0: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카이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
1: 네.
0: 대한항공 보통 우리가 항공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1: 네.
0: 부산의 테크센터를 가지고 항공우주 사업 본부가 있어서 거기서 무인기라든지 민항기 항공기 부품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쪽에 만드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1: 예.
0: 또 전자 시스템을 하는 뭐 LIG DNA라든지 뭐 한화 시스템 이런 큰 회사들이 있고요. 이런 회사가 전체 우리나라 항공 우주 산업의 대략 한 매출의 한 70%에서 80%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이제 그걸 잘 그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만일 그 한국 독자적으로 역량이 좀 어렵다면 이제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를 좀
1: 네.
0: 해 가지고 지금은 그 부품 단위의 이제 국제 공동 개발은 이제 하고 이미 하고
1: 네.
0: 있는데요. 티어 1, 그 정도까지 티어 1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라든지 이태리들이 같은 나라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공기 전체가 있으면 뭐 중앙동체, 후방동체, 또 날개 뭐 이렇게 있잖아요.
1: 예.
0: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받아와가지고 자기들이 개발비를 투자해가지고 그 부분을 납품 개발해서 납품하고
1: 예.
0: 아까 뭐 항공기 어떻게 30년 이상 쓴다고 했으니까 네. 계속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잘하는 나라가 사실 일본이 그걸 잘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그런 이제 크게 그래서 미쓰비시, 뭐 가와사키 중공업, 그다음에 뭐 스바루, 뭐 자동차도 네. 하면

0: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이제 보잉 사업과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지금 실제 보잉 787 항공기 한 250에서 300석급 타는 비행기 있잖아요.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전체 제작의 3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고 종국에는 이제 그런 완제기 개발까지도 공동 개발 또는 단독 개발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돼서 항공 산업이 좀 더 선진국형 산업으로 가고 또 이게 고용이라 좀 질 좋은 고용이 될 수 네. 있어요. 항공 산업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금융도 뒷받침이 돼줘야 돼. 아까 리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가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적으로 갖춰진 여러 산업들인데 그런 단계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한 단계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독자 개발하기 전에는 국제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수순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0: 네네.
1: 일본은 상당 부분 그 수순의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된 것 같고
0: 맞습니다.
1: 우리도 이제 그 초입에서 이제 슬슬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야 우리나라도 돈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했지만 이제는 돈 많은 기업들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 규모도 꽤 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러면 우리도 이제 M&A라고 하죠.
0: 네네.
1: 아까 말씀 주셨던 브라질 같은 그 항공기 만드는 회사
0: 네네.
1: 이런 회사는 인수 예전에 우리 기업들 중에 하나가 지분 투자도 했다고 제가 들은 걸로 같은데
0: 이게 이제 예전에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
1: 네.
0: 이제 삼성에서
1: 네.
0: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이런 항공 우주 산업에 절 본격적으로 경쟁적으로 뛰어들 게 1990년대 중반 요때쯤이거든요.
1: 네.
0: 그때 이제 삼성에서 뭐 KF-16 한국형 전투기 사업 뭐 요게 촉발돼가지고 이제 많이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제 현대, 대우, 삼성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이 4사까지가 네. 이제 그 정쟁 뛰어들었다가 이제 IMF가 오면서 이제 빅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1: 네.
0: 항공 우주 업계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을 이제 제외한 삼성, 대우, 현대 이 3사가 합쳐가지고 만든 게 지금의 카이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당시 항공기 제작 부분과 엔진 제작 부분이 별도로 있었는데 엔진 제작 부분은 계속 남겨둬서가지고 삼성 테크인이었다가
1: 네.
0: 이제 하나로 인수가 예. 4사가 되면서 지금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죠.
1: 그러면 브라질 그런 회사들을 인수하려는 시도는 국내 기업들은 아직 없습니까?
0: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당시 삼성에서 지금은 이제 그 회사가 없어졌습니다만 그 네덜란드에 이제 포커사라고
1: 예.
0: 우리 국내선 또 운항했던 그런 항공사가 있었는데 포커사를 예. 인수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었는데
1: 예.
0: 최종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시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가
1: 네.
0: 에어버스 프랑스에 이제 에어버스가 있잖아요 유럽에
1: 네.
0: 에어버스가 그 캐나다의 그 밤바디에라는 회사가 있는데
1: 네.
0: 거기는 이제 그런 중형기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한 70석급에서 130석급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1: 예.
0: 이 회사가 이제 130석급 비행기 C시리즈라는 걸 만들었다가 좀 많이 힘에 붙여가지고 그 민항기 제작 부분을 에어버스한테 넘겼어요.
1: 네.
0: 그 대한항공에서 지금 운항하고 있는 그 A220 130석급 항공기가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1: 네.
0: 그래서 미국 보잉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항공기도 우리 좀 필요하지 않느냐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아까 브라질 엠브레어를 인수를 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는데
1: 예.
0: 코로나가 오면서 갑자기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없던 일이 돼버렸고 뭐 그런
1: 예.
0: 적도 있었습니다.
1: 네. 이제 좀 어떤 흐름이었는지 또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요.
0: 예.
1: 요즘 비행기 만들어서 보내좀 주세요라고 부탁하면 통상적인 기간보다 배에 가까울 기간을 더 기다려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0: 네네네.
1: 7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0: 네네.
1: 자 그러면 이 항공 물류뿐만 아니라 항공 여객도 이제 필수 노선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네.
1: 만약에 항공기 제때 못 받으면 그런 노선들이 줄어드는 겁니까?
0: 이제 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뭐 화물 노선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이제 자체 기재를 좀 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업을 또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1: 예.
0: 우리가 또 화물 여기 선박 상선 쪽에는 그런 식으로 선조가 있고 용선하고 하잖아요. 거기도 그런 식의 업태가 있고 여객은 조금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리스사가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리스사가 뭐 어떤 뭐 1위 회사는 한 1,500대도 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운용이 되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신용도에 따라 가지고 또 그 회사의 세이프티 레코드에 따라 가지고도 해가지고 좀 고객을 이제 약간 가려받는 좀 그런
1: 네.
0: 축으로도 지금 현재는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국가 영공은 못 지나가서 우회도 하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어느 항공 여객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가 돼서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맞습니다.
1: 뭐 중국 비행기는 뭐 사실 중국과 친한 나라들은 다 영공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1: 그러면 이런 지정학적인 여러 변화들 속에서 우리나라 여객 산업들은 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더 있을까요?
0: 사실 이제 항공

0: 산업은 이제 그런 뭐 시간적인 측면도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연료 그러니까 그만큼 운항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네트워크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시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당장의 그런 파이낸셜적으로 금융 그 재무적으로는 좀 이제 충격을 줄수 있겠지만
1: 예.
0: 좀긴 호흡을 이 산업 자체 워낙에 좀 다른 산업은 한 5년 뭐 7년 뭐 이렇게 가지만 이 산업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깔고 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거는 효과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만큼 기본적으로 코어 그러니까는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물량을 가지고 이건 제작과 운송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그런 것을 가지고 거점을 얼만큼 잘 가면서도 수익력이 높은 분야를 가져가는지 이런 분야가 좀더 중요한 판단의 여지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그다음에 초고속 철도, 자동차, 뭐 다른 것들 다 잘 만들지만 이제 항공기까지 또 전투기까지 직접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지만 그 걸음으로 성큼성큼 갈 수가 있을까요?
0: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이제 항공 이제 제작 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6,500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1: 네.
0: 이제 여기는 이제 항공기, 이제 군용기, 민항기, 뭐 부품, 엔진, 뭐 MRO 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단 아직은 이제 주로 부품을 납품하는 수준이고 이제 군용기는 네. 자체적으로 이제 전투기까지 KF-21 말씀드렸지만 하는
1: 예.
0: 나라 반열까지 올라갔습니다.
1: 예.
0: 그런데 사실 그 전체 항공산업의 크기로 봤을 때는 민수 부분이 훨씬 커요. 민수가 대략 한 80%에서 85% 군수는 그 뭐 그 이하가 되겠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용기, 전투기급이 이제 생산을 해서 아직 양산에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배치까지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1: 예.
0: 그러면 이제 이 비행기들이 잘 팔려야 되겠죠. 현재
1: 그렇죠.
0: 지금 우리 군 카이가 만들고 있는 이제 그 FA-50, T-50 고등훈련기 경공격기는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폴란드까지 완벽히 다 수출이 끝나고 남게 되면은 국내에서 날아다니는 항공기보다 해외에서 날아다니는 게 더 많이 될 거예요. 한 이제 한 300여 한 20여 대 정도 만들었는데
1: 예.
0: 지금 이제 국내에서 한 절반 정도가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1: 네.
0: 이제 앞으로 수출이 지금 이미 수출도 많이 됐고요.
1: 네.
0: 인도네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많이 수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큼 이제 우리의 그런 항공기들 전투기들 군용기들은 이제 계속 나가야 될 것이 KF-21도 그렇게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 그런데
0: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수 부분이 사실 시장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민항기는 없어요.
1: 네.
0: 물론 이제 민항기가 없다는 게 뭐 사실 없는 나라가 더 많죠. 아까
1: 예.
0: 보잉, 에어버스, 뭐 그다음에 중국 수준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당장에 1차적으로 할 거는 그런 대형 시장에 가는 데 있어가지고
1: 예.
0: 우리가 핵심 모듈 부품을 이제 앞으로 생산하는 국가군으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뭐 티어 그러니까 보잉이라든지 에어버스 엠브레어 같은 회사들한테 이제 주요 부품을 핵심 부품 뭐 날개라든지 동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 기반이 갖춰지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동 개발로 나가고 그다음에 종국에는 이제 민항기도 완제기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항공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질의 일자리 이런 거 만들려면은 그 잘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1: 예.
0: 항공우주공학을 좀 더 많이 전공을 하셔가지고 국가에 이제 그런 기여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노동력 측면에서도 보통 항공기 제작 공장을 뭐 사천 카이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다른 제작 공장보다 되게 쾌적해요. 항공기는 항온 항습이 잘 돼 있는 시설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1: 예.
0: 그 항공기 부품이 늘어나 뭐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겠죠.
0: 공차가 되게 정밀하게
1: 예.
0: 맞아야
1: 예.
0: 되니까. 그래서 근로 여건이 상당히 쾌적한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도 커져야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도 그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많이 커져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가 항공 우주 업계 종사하시는 분이 대략 한 3만 한 3천 명쯤 되시는데 이분들은 10만 명 이상까지 늘어나가지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받으시고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또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보통 소부장 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항공기들이 다 금속재로 만들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는 탄소 복합재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경량의 소재를 하는데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거의 일본의 도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뭐 과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탄소 섬유를 만드는 뭐 HS 효성 같은 회사가 이제 항공기 군용기급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민항기는 못 가고 있는데
1: 네.
0: 이런 회사들도 좀 더 많이 납품을 하고 또 항공기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 또 스크린 이건 우리나라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부장적인 부분들에 대한 육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1: 네.
0: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앞으로 그런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아주 되게 중요한 영역으로 보여지고 또 고학력자를 많이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리스트 단어 말씀하셨는데 이거 금융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선진국 특히 영국

0: 같은 데가 이런 그 선박 리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미국이 이제 선박 아까 그 회사가 미국 아일랜드 회사거든요. 예. 에어캡 1위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제작과 금융 이런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항공 우주 산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항공 산업을 잘 육성하면 우주는 저절로 가는 겁니까?
0: 뭐 그것도 조금은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대기권을 거쳐 가지고 예. 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발사체도 잘 만들어야 되고 싸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뭐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이제 스페이스X 뭐 유명하잖아요. 예. 전 세계 발사량의 거의 뭐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 인류가 쏘아 올린 이제 물체, 그러니까는 뭐 그 위성 무게 단위 되는데 대략 한 2,700톤 정도가 되는데 그중 네. 2,400톤을 스페이스X가 다 분담했어요. 발사량 기준으로는 한 65%. 예. 그러니까 발사 횟수 기준으로. 그런데 예.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예. 위성도 많이 발사하고 또 스타쉽이 지금은 스타쉽 그 스타링크가 한 20톤 정도밖에 못 쏩니다만 스타링크 그 스타쉽을 쏘게 되면 한 번에 100톤 이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대신에 그런 분야 중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위성 발사할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갖추고 우리 누리호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발사를 하고 또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네. 뭐 이노스페이스라든지 페리지 같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나스텔라 이런 회사들이 또 좀 더 많은 영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위성을 만든다든지 그런 생태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 산업이 우주항공 산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내용이 우리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지금까지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11시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청년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1.5%까지 조여둔 가계대출 총량관리 증가율 목표치를 3%로 2배 늘려 잔금 대출 등의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권에선 약 30조 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공급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집중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과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3기 신도시 조기 착공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까지 과거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포함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책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 4사의 타사 제품 판매 제한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와 ACD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1의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자사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제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되는 북한군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의 파병 규모를 현재 1만 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늘리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3개주에 북한 병력을 배치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이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40mm로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4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4: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5: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약 반년 하고도 2개월쯤 전 우리는 2025년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크리스마스에 행복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겠지만 다음 크리스마스를 기약하며 외롭거나 우울한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으셨겠죠. 그 다음 크리스마스로 가는 중간 정거장처럼 한여름에 맞이하는 8월의 크리스마스. 웸의 멤버였던 조지 마이클이 키보드로 이 노래의 첫 부분을 연주하자 마치 음악적인 연금술을 보는 것처럼 경이로웠다고 인터뷰했던 앤드류 리즐리의 말처럼 언제 들어도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어주는 곡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웸의 노래입니다. Last Christmas.

0: 8월 13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오니까 갑자기 겨울이 됐죠?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 OM의 Last Christmas였습니다.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 지난주에 우리가 여름맞이 남량 특집, 공포 특집할 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을 하겠다. 그 다음 주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작년에도 이맘때쯤에 한번 했는데요. 이 8월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음악들을 들으면서 그 겨울에 손발 시려가지고 막 움츠려들던 그 풍경들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 시원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할 거고요. 또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에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시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접속만 하시면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기에서 듣고 싶은 음악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1: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팀앱 대리.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음악은 Christmas is all around 였어요. 영화 Love Actually OST였죠. 빌 나이가 부른 곡이었는데요. 배우의 이름, 이 노래를 부른 배우의 이름은 빌 나이고 그 영화 속 캐릭터 이름은 빌리 맥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 선곡표에는 빌리 맥으로 올라갈지 빌 나이로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노래 이종희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Wet Wet Wet이 불렀던 그 버전 말고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부탁한다고 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원래는 Wet Wet Wet보다 더 이전에 네, 1967년에 The Trox가 Love is All Around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었던 노래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Wet Wet Wet이 불렀던 94년도 버전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거기에 사용이 되면서 그 버전이 유명해졌는데요. 그거를 이제 영화 Love Actually에서 이 배우 빌 나이가 이 Love is All Around를 크리스마스로 바꿔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버전도 진짜 그 2000년대 초반에 Love Actually 한창 사랑받았을 때 그때 그 시즌에 자주 들렸었던 음악이기도 하죠.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저기 저 창밖 너머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을 것 같고 전구 불빛이 반짝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한여름이라는 거. 자, 8월의 크리스마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이효정님이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에 틀어달라고 하시면서 클레이 에이킨 노래만 세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곡을 골랐습니다. 클레이 에이킨, Merry Christmas with Love. 그리고 6505님이 골라주신 The Four Tops 그리고 알사 프랭클린이 피처링한 Christmas Here With You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막 흥얼거릴 수 있을 만한 아주 흔한 그런 크리스마스 음악은 아니지만 이 한여름에

색다르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일 겁니다. 클레이의 킨, Merry Christmas with Love, The Four Tops, featuring Aretha Franklin이에요. Christmas here with you.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시내림의 골든디스크.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혁준님, 혹시 올해도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한다면 루이치 사카모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신청했는데 못 들어서요. 뭐, 투정 부리는 건 아니고요 하셨는데요. 투정 같은데요. 이거 투정 맞죠? 아, 지난 크리스마스, 레스트 크리스마스에 제가 이혁준님의 신청곡을 외면해서 다음 크리스마스를 노리고 계셨군요. 그러다가 이 정거장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 때 혁준님의 신청곡 드디어 전해드렸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였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우리가 오늘 이 곡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 이제 2026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한 4개월 남았나요? 9월, 10월, 11월, 12월. 그때 뭐 4개월 뒤 정도니까 이 음악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가능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선곡하다 보면 흐름상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아, 이건 좀 내년을 기약하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요. 저도 투정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요. 임순영 님이 역시 이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눈 그리고 이렇게 겨울을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씨아의 스노우맨을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곡 골라놨고요. 씨아의 목소리 듣는 김에 좀 발랄하고 기분 좋은 음악들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Santa Tell Me, 그리고 존 레전드, Bring Me Love까지 세 곡 함께 하시죠.

Sia, Snowman, Ariana Grande, Santa Tell Me, 그리고 존 레전드, Bring Me Love였습니다. 자, 8월에 듣는 크리스마스 음악들 조금 여러분들의 체온을 떨어뜨려주고 있나요? 몇 년 전부터 이 노래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다시 막 역주행을 하면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수많은 크리스마스 음악이 있지만 요즘 MZ들이 다시 발견한 이 노래 브렌다 리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 그리고 이 한여름에 눈이 오는 상상 한번 해보시죠. 마이클 부블레의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이어가겠습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특집인데 아무리 뻔해도 이 음악이 빠지면 좀 아쉽죠. Mariah Care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8월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 8월 한가운데에 이 노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겨울 음악들 실컷 들었는데요. 그래도 못 들은 음악이 있죠. 하지만 네,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요. 곧 12월도 다가올 거예요. 오늘 미처 듣지 못한 음악들 진짜 12월이 오면 그때 또 골든디스크에서 듣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여름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겠죠. 꿈속에 그려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BTS V가 같이 부른 듀엣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0: FM 89.1 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0: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SFM 목포문화방송 제1FM입니다.

초단파 89.1MHz, 출력 2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여기는 가요 나인티나인티나.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여기는 가요 1999.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드레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는 모음 어이인데요. 어린 사람이 퍽 드레가 있어 보인다. 또는 아무리 드레 없는 사람이라도 그건 너무했다처럼 쓸 수 있는데요. 인격적으로 점잖은 무게를 뜻하는 토박이 말 드레입니다. 형용사 드레지다는 사람의 됨됨이가 가볍지 않고 점잖아서 무게가 있다. 동사로 드레질한다는 건 사람의 됨됨이를 떠본다는 뜻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0: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수도권에 주택 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고 7만 3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도 올해 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 경남 지역의 가뭄이 길어지면서 국가소방 동원령이 연장되고 군 급수차까지 투입됐습니다. 광복절 연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예보돼 가뭄 해갈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0: 일본 도쿄 인근 치바현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숨지고 주택과 섬정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미국이 지난 1월 중동에 배치한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해에선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8월 1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0: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0만 개를 추가로 짓겠다는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그중 경기 남양주와 서울 염창, 경기 광주 장지동 일대 2만 7천 가구 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2: 정부가 올해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해 총 10만 가구 공급에 나섭니다. 이 중 2만 7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 세 곳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3: 이재명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연결을 해서 일단 준비했다.
2: 경기도 남양주 도심지구,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급인 2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만 1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남양주 그린벨트 부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지 69만 평을 활용해 2030년까지 아파트 착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한강변인데도 20년간 방치됐던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에도 1,000 가구가 들어섭니다.
4: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곳이거든요. 증미 역세권이라 보니까 무주택자더라든가 청년들, 특히 직주근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희소.
2: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대에도 4,500 가구가 공급됩니다. 전철역이 가까워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정부는 착공까지 시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구 지정과 보상, 이주 등의 단계에서 최대한 서둘러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29 대책 때 나온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도 당초보다 1년 앞당긴 2029년까지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나올 10만 가구와 기존 대책 13만 가구를 합쳐 모두 23만 가구를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0: 관심을 모았던 용산 어린이 정원과 강남 그린벨트 지역은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신규 택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5: 최대 7천 가구 공급이 가능할 걸로 전망됐던 서울 용산구 어린이 정원. 하지만 막상 발표된 신규 택지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까지 7만 3천 가구가 들어설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과 강남의 그린벨트 등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장 말씀에 동의합니다.

0: 그림에도 잘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1: 정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별개로 민간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합니다. 빠르게 착공하는 사업장에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권이 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이주비와 중도금 등 주택 공급 관련 대출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잔금 지급을 못해 입주를 못하거나 이주비가 없어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연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선 용적률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서울은 가용 택지가 제한된 만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공급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입니다.
1: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 공급 물량 23만 4천 호가 착공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도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4: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 참모진 회의를 연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5: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4: 부동산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현상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공급이 문제라며 거듭 공급 총력전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지시했습니다.
5: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4: 부동산 공급이 부족해진 데엔 전임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진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대폭 줄어 공급 절벽이 발생했고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5: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입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한편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청와대는 특히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은 걸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들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는지가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6: 경남 지역의 가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국 소방뿐 아니라 군부대까지 투입돼 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7: 육군이 화생방 작전에 사용하는 은색 급수 차량이 하천에서 물을 퍼올립니다. 그리고 인근 논으로 달려가 물줄기를 퍼붓자 물이 도랑을 지나 메마른 논으로 콸콸 쏟아집니다.
8: 속이 뻥 때리는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엄청 많이 됩니다. 요거에도 불과 몇 마디에 못 되지만은.
7: 경남 지역의 급수를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 이틀째. 소방에 이어 육군까지 15대의 차량을 투입해 급수 지원에 나선 겁니다.
9: 저희 전시의 군사작전을 위해서 화생방 지원을 위해서 쓰는 차량입니다.
7: 돼지 2만 마리를 키우는 인근 축산농가엔 소방 차량이 출동했습니다. 돼지들이 당장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게 돈사의 물탱크에 물을 채웁니다.
10: 내가 이 온 지가 17년인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밤만큼도 낫지.
7: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가 발령된 함안군의 운곡 저수지는 아예 바닥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수문 바닥까지 수위가 낮아져 수문을 완전히 열어도 흘려보낼 물이 없을 정도입니다.
11: 저 물은 수문 열어가고는 못 나가는 물입니다. 저거는 숙이면 우리 촌에서 하는 말로 저건 죽은 물이라 합니다.
7: 물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저수지 바닥까지 쩍쩍 갈라졌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전체는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섰고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지역은 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동원령은 물탱크차 규모를 기존 200대에서 100대로 줄여 가뭄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0: 확정될 때까지 연장됐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1: 연휴 기간 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 돌핀이 접근하면서 전국에 반가운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다만 비가 집중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어 극심한 가뭄이 해갈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2: 한반도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회전하는 저기압의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과 15호 차놈이 세력을 잃고 저기압으로 약화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의 수증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쪽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이번 연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는 16일 새벽 서쪽에서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남쪽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도 이번 비의 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주변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저기압이 한반도로 다가오면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하게 밀려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습한 남풍이 산지와 부딪히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선 오는 주말 사이 전라권과 대구, 경북, 제주에 최대 80mm, 부산, 울산, 경남 최대 100mm,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한 달 남부지방에 내린 비는 58.5mm, 평년의 4분의 1 수준. 부산, 울산, 경남은 평년의 6%, 제주는 3%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가뭄 해갈에 도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 등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산사태 피해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3: 다만 이번에 형성되는 하층재투의 강수,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에.
2: 다만 주변 기압계가 복잡해 저기압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강수 집중 지역이 변할 수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4: 지난달 미국 도매 물가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보합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는 상품 가격이 0.7%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완만한 둔화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40여 개국을 거쳐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최대 3,030억 달러, 우리 돈 43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미국 백악관이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은 현지 시간 13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관세 손실이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환적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예멘의 친이란반군 후티가 홍해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후티 측 매체인 사바통신이 현지 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후티 측 소식통은 드론 두 대를 이용해 지잔 지역의 아람코 정유시설을 정밀 타격했으며 이번 공격은 사우디가 사다와 하자주에서 예멘 영공과 주권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광주 전남 내륙, 전북, 경상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에서 최대 4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25도입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0: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0: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경남 지역에 가뭄이 더 심해지면서 경남의 모든 시군이 농업용수 가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가뭄 경계 단계였던 의령과 창녕도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서 심각 지역은 다섯 곳으로 늘었네요. 소방에 이어서 육군까지 차량을 투입해서 급수 지원에 나서고 있고요. 해군과 공군, 산림청도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생활용수도 다 말라버려서 먹고 씻을 물조차 부족한 지역이 있는데요. 많이들 불편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광복절 연휴에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경남 지역에도 시원한 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5도, 대구 24도고요. 대전 23도, 광주 25도, 강릉 23도, 제주 2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낮에 경기와 충남, 남부 곳곳에서 체감 33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처럼 덥겠고요.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오후에는 남부에도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 전해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소개된 분께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3: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되자 범행이 쓰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5월 A경감은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담임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부숴버렸습니다. 수사 결과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는 인정됐으나 현행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직계혈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A경감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지만 전북경찰청은 A경감에게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수건과 비누를 여성 고객에게만 유료로 제공한 목욕탕 운영 방식이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여성 고객에게만 이용료를 별도로 받은 목욕탕 사장에게 시정 조치를,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해당 목욕탕은 여탕에서만 수건 분실이 빈번하다는 이유로 여성 고객에게만 별도의 요금을 받고 있었고, 이에 지난해 9월 한 이용객이

0: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여탕의 수건 비누 회수율이 낮은 것은 일부 이용객에 인한 문제라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에도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료를 부과한 목욕탕에 대해 차별 행위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일본에서 환수돼 116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제 덕수궁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인 만국공법 불여대포를 공개했는데요. 이는 안 의사가 1910년 3월 중국 류순 감옥에서 쓴 것으로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국제관계 현실을 나타낸 겁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는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만국공법, 국제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자국법을 적용해 살인죄로 사형을 내렸죠. 이 유목은 안 의사를 존경했던 류순 감옥의 형무소장 구시하라 다카키츠가 소장하다가 다른 이에게 넘겨졌고 그동안 일본에서 보관되어 왔습니다. 용인의 한 빌라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사촌지간의 남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촌지간인 이들은 용인시 처인구에 빌라 두 곳을 빌려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와 대마 젤리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를 구했고 대마초와 대마 젤리, 액상 대마로 만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대마 35주와 대마초 2.3kg, 그리고 현금 215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압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에는 궁금한 스포츠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야구도 폭염 방학이 있었어요. 네. 너무 더워서 이 폭염 방학을 마치고 재개가 됐는데 그 사이 무더위도 좀 한풀 꺾여서 다행스럽네요.
1: 네,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뭐 계속되고 있지만 극한 폭염은 한풀 꺾인 상황이고 경기도 저녁 7시에 야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선수나 관중 모두 한결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온열 질환 때문에 문제가 있을까 봐 구단마다 더위에 대비한 여러 대책들을 준비하고 재개를 했거든요. 네. 냉방 버스도 등장을 했고요. 경기마다 쿨링 존을 설치해서 무더위 속에서 야구장을 찾은 관중들을 더위로부터 좀 보호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회와 7회에는 쿨링 브레이크를 새로 도입하기도 했고.
0: 근데 저 잠깐 궁금해서 네. 냉방 버스라고 하면 그냥 에어컨 버스는 아닐 것 같고 네. 뭔가 냉장고 같이
1: 좀 더 시원한 버스를 이제 마련을 해서 네. 이제 관중들이 좀 너무 더울 때는 거기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에어컨이 센 버스군요.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음수시설과 그늘막 등 관람객 안전대책에 좀 만전을 기하는 모습인데 네. 폭염 방학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아쉬웠던 팬들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재개 첫날부터 야구장을 정말 많이 찾으면서 이날 프로야구 900만 관중을 돌파했는데요. 네. 505경기 만에 900만 관중 돌파였고요. 지난해보다 23경기가 빠른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폭염 브레이크가 그러면 어떤 팀한테 좀 득이 됐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주중 3연전 어땠습니까?
1: 휴식 기전에는 연승을 날리던 KT도 있었고 후반기에 좀 부진한 LG가 있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열흘 이상 또 쉬게 된 기아와 NC가 과연 경기 감각을 얼마나 되찾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했는데 네. 어제 경기 결과들을 보면 삼성이 9-8로 기아를 이겼고요. 예. 한화의 두산의 경기는 두산이 9-6으로 승리를 했는데 유현진 선수가 선 선발 등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전반기에 유현진 선수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이 독이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어제 3과 3분의 1이닝 8실점을 했습니다. 네. 시즌 최악투를 펼쳤고요. 네. 롯데는 11-0으로 SSG를 이겼는데 홈런이 5개가 나왔거든요. 희박하지만 가을 야구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NC가 6-5로 KT를 이겼는데 KT가

0: 7연승을 하다가 NC에게 지금 2연패를 당한 상황이 됐고 네. NC는 위닝 시리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LG가 키움을 13-6으로 이기면서 KT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예. 2위는 삼성인데 1.5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네. LG가 조금 분발을 해서 삼성과 4경기 차로 좁힌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예. 4위가 두산이고 5위가 기아인데 이 두 팀은 지금 반경기 차라서 하루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막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6위는 한화고요. 기아의 5경기 차입니다. 그리고 7위 NC, 8위 롯데, 9위 SSG, 10위는 키움입니다.
1: 네. 그 LG는 새 외국인 투수인 카라스코 활약에서 반전의 희망을 좀 보고 있는데 아시아 쿼터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KBO의 실수로 무산이 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0: 일단 이제 카라스코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네.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메이저리그 다승왕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다만 나이가 많은 게 좀 걸린다 이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딱 열고보니까 걱정과 기대가 비슷했습니다. 일단 지난 1일 데뷔전에선 두산전이었는데 7이닝 무실점. 11일 키움전은 6이닝 2실점. 잘 던졌죠? 네. 그리고 두산 7이닝, 키움 3이닝. 두 경기 모두 10이닝 연속 출루를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투구수가 문제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85구를 던졌는데 네. 올해 카라스코가 한 경기에서 이 85개 이상 던진 게 두 번째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카라스코의 이닝 소화 능력 아무래도 이게 나이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50구 이상 던졌을 때 구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고 네. 어쨌든 LG는 이참에 아시아 쿼터까지 바꾸려고 했는데 네. 발표를 코앞에 두고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KBO의 행정착오가 문제가 되면서 무산이 됐고 그러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KBO의 규정 검토가 좀 미흡한 거였다면서요.
0: 이게 이제 LG가 그 퓨처스리그 울산의 오카다라는 일본인 투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KBO가 올 시즌을 앞두고 울산이 창단을 하니까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 뭐냐면 퓨처스리그 그러니까 2군 리그의 참가 선수는 KBO 회원 구단 의로의 이적 그러니까 뭐 네. 일부 리그로 이적을 하든 그렇게 이적을 할 때는 포스트 시즌 종료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LG로 이적하려던 울산의 오카다 선수의 이적은 이 포스트 시즌 종료 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KBO는 이 오카다의 이적을 그냥 단순한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 쿼터 선수 교체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8월 15일까지만 등록을 하면 포스트 시즌을 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울산 오카다 선수는 울산 소속이니까 네네. 규정에 위반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몰랐던 거네요.
0: 네,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KBO가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네. 아 잘못됐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KBO가 이제 두 구단에게 좀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예. LG 입장에서 보면
1: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0: 네, 어깨 부상으로 4주간 이탈하는 웰스와 동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오카다 선수 같은 경우는 울산 선수들과 작별 인사까지 다 하고 아하, 서울에 와서 이제 계약만 남겨놓 거의 네. 오피셜만 남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입장이 되면서 좀 큰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이 됐습니다.
1: 참 민망하게 짝이 없네요.
0: 맞습니다.
1: 일을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0: 프로 구단을 관할하는 단체잖아요. 네. 너무 프로답지 않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아시안 게임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진천 선수촌 소식 궁금한데 이번 주에도 다녀오셨죠?
0: 네. 어제 다녀왔고요. 일단 야구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으니까 야구 대표팀 일정을 좀 살피면 9월 13일까지 경기를 하고 네. 14일 소집이 돼서 이틀 훈련하고 일본으로 출국하는 일정이 공개가 됐고요. 어제 이제 저는 진천 선수촌에서 근대오종 대표팀 네, 훈련 새벽 훈련부터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네.
1: 근대오종 모단 펜타슬런이죠. 제가 네. 진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에요.
0: 맞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걸 보면 와 정말 네. 이 훈련들 다 소화하는 선수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이제 6시부터 새벽 훈련부터 했기 때문에 저도 한 새벽 한 3시부터 출발을 해서
1: 아 고생하셨네요. 네,
0: 5시 반 정도 도착해서 같이 훈련을 동행하면서 봤거든요. 네. 트랙을 달리다가 멈춰서 레이저건을 쏘는 레이저 런이라고 하죠.
1: 네.
0: 뭐 이거부터 수영까지 오전 내내 이어지는 훈련 그리고 인터뷰까지 함께 했는데
1: 네.
0: 근대우종이 좀 크고 작은 변화 속에 아시안게임을 맞이를 합니다.
1: 예.
0: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승마 대신 장애물 종목이 들어가

0: 나가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승마가 없어졌어요?
0: 없어집니다. 파리올림픽까지였고요. 승마가 없어지고 대신에 장애물 종목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건데.
1: 큰 변화네요. 사실 승마가 좀 얘기가 많았던 게
0: 동물학 때도 있었고 예. 말을 무작위로
1: 네, 랜덤으로,
0: 예, 랜덤으로 선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과의 호흡이 너무 중요했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물 종목으로 전환을 한 건데
1: 됐군요.
0: 예, 저는 이제 이걸 실제로 처음 봤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진촌 선수촌 한 켠에 설치가 돼 있어서 선수들이 예.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정말 근력과 탄력으로 통과를 하는 종목이에요.
1: 네.
0: 언뜻 생각하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네. 그 출발 드림팀 그런 형태의 구조물들이 네, 설치가 네, 돼 있습니다. 8개 인공 장애물이 설치가 돼 있고 예.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상체 근육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쓰면서 네. 부상도 좀 많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1: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중에 달려 있는 뭐 구름 사다리라든지
0: 네,
1: 뭐 사다리처럼 생긴 것들을 봉을
0: 팔로.
1: 잡고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이죠.
0: 그런 종목이고요.
1: 예.
0: 우리 선수들이 이게 좀 본격적으로 훈련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 네.
0: 이 부분이 이번 아시안 게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건데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잘 몰라서 영상을 보면서 본인들끼리 상의를 하면서 했는데
1: 네.
0: 이게 속도가 줄지를 않으니까
1: 네.
0: 필리핀의 전문 그 레슨 코치를 초빙을 해서
1: 네.
0: 제가 갔을 때도 실제로 필리핀의 코치가 와서 레슨을 하고 있었어요.
1: 그것도 뭔가 요령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1: 네.
0: 뭐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1: 아.
0: 그런 부분 때문에 실력이 좀 늘고 있다라고 했고요.
1: 아, 수고가 많네요. 정말.
0: 네. 8개 장애물을 통과하는데 이제 규정이 65초에 완주라면 250점을 줍니다.
1: 예.
0: 근데 빠르거나 늦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0.33초당 1점씩 가감을 하는 형태인데 남자 선수의 경우 한 장애물을 3초 정도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8개니까
1: 네.
0: 한 24초 정도면 통과를 하는데
1: 빠르네요.
0: 네, 근데 이게 아크로바틱이나 이런 걸 중국인들이 잘하잖아요.
1: 네, 맞아요.
0: 중국 선수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1: 그렇군요.
0: 얼마나 차이가 날지 또 홈팀 일본 팀도 이런 부분에서 능하기 때문에
1: 네.
0: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1: 우리 선수들도 근대우종 잘하는데 남녀 다.
0: 그리고 전웅태 선수 같은 경우가
1: 네.
0: 사실은 지난해 부상 때문에 좀 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을 했던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 철심을 빼는 과정이 있었어요. 장애물 종목을 하다 보니까 좀 통증을 느껴서 뺐는데
1: 네.
0: 이제 막 그 장애물 종목에 좀 익숙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1: 예.
0: 다음 주에 있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좀 성과를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사격 미디어데이에서는 48세의 첫 태극마크를 달 소승섭
1: 네.
0: 선수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 대단한 분입니다.
0: 다음 주 이제 D-30일 미디어데이가 열리거든요.
1: 네.
0: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종목 선수들 만나보고 와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에 국내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데뷔전을 치렀는데 스페인
0: 네.
1: 리그가 이번 주말에 개막합니다.
0: 16일에 공식적으로 개막을 하고 이강인 선수는 15일에 프리시즌 경기 한 번 더 뛰고 20일에 공식 개막전 말라가와의 첫 대결이 있거든요.
1: 네.
0: 이강인 선수가 사실 PSG에서 좀 로테이션 자원이었기 때문에 출전기를 더 얻으려고 이적한 것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본인의 어떤 달라진 입지 그리고 포지션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요. 현지에서는 개막전 투톱 선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금요일엔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0: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물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3: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4: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어제 정부가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발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여럿 던졌습니다.
5: 네, 어제 청와대에서 이 수보회의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4: 네.
5: 특히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 진단을 하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택지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도 얽매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인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4: 네.
5: 특히나 이 부동산 가격 거품을 계속 방치할 경우 다른 나라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런 장기 침체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 경고를 했는데요. 공급뿐만 아니라 세제와 금융정책도 함께 손질해야 된다 강조했는데
4: 네.
5: 그 예시로 뭘 했느냐
4: 네.
5: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결혼을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이나 청약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라고 주문을 했고요.
4: 네.
5: 실제로 이번 대책에 관련한 금융제도 개편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4: 네, 어제 내놓은 공급 방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서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을 하고요. 공급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5: 네. 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앞에 내놓은 숫자가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4: 네. 네,
5: 이 중에 신규 공공주택 지구는 얼마 정도냐. 이거는 10만 플러스 알파였는데요.
4: 네.
5: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1천 가구. 또 경기 남양시에 남양주시에 2만 1,700 가구, 경기 광주 역세권 이지구에 4,500 가구 같은 2만 7천 가구 수도권은 먼저 입지를 공개했고요.
4: 네.
5: 나머지 한 7만 3천 가구 정도의 후보지도 올해 안에 추가 발표할 거라고 했고요. 특히나 일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도 포함이 됐습니다.
4: 네.
5: 또 이제 중요했던 게 속도에 대한 문제였는데 택지 발표 뒤에 실제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4: 네.
5: 이걸 절차를 간소화를 해서 37개월로 2년 7개월가량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4: 네.
5: 관계기관 협의, 또 환경영향평가, 보상 등을 병렬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나 끝나고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4: 네.
5: 공시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단축해보겠다라는 구상입니다.
4: 네.
5: 또 여기에 지난 1월 발표했던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옛 방첩사 부지 등 6만 가구 이상의 도심 공급 물량도 2030년까지 착공에 들어가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4: 예. 그리고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서 정비 사업 그리고 비아파트 사업 빌라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도 할 거라고 했는데요.
5: 네. 그러니까 공공만이 아니라 민간도 좀 신경 쓰는 게 이번 발표의 특징이었는데요.
4: 네.
5: 안 그래도 수도권 주택 공급의 민간 비중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과 비아파트 시장에도 좀 돈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로 돼 있는데 이거를 5% 낮춰서 70%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또 2주비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할 때도 신축 주택의 미래 가치인 종후 자산평가액을 반영을 해서 대출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4: 네.
5: 또 비아파트 매입 임대 사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0: 감면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를 하고 네. 정상적인 주택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도 47조 8천억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키우겠다라고 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청년을 위한 별도 대출 상품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4억 원 이하의 빌라나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처음 사는 청년에게는
1: 네.
0: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기로 했고 또 더 큰 주택으로 나중에 이동을 할 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또 수도권 규제 지역 70%와 그 외 지역 80%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즉, 두 번째 주택이지만
1: 네.
0: 여기에 조금 더 적용이 넓히겠다는 거고요.
1: 네.
0: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결혼 페널티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이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1: 네.
0: 앞으로는 둘 중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네.
0: 대신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아까 그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다는 거는 이제 70%만 동의를 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죠?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 설립할 때 동의율을 채우는 게 항상 좀 문제였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일부 좀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또 논란이 나중에 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1: 네.
0: 아예 비율을 조금 낮춰주기로 한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어요.
0: 네, 그러니까 뭐 A부터 Z까지 다 안 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요구해왔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개선책 일부가 포함된 거는 다행이라고 했지만
1: 네.
0: 기본적으로 이 주택 공급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1: 네.
0: 특히 그린벨트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0: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창릉 신도시 현장으로 간 거죠.
1: 네. 장동혁 대표와 또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가 어제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의 S4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뉴홈 사전청약 담청자들과 간담회를 연 건데요.
0: 네.
1: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당시에 모집을 한 이제 공공분양 주택인데
0: 네.
1: 사전청약자들에게 안내했던 정책 모기지 대출 관련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0: 네.
1: 사전청약 안내 당시에는 연 1.9에서 3% 금리와 장기 대출 조건이 제시가 됐었는데 막상 본 청약을 앞두고 나서는 실제 적용될 조건이 더 빡빡하게 될 거다라고 때문에 좀 반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조건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출 규제나 이런 거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총알이 완전히 바뀌는 건데
0: 네.
1: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반발들이 있는 건데요.
0: 네.
1: 장동혁 대표도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0: 그럼 정부 여당 쪽 입장은 어떤 건가요?
1: 네, 일단 좀 오해가 있다라는 건데요.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 어제 이제 LTV나 DSLR 대출액과 만기 같은 기본적인 규제 관련 이 기준들은 애초에 안내된 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정 금리를 약속한 게 아니라 당시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추가 인하율을 적용한 예시였다라는 겁니다.
0: 네.
1: 실제 대출 시점에 디딤돌 금리에서 0.25%포인트를 우대하겠다는 방침 자체는 유지가 된 건데
0: 예.
1: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인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거다.
0: 네.
1: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민주당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에 30% 반영이 되는 국민 여론 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1: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당대표 선거에 30% 반영되는 국민 여조가 시작이 됩니다.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 지지층은 빠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나머지 70%는 권리 당원과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누계는 김민석 후보가 46.01, 정청래 후보가 44.53으로 불과 1.48%포인트, 3,086표 차이밖에 나지 않고요.
0: 상당히 붙어있네요.
1: 네, 또 내일 호남, 모레 서울 경기 경선이 남아있는 데다가
0: 네.
1: 국민여조 30%가 제일 마지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 국민여조가 오히려 캐스팅보트가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0: 네네.
1: 분석도 일분 상황인데요.
0: 예.
1: 더구나 최근 공개된 여러 조사들도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0: 네.
1: 어떤 건 김민석 후보가 이기고 또 어떤 건 정청래 후보가 이기는 상황인데요. 조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0: 그러네요. 그런데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이 당대표 후보들이 아주 잠시나마 칭찬합시다 시간도 갖고 좀 훈훈한 광경이 연출이 됐었는데 어제 다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1: 네, 가장 거칠었던 건 송영길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의 충돌이었는데요.
0: 네.
1: 송 후보가 어제 CBS 라디오에서 정청래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승리로 평가한 게 처음에 당정청 조율 결과였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토론에서 당청 조율로 표현을 바꿨다. 결국 정부가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건데
0: 네.
1: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0: 예.
1: 붕어 IQ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느냐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0: 붕어가 나왔네요.
1: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

0: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김인석 후보가 또 출마 당시에는 단일화를 위해 몸을 던졌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과거 정몽준 캠프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사과를 했고 그 외에도 뭐 신천지라든가 과거 여러 쟁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1: 네.
0: 그러자 또 친명계인 조계원 의원은 정책과 비전 없이 네거티브와 남탓만 하고 있다라고 맞불을 놓았는데요. 결국 개파전 양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네. 대리전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여권 나중에 이거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이 분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0: 네. 누가 당대표가 되든 이 지지층 사이의 감정 싸움들 어떻게 해소할지 이게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재평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초청 단체와 참석자 이력이 좀 논란이 됐어요.
0: 네, 일단 이 포럼의 제목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었습니다.
1: 네.
0: 뭘 재조명하냐라고 했는데 이진숙 의원은
1: 네.
0: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가라고 물었고 5.18 유공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공동주최 단체자와 발제자들의 이것도 문제였는데 새역사 국민운동의 공동대표가 뉴라이트 계열로 항상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1: 네.
0: 이 전 교수는 이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이 광주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패망으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의 소굴이다 이런 표현을 쓴 이력이 다시 점화가 된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아까 유공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명단이 아니고 그 내용을 국민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0: 그러니까 명단도 공개해야 되고 그 실제로 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가 된 거냐 그것도 공개해야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1: 네. 근데 이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토론회를 막아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0: 네. 조성식 국회의장도 이 토론회 내용을 보고를 받고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국회가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1: 네.
0: 국회의 도서관 측에서는 정상적인 대관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규정상 행사를 취소하기 어렵다라면서 결국 행사는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요.
1: 네.
0: 실제로 어제 토론회에서 이영훈 대표는 네. 이 80년 5월 광주를 소요 사태로 부르는가 하면
1: 네.
0: 한국에서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좌파 정치 세력이 5.18 문화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광주 사태라고 그랬는데 뭐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0: 기능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사이언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4: 기상청 연결하겠습니다. 곽지원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5: 네, 이번 연휴에 여행 가신다면 많은 비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전국 대부분 5에서 40mm 정도 소나기 지나겠고요. 내일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가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 일요일 새벽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돼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로 남부, 제주도 중심으로는 30에서 80, 영남지방은 최대 100,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산지로는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말복인 오늘 서울은 33도, 대구, 광주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5628님이요. 남양주 평내동에 사는 애청자시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동해 목포로 휴가 가신다네요. 하평 해변에 갈 예정인데 다른 지역이 가뭄이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휴가지만 비가 흠뻑 와서 가뭄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하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비 소식이 주말에 있긴 한데 특히 경남 쪽에 좀 단비가 많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서영은의 꿈을 꾼다 청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세차용품 보내드릴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고깃집에 가면 드럼통처럼 생긴 의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방석 부분이 뚜껑처럼 분리돼서 통 안에 겉옷이나 가방을 넣어둘 수 있죠.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이 의자.

0: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기 사고에는 크게 합선, 누전, 스파크, 과부하, 과열 등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 5년간 전기 사고로 인한 감전 사고는 총 2,509건에 달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 멀티탭 등의 전선이 벗겨지거나 끊어진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체해야 하고요.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은 지양해야 합니다. 플러그를 뽑을 땐 반드시 플러그 헤드를 잡고 올바르게 뽑아야 하고요.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자제품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전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포 MBC의 전기 안전 캠페인은 송하 전업사와 함께합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미국 도매 물가가 전달인 6월과 비교해 보합세를 보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7월 생산자 물가는 상품 가격이 0.7% 하락한 반면 서비스 가격은 0.2% 상승했습니다. 하루 전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완만한 둔화에 이어 생산자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에 배치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리엄 링컨함을 조지 워싱턴함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항한 뒤 지난 1월 중동에 배치된 링컨함과 탑재된 항공기들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해상 봉쇄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조지 워싱턴함은 최근 몇 주간 태평양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주엔 유도미사일 구축함들과 함께 말라카 해협을 통과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극심한 폭염이 이어진 영국의 다섯 번째 폭염이 닥친 가운데 런던 서부 리치먼드 큐가든의 낮 최고 기온이 38.1도까지 올랐다고 BBC 방송이 영국 기상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추후 변압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미국 한반도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전은 현지 시간 13일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현안 분석글에서 김정은이 통념을 벗어난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한다면 이라는 전제로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0: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광주 전남 내륙 전북, 대구 경북 최대 40mm, 부산 울산 경남 최대 2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와 광주 34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의 감독 조종래입니다.

0: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어제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했는데요. 2부에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3부에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만나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 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요리파파님. 부산에 휴가 왔는데 택시 라디오에서 시선 집중이 나오네요. 제 오디오가 겹쳐서 유튜브 방송을 급히 껐습니다.
4: 어이구, 기사님 고맙습니다.
5: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알렉산드리아 선님, 와, 아주 오랜만에 라이브로 김종배님과 더마카의 JB타임즈를 들을 수 있네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라고 오랜만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4: 행복하세요. 네.

0: 행복하세요 뭐예요?
1: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다고 하셨으니까.
0: 아 그렇구나. 네. 아니 평소 제 입이라면 오늘 좋은 일 있으면 다 제 덕입니다 이러실 것 같은데 너무 또 부드럽게 행복하세요라고 하셔가지고.
1: 도대체.
0: 네. 아 이런 거는 제이비가 잘할 것 같아요. 신토박님이 질문인데요. 제이비 말복이 언제예요? 지나갔나요?
1: 그런 게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0: 오늘이요.
1: 오늘인 거예요?
0: 아, 제이비 알 줄 알았는데.
1: 네.
0: 오늘입니다.
1: 이제 말복 지나면 더위 끝납니다.
0: 네. 하지만 어제 일기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 연휴에 비가 온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폭염이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거는 날씨니까 인격 모독이 아니니까 이 단어 한 번만 쓸게요.
0: 아, 뭐요?
1: 그건 그냥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냥.
0: 네. 네, 마지막 발악. 너무 세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 발악이. 올여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1: 네.
0: 네, 그러면 이 기대를 하면서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월 4일에 계엄령 해제 의결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눈으로 어림해 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150명을 넘어서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표결을 늦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 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국회의장이었죠. 우원식 의원이 이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 0시 42분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 정족소가 됐다고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경위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주진우 의원이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비상계엄 해제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표결 시간을 당초 오전 1시 30분에서 오전 1시로 일방적으로 앞당기지 않았느냐라고 재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가세를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이쯤 되면 망상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은 분단위로 기록돼 있으니까 기록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당시 상황을 뒤집어 말하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기록은 조금 전에 우원식 전 의장이 설명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 당시에 사실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이 아 의장님 빨리 투표합시다 라고 막 소리도 질렀지만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 하나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 기초로 시간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다 알려졌잖아요.
1: 그때 아니 그 중계도 다 됐어요.
0: 그러니까요.
1: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 팩트체크 길게 할 거 없고요.
0: 네, 짚을 점은요?
1: 자, 도대체 주진우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저는 오히려 궁금한데요.
0: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니, 굳이 왜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얻는 생산적 결과가 뭔데요? 이게 궁금한데 계엄 해제 의결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차원이었다고 혹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0: 네.
1: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진우 의원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부역자가 됩니다.
0: 아, 표결을 참여했으니까?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물음표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를 막으려고 우원식 의장이 저렇게 했다고 혹시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럼 이거는 주진우의 말을 그대로 빌려오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주진우 의원은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정황하고 국민의힘 의원 표결 참여를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추측은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다. 이 말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는 겁니까?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럼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아무리 봐도. 고집 그만 피워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네, 미스트님은 혹시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걸까요?
1: 그거 뭔 아무리 그래도 거기다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이분은. 네.
0: 아무튼 나라사랑님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기본적인 팩트체크하고 발언해야 하지.

0: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 당연히 보내주셨고요. 제발 잠 좀 자자님은 맞지도 않는 주장으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 임재필님은 주진우 의원은 그때 개헌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했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아까 전해드렸지만 개헌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1: 자, 의도 얘기했으니까 또 한 사람의 의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 이번엔 누군가요?
1: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어제 전해드린 대로 국회 도서관에서 5.18 관련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진숙 의원이 여기서

0: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5.18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 네, 취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둘러대는 변명, 주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 왜 그럴까요?
1: 2024년 7월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이진숙 후보자 간의 문답 한번 들어보시죠.
3: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의합니까?
0: 동의합니다.
1: 동의한대잖아요.
2: 그러네요.
1: 동의했잖아요. 그런데 5.18 정신을 보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헌법 전문 수록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럼 이거는 2년 전에 자신이 했던 이야기의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 포럼을 열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화장실에서 자기 얼굴 좀 다시 한번 살펴라.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무튼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어제 제가 이 소식 미리 전해드리면서 2019년에 공청회 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징계받았다는 사실 전해드렸습니다.
2: 네.
1: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건데요.

0: 건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정말 징계할까? 이것부터 살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아 그게 또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군요. 엉겅키님은 다들 왜 이러세요? 더위 드셨나요? 라는 질문 던져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틀 전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국민의힘의 정의용 사무총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최소 범위에서 경찰에 협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최소 범위라고 하는 게 5개의 아이디를 추출하고 그 아이디로 작성된 글을 보는 것을 오케이 했다 이 뜻인 것 같습니다.
1: 수사가 미치는 영향 어떨까요?
0: 한동훈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당이 더 할 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죠? 이미 당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더 할 거 없습니다. 다만 복당 요구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명분은 확보할 수 있겠죠. 만약에 수사 결과가 한동훈 의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근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어제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그렇다 치고 저는 또 삐딱선 정신과 그래서 다른 것에 한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의도입니다. 의도 제3탄이 되겠는데
1: 네.
0: 공교롭게도 어제 전해드렸던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복당 운동권 비판 기자회견. 그게 언제 열렸습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틀 전에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이.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얼핏 웬 뜬금포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날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뉴스를 어제 접하고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게 압수수색 개시 시점과 개시 시점이 언젠가를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선후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궁금증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혹시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이른바 복당 운동권에 대한 비판 기자회견을 서버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연 거라고 한다면 분석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압수수색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가 2차로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누군가가 알려줬다면 그 당내 인사는 왜 안철수 의원에게 그걸 알려줬을까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자마자 조광원 최고위원 등이 거기에 적극 찬성한다라고는 입장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건 또 별개의 움직임인지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려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건데 다만 여기서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정을 하려면 뭐가 확인돼야 되는 겁니까? 선후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됐다. 근데 만약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후 관계가 있다면 그 의도가 참으로 투명해진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김동호 님이 매일 들어도 JB의 삐딱선은 최고네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라고 올려 주셨는데 갑자기 진짜 그 선후 관계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0: 보통 압수수색은 보통 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는.
1: 궁금하네요. 네. 새로운 세상님은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사법 싸움이 시작되는 걸까요? 라고 올려주셨고
0: 네.
1: 뭐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한국일보 제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국힘 경찰 통해 한동훈 견제에 나서나?
0: 뭐 차도 사란 어제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던데.
1: 그러니까요. 하여튼 어떤 내용이 그래서 밝혀질지 이제 이게 또 궁금한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될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군 관련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먼저 육사로 가겠습니다. 육사 38기 동기회 회장단이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임원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논의를 했느냐. 최화식 전 육군 기계화 학교장을 비롯한 동기 3명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는 이야기를 했고 상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총회를 열어서 3명을 제명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제명 논의를 일단 중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명 추진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지지한다.

0: 하는 의사를 다시 표명을 하면 제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관학교 통합 찬성파라서 제명 대상이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기회 회칙을 보면 그럼 제명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 있어요.
0: 동기회 회칙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투표를 거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요 규정을 근거로 제명을 추진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육사 총동창회인데요. 회원 제명을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현재 총동청회 차원의 회원 제명 절차는 없답니다. 다만 각 기수 동기회에서 제명을 하면 총동창회가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박탈을 하는 이 규정만 있지 동기회를 넘어서 총동창회 차원에서 특정 동기에 대해서 제명을 하는 규정은 없는데 이걸 제명을 할 수 있는

0: 드리겠고요. 홍범도 장군 등 13명의 호국 위인 흉상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 아, 육사. 네.
0: 이러면 육사 떠오르시죠?
1: 네.
0: 육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흉상이 육사에만 설치되어 있던 게 아니라 과거 국방부 청사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청사를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는 어디로 밀려갔습니까?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밀려갔거든요. 이때 이 호국 위인 흉상 13기가 함께 옮겨져 버렸습니다.
1: 어디로요?
0: 합참 쪽 그 건물로.
1: 네.
0: 그랬는데 지난 7월 21일부터 이제 국방부가 다시 본래 청사로 이전하는 이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일에 호국 위인 흉상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간다. 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1: 제자리로 찾아간다.
0: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나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한 사람의 판단으로 도대체. 여기다 길바닥에 뿌린 돈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1: 아, 그것도 엄청나죠. 경호날다님이 왜 우리는 매번 이런 쓸데없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군의 명예는 누가 지키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네요.
0: 하나 더 있습니다. 군 관련. 조선일보가 보도한 건데 일단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걸 일단 깔고 좀 일단 전해드리겠는데요.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들을 관리하는 군사정전위원회와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경비 등을 담당하는 유엔사 경비 대대를 통합을 해서 경비 정전 집행 여단으로 격상하는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DMZ 관할권을 더 확실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여단으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가 밀어붙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전사가 있는데 이미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DMZ법 발의된 거 알고 계시죠?
1: 네.
0: 그러니까 DMZ 관할권을 통일부 장관도 함께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DMZ법이 발의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엔사에 DMZ 중 우리 군의 철책 이남에 해당하는 지역은 우리 군이 관할하게 해달라는 분할 관할을 우리 국방부가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유엔사가 난색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북한군이 DMZ 내에 철책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안보대를 통해서 여러 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 유엔사는 오히려 중화기 반입이 없는 일부 방어 목적의 공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손 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DMZ 관할 문제를 놓고 우리 국방부하고 유엔사가 계속 마찰음을 발생을 시켜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유엔사가 확실히 그냥 말뚝박는 차원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분석,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명확한 사실은 일단 좀 확인을 좀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0: 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JB타임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0: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3: 네, 오늘 2부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반갑습니다.
3: 우리 의원님은 민주당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네,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4: 정책위 수석은 과거에 맡았고요.
3: 아, 지금은, 네, 전직입니까? 네.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어서 모셨는데, 예, 일단 을지로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네, 홈플러스 얘기 좀 여쭤보려고. 예, 예. 어제 재개장했죠?
4: 네네, 재개장했습니다.
3: 가셨죠, 매장에도?
4: 네, 어제 강서가 본사거든요. 홈플러스 본사에서, 네, 강서에서 오픈런 행사를 했습니다.
3: 뭐 뉴스가 다 나왔더라고요. 매장 이제 가가지고 방송사 이제 다 취재해서 보도를 이제 분위기는 봤는데. 의원님은 뭐 사셨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4: 저는 많이 샀어요.
3: 뭐 샀는데?
4: 가득 샀는데, 과일을 많이 샀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에서 먹으려고, 예, 과자라든지, 예, 그 뭐 햇반, 이런 것들 많이 샀어요.
3: 햇반, 그래서 햇반도 사, 예, 예, 의원실에, 아, 저기 뭐, 예, 야근하거나 이러면, 예,
4: 라면 이런 것들 많이 삽니다.
3: 예. 예. 아, 그래요?
4: 가득 샀는데, 예, 이거 뭐 엄청나게 나오겠는데 했는데,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3: 20만 원이 많이 샀네.
4: 아니죠, 가득 샀다니까요. 뭐요? 카트 가득 샀다니까요.
3: 카트에 가득 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걸
4: 많이 샀어요.
3: 강조하시려고,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예,
4: 거예요. 할인이 많이 되더라고요.
3: 한우는 뭐 절반 가격으로 했던 거.
4: 아, 한우는 너무, 아, 줄이 많이 서가지고 저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3: 근데 일부 보도를 보니까 그래도 매대가 좀 약간 비어 있고 상품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보도도 좀 있더라고요.
4: 아, 제가 이게 12월 7일 날 가오픈을 했고, 아니 8월 7일 날 가오픈을 했고, 어제 정식 오픈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8월 8일 날도 평촌에 있는 점을 가봤어요. 그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없어서 아유 걱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점포별로 다르겠지만 어제는 대부분 차 있었습니다.
3: 아, 그래요?
4: 문제는 오픈할 때는 그랬는데 오후에는,
3: 아, 물건이 딸려?
4: 물건이 많이 딸렸다, 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3: 어, 그래요? 예. 예. 하여간 이게 이제 그 회생의 신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맞습니다.
3: 지금 9월 4일이잖아요. 회생계획안 처리 시한이.
4: 예, 예, 법적 시한입니다.
3: 그렇죠. 그럼 이날까지는, 네, 매각이든 뭐든지 가닥이 잡혀야 되는 겁니까?
4: 매각은 아니고요. 회생 신청을 지난해 3월 4일 날 한 거고요. 네. 18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이제 올해 9월 4일 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고, 네, 9월 2일 날 채권자 집 보면서 결정되는
3: 그러면
4: 거죠.
3: 그러면 채권자가 회생 계획을 오케이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 그다음에는 이제 회생 계획 안대로 가는 건데, 그 계획 안 중에는 이제 M&A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3: 네.
4: 그러니까 물건이 좋아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3: 어, 뭐 매출 좋고 흑자날 것 같다면.
4: 그렇죠.
3: 뭐 돈이 있으면, 예, 살 수도 있죠.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 핵심은 매출이고,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홈플러스 한번 살려보자. 좀 집중해서 저녁 식단 홈플러스 좀 마련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3: 그 저번에 모시고 이제 홈플러스 얘기를 했을 때, M&A와 관련해서 물밑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까지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4: 네네.
3: 그 진행된 결과
4: 지금, 아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3: 진척된 거 혹시 없습니까?
4: 그것도 결국은 이제 회생 계획안이 통과되느냐 여부가 좀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3: 어, 그래요?
4: 네네.
3: 그럼 회생 계획안이 통과 안 될 수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4: 회생 계획안이 통과 안 되면 매우 슬프겠죠. 왜냐하면, 네, 가족들까지 합하면, 네, 노동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그 홈플러스를 가기 위해서 오는 것 때문에 지역 상권의 활성화, 네, 이런 것까지 치면은 30만의 민생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3: 네.
4: 그래서 결국 파산되면 30만의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0: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 한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 때문에 맞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민간기업 아니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기본적으로 저희는 경영진이 잘못했다. MBK가 잘못했다. 그리고 사모펀드 규제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렇지만은 진짜 엄마는 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진짜 엄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살리지 못하면 결국 공적으로 실업급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결국 나중에 들어갈 세금을 지금 저희가 노력해서 좀 막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 또 전통시장 여기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당장 어려운 분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상 기업이 어디냐고 여쭤봐봤자 질문 저 대답 안 해주시죠?
0: 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너무 당황하게 대답을 해주시네.
0: 네.
1: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0: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있긴 있는 거네요?
0: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있긴 있다?
0: 네.
1: 오, 예. 알겠습니다. 홈플러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있었죠?
0: 예, 예.
1: 이제 그 부동산 문제가 이제 주된 어떤 그 논의 대상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0: 네. 2시간 정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유지를 하면서 열띤 토론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열띤 토론을 했겠죠.
1: 일단 그 이 분위기 전달 이전에
0: 네.
1: 의원님 지역구도 수도권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평촌입니다.
1: 지역 민심은 어때요?
0: 안양시 동안군데요. 민심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도 평촌이 동안구가 전국 1위 상승률이었던 적도 오래 있고요.
1: 집값 상승이.
0: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촌이 교통도 좋고 또 학군도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때문에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아서 예, 많이 올라간 게 심리적으로도 느껴지고요.
1: 예.
0: 또 다만 거기에 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그 걱정들이 상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저는 공급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1: 공급 이전에 네. 발표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반응이 어떻던가요?
0: 그게 이제 결국은 핵심으로 몰아지는 것이 뭐냐면 1가구 1세대 중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1: 비거주 1가구
0: 비거주 1가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1: 어제 의총에서 그 얘기가
0: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결국은 보유한 거에 대해서는 장기 특별 공제를 해주는데
1: 예.
0: 거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거주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비거주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제외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여기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 이렇게 되면 전월세가 많이 부족해져서 오르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많고요. 세제와 관련해서 그렇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세제 이전에 공급이 먼저 아니냐. 세제를 먼저 논하면 우리 당에서 얘기했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흔들린다. 뿐만 아니라 공급을 충분히 빨리 구체적으로 하겠다라는 이 얘기들 하면서 안정을 시켜놔야지
1: 네.
0: 그다음에 세제를 논할 수가 있는데 세제가 앞단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1: 네.
0: 실제로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법을 개정하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한 7만에서 22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수도권에서.
1: 호실이 저기 집이
0: 예, 예.
1: 개수가.
0: 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그렇게 막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건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은 그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를 95% 이상 해야 돼요.

0: 보통 한 뭐 10년 넘게 걸리죠.
1: 그렇죠. 95% 확보하는데 마지막 5%가 알바끼를 예.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그런데 이걸 80%로 완화하는 법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어요.
0: 아, 본회의까지 가 있어요?
1: 예,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어요.
0: 근데 왜 처리 안 했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본회의를 빨리 해서 처리를 하면 네.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0: 오, 언제 올라갔어요, 본회의?
1: 올해 4월 달에 올라갔습니다.
0: 아, 4월 달에 본회의 올라가요? 아직도 지금 처리가
1: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로텐도홀에서 계단에서 네. 규탄대회를 좀 한 것도 이 주택법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법을 처리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0: 네.
1: 빨리 처리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그 청년주택 관련해서도 이미 지어놨는데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때문에 이런 것들이.
0: 네, 그런 게 있어요?
1: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0: 아니, 이미 완공을 했는데.
1: 예, 완공해놨는데요. 이런 게 좀 깝깝한 겁니다.
0: 아, 왜 입주를 못해요?
1: 예, 이게 법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증이 제도적으로 이제 허그하고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좀 안 맞아가지고.
0: 아, 이제 저 관의 보증.
1: 예. 허그의 보증.
0: 예. 예. 아, 허그 보증을 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게 좀 아직 미비돼 있다.
1: 미비돼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가깝한 거예요. 공급을 제일 처음부터 지어가지고 하면 이 속도를 높이겠다고 하지만 이것도 있지만 이미 지어진 것들을 제도를 빨리 보완해가지고 빨리 들어올 수 입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든지 지금 본회의까지 올라간 이 주택법 이런 관련들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이제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급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가깝은 것입니다.
0: 잠시 후에 이제 국토부 차관하고 이제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 이제 그 내용 이제 살펴보긴 할 텐데
1: 네.
0: 어제 발표한 공급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1: 23만 플러스 알파인데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얼마만큼 어떻게 이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을 빨리 부여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0: 그래요.
1: 네.
0: 근데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계속 이런 예외 저런 예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상 그 세제 개편안의 골격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빚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비거주라도 일가구는 그 자체로 인정해 준다고 해버리면 정부가 세제 개편을 하면서 내걸었던 제1의 명분이 뭐니까 조세 정상화 아닙니까? 그 명분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1: 네. 뭐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딜레마에 항상 있는 겁니다. 조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0: 그렇죠.
1: 또 구체적으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을 만나도 보면 이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0: 예.
1: 저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은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할
0: 너무 서둘렀다.
1: 예,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0: 예.
1: 공급은 빨리 하지만 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안을 내놓고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0: 그래요. 그럼 아무튼 어제 의총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뭐 열몇 명 의원이 발언을 했다면서요.
1: 네네.
0: 그래서 원내 지도부는 발언을 다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내용 나온 발표한 게 있습니까?
1: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0: 예.
1: 정부 안이 나왔고 입법 예고 기간 즉 의견을 듣는 기간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보내겠죠. 그럼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라. 그리고 우리한테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을 하자. 이것이 좀 핵심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0: 어차피 뭐 세제 개편은 처리는 이제 그 새해 예산은 처리고 같이 가니까.
1: 예, 맞습니다. 12월
0: 11월 말.
1: 11월 말, 12월 예. 초 이때 예. 처리할 겁니다.
0: 시간은 있으니까
1: 네.
0: 좀 더 들어라.
1: 예.
0: 그래요. 그러면 대출 규제 부분들도 좀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혹시 어제 나왔습니까? 의총에서?
1: 예, 대출 규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자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대출 총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0: 네네.
1: 30조까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0: 네네.
1: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저희한테 들어온 얘기지만 구체적인 창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0: 아, 예.

0: 그 구체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1: 창구에서는 그게 안 먹히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총량을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다라는
0: 그렇죠.
1: 말씀이시죠.
0: 대출 총량을 늘려서 지침을 만들어줘야 돼요. 새롭게.
1: 네.
0: 그래서 다르비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창구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예. 결국은 모든 게 디테일이네요. 결국.
0: 그렇죠. 그 실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을 가지면서 너무 빚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빚이 많아지면 월급이 좀 늘어도
1: 뭐 이자로
0: 갚는데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 전체가 빚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빚 없이 주거를 안정할 수 있는
1: 아유 그러면 행복한 삶이죠. 예.
0: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1: 예.
0: 빚 없이 주거 안정이 됐는데 빚을 많이 진 상태에서 주거 안정은 저는 주거 안정 아니라고 생각해요.
1: 야, 그렇죠.
0: 예, 그건 그렇죠. 자산 증식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1: 근데 솔직히 꿈 같은 얘기 아닌가요? 빚 없이 어떻게 집을 사요?
0: 그러니까 집을 저는 임대를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는 개인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1: 예.
0: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제기하셔서
1: 예.
0: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1: 예. 폭염 때문에도 힘든데 그런 것 때문에도 땀을 많이 흘리시겠네요.
0: 뭐 그러라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1: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0: 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의사 안상호에 대한 친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안양 씨가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 독립운동가?
4: 네. 예. 이게 2020년에 안양 씨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1: 네.
4: 안상호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안양의 독립운동가가 이리도 많다니 자신의 영역에서도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인물이었다라고 적혀
1: 그러니까
4: 있습니다.
1: 의학 분야에서 독립운동했다는 얘기잖아요.
4: 네, 그렇죠. 현재는 이게 비공개 처리가 된 상태이긴 한데요.
1: 네.
4: 도대체 누가 뭘 근거로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소개를 한 것인지 추적해봤습니다.
1: 그러니까 이거 누가 쓴 글인데요?
4: 네, 먼저 안양시 소셜 미디어가 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 물어봤는데요. 시에서 선정한 시민 기자단이 작성을 한 거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그럼에도 이제 관리나 책임은 시에 있는 건데요.
1: 그렇죠, 그렇죠.
4: 직접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5: 검수를 하기는 하는데 시 자료로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하거나 찾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4: 그래서 그 글 작성자가 명시한 출처를 살펴봤는데 그게 안양시사라는 책에 제2권, 제4편, 제3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 네.
4: 안양시사라는 게 그 지역의 역사나 시민들의 삶을 이제 기술한 책인데
1: 안양시의 역사.
4: 시의 역사인데요.
1: 그렇죠.
4: 네, 네. 이 역사학자나 전문가들이 집필을 한 총 20권으로 편찬한 안양시의
1: 예.
4: 역사서입니다. 이게 뭐 시군 관계 부서에도 배포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청이나 도서관에도 비치한 공식 기록물인 건데요.
1: 네.
4: 이 출처대로 찾아보니까 제3장은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안양 지역의 민족운동을 소개하는 장이었고 주로 의병활동이나 농민봉기, 소년운동이 주였습니다.
1: 네.
4: 하지만 안상호라는 이름은 언급되어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 그러니까 안양시에서는 출처가 여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뒤져봤더니
4: 네.
1: 그 내용이 없더라.
4: 여기는 없었습니다.
1: 그러면 출처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4: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좀 더 살펴봤는데 이 6장이라는 곳에 안양 지역의 인물을 소개한 장이 있었는데요.
1: 네.
4: 거기에 이제 안상호가 등장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일 민족 의식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적혀 있었고요.
1: 네.
4: 그 양력의 출처로 또 두 군데가 나왔는데 하나는 경기도에서 편찬한 경기 인물 사전이라는 것이고
1: 네.
4: 이 또 하나는 의학자인 김두종 박사가 집필한 한국의학사라는 책입니다.
1: 네.
4: 근데 경기도 인물사전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처를 살펴봤더니 역시나 출처는 김두종 박사의 한국의학사라고 적혀 있어요.
1: 재인용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4: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책은 1966년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개정판이 계속 꾸준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나 안양시에서 역사서를 편찬을 할 때 이 1966년판을 참고했다라고 이제 기술한 부분도 살짝 의아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1: 아무튼 쭉 찾아

0: 가보니까 뿌리가 이거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김두종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
1: 네.
0: 그죠? 이거 확인해 봤어요, 혹시 이 책?
1: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 봤는데, 네. 이 한국의학사라는 책에 총 600페이지거든요. 안상우가 언급되는 게 네 차례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항일민족의식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으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내용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황상익 교수가 전혀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이 언급된 책이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준 게 정국춘 박사의 한국의학의 개척자라는 책입니다.
0: 네.
1: 이게 1985년도 책인데요. 그 사본을 전달받아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책의 215페이지에 안상호가 항일의식으로 의사연구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라는 내용 적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1: 굳이 이 뿌리를 출처를 추정을 해본다면 정국춘 박사의 저서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0: 그런데 정국춘 박사는 누군데요, 이 사람은?
1: 정국춘 박사가 친일 인명 사전에 수록된 인물입니다.
0: 그래요?
1: 네, 대표적으로 일제 강점기 말기에 등장한 조선유도 연합회 참사를 지낸 인물인데, 이 조선유도 연합회라는 거는 일제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관변 단체, 그러니까 어용 친일 단체이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누가 어떻게 이 출처도 엉망인 내용을 기술한 것인가는 밝혀내지를 못했는데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따져볼 수 있는 건 이렇게 공적인 역사서를 만드는 과정에 그 누구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0: 네.
1: 더군다나 안상호의 친일 행적 같은 경우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롯해서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꾸준히 언급이 되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0: 네.
1: 사실 검색 한 번, 확인 한 번만 거쳤더라면 이 잘못된 역사가 기술된 책자가 공공도서관에 수백 건씩 배포가 될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이고요.
0: 도서관도 그렇고 안영씨 뭐 그 블로그도 그러니까 다 공적 영역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1: 참 아쉬운 대목인데 예.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공적 관심이 부족했다라는 방증이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 확인이나 자료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이 독립운동이나 친일 문제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나라는 걸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번 논란을 변곡점 삼아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제 호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 항일 독립운동가였던 이석규 애국지사가 노안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0: 네.
1: 이제 생존하고 계신 독립운동가는 세 분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증인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건 이 항일과 광복의 역사를 어떻게 교육하고 기억할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이건 거의 코미디인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 등재된 사람이 쓴 한글 그러니까 항일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검수 한번 안 해보고
1: 네.
0: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을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기술한 그 내용이 버젓이 공공의 블로그에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1: 그렇죠. 블로그만이 아니고.
0: 그러니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1: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가 그거 하나를 출처 삼아서 이 내용을 전파시키고 포장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0: 아이고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에어컨.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답게 오늘 많이 무덥겠습니다. 경기 충남 남부지방이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요. 현재 부산이 28도, 서울 광주 20도.

0: 16도로 어제보다 1~2도가량이 높고 낮에는 서울 대전 33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더 습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으로는 소나기가,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 새벽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돼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 남해안과 제주도 중심으로는 최대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2: 네,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 내용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 차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는 땅 없는 땅 달달 긁어 모았다. 또는 마른 수건 쥐어짰다.
3: 네.
2: 어떤 표현이 더 괜찮을까요?
3: 뭐 있는 땅 없는 땅다 긁어모았다가 좀 적절한 것 같고요.
2: 그래.
3: 더 긁어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아, 더 있다?
3: 예.
2: 아, 더 있습니까, 땅이?
3: 있을 수 있습니다.
2: 있을 수
3: 네.
2: 있습니까? 오, 흥미로운데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3: 네.
2: 하고. 지금 사실 그 많은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물량보다는 속도다.
3: 예.
2: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제 그 신속 공급에 상당히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3: 예. 그 기존에 그 사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119 방안 연초에 발표했었는데요. 그건 공공주택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번 813 방안은 공공의 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
2: 네.
3: 민간의 주택도 아파트 그리고 일반 아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공급 속도를 제고하는 양도 늘리고 속도도 늘리는
2: 네.
3: 예.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을 동시에 그리고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공급 방안 촉진대 공급 촉진 방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당기겠다.
3: 네.
2: 어떻게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까?
3: 기존에는 이제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 절차들하고
2: 네.
3: 보상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하나 하면 그 다음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2: 원스톱 패키지로 가능합니까?
3: 패키지로 할수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또 지금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2: 네.
3: 그리고 예전 제도들 보면은 뭐 예전 제도 예전의 제도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오프라인 식으로 하기 때문에
2: 아, 다 찾아가서 종이로 출력한 거 제출하고
3: 그런 것들을 이제 원스톱으로 할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한 겁니다. 예.
2: 그럼 이거는 요번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앞으로도 쭉 그렇게 갈수 있다는
3: 예,
2: 얘기죠.
3: 이번만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의 표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그래요?
3: 예.
2: 그러면 이전에 발표했던 어제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말고
3: 네.
2: 이전에 발표했던 이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다 당겨지는
3: 예,
2: 겁니까?
3: 그런 것들도 그런 이제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97 대책으로 발표했던 135만 호의 계획에 있는 사업 물량들도 이제 그렇게 땡겨서 할수 있다.
2: 네.
3: 예, 그렇습니다.
2: 혹시 오시다가 앞에 인터뷰를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조금
3: 예,
2: 전에 인터뷰에서 지금 건축법 개정안이
3: 네.
2: 본회의 올라가 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서 사실 항상 속도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그 조합이잖아요.
3: 네.
2: 그걸 90% 동의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아직 본회의 올라가는데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3: 아, 예. 그건 건축법이 아니고
2: 참
3: 주택법입니다.
2: 주택법.
3: 예,
2: 예, 주택법.
3: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 있습니다.
2: 그러면
3: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아직 안 돼가지고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2: 만약에 그게 본회의로 통과를 하면,
3: 예.
2: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을
3: 네.
2: 통해서 공급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3: 예.
2: 이것도 좀 상당히 속도를 좀 올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3: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택조합에 한 5만 그 호, 예, 그 정도 규모의 그 공급이 빨리 될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방금 정도 예,
2: 5만
3: 그렇게
2: 호나 된다고요?
3: 추산하고 있습니다.
2: 아, 근데 왜 국회가 그렇게 통과를 안 시키고 있었을까요?
3: 아,
2: 물론 이건
3: 그거는
2: 차관님께 줄건 아닌데.
3: 하여튼 빨리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그것만 해도 속도를 많이 올릴 수
3: 네,
2: 있는
3: 그렇습니다.
2: 거잖아요.
3: 그거는 지역주택조합은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이제 착공할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2: 그렇죠.
3: 바로 할수 있습니다.
2: 어, 예. 쉬운 길이 있는데

0: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제 이제 그 추가로 이제 나온 그 공급 계획을 보면 남양주, 네. 강서, 예.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일부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가 꼭 들어가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되는 겁니까?
1: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훼손된 부지고 또 이 도심 외곽에 도심 내에서의 충분한 공급물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좀 훼손되어 있고 그런 부지들은 좀 미래 세대인 뭐 청년들이라든지 예. 예. 그리고 주거 약자라든지 예. 신혼부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물론 지금 이제 수도권 전체로 주택이 부족하다고는 합니다만 네. 핵심은 서울이잖아요.
1: 네.
0: 근데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강서, 천호
1: 네.
0: 말고는 없어요. 더 추가로 이게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1: 우선 서울시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됩니다.
0: 서울시 예, 문제. 예,
1: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또 서울시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근데 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는 난색을 표명을 했던.
1: 아, 지금 현재까지는 뭐 협의가 지금
0: 잘 안 되고 있다.
1: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아까 첫 질문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말씀 있는 땅 없는 땅 말고 남은 땅이 아직 좀 있다. 그러니까 혹시 그린벨트를 뜻하시는 걸까요?
1: GB도 포함될 수 있고요.
0: 네.
1: 뭐 그리고 이제 도시 내에
0: 예.
1: 이제 도시 내에 있는 주택 도시 내에 이제 공공 유휴 시설들이 있습니다.
0: 예,
1: 그런 부지들도 또 지자체 협의를 하면 도울 네.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가 제대로 좀만 되면 서울시
1: 네.
0: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가 공급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다.
1: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0: 예.
1: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다면은
0: 예.
1: 서울시와 함께 추가적인 공급 물량을 또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0: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열거했던 세 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 지금 남양주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럼 뭐 인프라 이제 구축도 이제 거기서 당연히 따라붙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사실 예. 이것도 지금 방안은 다 이제 수립된 상태에서 발표를
1: 네,
0: 하신 거예요.
1: 네, 남양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남양 그 부지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0: 네.
1: 이제 철도망이라든지
0: 예.
1: 이런 것을 포함한 대책도 같이 수립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제 협의가 돼 있습니다.
0: 남양주는 그냥 대부분 일반 분양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거기는 이제 분양과 임대가 같이 들어가고
0: 임대가.
1: 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0: 네.
1: 수익 공유형.
0: 아, 여러 형태가 있는 예, 거겠군요.
1: 예.
0: 지금 경기도 광주는 주로 청년 주택인 걸로 보도가 되던 맞습니까?
1: 거기도 이제 입지가 그 GTX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0: 예.
1: 역세권하고 가깝습니다.
0: 예.
1: 그래서 청년 주택들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기대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제가 저희들이 이제 이번 대책에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보스턴에 가면 청년 창업주택이 있습니다.
0: 아,
1: 창업주택.
0: 어떤 형태예요?
1: 이제 한 44제곱. 그러니까 44제곱이면 이제 12평 정도?
0: 그쯤 되네요.
1: 예, 그 정도
0: 예.
1: 되고
0: 예.
1: 거기서 이제 도심 내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그 일도 하고 주거도 하고
0: 네.
1: 예, 그렇게 해서 직주 근접형으로 있으면서
0: 예.
1: 거기에 이제 거기에 뭐 싱크대 뭐 다
0: 주방시설
1: 주방시설 뭐 그리고 샤워 시설 다 되어 있고
0: 속칭 이제 1.5룸이라고 해서
1: 네.
0: 그 방이 있고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뭐 이런 구조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
1: 예,
0: 걸까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요. 도심 내에.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런 이제 주택들이 이제 다양하게 공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년 주택들에
0: 예.
1: 공급하려고 저희가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광주에 몇 호를 지금 짓는다. 공급을 한다.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차관님이 말씀하신 청년주택 같은 그런 한 10평, 12평을 모델로 해서 지금 호실이 계산이 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1: 저희가 이제 그 단지별로 위치별로 이제 좀 위치가 좋은데
0: 네.
1: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데는 주로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많이 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많이 나오는 모듈러 주택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1: 예.
0: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세요?
1: 모듈러 주택도 이번에 보면은

0: 이제 사실 모듈러 주택이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건축비가 한30% 비쌉니다.
1: 아, 비싸요?
0: 예, 그래서
1: 속도는 좀 빠르지만.
0: 예, 속도는 빠른데 아직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모듈러가 저는 더싼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0: 30% 정도 더 비쌉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듈러 주택 사업자들한테 이제 의견을 들어봤어요. 어느
1: 네.
0: 정도 돼야지 다른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사업성이 나옵니까? 했더니 지금 1년에 한 15,000호 정도는 공급이 되어야
1: 돼야.
0: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공이 나서 가지고 이제 모듈러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공공이 나서 가지고 해야 돼서 LH가 이제 매년 5,000호 이상을 사주는 걸로
1: 아,
0: 지금
1: 모듈러 주택을
0: 예, 그래 가지고
1: 업자가 지으면
0: 예,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LH가 공급하는 택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1: 예.
0: 그렇게 5,000호 이상 이렇게 공급
1: 매년
0: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부족하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모듈러 주택을 지으려면 이게 한꺼번에 공장에서 한 번에 이렇게 조립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 이제 저이 전기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1: 배선
0: 배선 이런
1: 배관
0: 것들
1: 예.
0: 배관 이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 이런 게법 제도상의 문제가 들이 있습니다.
1: 아, 또 법정비가
0: 예,
1: 필요합니까?
0: 법제 법법접 한꺼 이제 일괄 발주할 수 있으려면 이제 특별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모듈러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예, 모듈러 특별법이 지금 국회 국토위 상임위에 있는데 그것도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좀 통과가 되면 더그 모듈러 주택 사업의
1: 예.
0: 생태계 만드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어제 발표된 게 그게 있던데 이 상암동 주변 조금만 나가면 지식 창업센터 지금 텅텅 비어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0: 예.
1: 거기를 거주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방안도 어제 포함이
0: 예,
1: 됐죠.
0: 맞습니다. 용도 변경
1: 그럼
0: 허용하는
1: 그거를
0: 방법.
1: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호시를 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0: 근데 이제 그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은 그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기존에 이제 공장 시설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1: 맞아요.
0: 예,
1: 공장으로
0: 주거용
1: 돼 있어요.
0: 시설로 바뀌려면
1: 예.
0: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1: 뭐 바닥 난방도 깔아야
0: 난방도
1: 되고
0: 깔아야 되고
1: 그다음에 뭐 배관
0: 예,
1: 수도 이런
0: 배가
1: 것도 해야 돼.
0: 수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게 속도가 낼줄 알았더니 그렇게 빠르게 속도가 안 납니다.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업무용 시설로 썼던 것들
1: 예.
0: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싱크대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스 들어갈 수
1: 그렇죠.
0: 있고 그런 데들은 빨리 바꿀 수 있게. 예.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 1만 5천 호 정도 하여튼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언제까지?
0: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용도 변경하게 되면
1: 예.
0: 그거는 뭐 1, 2년 안에 될수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그 업자가 예를 들어서 그 우리 바꾸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런 건 이제 법적으로 막지를 않고 길을 다
0: 예,
1: 열어주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네,
1: 정부가
0: 그렇습니다.
1: 뭐 직접 뭐 백공공사 이런 거 하는 건 아닐
0: 그건
1: 테니까.
0: 아니죠. 예, 그건
1: 그러니까
0: 아닙니다.
1: 민간이 할수 있도록 길을
0: 예,
1: 터주겠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1: 예.
0: 그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화하면서
1: 예.
0: 이제 허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할수 있도록.
1: 어제 발표에 폐교라든지 학교 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던데 이건 어떤 구상입니까?
0: 사실 이제 폐교를 이제 그 개선을 하려면 이제 교육청이 사실 폐교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1: 예. 학교니까.
0: 학교니까 도시계획
1: 예.
0: 시설인데 그또 관리청이 교육청입니다.
1: 아, 그렇죠.

0: 그 학교들이 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그 학교들을 하면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는 또 복합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민 공동시설이라든지
1: 문화공간이라든지,
0: 예, 문화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협의해가지고 예. 복합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어찌 본다면 이로 비슷한 게 이번에 이제 강서구에서 하겠다는.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게 어떤 시범 케이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학교 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게 예, 주택하고.
1: 거기도 주로 그 한 1,000호 정도의 규모가 주로 청년들한테 주되게 어떤 그 공급한 데가 아닌가요?
0: 그 사실 이제 그 뭐 마포에 가면은 마포에 가면 그렇게 복합으로 청년 주택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1: 뭐
0: 유명한 그 저기 공동역 있는데 예,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이제 그 도심 내에 이제 생활 SOC하고.
1: 네.
0: 청년주택하고 같이 들어가는
1: 예.
0: 이런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하고
0: 네.
1: 협의가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린벨트 해제입니까?
0: 서울시하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에이, 아닌 것 같은데.
0: 진짜입니다. 제가
1: 소통은 되는데 합의가 안 되는.
0: 아, 그거 합의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무적으로
1: 예.
0: 저희는 정책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1: 예.
0: 예. 협의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용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용산?
0: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1: 어린이정원.
0: 아 용산 어린이정원 말씀하시나요?
1: 예, 예.
0: 용산 어린이정원 용산공원이 이제 100만 평 됩니다.
1: 네. 예.
0: 용산공원이 100만 평이고 어린이정원이 한 9만 평 정도 됩니다. 용산공원 100만 평이면. 100만 평, 300만 제곱미터,
1: 네.
0: 100만 평이면 여의도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크죠.
0: 큰 부지입니다.
1: 엄청 크죠. 예.
0: 큰 부지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정원 말고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캠프킴도 하고 있지만은
1: 예.
0: 예. 뭐 대사관 숙소라든지
1: 예.
0: 반환된 부지들이 있고
1: 예.
0: 그런 부지들이
1: 예.
0: 그, 그런 부지들이 이제 중에 부지들이 이제 청년이라든지 미래 세대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청년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그 주택이 필요하다
1: 예.
0: 하는 점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사실 그런 공간은 예. 좀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그런 공간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남겨둔다는 것이
1: 예.
0: 100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1: 예, 예. 그 중에 뭐 한 9만 평이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니까
0: 예, 그렇죠.
1: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상인가요?
0: 그러니까 그런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하겠다 이
1: 예.
0: 얘기입니다.
1: 그런데 그 또 한 가지 이전에 이제 그 발표했던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0: 예.
1: 거기에 주택 공급하겠다는 것도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 겁니까?
0: 이틀 전인가 이제 국가유산청에서 그 세계유산 평가 그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국내부 절차 끝났고 이제
1: 네.
0: 그 해외
1: 예.
0: 이제 유네스코 절차만 이제 마무리되면 금년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태릉 CC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발표해도 됐지만은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제 조사를 들어갑니다.
1: 조사?
0: 네. 이제 토지 조사를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29년 착공에 대해서 로드맵을 이제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그동안은 여러 가지 이제 국방부 이제 그게 군 시설이지 않습니까?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또 많이 협의를 했고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그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제 로드맵까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 그다음에 지금 그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좀 지원을 한다.
0: 예.
1: 뭐 이런 이제 방안도 담겼던데
0: 예, 예.
1: 아까 했던 뭐 이제 뭐 본회의 좀 올라갔다는 주택법 개정안
0: 예, 예.
1: 말고
0: 예.
1: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0: 이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서울시의 보통 연평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한 2.6만 호 이상 착공이 되어야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1: 매년
0: 예 매년
1: 예.
0: 예 그래서 저희가 2.2만 호 이상 착공해야 되는데
1: 예.
0: 금년은 2.6만 호 이상 착공될 거라고 저희가 리스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리스트 관리를 해갈 겁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31만 호는 지구 지정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건 지구 지정되고 사업 계획 승인하고 관리 처분하고
1: 네.
0: 이주를 해야 되는데
1: 예.
0: 그 단계들이 한 10년 정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사업 계획 승인 나가지고 착공 그 사업 계획 승인하고 관리 처분해서 하는데 또 한 4, 5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속도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금년에 2만 6천 호, 내년에 또

0: 26,000원 뭐 이런 시 그리고 이제 한 3만 원 이상 3만 원 정도씩 착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네네.
0: 그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이주비.
1: 이주비.
0: 예,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많이 그래야지 이제 이주를 해야지 관리 처분하고 이주해야지 착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대출
0: 그리,
1: 규제에 걸리나요 지금 현재로는?
0: 지금 LTV 40%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종전이 아니라 종후 평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예. 이제 입주할 시점에 그 저기 아파트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대출해 주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한 뭐 70%까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사업성이 좀 안 나오는 강북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래서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 또 HF라고 주택금융공사에서 또 시공사에게 이주비 대출 보증까지 더 해주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용적률만 높였다고 사업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용적률을 높여봤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 임대주택을 이제 이 50%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1: 아.
0: 예. 임대주택 50%를 사줄 때 건축비의 100%를 다 사주기로 이번에 됐습니다.
1: 아, 건축비 예, 원가
0: 원가 그대로 다 사주기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있고 그렇게 이제 사업성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할 겁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땅 더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그럼 언제쯤 발표하실 계획이세요?
0: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 중에 이제 예고 물량 7.3만 호가 있습니다.
1: 예, 예, 예. 있어요.
0: 예. 예고 물량 7.3만 호는 이게 그 조서 작성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조서 작성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공람을 하려고 하면 그 지번말 다 뽑아야 됩니다. 7.3만 엄청나게 많겠죠.
1: 그걸 하나하나 다 뽑아야 돼요?
0: 다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 다 저기 뭐냐 다 이 저기 개인의 네. 재산권하고 관계돼 네. 있고 나중에 그거 하나라도 빠지면 소송에 다 함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 그거 다 뽑아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는 빠르면 8월, 9월 말, 10월에도 이제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혹시 추가 강구하는 것도 혹시 있을까요?
0: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전월세 시장은 공급이 제일 중요한데 특히 이제 일반 주택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비아파트인데요. 비아파트인데 이번에 대책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세대 다가구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네.
0: 그거를 기존에는 660이었던 거를 1000제곱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33% 이상 연명제곱을 키울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게 30년 만에 바뀐 겁니다.
1: 아.
0: 예. 그 30년 만에 바뀐 건데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대지를 쪼개 가지고
1: 좀 마무리 좀 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0: 그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10호 미만
1: 네.
0: 예. 그 10호 미만 네. 주택 판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1: 그것도 활용을 하는
0: 네. 그분들이 원했던 게 취득세 특례를 5년에서 7년으로 알겠습니다. 연장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0호 미만 있지 않습니까?
1: 그것도 허용을 해주는
0: 거예요. 한마디 꽉 드리고 싶은 거는 10호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주택들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0: 시간 품질 있는 주택들입니다.
1: 다시 한번 모실게요.
0: 네.
1: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탄탄 방수 탄탄 탄탄 방수
7: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

0: 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롯데캐슬 랜드마크의 기준을 바꾸다
2: 7호선 상동역 초역세권 선화군의 중심 단지내 수영장까지
1: 49층 1859세대에서 누리는 완벽을 넘어선 압도적인 완성
2: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문의 1551-3555 롯데건설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보도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내 차는 소중하니까. 믿고 맡기는 금강자동차니까. 수입차 유류 교환 및 정비, 국산차 순정 개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금강자동차가 해결합니다. 석현동 서이스타이스 입구 금강자동차 2825488.
1: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 발표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을 좀 줄여주고 수도권 주택 공급도 늘려보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D램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출하량 하량 기준으로 세계 3위로 올라섰다네요. 이 소식도 좀 짚어보죠. 정부가 지방의 전기요금을 최대 10%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5: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0: 한국경제신문의 조미현 기자,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까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부동산 대책 나온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정지석 네. 기자님이 준비해 오셨는데, 일단은 들어보죠.
1: 네, 작년 대비 원래는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이제 1.5%였는데 이걸 3%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대략 한 1,800조 원 정도 나가 있으니까 30조 원 수준이었던 대출 여력을 60조 원까지로,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0조 원 정도 더 생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마 대출 오픈런한다 이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은행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너무 낮게 잡혀 있다 보니까 연간 한도 맞추려고 은행들이 뭐 월별이나 분기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출 접수 물량을 좀 제한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뭐 신축 아파트 입주나 아니면 정비 사업 이주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대출 오픈런의 불편을 좀 완화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늘어날 이 30조 원이 어디로 가냐? 정부가 가장 강조한 거는 실수요인데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과정의 이주비처럼 이제 실제 주택 공급 과정에 필요한 돈, 그리고 청년이나 무주택자 같은 실수요자 대출 여력을 조금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겁니다.
0: 네, 바람직한 변화인데.
1: 네, 그렇죠.
0: 이걸 왜 일주일 전까지는 막았던 거예요? 왜?
1: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정부 입장은. 네.
0: 그러니까 정지석 기자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
1: 네, 저를 혼내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이걸 왜 막냐고요 이거를.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가계대출 숫자 줄이는 게 무조건 더 중요하다. 이거는 통일 다음으로 중요한 거다.
1: 네.
0: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셔라. 라는 취지였으면 또 왜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렇게 헷갈려야 되냐는 생각을.
1: 안 할 수가
0: 아주 소수에서는 할 수 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저는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쪽인데.
1: 전다운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총량 규제를 안 하겠다, 포기한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일단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잠궈놓다 보니까 물이 좀 흘러야 될 곳으로 너무 안 흘렀다.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꼭 이제 목마른 분들한테는 빨리 급수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0: 목마르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1: 네.
0: 네, 아무튼 뭐, 네, 풀렸다니까.
1: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별 금융사들마다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잔금 대출 얼마, 이주비 얼마 이렇게 배정까지는 한 건 아니에요. 아마 오늘 이제 금융위가 은행들이랑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개별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대출 상황에 맞게 이제 관리를 할 테니까 실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만큼의 대출 여력이 생기는지는 은행마다 좀 문을 두드려 보셔야지 될 거고요. 눈에 띄는 거는 내년 1월에 나오는 청년 미래보금자. 이건 이제 연소득 7천만 원 넘지 않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4억 원이 안 되는 뭐 연립이나 다세대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같은 그러니까 비아파트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 대출, 그러니까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0: 예.
1: 또 3%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상품을 아마 좀 청년층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했던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만 쓸 수 있는 정책 대출들이 좀 있었어요.
0: 남편과 아내가 4천만 원대 연봉이어야 가능했던.
1: 네.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는 10월부터는 부부 중에 한 명만 각각 7천, 6천, 5천 이런 식으로 소득 상한이 넘지 않으면 쓸 수 있게끔 또 풀어준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한 명 중에라도 고소득자 있으면 안 된다. 합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1: 합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계산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한 명만 조건에 해당이 되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0: 저소득자가 네. 한 명, 남편 중 아내 중 한 명이라도 저소득자가 있기만 하면 두 명 합쳐서 2억이라도
1: 네, 이건 조금 풀어주는
0: 해주겠다.
1: 거죠. 네.
0: 알겠습니다. 대출이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요즘은 뭐 번호표 뽑고 아침에 뭐 오픈런 하고 좀 대출 받으려고 그렇다 하던데.
1: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총량이 좀 은행 총량들이 넓혀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대출 받는 게 이렇게 좀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칼을 빼든 부분이 전세를 활용한 아파트 갭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작년에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줄였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용인시에 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신 뒤에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에 전세를 구해서 살면 이건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내 집 집이 있는데 내 집에 안 살고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죠.
1: 네, 맞아요. 다만 네. 이제 주민등록상 한 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받으실 수 있고요. 제도 시행일이 내년 1월부터니까 뭐 연내.

0: 주소 이전만 하면 사실 이거는 가능하긴 합니다.
1: 이게 무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12월 안에 만약에 주소 이전을 한 번씩 하시면 사실 이거는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1: 내가 소유했던
0: 얘기죠.
1: 소유한 집에 하루라도 살다 오는 적이 있으면 그거는
0: 전세 대출이 실거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1: 그럼 지금까지는 세 끼고 사두기만 했다가 세입자한테 잠깐 양해를 구해서 올해 안에 뭐 한 이틀이라도 살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0: 사실 그런 표법의 소지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과연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1: 아니, 이 대출이 부분은 몇억 원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인데 그걸 그게 뭐 큰 범죄도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실제로 주말에 살다 나오면 살다 나오는 게 맞잖아요. 이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편법을 우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소지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파트 전세 대출의 예외는 그 대신에 이제 예외를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좀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매를 했거나 아니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현재 받고 있는 전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 주지 않아서 전세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밖에 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좀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전세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벌써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1: 야, 이것도 참 애매하겠네요. 집주인이 안 돌려줍니다.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속사정을 어떻게 입증해서 된다 안 된다 하겠어요?
0: 골머리가 아플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보유 1주택자가 받은 전세 대출이 6만 건이에요. 이게 규모로 따지면 한 9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가령 이제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자신의 집을 새 놓던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못 받아서 그러면은 이제
1: 그렇겠죠?
0: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 기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를 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해당 세입자가 다시 또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식으로 이게 지금 전세 수요와 공급에 어떤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 이거는 계약 기간 마침 계약 기간이 마침 끝났는데 내가 대출이 안 나왔으면 괜찮은데 그 계약 기간 안 맞으면 세입자 내보내기는 어렵죠.
0: 만기 미스매치가 되면 좀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전세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또 수도권 규제 지역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이 기존보다 10% 포인트씩 낮아져요. 70%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주금공 같은 보증 기관이 보증 비율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뭐 연체 같은 부실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심사를 할
1: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줄 수도 있다. 특히
0: 대출
1: 뭐
0: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아파트
1: 있다. 아파트 아닌 빌라나 이런 집들은 더 대출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실값 판단이 어려울 테니까.
0: 그렇게 되면 이게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도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뭐 삼전닉스 같은 이제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이 대출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는 대출 산정 기준도 좀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1년 전 대비 소득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소득을 볼 거고요. 30%를 초과하면 3년간 평균 소득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뭐 SK 하이닉스니 어디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뭐 작년보다 5, 6억 정도를 성과급으로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만약에 평소 연봉이 1억 원인 직장인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더라도 한 해 소득이 7억 원으로 만약에 늘었다라고 하면 그 7억 원 전체를 대출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
1: 평소 소득이 아닌 거는 갑작스러운 소득은 빼고 소득 계산해서 DSR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인가 보네요. 그러나 이것도
0: 투자에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 대출 규제가 이제 있으니까 실수요자들은 그 은행들이 대출이 다 찼더라도 그건 좀 해주게. 그러니까 요즘 가을에 결혼 못하잖아요. 가을 되면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집 대출도 안 나오니까.
0: 주변에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결혼해서 전세하고 저 집 살려고 하는데 은행 상황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예, 공급책 좀 설명해 주십시오.
0: 네, 일단 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유휴부지 활용해서 23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게 골자고요. 그러니까 앞서 두 차례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수도권에 135만 채 착공 계획에 더해지는 신규 물량입니다. 근데 이 23만 채 중에서 한 10만 채 정도는 신규 공급 주택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의 한 천 채가 2029년부터 착공이 되고 또 남양주에 있는 고려대 덕소농장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21,700채. 또
1: 물량 많이 나오는 곳은 그린벨트 푸는 거군요.
0: 푸는 거군요. 예. 네. 경기 광주역 인근에 4,500채 공급 목표.

0: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7만 3천 채 규모는 사실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요. 뭐 알고 있는 용산의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아마 하반기 내에 뭐 가능한 부지들을 조금 더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노후된 청사나 학교 용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논현동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서울 지역 본부 여기 뭐 250채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마 청사나 학교 부지를 통해서 각각 2, 300채씩 정도는 공급이 좀될것 같고, 지금 기존에 발표됐던 택지 착공 시기도 크게 앞당기는데요. 1월에 발표했던 공급 대책에서 그 용산 국제 업무 지구에서 2028년부터 착공을 하기로 좀 당겼고, 또 노원구 태릉 골프장 그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같은 경우도 2029년으로 착공을 1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이런 주요 택지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도 지금은 5년 이상이에요. 68개월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37개월로 단축하겠다. 그러니까 한 3년 남짓으로 단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 단축할 수 있었는데 왜?
0: 닥치고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네.
1: 이게 무리다 싶으면 이번에 발표하지 말았어야 하고
0: 네.
1: 이렇게 당길 수 있었으면 진작 당겼어야지 왜 뭐가 달라졌길래라는 생각도 들 만큼 답답은 한데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0: 어쨌든 이번
1: 뭐,
0: 정부에서 한 150만 가구 정도는 임기 내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죠.
1: 네. 자, 오찬종 기자님,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계속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더 빨리 따라오고 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2: 네, 중국의 양쯔 메모리, 영문명으로는 YMTC인데요.
1: 예.
2: 글로벌 낸드 시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3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2분기 전 세계 출하량의 14%를 차지했는데, 잠깐 손에 잡히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크게 DRAM하고 낸드 플래시로 나눠집니다. DRAM은 우리가 작업할 때 쓰는 작업대, 책상이 작업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1: 예.
2: 낸드는 자료를 옆에 보관하는 서랍장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중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은 두 곳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상장 소식을 방송에 전해드렸던 창신 메모리 CXMT,
1: 예.
2: 여기가 DRAM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고요. 이번에 이슈가 된 YMTC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1: 예.
2: 이 낸드 플래시는요, DRAM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참여하는 기업도 많고요. 시장 점유율도 좀 쪼개져 있는 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탑2는 한국이긴 합니다. 삼성이 네, 그렇죠. 삼성이 25%로 1위, 하이닉스가 22%로 2위를 차지했는데, 하지만 2010년대까지만 해도 삼성 혼자서만 40% 가까이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1: 예.
2: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중국과 격차가 좀 많이 좁혀졌다, 이런 걸 체감할 수는 있습니다.
1: 미국 업체들까지도 제쳤네요, 이 YMTC가.
2: 그렇죠. 출하량 기준으로.
1: 마이크론, 샌디스크도.
2: 네.
1: 우리나라까지도 따라잡을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물량이.
2: 네.
1: 그런 겁니까?
2: 네, 사실 이번 발표 뒤에는 약간 함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DRAM 그리고 HBM의 라인을 우선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잠시 낸드 플래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중국이 턱 밑까지 따라오니까 HBM만 챙기다가 낸드 분야는 좀 역전당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칩 개수만 놓고 보면 충분히 그런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정적으로 이게 역전 임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데요. 물량은 몰라도 제품의 질에서 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1: 예.
2: 이번 발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YMTC는요, 낸드에서 마진이 높은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제품 비중은 낮습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소비자 제품용 주로 예, 소비자 제품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량은 3위이지만 이 매출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3위나 4위인 마이크론보다 밀려서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 예전에는 낸드 플래시가 우리 예전에 그 뭡니까? USB 또
2: 맞아요.
1: USB 좀 있어? 나 좀 한 2기가짜리만 빌려줘 뭐 하는 그런 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던
2: 네.
1: 그런 거.
2: 네.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1: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센터에 인공지능 도와주는 역할로
2: 맞습니다.
1: 거의 맞춤형으로 들어가서
2: 네.
1: 성격이 다른 제품으로 바뀌었다고는 하더군요.
2: 네. 그 기업용 제품이 지금 전체 비중의 올해 기준으로 한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YMTC가 당장에 소비자 제품 위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크게 전체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싼 제품까지를 일단은 만들고 있긴 한데
2: 네.
1: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 알겠습니다. 항상 중국은 이러다가 치고 올라오고 이러다가 치고 올라오고 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맞습니다. 만들었어요.
2: 네. 저가형 위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에는요. 또 YMTC의 추격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무섭긴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

0: 해야 될 점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를 지을 때 1층부터 차곡차곡 한 층씩 쌓아서 올려서 지었다면 YMTC의 방식은 방을 만드는 공장 따로 그리고 계단이랑 엘리베이터 만드는 공장 따로입니다. 그리고 이걸 합쳐서 나중에 하나로 이제 건물로 만드는 엑스태킹이라는 자체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위협적이냐면 이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조차 이 특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YMTC가 처음으로 기술 관련 특허 계약을 맺었을 정도입니다.
1: 으흠.
0: 또 앞서 말했듯이 또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EUV 장비가 꼭 필요하지만 NAND 같은 경우에는 EUV 장비가 없어도 우회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훨씬 더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YMTC도 최근에 상장 준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실탄을 끌어모으면 충분히 판을 흔들 만한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1: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은행 통해서 밀어주려고 했으면 자금은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었을 텐데
0: 맞습니다.
1: 그래도 상장에서 돈 받으면 좀 돈 쓰기가 여유롭겠죠.
0: 네, 그래서 외부 자금까지 끌어모으면 엄청나게 라인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1: 그래서 요즘 D램값, NAND값 많이 비싸지고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돈 많이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진짜 멀리 내다봐도 좋을 건지.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회사들도 같이 돈 벌면서 추격을 더 빨리 할 거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 같이 좀 어려운 게 차라리 좀 나은 거 아닌가 길게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예, 조미연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2: 네.
1: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지방의 경우에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취지라는 겁니까?
2: 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이제 정부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검토되는 안은 전국을 수도권 북부와 수도권 남부 그리고 이제 강원 충청을 묶은 중부권, 영호남을 묶은 남부권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지금 산업용 전기 요금이 평균 1kW시당 약 182원인데요. 영호남 등 남부권은 최대 18원, 약 10%를 깎아주고요.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은 최대 15원, 인천과 경기 북부를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을 할인하는 방안입니다. 반면에 이제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뭐 눈에 띄는 할인 혜택을 주지는 않는 방향이고요. 산업용 전기요금을 자세히 따져보면 여러 항목으로 나뉘는데 전력망을 갖춰놓는 데 드는 고정비 성격의 기본 요금이 있고요. 예컨대 뭐 전력량 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 요금 이런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이제 지역별 조정 요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공장이 어느 지역이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료를 이제 추가로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할인폭이나 적용 방식은 최종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지방으로 공장들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가 봐요.
2: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를 서울까지 가져오지 말고 전기가 있는 곳으로 공장이 가게 하자 이런 거고요. 근데 지역 균형 발전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땅값이나 인건비만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1: 예.
2: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연간 전기요금을 7천억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그 국내 제조업은 저렴한 전기료를 바탕으로 가격을 지금 낮추고 있는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높아서 비용을 줄일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전기료라도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보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1: 땅도 싸고 전기도 싸고 하니까 공장들 내려오면 좋겠다 하는 건데
2: 네.
1: 굳이 이렇게까지 싸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어차피 지방이 더 비싸지도 않고 땅은 이미 싼데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구하기가 마땅치 않으니까 자꾸 머뭇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1: 그러나 이거 하려면 빨리 지금 더 열심히 더 쏟아내고 해야지 안 그러면 인력 구하기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나마
2: 네.
1: 그래도 지방 인력들 그나마 남아 있을 때 좀 더 인센티브를 강하게 할 거면
2: 맞습니다.
1: 할 거면 강하게 빨리 초기에 줘야지 나중에 인력 더 못 구해질 때는 전기요금 공짜로 줄 테니까 내려오세요라고 해도 쉽지는 않을 수도
2: 그렇죠.
1: 있을 테니까요.
2: 맞습니다.
1: 다만 어쨌든 전기료를 여기다 깎아주면 누군가한테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1: 더 내게 되는 분들은 누구예요?
2: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인데요. 결국에는 한전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1: 예.
2: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연간 약 2조 원 정도의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전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거론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한전이 민간 발전사에서 전기를

0: 사올 때 지급하는 구입 전력비를 낮춰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발전회사 같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게 이제 부담을 좀 넘기는
1: 민간 발전회사들?
0: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전회사에서 예. 비용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이제 돈을 메꿔야겠죠.
1: 네. 이제 주택용 요금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첨단 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결국엔 정부가 일정 기간 재정을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빨리 만들어야 이제 단가도 내려가는데.
0: 네.
1: 뭐 한 100년 전만 해도 자본이 많은 나라가 선진국 됐고 다음에는 훌륭한 인력 가지고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

0: 나면 기분 나쁘며 이건 비밀인데 하는 건 실상 비밀이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라고 해서 도와주면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주고받는 말 중에 꽤나 많은 게 진심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허언을 줄이고 말을 가려 들을 줄 아는 통찰을 길러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3: FM 89.1MHz 목포 MBC 라디오입니다. HLAM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9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 13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던 국제유가도 2% 넘게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7,798.99에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13%와 0.81% 올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 샌디스크가 13.7% 급등한 것을 비롯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2% 상승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 종목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무인 항공체계와 그 부품, 구성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역 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제출받았으며 무인 항공체계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